0: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M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9월의 한복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게 느껴지죠? 어우, 글쎄 철원은 아침 기온이 섭씨 10도 아래로 내려갔다네요.
1: 와.
0: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난다고 하니까 이 환절기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1: 그리고 요즘 하늘 사진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작품 좀 건지시겠는데요. 이 좋은 계절을 충분히 누리면서 마음도 다독다독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교통과 관련된 소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버스 노동조합이 내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는데 임금 산정 기준 시간 등을 놓고 오늘 노사가 막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경기도 양주에서 출발해서 서울 도심을 지나 수원역을 거쳐 경기 남부로 이어지는 GTX-C 노선이 오늘 착공된다고 하네요.
1: 네, 이 노선이 개통하면요. 양주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30분에 올 수 있고요. 수원역에서 청량리역까지도 30분 걸린답니다.
0: 멋지다.
1: 예, 완공까지 한 5년 걸린다고 해요.
0: 네.
1: 이렇게 교통망이 촘촘해지면서 우리가 망토만 입지 않았지 영화 속의 슈퍼맨처럼 전국을 빠르게 누비는 시대로 가고 있지 말입니다. 아시안게임 소식도 나눠야죠.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이번 주 토요일이 개막이지만 경기는 이미 시작을 해서 농구 남자 대표팀 잘 싸우고 있고요. 어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첫 승리를 거뒀고 오늘은 남자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그 선수촌 환경이 열악하다던데 우리 선수들 힘내주십시오.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0: 한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4: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화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우리ENL 하루틴, 휴원스글로벌, NH농협손해보험, 당진시청, 성원에드피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음주우엔팀앱대리, 금호타이어, 도드람 한돈, IBK 기업은행, 빅토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브람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8: 으라차차차!
7: 네!
8: 가을 하늘 향해서 만세! 온몸 위아래 쭉쭉쭉 늘려주시고요.

0: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옆구리도 더 늘려주시고요.
1: 늘려야죠.
0: 네,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해서 한쪽 손으로 다른 손 손가락 끝을 잡고 내 몸 쪽으로 당기세요. 예. 손가락 끝을 내 몸 쪽으로. 그 대신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위쪽으로 그렇죠. 위쪽으로 당기셔도 되고 아래쪽으로 당기셔도 돼요. 손이 꺾어지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당기셔도 됩니다.
1: 네.
0: 자, 가능하면 양방향 모두 시원하게 당겨주시고 반대쪽 손도 해주세요.
1: 아, 이게 손바닥도 쫙 펴지지만 요 저 팔뚝이 있는 거.
0: 네,
1: 전완근
0: 네,
1: 쪽도 쫙 이렇게 스트레치 되면서 맞아. 시원합니다.
0: 손등이 저쪽을 보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네. 그것도 맞아요. 아프다.
1: 네.
0: 예, 예.
1: 자, 수시로 잘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풀어드려야죠.
0: 그래야죠.
1: 어제 저희가 행운번호 추첨해가지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기계 고장으로 전화를 못 드렸잖아요.
0: 저희 방송국 기계 고장입니다.
1: 네. 행운 선물 해서 오늘 두 배로 갑니다. 자, 일단 정리는 해야죠. 어제 81번. 번호 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기계 고장으로 몰랐어요. 방송에 나가진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 전화를 받아서 애타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드릴 거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오늘 새로운 꾸러미 100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 숫자 0부터 9 사이에 아무거나 두 개 골라서 문자 또는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여성시대 참여번호 문자는 #8001 우물정 8001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빨리 보낸다고 당첨이 더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왕이면 보내실 때 행운 숫자와 함께 여성시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세요.
1: 네, 맞습니다. 역시나 또 행운 숫자와 더불어서 문자 또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소개된 분들께는 달달한 라떼를 챙겨드리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편지 아니고 쪽지. 아주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1: 맞습니다.
0: 내가 긴 글 솜씨는 좀 자신이 없지만 이렇게 휴대폰으로 짤막하게 글 쓰는 건 괜찮다 하시는
1: 네.
0: 분들
1: 네.
0: 쪽지로 보내주시면 고맙죠.
1: 자, 그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지님이 주셨어요. 저 SNS 끈기 3일 차입니다. 전에는 친구들 여행 가고 즐겁게 사는 일상 보면 좋겠다, 재밌었겠네 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둘째가 너무 어려서 육아하느라 여행을 못 가서 그런지 괜히 너무 부럽고 기분이 가라앉더라고요. SNS 보고 나면 우울해져서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다짐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여성시대의 쪽지로 남겨봅니다. 앞으로 남는 시간엔 책을 읽어보려고요. 조선왕조실록 만화책 20권 구매했는데 역사 공부도 하고 한국사 자격증 준비도 해보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파이야 하셨어요.
0: 네. 네.
1: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SNS 끊는다는 게
0: 그렇죠.
1: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게 뭔가? 예, 재미난 영상이 뭐가 있나?
0: 네.
1: 야, 이게 한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보다 보면 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자꾸 비교하게
0: 그러게.
1: 되고.
0: 에이, 그럴 필요 없어요.
1: 그럴
0: 정말.
1: 필요 전혀 없죠.
0: 네.
1: 예. 그리고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화려한 것만 올려서 그렇지.
0: 그렇지. 보통 사람하고 똑같지 뭐.
1: 예.
0: 이제 그렇게 빛나는 장면을 하나 올렸다 이거죠.
1: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엔 그게 다 모여 있으니까 다들 아, 그런
0: 그렇지.
1: 것 같아가지고.
0: 그래.
1: 생각 잘하셨네요. 예. 자. 조선왕조 실록 만화책도 재밌게 접근하시면서 한국사 자격증 준비까지.
0: 와, 만화책 20권 띄는 것도 꼼꼼히 띄셔야 되겠다. 아, 외우시면서.
1: 그러니까. 네,
0: 그죠?
1: 네, 맞아요.
0: 자, 쪽지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우람님의 쪽지. 저는 프로 짝사랑러입니다.
1: 오호.
0: 늘 짝사랑을 합니다. 요즘도 회사 후배를 짝사랑하고 있는데요.
1: 그러세요?
0: 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연애를 오래 쉬기도 했고 나이 차이도 5살이나 나다 보니 다가가기가 쉽지 않네요. 같은 회사다 보니 괜히 어색하고 불편해질까 봐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0: 멀리서 지켜만 보며 짝사랑만 하던 중이었는데 글쎄 회사 내 여직원끼리 인기 투표를 했는데 제가 짝사랑하는 그녀가 저를 뽑았다는 거예요.
1: 웬일이야?
0: 제 여사친인 입사 동기가 슬쩍 말해주더라고요. 오호, 마음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용기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여자들의 마음을 찰떡같이 대변해주는 여성시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 이제 고백해도 될까요?
1: 아니, 그 돌다리 언제까지 두드리기만 하실 거예요? 예.
0: 돌다리를 두드리다 부수고 못 건너는 거 아니에요?
1: 너무 두드려가지고.
0: 그렇죠. 고백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은근히 가서. 그렇게 뭐 처음서부터 고백하고 넘어갈 거 없잖아요.
1: 거창하게. 그럼 상대방 부담스러울 수
0: 부담이야.
1: 있잖아.
0: 부담이야. 자기가 좋아했다 해도 그쪽에서 고백을 팍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마침표를 찍기도 하지만 확실하다라는 마침표. 그래도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슬그머니 차 한 잔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쌓아가면 어떨까요?
1: 맞습니다. 처음부터 단단히 준비해서 접근하는 거 이런 거 말고.
0: 그거 부담이야. 맞아.
1: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 팬 뭐 스타와 함께하는 1일 식사권 이러면서 저기 저랑 같이 저녁 식사.
0: 저녁 식사.
1: 저 뽑으셨다고요? 스타와 팬의 자리 어떠세요? 뭐 이렇게 한번 가볍게 한번 던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쪽지 남겨주신 이유람님, 이은지님께는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편지 아니고 쪽지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오시면요 게시판 마련돼 있거든요. 오셔서 가볍게 쪽지 남기셔도 되고 조금 긴 사연은 일반 사연 게시판에 또 요일별 코너 사연도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사연 남겨주세요.
0: 자, 그리고 오늘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는 행운 선물 100만 원 꾸러미 구성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30만 원 상당의 구두 교환권. 편안하고 안락한 회장님 소파 스타일의 목욕의자.
1: 뭐?
0: 구스다운 이불. 날씨 쌀쌀해지고 있어서 딱이잖아요.
1: 맞아요.
0: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이게 추석 맞춤용입니다.
1: 네.
0: 밀키트 세트. 그리고 바닥 클리너.
1: 까지 구성이 돼 있는
0: 100만 원 성품이. 상당의 선물 꾸러미 되겠습니다.
1: 자,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행운의 숫자 두 자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에서 권성아님의 사연인데요. 당당이님들은 평소에 산행 자주 하시나요? 진행자 두 분은요? 아우, 산행한 지 꽤 됐죠.
0: 그렇죠. 못 갑니다. 무릎 때문에.
1: 저는 직무 특성상 체력을 꾸준히 키워야 해서 평소에 운동 삼아 등산을 자주 다닙니다.
0: 아, 좋죠.
1: 그런데 얼마 전 제 평생 잊지 못할 아찔하고도 눈물겹고 감사한 산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 그날 오후 1시쯤이었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개족산으로 향했죠. 오, 개족산이 영월에도 있어요? 오, 대전에 우리 동네도 있는데.
0: 글쎄, 맨날 얘기하시는 아버님이 가신다는 개족산 아니겠어요?
1: 개족산이 그렇게 가파르고 험한 산인 줄도 모르고 홀로 나선 초행길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까지만 해도 제게 사건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하산길이었습니다. 경사가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고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삐끗하며 서너 번 넘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몸이 쏟아지듯 굴러서 내려갔는데 다행히 나무 밑동에 발목이 걸려서 겨우 멈췄습니다. 어후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눈앞에 다이아몬드 머리 모양을 한 독사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더군요. 진짜 독사가 있어?
0: 독사를 보는 분이 따로 있대요.
1: 그래요?
0: 네.
1: 얼마나 놀랐는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듯 내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발길 닿는 대로 헤매다 보니 등산로도 아닌 막다른 절벽 끝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0: 어이.
1: 어느덧 해는 기울고 산속의 어둠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절벽에 서 있으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공포와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실수로 119에 신고해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그 어둡고 가파른 산길을 영월 소방서 대원들께서 한다름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절벽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저를 향해 대원님들은 계속 제 상태를 확인하며
0: 혼자가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0: 저희 금방 갑니다.
1: 하고 다정하게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살아오면서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말씀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절벽 아래까지 올라오셔서 손을 내밀며
0: 자, 제 손 잡으세요
1: 하시는데 안도감과 함께 참았던 눈물과 죄송함이 와락 쏟아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저 무거운 구조장비를 치고 이 위험한 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었고 제 짧은 생각 때문에 다섯 분이나 이밤중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송구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절벽 끝에서 절망하던 저를 구하러 와주신 다섯 분은 제게 찾아온 진짜 천사였습니다. 대원님들 덕분에 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글로 적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내밀어주신 손과 든든했던 목소리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시는 이 땅의 모든 소방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부디 항상 안전하게 구조활동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그날 고생해 주신 영월소방서 다섯 대원님들께 제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곡도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2: 아유,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이 산속에 저녁은 그 어둠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왜 보면은 너무 일찍 서두르는 거 아니야? 하산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1: 네. 해가 금방 지니까.
2: 금방 지니까. 네, 네. 그럼요.
1: 기온도 뚝뚝 떨어지잖아요.
2: 그렇죠.
1: 거기다가
2: 독사를 만났으니.
1: 아우. 거기 몇 번 구르신 거 아니에요? 발목도 상태가 안 좋고.
2: 그래서 어쨌든 재미가 없으셨던 거야. 네. 구르시면서 아이고 하면서 마음이 초조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재미없죠. 네. 침착함을 잃으신 거야.
1: 거기다가 보이는 건 절벽뿐이지. 야, 신고 잘하셨어요. 구조를 요청하셔야죠. 당연히.
2: 근데 혼자 산행은 사실 늘 그 산을 알고 있고 뭐 동네 뒷산 정도면 모르는데 이거 위험해요.
1: 맞아요.
2: 이은실님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네. 산행 혼자는 위험해요. 모든 두 분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인 1조.
1: 네. 맞아요. 맞아요.
2: 네.
1: 9387님께서도 뒷산도 혼자는 가지 마라 하십니다. 범죄나 혹은 다치거나 하면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위험해요. 해주셨어요.
2: 그러니까.
1: 아 그리고 진짜 대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개족산하고는 느낌이 다른가 봐요. 진짜 뒷동산 느낌인데 개족산은.
2: 그래요?
1: 7327님이요.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영월 개족산. 어우 정말 험해요. 닭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족산이에요. 여기 신기한 열리지도 있어요. 멋져요.
2: 아, 그렇군요. 이 산을 잘 아시는 분이시네. 7327님.
1: 네, 네.
2: 아, 그래요. 정말 이제는 좀 오후 1시 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시려면 아침 일찍 가시든가 2인 1조로 가시든가 하셔야 되겠어요.
1: 맞습니다.
2: 자, 어떤 노래를 고르셨을까요?
1: 아, 따뜻한 응원곡 부탁하셨는데 여성시대 50주년 기념곡이 아마 딱일 것 같아서
2: 아, 좋죠.
1: 준비했습니다. 행복해도 괜찮은 당신에게.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대송 한방 건강랜드, 해남 미소, 목포 농협, 삼양 농협, 선일 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 건설, 금천 토건, 전남 서부 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 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자,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때는 1935년으로 갑니다. 1935년의 앞으로의 9년 뒤. 세상은 이미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당이님은 형사인데 로봇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소녀와 사고를 당했는데 로봇이 소녀보다는 형사인 당당이님의 생존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형사님만 구조를 한 겁니다. 정의의 사나이인 당당이님은 죄책감 속에서 할머니가 가정부 로봇을 들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리한 눈을 가진 당당이님은 로봇 공학자의 추락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간에게 복종하는 일반 로봇과 달리 감정을 드러내고 거짓말도 하고 멋대로 명령을 거부하는 신형 로봇을 발견합니다. 형사인 우리 당당이님, 로봇이 로봇 공학자를 죽였나? 의심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당당이님을 영화 아이 로봇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앞부분만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과학기술을 혐오하는 형사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솜잡는 얘기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에서는 당당이님들도 기억하시듯이 로봇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법칙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하면 안 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게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세 번째, 법칙 1,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로봇은 인간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1950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소설이 나왔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요 며칠 사이에 미래의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휘둘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서 이런 영화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강력한 인공지능을 먼저 내놓으려고 경쟁하던 기업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공지능은 이대로 가면 제멋대로 성장해서 인간을 졸로보다 그야말로 쫄병으로 보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AI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건가. 아니면 몇몇 큰 회사가 다른 회사들이 경쟁에 뛰어들지 못하게 장막을 치는 건가. 저 깊은 속까지 알 수는 없지만 국제정치도 미국의 중간선거도 세계 금융시장도 이 논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군요. 당당이님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알라딘의 요술램프 속 요정은 어쨌든 주인에게 절대 복종했죠.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인공지능, 이제 안전과 통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넥스트. 네. 신해철 씨 목소리 들렸죠.
1: 그렇죠.
0: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고요. 윤상 씨, 유영석 씨, 신성우, 공이로비, 김종서, 이승환, 신승훈, 이덕진, 서태지와 아이들까지.
1: 세상에.
0: 네.
1: 게다가 악기도 세션이 정석원의 피아노, 피아노의 정석원, 건반의 신해철, 건반의 유영석, 베이스의 윤상, 드럼의 전태관, 기타의

0: 정기성, 기타에 또 장호일, 기타에 김종진 이렇습니다.
1: 이야, 대단한 프로젝트였네요. 당시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보호 콘서트였거든요. 저도 기억해요. 예, 내일은 늦으리. 근데 92년부터 그렇게 내일은 늦으리를 외쳐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0: 34년 후인데도 34년 후인데 환경은 더더더 나빠졌고
1: 그때서부터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아 이거 어떡하지.
0: 7797님 내가 살던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1: 그러게요. 이게 환경도 환경이지만 실은 요 근래에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점점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이거 속도 늦춰야 된다. AI가 이러다가 진짜 우리 인간 세계를 다 잡아먹는다. 얘네 통제 안 된다. 계속 이렇게 발전하게 두면 했는데도 이게 서로 눈치 보면서 이게 뭐 경쟁을 늦출 수가 있나.
0: 글쎄 말이에요.
1: 무섭습니다.
0: 아이고.
1: 0106님께서 인공지능 마냥 편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조금 무서워졌어요. 시키지 않은 해킹을 한다던가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운번호 43이요.
0: 네.
1: 이렇게 행운번호도 잊지 않아 주셨는데.
0: 네.
1: 예. 그러니까 아 진짜 걱정 이게 막연히 걱정만 해서 되는 일인가 진짜 뭔가
0: 되는 일이 아니죠. 걱정만 해서는 되지 않죠.
1: 예. 서로가
0: 무엇이든 실천을 해야죠.
1: 해야 되는 거 아닌가.
0: 참나
1: 생각하게 됩니다.
0: 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전라북도의 당당이님이 주셨어요. 저는 슬하의 3남매를 두었고 첫째 딸은 공부도 참 잘했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질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했고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살길 바랐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딸은 7살 된 손녀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직장 다니느라 바빴고 아내와 제가 손녀를 키웠습니다. 딸이 야근하는 날이면 손녀를 데리고 모임에도 갔습니다. 손녀 때문에 처음으로 햄버거 집이라는 데도 가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녀는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이상하게 취업만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속이 쓰렸지만 손녀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너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할아버지가 더 속상하다고 하면 안 되지 싶었습니다. 손녀는 편의점, 빵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취업 준비를 했고 어렵게 공기업 인턴에도 합격했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하며 저랑 치킨과 맥주도 한잔했습니다. 저희 둘의 또 하나의 취미는 전북 현대 축구입니다. 경기 날이면 손녀랑 같이 응원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선수 이름도 손녀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던 올해 3월 손녀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대기업 공고가 떴습니다.
1: 할아버지 나 면접 3번이나 가봐야 돼. 경쟁률도 세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셔.
0: 참 이상하죠.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1차 붙고 2차 붙고 최종 발표 날이 다가오는데 제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발표 날에는 일부러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으면 전화만 기다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화가 왔습니다.
1: 할아버지, 나 합격했어!
0: 그 순간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데 눈물이 먼저 나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대기업 취업인데 말입니다. 손녀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손녀가 제게 그러더군요.
1: 할아버지 나 쉬는 날마다 올게. 축구 채널 모르면 전화해. 그리고 할머니랑 싸웠다고 전화하지 마. 사이좋게 지내. 산책도 많이 하고.
0: 그 말을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그냥 터졌습니다. 요즘 손녀는 서울에

0: 왔습니다. 우리 손녀 서울에서 마음껏 날아라.
1: 어우, 제가 다 감격스럽고요. 그래. 제가 다 기특하고.
0: 왜 아니에요, 그죠?
1: 야, 우리 손녀 참.
0: 아이고, 참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머니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1: 네.
0: 다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했군요.
1: 진짜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너무 돈독했다, 그죠?
0: 그래요. 예. 같이 축구팀도 응원하고 할아버지가 모르는 축구선수 이름도 가르쳐주고.
1: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친구였는데.
0: 네.
1: 야, 물론 이제 좋은 일로 취직해서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만
0: 그래.
1: 그 사연 주신 우리 당당이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너무 기쁘지만 아유, 또 옆에 없는 손녀가 또 왠지 안쓰럽기도 하고.
0: 그렇지, 이제는 보내야 할 것 같다.
1: 예.
0: 이제는.
1: 아,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우리 손녀입니다. 이지혜님, 어우, 축하드려요. 진짜 용돈 어떻게 아까워서 쓰실까요?
0: 못 쓰시죠.
1: 진짜
0: 못 쓰셔요.
1: 못 쓰실 것 같아. 네. 예, 나중에 공 하나 더 붙어오면 그때 쓰세요. 처음이요, 이 집은 진짜.
0: 나중에 공 하나 더 붙여줄게. 네, 야, 통도 크다. 아이고.
1: 진짜. 예. 아, 근데 지킬 것 같은데 우리 손녀는.
0: 참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듬뿍 받아서.
1: 맞아.
0: 네.
1: 얼마나 예뻐 그래.
0: 그렇지.
1: 아, 참. 그렇게 덩달아 같이 긴장하시면서 그 전화를 기다리시는
0: 거야. 야,
1: 어쨌든
0: 못 참으니까 그냥 산책이라도 나가야지. 그냥 전화만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1: 아우.
0: 연락이 이제 안 오나?
1: 네.
0: 왜 안 오지? 왜 안 오는 거야? 계속 그래야 되니까.
1: 맞아. 그 할아버지의 간절함도 가서 닿았습니다. 아,
0: 그럼요.
1: 합격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손녀.
0: 아, 네. 한 대 걸러 사랑은 더 끔찍하죠.
1: 그런가 네. 봐요.
0: 더 각별하고.
1: 네. 네. 우리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 손녀 정말 훨훨 날기를 빌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6: TVX.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0: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0: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1: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0: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1: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0: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0: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1: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0: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왜 이 당당히 할아버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갑니다.
0: 네, 3754님의 문자인데요. 저는 오늘 혼자 일해요. 사장님이 기능대회에 참가차 부산에 가셨거든요. 꼭 금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이지만 정말 열심히 사시는데 고생도 많아요. 김진택 사장님, 파이팅! 두 분도 꼭 응원해 주세요.
1: 아유, 응원합니다.
0: 네, 네, 7220님.
1: 네, 안녕하세요. 7220님. 어릴 때부터 엄마 옆에서 여성시대 들으며 자란 22살 대학생입니다. 개강 일주일 전 운동하다 발 골절로 붕대를 하고 왕복 4시간 통학하는 대딩. 태워준다고 고생하는 울엄마를 위해 옆에서 엄마 폰으로 처음으로 문자 한번 보내봅니다. 취업 준비와 남은 대학생활 잘 끝내라는 의미로 등교길에 엄마와 함께 아이유의 라일락 추천곡으로 듣고 싶어요.
0: 야, 옆에 운전하시는 어머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1: 네.
0: 예, 다 키워놓은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1: 왕복 4시간이래.
0: 근데 어떻게 발 골절로 지금 붕대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잘 나야죠. 잘 아물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예, 엄마 생각해서라도 빨리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문자 줘서 고맙습니다. 예, 찬란한 대학생활 누리세요. 아이유의 라일락. 저희 2부 끝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0: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심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노동조합과 교육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논란이 된새 규정은 기존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 연수 방문자용 J비자, 외국 언론인 I비자에 적용돼온 체류 유지 기간을 폐지하고 제한하되 더 머물려면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이 집계한 8월 수출액은 9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 늘어 석달 연속 9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8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2.4% 증가한 635억 달러로 나타났고, 무역 수지는 348억 달러로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업계에 등장한 개발 속도 조절론을 사기로 몰아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의 통화에서도 AI의 위험성을 사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젠슨 황은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올인 서밋 패널 토론 참석 중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아 통화 내용을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연결했습니다. 해당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나 중국의 계략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채 매도세가 심화하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14일 오전 10시 21분 기준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9BP 높은 5.012%를 나타냈습니다.

0: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긴 건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송유관이 복구 작업으로 인해 수주 동안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3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마트나 식당에 가면 수입산 식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부터 조미료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문제는 해당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배추가 대표적이죠. 일부 업자가 신선도를 높이려고 발암물질이 든 용액에 배추를 담근 건데요. 배추 자체는 수입 과정에서 검사가 이뤄지지만 김치처럼 배추를 활용한 식품은 원재료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유통 과정을 알기 힘든 수입 식품, 투명성을 높여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MBC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소함입니다.
6: 아이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을 몰랐어요.
8: 무슨 말을 들으셨길래요? 오늘 사소함 일중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둘이 신나

0: 최종 목표는 결혼이야. 아빠 엄마를 보면서 많이 느껴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무심히 고마워 한다. 우리와 함께한 시간들을 이 아이가 행복이라고 기억하고 있음에 엄마인 나에게는 참 벅찬 위로이자 선물이었다. 좋은 부모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우리 부부가 잘 살아왔나 보다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1: 야, 천은은님이 남겨주신 네. 음성 편지를 들어보셨는데요.
2: 야, 감동인데요, 저는.
1: 얼마나 행복하게 엄마 아빠가 잘 살고 있으면 예, 그걸 바라본 우리 아이들의 꿈이 결혼일 정도로. 자, 야, 참.
2: 나는 뭘 하든 최종 목표는 결혼이야. 야.
1: 감동이셨겠다. 네.
2: 진짜 뭐 듣는 우리도 감동인데요.
1: 네.
2: 일기 쓰듯이 이렇게 음성을 남겨주셨는데 아이가 저런 말 한마디 해주면 엄마 마음이 그냥 녹죠.
1: 맞아요.
2: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 정말 그 뭐랄까 가정 생활이나 그럴까 부부 생활 이런 거를 네. 아이들이 보기에도 너무 행복하게 잘해오셨기에
2: 그런가 봐. 네,
1: 최고의 모범이 되신 거잖아요.
2: 천은희님께는 저희가 토닥토닥 통닭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말이죠. 일기는 쓰고 싶은데 너무 귀찮을 때, 또 기록은 하고 싶은데 어디에 남겨야 할지 모르겠을 때,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일이나 널리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열린 사서함이 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 02789-1000, 02789-1004번으로 전화 주셔서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핸드폰이 아닙니다. 02789-1000니까 쭉 음성 남기시고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음성으로 남겨주세요.
2: 네.
1: 그래야 저희가 선물도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잠시 후 3, 4부에는 열린 화요일, 시대를 뛰어넘어 위로를 전하는 분들이죠. 대한민국 대표 포크 그룹 해바라기 분들 모시고 함께합니다.
1: 오.
2: 해바라기에게 궁금한 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문자나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 대환영입니다. 문자는 샵800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1: 자, 여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음주우엔 팀앱대리, NH농협손해보험, 경기도청, 데이팩, 안터지는 맥스부탄, 노무법인폐, 백조싱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롯데렌탈,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모빌코리아 윤활유,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가을이 되면 유독 통기타 선율이 그리워지죠. 그래서 오늘 열린 화요일에서는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산 증인

0: 통기타 하나와 맑고 깊은 화음으로 우리들 삶의 희로애락을 다독여준 분들 모셨습니다.
1: 졸업식에서 결혼식에서 학교 축제에서 누구나 한 번쯤 불러봤을 노래.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왜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지? 우리들의 사랑으로.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신 한국 가요사를 밝게 빛내준 해바라기의 이주호, 이광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두 분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가 이렇게 음색이 두 분이 똑같으시죠?
3: 똑같아요.
0: 희한하네요. 네.
3: 닮아가죠.
0: 예. 닮아가요. 네.
1: 아, 저는 실은 음악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만 두 분을 처음 뵙거든요.
3: 아이, 그러시구나.
1: 예, 근데 희은누님과 우리 해바라기 이렇게 세 분은 얼마만에 보시는 거예요?
0: 전 무척 오랜만에 봬요. 네. 이주호 씨를. 네. 그죠? 예. 네. 네. 네. 옛날에는 뭐 공개 방송에서 네. 가끔 마주친 적이 네. 있는데, 네. 아, 이제 뭐, 뭐랄까요. 저는 라디오 일만 많이 하고, 저분들은 이제 공연도 네. 준비하고, 공연도 많이 하시고, 새판 네. 내시고, 바쁘시죠.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0년대 중반이에요. 그죠?
3: 네, 네.
1: 아, 그러시군요.
0: 그때 이제 계성여고 근처에
3: 예.
0: 캐톨릭 네. 여학생 회관인가요?
3: 네, 네.
0: 거기서 이제 노래 모임이 있었어요.
3: 네, 네.
0: 저는 그것보다 한 5, 6년 먼저 YWCA의 청개구리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3: 네, 네. 네.
0: 그렇게 되죠.
1: 다 기억나십니까?
3: 아, 기억납니다.
1: 예. 저희가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고
3: 아,
1: 우리
3: 네.
1: 당당이님들께도 한 번 더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호님부터 인사를 부탁드리죠.
2: 네. 아유, 가을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초대해 주신 여성시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1: 예.
2: 또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 네. 앞에 카메라 있어요.
2: 어디
0: 앞에 보시고요.
2: 아, 그래요? 맞아요. 예, 예. 아이고 쑥스러워.
1: 어 진짜 무슨 소년처럼 아유,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2: 몇 년을 이렇게 저기 하는데 예. 카메라가 있다 그러니까 엄청.
1: 어이 말을 쑥스러워. 극적극적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네.
2: 잘 안 다지다가.
1: 예. 네.
2: 아 그런가 봐요. 네. 여러분 네. 너무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늘 감사드립니다.
0: 네.
1: 아 이주호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광준님도 한번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너무 반갑고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 예.
3: 아 뭐 오늘 노래를 직접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1: 예.
3: 어떻게 그냥.
0: 아침이 너무 이르죠.
3: 이르죠. 네. 그래서 네. 그냥 음반으로 들려드립니다.
0: 아, 네.
1: 네.
3: 음반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0: 네. 네.
1: 어 근데 굉장히 멋쟁이신 게 선글라스도 아주 멋지시고요.
0: 네.
1: 모자에 이제 청짝 자켓까지도.
0: 네. 네. 네.
3: 눈이 부셔가지고요.
1: 아, 눈이 많이 부셨어요.
0: 아니 써야 된대요.
3: 네. 눈을 네. 좀 보호하려고요.
0: 네.
1: 아,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시작하면서도 잠시 읊조렸지만 정말 이 해바라기의 노래는 아 어디서나 꾸준하게 계속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80년대부터 쭉 결혼식 축가로 뭐 졸업식 현장에서 축제에서 캠프파이어 뭐 발표회 심지어 지난주 양양의 마라톤 대회에서도 아. 어떤 팀이 기타를 메고 요 사랑으로를 불렀다고 합니다.
0: 네네. 이렇게 노래가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내 노래가 계속 불린다, 불리워진다. 그 소감이 어떠세요?
2: 아, 늘 감사죠. 아이 늘 감사하고 그 노래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다행이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1: 우리 이주원님 아직까지 많이 쑥스러움을 타시는 것 같은데.
2: 그래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으네.
1: 조금 시간 좀 풀리시겠죠.
2: 아니, 왜 이렇게 웃지?
1: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아 너무 기쁜 시간이니까 말이죠.
2: 네.
1: 자, 이 가을 아침 정말 우리나라 포크 음악의 전설 해바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들으면 더 맛있는 포크 음악처럼 가을엔 이런 걸 꼭 해줘야 한다.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제철 음식부터 높고 푸른 하늘 올려다보기 등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을을 아주 맛있게 보내는 방법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0: 문자는 #8001.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저희가 제철에 맞는 달달한 홍시 주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일단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죠. 네. 예, 가을을 좀 맛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우리 이광준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 글쎄, 요새 뭐 하도 어제도 우리 저녁에 맛있는 거 먹었는데.
0: 아, 뭘 잡았어?
2: 그 된장국을 좋아해요.
0: 아, 아 최고죠. 아,
1: 된장찌개는 또
0: 정신이 번쩍 나죠.
2: 그 뭐죠? 배추 우거지.
1: 예, 아, 예.
2: 그거도
0: 최고죠.
2: 그걸 어저께 서로들 많이 먹겠다고 좀 많이 먹었는데.
0: 아, 그러세요? 아,
1: 욕심낼 만하네요.
2: 네.
1: 구수한 된장국. 네. 좋습니다. 네.
0: 이광, 아, 어떠세요? 이주호 씨는. 네.
1: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0: 음식.
3: 가을 음식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 음식들 많잖아요.
1: 아, 예. 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3: 아니, 다 좋아해서 음식을 예. 전에는 양으로 승부했는데
0: 네.
3: 요새는
0: 질로
3: 좀 질로.
1: 아 예.
3: 그래서
1: 조금 먹더라도 정말 맛있는 거.
3: 그래서 몸 안에 있었던 녀석들 25kg짜리 아예 하나 뺐고요.
0: 어유,
1: 아,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3: 어 그래요.
1: 어 그러면 저 지금 25kg 이제 뺀 상태에 지금
3: 네네.
1: 그전에는 훨씬 더 좀 뭐 풍채가 있으셨군요.
3: 그렇죠.
1: 야, 어떻게 그렇게 빼신 거예요? 좀씩 줄여가면서.
3: 아,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
1: 야. 아, 그러시구나.
0: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2: 보통 네. 의지가 아니에요.
3: 강도 할 수 있어.
1: 야, 표정에 굉장히 뿌듯함이 묻어나십니다.
0: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3: 그리고 네. 가을 하늘이었었어요.
1: 아.
3: 여름도 하늘이 있고 봄도 예. 하늘이 있고
1: 네.
3: 겨울도 하늘이 있겠지만
1: 네.
3: 가을 하늘은 아. 가슴을 너무너무 설레게 해.
1: 맞죠.
3: 여름 내 덥고 겨울 내 추웠던 가슴들이 서로 위로하고 이러는 게 가을 아닌가.
0: 네. 아니,
1: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갑자기 또 이렇게 노래 가사 맞춰. 예.
3: 그래서 가을 하늘 보면서 많은 생각들 하게 되고요.
1: 확실히 그렇죠.
3: 네, 내일은 또 가을 하늘처럼 맑은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갖게 되고.
1: 아니 우리 이조님이 약간 가을 타시는 것 같은데.
3: 어우 타죠.
1: 예, 다른 계절보다.
3: 예, 추남입니다.
1: 아, 추남, 추남이죠.
0: 자, 홍성현님이 미니로 해바라기. 제가 86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노래를 접했어요. 1학년 때 미팅했던 친구가 알려. 줘서 저는 해바라기 하면 제 첫사랑이 생각납니다.
1: 아~
0: 그 친구가 카세테이프를 선물해줘서 늘어지게 들었었거든요. 제 빛나는 청춘과 해바라기는 같은 꼴이십니다. 그러셨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야,
1: 이렇게 인생의 정말 한 페이지를 함께 시작한 노래들이
0: 그렇죠.
1: 있어요.
0: 네. 네.
1: 예, 해바라기가 이분께는 이제 딱 그런 그렇죠? 존재인 거죠.
0: 네.
1: 네. 아니 남명자님은 저희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행시를 해바라기로 보내주셨습니다. 해바라기꽃 조화를 집안에 두었더니
0: 바.
1: 바라는 대로 집안이 화목하고
0: 라.
1: 라라라 돈도 모아지는 듯
0: 기.
1: 기쁘기 그지없네요. 하셨습니다.
0: 하기사 해바라기가 복을 부르는 꽃으로 알려져서
1: 네,
0: 해바라기가 이렇게 여러 송이 피어있는 그림을 집에다 들여놓으면 그렇게 좋다고들 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이들 정말 아껴주시고 네. 또 반가워해주시는 이 해바라기 라는 팀명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가요?
3: 그 저기 뭐 카톨릭 회관에서 저희들 예. 모임이 있었거든요.
1: 네.
3: 75년도 그때.
1: 예.
3: 이제 거의 저희들 앨범을 내야 되는데 팀 예. 이름이 없었어요.
1: 일단 활동은 하고 있는데 예, 팀 이름을 한번 정해 보자.
3: 네, 네. 그래서 그 회관을 관장하셨던 블란스 수녀님이세요. 꼴레트 수녀님이라고.
1: 네.
3: 그분이랑 식사하면서 여쭤봤더니
1: 예.
3: 해바라기 홀에서 노래하시니까 해바라기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시작했어.
1: 진짜 처음 무대에 올라가는 곳이 해바라기 홀이었어요.
3: 네, 그 카톨릭 회관에 홀이 네 개 있었어요.
1: 뭐 있죠?
3: 뭐 코스모스, 해바라기,
0: 예.
3: 국화, 장미 이렇게 있었어요.
0: 아, 그랬군요. 예.
2: 해바라기 홀에서 노래했죠.
0: 그렇죠.
1: 그래서 해바라기로 하자. 야, 코스모스가 될 뻔도 했네요.
3: 아, 그렇죠.
1: 코스모스의 사랑으로.
3: 아,
1: 이렇게 될 뻔도 했네.
3: 네, 스모스코.
0: 아, 스모스코.
1: 스모스코는 뭐죠?
3: 코스모스 거꾸로 얘기해.
1: 이주원님 이제 긴장이 많이 풀리셨죠?
3: 굉장히 풀렸어.
2: 굉장히.
0: 예. 초창기엔 멤버가 네 분이셨어요.
1: 네. 아,

0: 지금껏 활동하고 계신 세 분 그리고 떠나서 사시나요? 김영미 씨가?
1: 네네.
0: 미국에서 사시나요?
1: 미국에서 사시죠.
0: 이주호 씨 지금 계시고 네네. 이정선 씨가 요새도 쭉 기타하면서 하시고 한영애 씨가 또 네. 활동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네 분이 시작하셨다가 예. 이제 이주호님이 2인조로 다시 해바라기를 시작하시게 네. 된 거죠.
1: 네. 네. 아니 제가 군대 갔다가 돌아오니까 해바라기가
0: 없어졌어.
2: 네.
0: 맞아요.
1: 그래서 남성들은 풍선들이라고 만들고
0: 풍선들.
1: 예. 여성은 개인 솔로하고 연극도 하시고.
0: 그래서. 네, 한영애가 그랬죠.
2: 그래서 해바라기란 팀명은 남아 있으니.
1: 어,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2: 돌아와서
1: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2: 아, 그래서 2인조로 해바라기 1집을 다시 내신 거예요?
1: 네네. 네,
2: 군대 이제 전역하신 후에.
1: 네네.
2: 아, 야, 또 해바라기엔 그런 또 역사가 있고.
1: 아유, 아침에
0: 두 개의 뭐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1: 어,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나네.
2: 야,
1: 아유 신기해라.
2: 그게 몇 년도? 거의 70년 후반.
1: 80년도 초죠.
2: 80년도 초에.
1: 네, 네.
2: 예. 자, 그렇게 2인조 이제 해바라기가 되셨고. 작년에
0: 새로 내신 곡이 있죠. 작년에 새로 음반 내신다고 들었는데
1: 네.
0: 이 곡은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네. 노래부터 듣고 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도록
2: 작년에
0: 하겠습니다.
2: 작년에 내신 신곡.
1: 네네.
0: 예. 신곡 중에서 말 속에
1: 향기가 있어.
2: 네. 말 속에 향기가
0: 들어보겠습니다.
2: 있어.

0: 와, 해바라기에 말 속에 향기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흐르는 그 가사말처럼 진짜 가슴에서 눈물 난다는 분들 많으세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문자가 실시간으로 오는데
2: 네.
1: 우리한테 오는 화면은 요건 좀 이제 골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바깥에서는 다그 많은 걸 쭉쭉쭉쭉 읽으시니까 많이들 눈물 난다고 그런 사연이 많이 오네요. 네.
0: 박종옥님께서 와 이건 노래가 아니라 시 한 편 듣는 느낌이에요. 저도 모르게 두손 모으고 듣게 되네요.
1: 그렇죠?
0: 이렇게 해주셨고요.
1: 네. 예. 0407님 세상에나 정말 가사가 예뻐요. 해바라기랑 너무 어울리는 노래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셨네.
0: 예.
1: 보통은 이주호 씨가 저 노래를 만들잖아요.
2: 네.
1: 그러는데 이 곡은 어떻게 좀 달라졌네요?
2: 예. 그 저기 뭐야 음악 전공하신 피아노 전공하신 분인데.
1: 네.
2: 작사 작곡도 잘하시고.
1: 네.
2: 전에 아주 오래 전서부터 가요제 나와서 상도 많이 받고.
1: 그런데, 아 그런 분이세요.
2: 아직도 지금 음악 연구하시고 계속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0: 예. 저희 광고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누고요. 네네네 그러시죠.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0: 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네, 저희 열린 화요일 오늘 해바라기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광고 전에 들려드린 노래가 작년에 새롭게 발표한 노래 말 속에 네. 향기가 있어였습니다. 근데 정선희 님이 미니로 어제 남편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이 곡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1: 왜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여름 이 정말 지겹고 힘겨운 여름을 날려면 이왕이면 아무 미천도 안 들지만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자.
0: 맞아요.
1: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다들 짜증이 나 있으니까. 지난 여름은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노래를 만든 분 누구라고요? 성함은 얘기 안 하셨거든.
2: 이시원 선생님이라고요?
1: 네.
0: 예.
2: 작사 작곡 많이 하신 분.
1: 이시원 씨. 네.
0: 오늘도 함께 오셨죠?
2: 네.
3: 예.
0: 예.
2: 이 노래 나간다고 그랬더니 오셨어. 저희 공연하는 거 어렌지 다 하시고.
1: 아, 기획을 다 하시고요. 아, 네. 자, 공연 얘기도 좀 해주세요. 11월부터 공연이라고 들었습니다만. 네.
2: 그동안에 서울 공연은 못했거든요.
1: 네.
0: 예. 그런데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그러면?
2: 지방에 저기 탄광촌, 어촌, 농촌.
1: 아, 그런 데로 다니셨어요?
2: 예. 산골짜기.
1: 산골 지역에서. 네,
2: 아니, 이제 가서 뭐 조금씩 나누는 그런.
1: 네,
2: 콘서트.
1: 네.
2: 위로 콘서트.
1: 아, 굉장히 뭐 뜻깊은 공연을 많이 하셨네.
2: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여고생이 아버지가 너 좀 내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비포장도로 3시간 달려서 가갖고
0: 네.
2: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집에 내려주고 너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1: 예. 왜?
2: 그래서 그 할머니 될 때까지 거기서 그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어머나.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여기 와서 그냥 쭉
2: 거기서 생각하면 사실. 가슴이 메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기타 갖고 노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았죠. 그리고 자꾸 큰 콘서트들 하고.
1: 아, 좋으셨구나. 그런 공연들이 굉장히 이 연애하듯이 서로 이제 호흡을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네, 네, 맞습니다. 네. 얘기도 나누고.
1: 아, 그렇죠.
2: 서로 인생 산 이야기도 좀 하고.
1: 네.
2: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 35년 동안 서울에서 콘서트를 못했어요.
1: 그래서 이제 11월에 그런데. 35년 만에 서울 공연.
0: 이름은 굉장히 뜻깊은 서울 공연인데요.
2: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해바라기를 지켜주고 그러셔갖고
1: 네.
2: 아, 이거 이제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콘서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1: 오늘부터 예매 시작이 되네요.
2: 네, 네. 오늘부터 예매 시작입니다.
1: 그러니까 마포 아트센터
2: 네네.
1: 아트홀 맥으로 시작해서 5개 도시를 네. 또 쭉 돌 예정이군요. 서울권에서 장기 공연 예정이네요. 그죠?
2: 네. 소극장 공연도.
1: 소극장도 하고 대극장 중극장도 네. 하고 네네. 그러네요. 네.
0: 그러니까 11월 1일에
2: 네.
0: 3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의 첫 공연을 네. 하시는 거네요.
2: 이제 공연 계속 하려고 지금.
1: 네. 네네. 네. 그래요.
0: 장소가 마포 아트센터 아트홀맥.
2: 네네.
0: 예.
1: 여기서 공연들 많이 해요.
2: 네. 그렇구나.
1: 네.
0: 자, 오늘부터 예매 시작이라니까 우리 해바라기 함께해 주신 팬분들 예매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정말 포크 가수들은 말씀 주셨다시피
1: 네.
0: 이 소극장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1: 많이 좋아하시죠.
0: 네. 네. 네. 관객분들과의 기타 선율 이런 걸 또 함께 호흡도 네. 나누시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마포요 아트센터는 1,000석이 넘습니다. 이건 소극장 규모는 아니네요.
1: 중극장이죠.
2: 중극장이죠.
0: 네, 네. 네. 그럼 아무래도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것도 조금 달라지시나요?
2: 네, 조금씩 다르죠.
0: 예.
2: 소극장에는 뭐 기타 두 개로도 충분히 하지만 그렇게 중극장 정도 되면 뒤에서 세션 하는 분들도 좀 오시고.
1: 아, 네.
2: 저희 해바라기 2집, 3집, 4집 뭐 이 같이 스튜디오에서 세션했던 분들이
1: 네.
2: 지금 생존에 계세요.
1: 네.
2: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번에도 녹음도 하고.
0: 네.
2: 그 녹음한 거 새 앨범 그대로.
0: 야, 당시의 멤버들이 다시 뭉치는군요.
1: 그분들도 노익장이죠. 35년 베테랑이, 전에 했던 네, 그렇죠. 네.
0: 진짜 네. 베테랑.
2: 여러분들이 듣는 해바라기 모든 앨범을 연주하신 분들.
0: 웬일이야.
1: 어떻게 저기 이주호 씨는 노래하실 때. 보통 눈을 감고 하시는 거라고 나는 봤는데.
2: 예, 뭐

0: 나왔습니다.
1: 그래요? 네. 왜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거예요?
0: 아직도 쑥스러워서.
1: 진짜요? 예. 아니면은 집중하기 위해서?
0: 그렇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고 기타 소리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네. 집중하기도 하고 노래 음정 하나하나 안 틀리려고 노력을 하고.
2: 예. 아니 근데 이제는 조금 왜 저희 익숙해지셔가지고 이 자리 이 네. 공기가 네, 네. 예, 말씀 이제 편하게 해주신데 손은 계속 헤드폰 줄을 계속 만지작 만지작 워낙에 내향형 스타일이세요?
0: 예, 뭐 저희들이야 뭐 항상 아, 예.
1: 내향인이에요?
3: 예.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2: 아, 이광준님도 그러시고요.
1: 저도 내향인. 예. 누가 절대 고지 듣지 않죠. 어, 네. 목소리만 큰 것뿐이에요. 네. 목소리. 다 내향 성향이 어, 많아요.
2: 어떻게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짜 뭐랄까 두 분이 예. 그냥 이렇게 어린 소년 두 명이 맞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수줍게. 예, 아, 웬일이야 진짜. 아니,
0: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예. 동심의 세계를 멀리 떠나지 마라.
2: 오. 맞죠. 그렇죠.
0: 동심의 세계를 그대로 사는 사람이 예. 나중에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2: 네. 오, 아, 멋진 말씀. 그래서 저 철 안 들라고요.
0: 때묻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2: 아, 맞아요.
0: 때묻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 같아요.
2: 아, 때묻지 않으려 발버둥 친다. 예, 맞습니다. 아, 그동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곳곳에 위로를 위한 공연들을 해오시다 이제 서울에서 네. 또 팬분들 만나시는데 이게 정말 수많은 무대만큼 서셨잖아요. 부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곡도 있으세요?
0: 다 그렇죠. 뭐.
2: 진짜. 에이, 그래도 이렇게
3: 많이 그래요. 그 맨날 매일 부르는 노래도 예. 항상 달라요.
1: 그렇죠.
2: 느낌이 네. 다른 거예요.
3: 네. 어디든지. 똑같은 곡을 부르는데도 또 달라요.
2: 부르는 장소, 네. 듣는 관객 이런 분들이 다 다르기에 부르신 네. 건가요?
0: 네. 연습할 때도 네. 한 번 연습할 때랑 두 번 연습할 때랑 틀리잖아요.
1: 다르죠. 네, 네. 그렇죠.
2: 이게 저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더 좋아지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부를 때마다 그냥 다른 느낌으로 부르시는 건가요?
0: 다른 느낌.
2: 다른 느낌으로.
1: 아. 왜 후배들이 해바라기 노래 많이 리메이크 했잖아요. 네. 어때요? 어떤
2: 아, 이후배가 불렀는데
1: 리메이크를 제일 많이 한 레퍼토리는 어떤 걸까요?
0: 행복을 주는 사람?
3: 아, 행복을 주는
0: 그대
3: 사람.
0: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1: 예, 타령같이 부르니? 아, 저...
2: 아, 화음을 좀 넣어.
1: 왜 그러니?
2: 아, 제 목소리 아니었어요. 이주원님이 부르신 거예요.
1: 아니야. 초안에
2: 어, 어떤 가수가 불렀는데 어, 요 친구는 요 후배는 좀 잘했네. 이렇게 좀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리메이크 곡이 있었나요?
0: 다들 뭐 잘하시는 분들
1: 그걸 또 얘기 못하지
0: 하잖아요.
2: 예. 저희끼리
0: 그분들의 그 예. 개성 있는 그 자기 그 감성 그렇죠. 가지고 표현하는 거라 네. 뭐 이렇게 저거 할 수는 없고
1: 그렇죠.
0: 다 좋아요.
2: 다 좋은데 그 중에서
0: 그 중에서 그 중에서
2: 아닙니다.
1: 자 효자
2: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그죠?
1: 효자곡 베스트 3만 꼽아보세요. 효자곡이랄까 하여튼 많은 많이 불리워지고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했던 효자곡 베스트 3.
0: 모두가 사랑이에요.
1: 모두가 사랑이에요.
2: 모두가 사랑이에요. 네.
0: 사랑으로.
1: 사랑으로.
0: 내 마음의 보석상자.
1: 내 마음의 보석상자.
0: 너무 선택의 여지가 세 곡이라서 참 가슴 아픕니다. 거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2: 그렇지 거기까지
1: 예, 예. 맞아요.
2: 아 최고네요.
1: 그러네.
2: 그러니까 확실히 그 베스트를 꼽아주신 곡들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여전히 신청곡으로도
1: 맞아요.
2: 많이 청해주신 곡들이
1: 네. 이 곡이 압도적이네. 사랑으로 압도적이네.
2: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건 사랑.
1: 5580님이 해바라기님의 사랑으로 결혼하려 할 때 짝꿍이 이 노래를 불러주며 뭐야 없어졌어요.
2: 응? 네.
1: 내려주세요. 네, 짝꿍이 이 노래를 불러주며 청혼했어요. 그래서 아.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셨고
2: 오, 이 곡으로 청혼을 하셨다고.
1: 오, 그럼 할만하지.
0: 야.
2: 1972님은 저 사랑으로 이 수술하고 통 기부스라고 누워있는 아들에게 불러주며 울었던 노래입니다.
1: 지금 그 아드님은 이제 다 회복하셨겠죠.
2: 그러니까요.
1: 과거로 쓰셨으니까 네. 한번 들어야죠.
2: 이 노래 안 들어볼
1: 안 들을 수가 없죠.
2: 짧게 네. 한번 좀 그래도 한 소절 살짝 음원 나가기 전에 한번 살짝 한번 목소리로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무리 무리
2: 그래요?
0: 영원히 변치

0: 아,
1: 이민영 님이
0: 역시
1: 언제 끝날지 모를 아
0: 영원히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1: 또 있고 예. 네 그렇죠.
0: 아 402호 님은 해바라기 노래는 언제나 마음을 성숙시켜 줍니다.
1: 김진희 님 마음의 평화가 한가득 들어온 듯요.
0: 그렇게 역시 네. 레전드네요. 이 네. 곡은 정말
1: 그렇죠.
0: 최병국 님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듣고 있습니다.
1: 그러게 운전을 네. 계속할 수가 없어.
0: 맞아요. 네.
1: 멈춤이 필요해. 멈춤.
0: 아, 오롯이 감상하고 싶은 그렇죠? 이 마음.
1: 5140님 산골살이 4년차. 저는 요즘 산골 동네를 산책하며 여기저기에 잘 익은 홍시 따먹느라 바쁩니다. 이거 자기 뜰에 있는 홍시 아니면 이거 재미없는데. 잘 익은 갓단 홍시는 껍질이 살짝 찢어져요.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지요. 해바라기 노래가 바로 잘 익은 가을 홍시 같아요. 마음을 흔드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0: 네. 아, 이 노래 자체가 진짜 세월

0: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무르익는 느낌이네요.
1: 네.
0: 네. 7780님, 해바라기 가수님 노래는 다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을 맛있게 보내는 노래로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1: 좋죠. 예.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이주호님, 이광준님
1: 네.
0: 두 분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 11월부터 시작하는 공연입니다.
2: 네.
0: 예, 무사히 잘 마치시길 저희가 응원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당당이님들께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2: 그래요. 예. 늘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를 늘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아, 이주원님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하고요.
0: 네.
3: 우리 해바라기 노래를 통해서 사회에 좀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1: 네.
3: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2: 할 일이 또 하나
3: 또
2: 있습니다.
3: 또 하나 있죠, 우리가.
0: 네. 그러네요. 네. 예, 이광준님의 말씀까지 네. 잘 들어왔습니다.
1: 네, 두 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분들 많아요. 오늘 고맙습니다.
2: 아, 두 분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2: 네. 공연장에서 봬요.
0: 네. 네.
1: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세요.
0: 자, 저희 광고 후엔 이제 행운 선물 추첨 이어집니다. 아직 안 보내신 분들 막차 빨리 타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죠.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4: 경복
13: 천재력을 전문가로
14: 경복
13: 4호성 캠퍼스
14: 경복.
1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 경복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2: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3: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2: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마님죽에서 간편식 세트,
3: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2: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숯살,
3: 우리 동산물 자존심 정원 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2: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 타월,
3: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2: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3: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2: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3: 가을 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3: 자, 저희 행운 선물 이제 번호 추첨 전에 어제 당첨이 되셨는데 기계가 탈이 나는 바람에 통화가 안 됐던 81번 주셨던 당당이님께 이제서야 다시 전화를 드려봅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5: 아, 여보세요?
2: 네, 네. 여성시대입니다.
5: 예, 예, 예.
3: 아, 예.
2: 어제 여성. 여쭤봤어야 할 질문인데 행운 번호 몇 번 보내셨죠?
5: 아, 81번이요.
3: 81번. 네. 축하드립니다.
2: 아유, 정말.
3: 예, 아 어제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었어야 됐는데
2: 저희 기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요. 전화를 받으셨는데 끊겨서 굉장히 당황하셨죠?
5: 예, 막 좋았다가
2: 모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으셨을 거예요.
5: 네, 처음 일이라.
3: 어디 사신 누구세요?
5: 아, 여기 전북 익산의 그 강북선이라고 합니다.
3: 오, 익산에서 전화를 받아주셨군요.
5: 예, 예.
3: 저희가 원래 드리는 100만 원 구성에다가 통닭 한 마리 더 넣었어요.
5: 오! 아, 감사합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5: 예, 예, 감사합니다.
3: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예.
2: 벌써 끊겼어.
3: 자, 아이고. 이제 오늘의 행운의 숫자 뽑아봐야죠.
2: 네, 빨리 뽑아봐야죠.
3: 자, 행운의 숫자 제가 그러면 1회 자리 뽑겠습니다. 1회 네. 자리.
2: 1회 자리. 자리.
3: 어머, 오늘도 1번 뽑았죠, 제가.
2: 희한하네.
3: 오늘도 또. 1번 뽑았어요.
2: 나도 또 81번 뽑는 거 아니야? 91번이네.
3: 야, 오늘은 91번.
2: 또 웃기네.
3: 오늘은 91번.
2: 자, 91번 되겠죠?
3: 예. 네.
2: 자,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요 하신 분. 오늘의 네. 행운의 주인공. 전화 연결해보죠.
3: 자, 문자 주신 분 가운데 역시 무작위로 네. 전화를 드립니다.
2: 어떻게 받아주실래나? 여보세요?
6: 네.
2: 여성시대입니다.
6: 아,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운 번호 몇 번 주셨죠?
6: 91번이요.
3: 91번이요. 와,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려요.
3: 이야, 당첨되셨어요.
6: 감사합니다.
3: 아, 축하드립니다. 어디에 누구세요?
6: 남양주요.
3: 남양주.
6: 네. 남양주의 송금수님이요.
3: 송금수님.
2: 네.
3: 예. 아니 살짝 이렇게 좀 목소리 좀 차분하신 것 같은데.
2: 굉장히 차분하시네.
6: 아, 지금 일하고 있어요.
2: 아, 아 네.
3: 아, 일 중이시군요.
2: 무슨 일을 하시나요?
6: 네, 지금 잠깐 밖에 나왔어요.
3: 네, 아, 이제 무슨 나오셨어.
2: 일을 하세요?
6: 아, 저기 고무 회사인데.
2: 네.
6: 저기 불량 같은 거 고르는 그런.
3: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2: 네.
3: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제.
6: 어,
3: 감추지
6: 감사합니다.
3: 말고. 그러니까.
2: 아, 91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6: 아, 예, 엄마 나이가 67세에 돌아가셨어요.
2: 아, 그러시구나.
3: 어머니 자꾸 하실 때.
6: 그래서. 네, 그래서 항상 91번을 갖다 눌러봤는데 이렇게 당첨되다니.
2: 세상에,
6: 싶어요.
2: 엄마가 이런 복을 주셨네.
3: 그러게요.
6: 네, 네.
2: 아, 엄마에게 한 말씀 하세요.
6: 엄마,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지켜보고 있지? 항상 우리도 여기 오영재가 다들 엄마를 생각하고 있어. 엄마 사랑해.
3: 아, 네. 네.
2: 월요일만 하는 선물인데 어제 기계 고장으로 오늘 한 번 더 하게 됐고
3: 그렇게 또 당첨이 되셨네요.
2: 네, 엄마가 도와주셨나 봐요.
6: 네, 감사합니다.
2: 맞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6: 예, 항상 여성시대에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 네, 감사합니다.
2: 그렇게
6: 네.
2: 차분하시더니 엄마 얘기를 하니까 울먹울먹거리신다. 그러니까.
3: 자, 저희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려야겠네요.
2: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주엘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4: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긴급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10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버스 파업 대비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시에 가용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 시 서울시는 주요

0: 북이 공소 취소 하명을 하면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문제와 새천년 NHK 사건에 대해 거듭 언급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윤석열과 다를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에 배다른 형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장관 시절 대정부 질문에 답할 때에 깐족 동훈이 나왔던 것 같다며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정박한 769톤급 러시아 어선에서 프레온 냉매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조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 재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 앞바다에서 어선 두 척이 무인기 공격을 받아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국영 IRIB 방송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간주 정치 안보 사회 담당 부지사는 월요일 저녁 페르시아만 해역의 칸간 항구 인근에서 어선 두 척이 적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의 여파로 선박에 타고 있던 어부 여러 명이 실종됐으며 현재 이들을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 작전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모레까지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2.7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일기예보부터 스마트폰 지도, TV와 인터넷 통신까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 뒤에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향한 지 7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과학 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인공위성의 탄생부터 종류와 역할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새로운 인공위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9: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9: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9: 보험이 든든하구만.
1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멀고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쉽고 친근한 언어로 전달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망원경, 네. 로먼 우주 망원경 얘기를 하다가 항성님이 인공위성.
2: 재밌다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지구를 보고 있는 인공위성.
2: 네.
1: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고 하셔서 네. 인공위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 네, 좋습니다.
1: 예. 우리 머리 위를 계속 돌고 있죠.
2: 네.
1: 한 대도 아니고.
2: 한 대도 아니고 정말 이제는 만 대가 넘죠.
1: 네. 네. 그러면 무엇을 인공위성이라고 할까?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좀 내려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두 개를 단어를 뜯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인공이 있고요. 위성이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인공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서 위성, 지구나 다른 천체 주위를 돌게 만든 물체.
1: 네.
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인공위성의 정의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중요한 건 그냥 우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궤도를 계속 돌고 있는 게 인공위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2: 사실 뭐 인공위성은 중력이 없어서 둥둥 떠 있어서 궤도를 돌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떨어지면은 지구의 곡률만큼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궤도를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럼 우리가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달도 그렇고
2: 그렇죠.
1: 인공위성도 그렇고 계속 도는 이유는 계속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거예요.
2: 계속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거죠.
1: 근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떨어져 봐야 앞으로 좀 나가 있고.
2: 그렇죠. 곡률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곡률만큼 떨어지는 거죠.
1: 딱 그만큼씩.
2: 네.
1: 정확하게 그게 일치해야만 계속해서 도는 거군요.
2: 그렇죠. 그 궤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게 어떠한 특정 곡률만큼 딱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인간이 인위적으로 돌게 만들었는데 특정 궤도를
2: 네.
1: 지구의 특정 궤도를 도는 것들을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역사부터 짚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2: 너무 재밌는 게 많죠.
1: 수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지만 최초는 있을 거잖아요. 그죠?
2: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은 최초는.
1: 네. 처음으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소개해 주세요.
2: 1957년 10월 4일. 당시에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입니다.
1: 스푸트니크 1호.
2: 네. 지름이 네. 한 60cm가 조금 안 되고요. 무게가 한 85kg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네. 큰 공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1: 네.
2: 작은 금속공처럼 생기는 단순한 위성이지만 인류가 만든 물체 중에 처음으로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1: 지구의 궤도를.
2: 그렇죠.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물체로 남아있는 거고 사실 이 스푸트니크 1호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1: 네.
2: 사실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1: 네.
2: 당시에
1: 네.
2: 발사한 10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 네.
2: 미국과 당시 소련 과학자들이 미국 워싱턴에 한 군데 모여서
1: 네.
2: 그 로켓 인공위성 학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1: 오.
2: 워싱턴에서요.
1: 네네네.
2: 그러면 이제 당시에는 미국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해 있었고 러시아도 아 우리도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서로 토의를 하지만 미국은 약간은 얕보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1: 예.
2: 그래서 아 우리는 곧 인공위성을 쏠 것 같아라고 러시아 당시 소련 과학자들이 말하면 미국 사람들은 아이 그럼 너네도 쏴야지 이렇게 노력하면 쏠 수 있을 거야.
1: 자기도 안 쏴놓고
2: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자기네들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1: 예.
2: 그래서 원래 소련은 이 스푸트니크 1호를 10월 6일날 발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1: 예.
2: 근데 10월 4일날 발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주 개발을 이끌고 있던 당시에 세르게이 코롤리오프가 미국이 이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충격을 한번 주자. 라고 해서 일정을 이틀 앞당겨서 10월 4일로 발사를 해버립니다.
1: 너네가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어도
2: 네.
1: 그렇게 거만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2: 학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학회에도 기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 기자들이 속보를 전해옵니다. 소련이 쐈대. 근데 소련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야 오늘이 아닌데? 내일 모레인데 갑자기 운을 썼다는 건 뭐지? 이렇게 됐다가 아 진짜로 쐈구나. 올게 왔구나. 자 우리가 쐈다고 소련 과학자들은 의기양양해지고 미국 과학자들은 너무나 당황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죠.
1: 재밌네요.
2: 네. 일부러 그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1: 그때는 냉전시대니까 어쨌든 과학기술에 있어서 누가 앞서가느냐
2: 네.
1: 이런 것이 군사력에 또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2: 너무 중요한 문제였죠.
1: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왜 인공위성을 그때 우주에 띄우려고 이렇게 학회까지 열고 했을까요? 지금이야 뭐 인공위성들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2: 네. 뭐 당시에는 과학적인 목적하고 그다음에 냉전 시대의 그 분위기가 두 개가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1957년 그 학회에 모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1: 예.
2: 이게 뭐였냐면은 국제 지구 물리 관측 연이라고 하는 지구적인 물리를 관측을 해보자. 그래서 뭐 자기장이라든지
1: 예.
2: 뭐 여러 가지 지구 물리를 관측을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과학적 분위기도 있었고
1: 지구과학을 위해서였군요. 네.
2: 또 냉전 중이었잖아요. 미국과 소련이.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정도의 능력을
1: 그렇죠.
2: 만들 수 있는 로켓 기술을 가진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종료할 때만 하더라도 리틀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직접 비행기가 싣고 가서
1: 항공기가 갔죠. 그렇죠.
2: 떨어뜨리고 나오는 것도 정말 위험한 임무였잖아요.
1: 네.
2: 그런 것과는 다르게 직접 로켓으로. 가지 않고
1: 네.
2: 로켓으로 쏜다 그러면 막기도 어렵고 대응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계획에 많은 나라들이 열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푸트니크 1호는 이제 과학위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 소련의 로켓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그러면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 자체만 놓고 보면 로켓 기술이야 뭐 그걸 실어 나르는 거니까요.
2: 그렇죠.
1: 인공위성 자체만 보면은 지구의 물리를 관측하겠다라고
2: 아, 네.
1: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능이 어쨌든 있었을 것 같아요.
2: 있었죠.
1: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2: 뭐 사실은 뭐 그런 과학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1: 네.
2: 관측적인 목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능은.
1: 아, 그래요?
2: 네. 네. 근데 단순히 주파수를 맞추면은 삐, 삐, 삐 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1: 아, 그쪽이랑 통신 그 정도의 신호를 주고받는 정도.
2: 그렇죠. 근데 이게 통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1: 네.
2: 내가 살아있음을 위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1: 네.
2: 그냥 신호 정도.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송신기 하나 들어있는 금속공이다. 이런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최초의 인공위성이었으니까요.
2: 그럼요.
1: 최초니까.
2: 네.
1: 57년에.
2: 네.
1: 그러면 과학자들은 그렇게 모여 있으면서 인공위성이 발사됐대. 네. 미국 과학자들과 소련의 과학자들이 서로 놀라는 상황.
2: 그렇죠. 그렇죠.
1: 소련 과학자들이
2: 오늘은 아닌데 막 이러면서
1: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반인들은 어땠을까요 반응이?
2: 사실은 일반인들보다는 뭐 정치가라든지 과학자들이 더 많이 놀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미국 사회도 전체적으로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1: 네.
2: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1: 맞아요.
2: 말이 생겼습니다.
1: 네.
2: 당시 미국에서는 소련이 우리보다 과학 기술이 앞선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닥쳐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위기감은 생각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1: 예.
2: 더군다나 이제 내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주파수를 맞추면은 내 머리 위에서 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1: 네.
2: 삐삐거리는 소리가 실제로 들렸으니까 그 충격이 더 컸던 거죠.
1: 아, 실제로 들렸대요.
2: 실제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야 소련의 위성이 내 머리 위에 있어라는
1: 주파수 어디로 맞춰봐. 네. 삐삐 소리나
2: 그 공포감이 어마어마했겠죠.
1: 예.
2: 거기서 뭐 정작 그 기능은 없더라도 뭐 미사일을 쓰면 어떻게 할 거며 뭐 잘 몰랐으니까 오히려 더 그런 큰 위기감이 있었겠죠.

0: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계기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 수학, STEM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네. 과학, 수학 교육과 우주 개발 투자에 대폭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8년도에 나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1: 네, 왜냐하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내 머리 위로 날아간다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그렇죠? 뭐 폭탄을 실을 수도 있는 거고 두려움이 좀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요.
1: 게다가 냉전 시대였으니까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놀랐다.
0: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세계 각국이 수많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지금 지구 주변에는 인공위성이 몇 개 정도 떠 있을까요?
0: 스푸트니크 1호가 1957년에 첫 번째였다면 지금은 이제 셀 수도 없죠. 네. 대략 정도 18,000기 이 정도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18,000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70년이 지난 거잖아요.
0: 근데 최근에 여기에 70%는 최근 5년간 발사된
1: 70%는 또 최근 5년간 발사된
0: 네, 18,000기 중에서
1: 엄청 쏘고 있네요.
0: 네, 압도적으로 당연히 많은 위성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수천 개에서 만 개가 넘는 군집 위성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는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위성 숫자가 가파르게 늘었고요. 그다음이 이제 중국, 영국, 러시아 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대략 10위권 정도라고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 개수로 따져서요.
0: 네. 근데 저는 이런 순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몇이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진짜 많이 따지잖아요.
1: 네. 우리나라 네. 세계 7대 우주국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좋아하죠.
0: 네, 위성은 사실은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는 위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구라든지 해양, 환경, 통신, 군사, 과학 연구 같은 필요한 걸 모두 만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형 GPS라고 하는 KPS도 이제 위성 개발 단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위성 운용 능력이라든지 위성 제작 능력은 엄청나게 높은 선진국의 대열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7대 우주 강국인데요.
0: 그럼요.
1: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인공위성의 목적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인공위성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건 어떤 궤도에서 도느냐를 가장 먼저 나눌 수 있을 것
1: 목적보다는
0: 같아요.
1: 목적보다는 일단 궤도.
0: 네. 네. 왜냐하면 같은 위성이라도 어느 높이에서 지구를 도느냐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 그러니까 수백 킬로미터에서 한 2천 킬로미터 정도, 이 정도 도는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정밀하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1: 지구를 찍는 거죠.
0: 네, 그래서 보통 지구 관측 위성이 이런 저궤도 위성에 해당을 하고요. 네. 또 통신위성, 저궤도 통신위성, 스타링크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지구 정찰위성, 그다음에 과학위성. 이런 통신위성들이 저궤도 통신위성들이 주로 저궤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 과학위성은 이게 뭐 찍거나 아니면은 그 대기 같은 것들을 측정해
0: 가지고 뭐 미세먼지를 측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구의 중력 변화를 계산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수 변화를 관측을 한다든지 이런 과학위성들이요.
1: 네, 이런 것들은 좀 지구를 잘 관찰을 해야 되니까 저궤도 낮은 궤도를 돈다.
0: 또 있죠. 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도 400km의 저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보다 높은 곳이 중궤도인데 대략 한 2000km 이상에서 한 2만 km 정도를 도는 거를 중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있죠. 여기에는 GPS. GPS 위성이 이 중궤도 2만 km를 돌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돌면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지구에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겠죠.
1: 우리도 이제 가까이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거 볼 때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네. 그래서 GPS 같은 위성이 이런 중궤도고요. 그다음에 고도 한 35,786km 정지궤도 위성 너무나 유명하죠. 이제 여기서는 지구 자전거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지상에서 보면은 위성이 하늘의 한 지점에 계속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기상위성이라든지 네. 통신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천리안 위성이나 무궁화 통신위성 같은 경우에도

0: 이런 정지계 도위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1년 내내 24시간 내내 우리나라를 계속 관찰을 하려면 네. 정지계도 위성에 올려놔야 되는 거고.
0: 그리고 네.
1: 신호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관찰의 목적이 뭐냐.
0: 네.
1: 예, 기상이냐 아니면은 과학을 그렇죠. 위해서냐.
0: 그런데 이 관찰의 목적이 요즘은 또 세세하게 달라졌어요.
1: 네.
0: 위성을 쏴서 그냥 관측하는 것만으로 지구 표면을 찍는 것만으로도 돈이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저유고. 저유고는 우리 탱크처럼 물탱크처럼 이렇게 가둬둘 수가 없어요. 뚜껑을 닫아놓고 밀폐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증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어서
1: 예.
0: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뚜껑을 얹어 놓습니다. 기름통 네. 위에.
1: 예.
0: 그러면 그 저유고가 옆에서 드는 그림자의 크기를 바탕으로 저유고의 높낮이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위성 같은 경우.
1: 예.
0: 그럼 얘네가 생산을 줄이는구나. 생산을 갑자기 저유고의 저장량이 늘리는구나. 전쟁을 준비하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사진만으로도 생각보다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에는.
1: 군사정찰 위성으로 북한이
0: 네. 예,
1: 핵무기의 미사일을 그렇죠. 어디로 실어 갔다더라. 이동을 했다더라. 이런 거 다 아니까요.
0: 옛날에는 군사정찰 위성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민간들도 이런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조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 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공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궤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궤도는 좀 빨리빨리 돌고
0: 그렇죠.
1: 멀리 정지궤도 위성들은
0: 하루에 한 바퀴
1: 왜냐하면 우리나라 위에 계속 있으려면
0: 그렇죠.
1: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요.
0: 네.
1: 낮은 궤도는 빨리 돌아야지 밖으로 안 튕겨 나가고
0: 맞아요.
1: 이런 거예요.
0: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다 보니까 또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궤도에 있는 위성은 시간 해상도를 높인다라는 뜻으로
1: 네.
0: 되게 많이 군집 위성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여러 대가 계속 내 머리 위를 지날 수 있도록.
1: 궤도가 딱 정해지면 지구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위에 있는 궤도를 돌아야 된다라고 하면 속도도 딱 정해지죠.
0: 그렇죠. 속도도 네. 정해지죠.
1: 그 궤도에 있는 거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도는 거죠.
0: 거의 비슷한 속도로 돈다라고 보시면
1: 네.
0: 되죠.
1: 그래서 실제로는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안 부딪히겠지만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속도로 도니까 부딪힐 일이 없다.
0: 근데
1: 이게 궤도가 다르잖아요.
0: 이게. 네, 조금씩 그런 것도 있는데 지구 저궤도라고 하는 거는 2,000km 상공까지 사실 대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조금씩 생겨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고도도 점점 낮아지고요.
1: 조금씩.
0: 그다음에 속도

0: 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 보정을 계속 해줘야 돼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그럼 조금씩 뭐 연료를 한 번씩 쏴줘가지고 원래 궤도로 계속 그렇죠. 돌아간다든지. 네.
0: 우주정거장도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1: 네. 네. 공기의 마찰 때문에 속도가 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속도가 줄면 또 아래로
0: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은 사실은 달이 지구를 도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도 인공적으로 무얼 돌게끔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걸 텐데
0: 네.
1: 거기에도 어쨌든 안 떨어지기 위해서 저궤도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언제 위성을 쏘아 올렸을까요?
0: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별 1호입니다. 네. 1992년 8월 11일 날 발사가 됐고요.
1: 네.
0: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영국 서리대학교하고 함께 개발을 했었죠.
1: 예.
0: 무게가 한 50kg 정도 되는 작은 소형 위성이었는데 뭐 지구 촬영이라든지 통신 실험 그다음에 뭐 우주 방사선 측정도 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기능이었고요.
1: 네.
0: 뭐 이 목적은 우리나라 인력이 위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술 습득에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우리가 위성을 잘 만들고 있는지
0: 네.
1: 무엇을 더 해야 될지 이런 걸 네. 시험하기 위해서.
0: 네.
1: 이때 저는 기억나는 게 프랑스의 기아나 우주기지인가요?
0: 맞아요.
1: 거기서
0: 쿠르기지.
1: 썼던...
0: 네. 쿠르 기아나 우주센터.
1: 네.
0: 거기서 썼습니다.
1: 그게 기억이 나요.
0: 네.
1: 기아나. 그리고 왜 기아나에서 쏘지? 뭐 프랑스령이라고 하는데.
0: 네.
1: 적도 근처.
0: 네. 맞아요. 그 네. 나라는 이 우주발사로 거의 나라의
1: 유명한 나라.
0: 운영이 되고 있을 정도로 네. 유명합니다.
1: 네. 그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첫 번째 인공위성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네, 발사도 성공하고 잘 돌았고. 그 이후에 인공위성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0: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 배워왔고 그다음에 워낙에 그 처음에 배워오신 분들의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우리별 1호를 처음 만드신 분들이 카이스트를 졸업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십니다.
1: 네.
0: 그래서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1: 네.
0: 대표적인 위성 기업이죠.
1: 제가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그 무슨 수업이죠? 기업체 가가지고
0: 현장 실습 같은 네. 거
1: 여기 세트랙 아이에서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었던 우리별 1호를 개발했던 핵심 연구자들이
1: 네.
0: 1999년도에 인공위성을 위해서 제작을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1: 네.
0: 지금은 뭐 지구 관측 위성이라든지 지상국 플랫폼까지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직접 개발해서 해외에 판매도 하고 있을 정도로 훨씬 엄청나게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1: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0: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게
1: 네.
0: 뭐 UN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로 그 중요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언가 표준을 만들잖아요.
1: 네.
0: 그런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랙 아이가 촬영한 위성이라든지 그 데이터들 또는 플랫폼들이 뭐 UN이라든지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 기업 또는 어떤 연구소 이런 데서 곳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기술력만큼으로는 세계적인 탑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리가 표준에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기술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0: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1: 네.
0: 이런 데서도 뭐 초소형 군집 위성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대표적으로 잘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일 것 같아요.
1: 앞서서 목적에 따라서 궤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종류의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을까요?
0: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1: 네.
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공위성을 운용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인공위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뭐 차세대 중형위성, 뭐 국토를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를 정밀하게 촬영을 하는 아리랑 위성 계열, 그다음에 뭐 날씨를 관측하는 천리안
1: 네.
0: 위성, 그다음에 뭐 해양과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관측을 하는 또 천리안 2B 위성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무궁화 같은 통신 위성들도 있고
1: 네.
0: 대학이라든지 기업이 만드는 초소형 위성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국방부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군 관련
1: 네.
0: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관측 위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를
1: 네.
0: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KPS 항법 시스템까지 우리나라가 만들면은
1: 네.
0: 우리나라는 어떤 목적에 필요한 위성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1: 다 가지고 있는.
0: 그리고 다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참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뭐
0: 네.
1: 아리랑 천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계속 보고 있는.
0: 그렇죠.
1: 기성이성.

0: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네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위성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임무를 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구를 촬영할 건지 통신을 할 건지 날씨를 관측할 건지 정하면은 그 목적에 맞춰서 카메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통신 장비 네. 이런 탑재체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 전력을 공급할 태양 전지판, 위성을 제어하는 컴퓨터, 뭐 자세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 조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실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네. 우주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진공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햇빛을 받을 때와 지구 그림자에 들어갔을 때 온도 차이를 버틸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발사하는 순간에 진동이라든지 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틸 수 있는지 통과 시험을 통과를 하고 나면은 로켓에 실어서 목표 궤도까지 올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1: 이게 우주 환경에서 실험을 하려면 그 환경을 지구 위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니까.
0: 모사를 해야 되죠. 예,
1: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진공 챔버가 있더라고요.
0: 네. 예. 항우연에도 있고요. 예. 한국항공우주산업에도 있고요.
1: 거기를 진공 상태로 그냥 큰 원통 하나를 네. 진공으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 위성을 넣고 뭐 이렇게 우주선 네. 그 뭐야 빛도 쏘기도 하고 온도를 막 높였다가 낮췄다가 그렇죠. 하기도 하고
0: 저는 거기서 꼭 해보고 싶은 실험이 있어요.
1: 어떤 거요?
0: 실제로 네. 거기를 다 이제 우주 환경으로 만든 다음에 네. 깃털하고 볼링공 하나를 거기서 높이서 떨어뜨려 보고 싶어요. 아,
1: 진공 상태니까 네.
0: 진짜로 같이 했던. 떨어뜨리는지. 네.
1: 그거 했어요.
0: 그거는 이제 발사체가 결정이 되면 발사체가 결정이 되면은 이 무게는 안 된다. 우리는 이 발사체를 쓸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 아니면 예산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그때 약간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누리가 대표적인
1: 그렇죠.
0: 경우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이후에도 설계 변경을 하고 제작을 다시 마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검사를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1: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첨예한 그런 단계.
0: 저는 그 가장 위험한 단계라고 볼 수도
1: 위험한
0: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게 발사체에서 혼자 분리되는 그 단계라고 보거든요.
1: 네.
0: 그동안은 이제 발사체에 밀려서 목표한 궤도를 한 궤도 고도라든지 속도를 얻기는 하지만
1: 네.
0: 그 이후부터는 혼자 태양 전지판도 펴야 되고
1: 맞아요.
0: 안테나도 펴야 되고 그다음에 태양 전지판으로 에너지도 얻어야 되고 전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때부터는 완전히 혼자거든요.
1: 네.
0: 네. 물론 지상에서 우주 모사를 해서 환경을 만들었지만 이때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단계를 일단은 넘어서면 통신이 된다. 그다음에 뭐 태양 전지판 전개가 된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어쨌든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맞아요.
1: 예. 각각 다 다를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아주 작은 큐브 위성이나 실험용 위성은 보통 몇 달에서 길어봐야 한 1년, 2년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1: 네.
0: 일반적인 지구 관측 위성 은 대략 5년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궤도에 있는 통신위성이라든지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 예.
0: 여기서 말하는 설계 수명이 그냥 갑자기 그날이 되면 5년이 지나면 딱 멈추고 고장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정도 기간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한다.
1: 네.
0: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품 상태가 좋고 뭐 연료가 충분히 남아있다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겠죠.
1: 지금 우리 달에 가 있는 다누리도 애초에 임무 수명은 1년이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0: 몇 년째요?
1: 5년,
0: 거의
1: 4년, 5년.
0: 4, 5년째 네. 하고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거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0: 네.
1: 수명이 크게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배터리 뭐 이런 걸까요?
0: 뭐 위성의 종류라든지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도 다르고 받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일
1: 네.
0: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같은 경우에 아까 극한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사선도 있고 햇빛을 받을 때 지구의 그림자에 들어갈 때도 온도 차이도 커지거든요.
1: 예.
0: 온도가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 이러면은
1: 그렇죠.
0: 팽창 아무리 수축. 금속이고 팽창 수축이 일어나다 보면은 피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오래 노출이 되면 전자장비나 태양전지판의 성능도 계속 줄어들고요.
1: 예.
0: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오래 충전했다가 방전시키고 충전했다 방전시키면 쓸 수 있는 수명이 있잖아요.
1: 네.
0: 크기에 따라서
1: 그렇죠.
0: 그다음에 작으면은 작은 그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수명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수명이 진짜로 다한 인공위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0: 이제 폐기를 해야겠죠.
1: 네.
0: 우리가 보통

0: 우주 쓰레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만들어지는 위성들은 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궤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시 지구 대기로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불타 없어지게 만드는
1: 네, 대기와의 마찰로 타게끔 네,
0: 소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구에서 한 35,786km 떨어진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연료를 조금 마지막까지 남겨뒀다가 네. 그 연료를 사용해서 한 300km, 400km 정도 올라가면은 무덤 궤도라고 있습니다.
1: 예.
0: 그 궤도로 올려서 아예 거기서 계속 떠돌게 만드는. 그러면은 그 무덤 궤도에서는 그 떠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금씩 멀어지는.
1: 멀어지기.
0: 네, 지구 멀어져. 중력에서 멀어져서 그런 궤도로 보내고는 합니다.
1: 그럼 정지궤도 위성 중에서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유영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있기도
0: 있죠.
1: 하겠네요.
0: 네. 무덤 궤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아, 무덤 궤도라는 얘기가 재밌습니다.
0: 네.
1: 밤하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반짝반짝하는 것 중에 아 저거 별 아니고 인공위성이야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0: 저 어제 봤어요.
1: 보셨어요?
0: 불꽃놀이 보러 갔다가 여의도에.
1: 아 그렇게 막 반짝반짝 밝은데 인공위성이 보일 정도면
0: 어제가 아니고
1: 예.
0: 네, 한 몇 주 됐죠. 그 불꽃놀이를 보러 여의도에 갔었는데 네. 이런 경우들이 인공위성이 잘 보이는 경우가 네. 새벽녘이나 해 뜨기 직전이나
1: 예.
0: 해 질 때쯤 잘 보입니다.
1: 아.
0: 왜냐하면은 얘네도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태양빛을 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각도가 보통 반사가 잘 이루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1: 예.
0: 그때 잘 보입니다.
1: 그래서
0: 인공위성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태양빛을 네. 반사를 하고 예를 들어 ISS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꽤 밝게 보입니다.
1: 네. 꽤 밝은데 슝 지나가요.
0: 그러니까 천천히 별빛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움직여요 이런 네. 식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1: 비교적 빨라요.
0: 비교적 빨라요.
1: 별똥별보다는 느린데
0: 4시야에서 10분 내로 사라집니다.
1: 근데 그게 별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근데
1: 아니면 UFO.
0: 아 그렇죠. UFO라고 착각하시기는 하는데 움직이기 때문에 4시야에서 정말 뚜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착각하진 않고요. 별은 움직이지 않죠.
1: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면은 색깔은 딱히 없겠네요.
0: 네, 색깔은 되게 별빛과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밤중이면은 하얀색으로 보이기도 네. 하고요.
1: 그 어떤 거는 맨눈으로 보이고,
0: 맞아요.
1: 어떤 거는 또 아예 안 보이고,
0: 네.
1: 그건 무슨 차일까요? 궤도의 차일까요?
0: 어떤 거는 보이고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거는 위성의 크기가 일단은 가장 크게 좌우하고요.
1: 예, 예.
0: 국제우주정거장 진짜 크잖아요.
1: 네.
0: 일단 뭐 축구장 몇 개 크기라고 하고 태양전지판 면적도 이만큼 넓은데 그러면 햇빛을 반사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은 생각보다 크고 많게 보이는데 또 위성의 모양이라든지 그다음에 표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스파이 위성,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까맣게 빛나지도 않게
1: 절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0: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각도라든지 태양 그 위성의 크기라든지 또는 태양 전지판의 각도가 어떻게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빛나고 어떤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고
1: 네.
0: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1: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거 눈에 맨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운이 좋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국제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 언제 한국 내 머리 위로 지나간다 이런 것들은 다 트래커가 요즘 있어서
1: 예.
0: 추적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내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그 시간을
0: 언제쯤이다 네,
1: 확인하고서
0: 네. 나가서 보면은 보여요. 네.
1: 한번 봐봐야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하나 만들어서 쏘아올린다 그러면 국가적인 이벤트였어요.
0: 맞아요.
1: 92년 아까 말씀하신 우리별 1호가 쏘아올려질 때만 해도 MBC에서도 중계를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요즘에는 아주 작은 위성들이 굉장히 많이 쏘아올려지고 있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0: 그렇죠.
1: 정도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최근 인공위성의 트렌드는 아주 작은 소형 위성이 많아지는 거.
0: 네. 네.
1: 또 어떤 트렌드들이 있을까요?
0: 요즘 트렌드가 이제 최근까지 트렌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 소형화,
0: 매우 소형화,
1: 매우 소형화.
0: 1U라고 하죠.
1: 예.
0: 10cm, 10cm 단위. 그래서 보통 이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1: 네.
0: 것들을 3U, 6U, 커봤자 12U
1: 네.
0: 이런 단위로 써서 만드는 초소형 위성들이 되게 많아졌었습니다.
1: 인류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0: 10cm.
1: 다 10cm씩 되는 그 큐브 하나.
0: 네, 상자, 정육면.

0: 단체 상자 하나.
1: 그러면 3류는 그거 3개를 이어붙인 크기 그렇죠. 정도.
0: 10cm, 30cm, 높이는 10cm, 가로, 세로 10cm, 길이 30cm 정도 네. 되는 거죠.
1: 그렇게 딱 규격화돼가지고 만들어요.
0: 네. 규격화돼서 만들어야 나중에 이제 뭐 발사대 싣거나 그 자리를 확보하는 데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1: 예, 그렇겠군요.
0: 표준화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작은 대신에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군집화가 최근까지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1: 아, 군집화. 아,
0: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소형 군집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만드는 대신에 한 곳을 관측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게 와서 똑같은 네. 곳을 관측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1시간 반 걸리던 걸 시간을 뭐 10분, 20분 단위로 줄일 수 있다.
1: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와야 다시 제자리로 와서 우리랑 통신이 가능한데 한 6, 7개를 띄워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돌게끔 그렇죠. 하면 자주 자주 오겠군요.
0: 네.
1: 그걸 군집위성.
0: 네. 네. 근데 예전에 군집위성은 정말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군집위성, 초소형 군집위성이 트렌드였는데
1: 네.
0: 최근에 트렌드는 상당히 또 다시 거꾸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매우 커지고요. 매우 무거운 것. 마치 우리나라 그 초반에 우주 초창기에 만들었던 위성으로 만드는 식으로
1: 예.
0: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통신위성들이
1: 네네.
0: 생기면서 통신위성의 기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 성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위성 기반들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구조물들이 네.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스타링크를 비롯해서 이런 것 위성들이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1: 그 이유는 우주에서 해야 할 임무가 워낙에 큰 임무들이 주어지는 경우.
0: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죠. 네.
1: 그리고 발사체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0: 발사체의 영향도 있죠.
1: 가격이 좀 싸지니까.
0: 가격이 싸지고.
1: 큰 거를 그렇죠.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기술도 많아지고.
0: 가격도 싸지고. 그 큰 거를 올릴 수 있는 발사체가 또 개발이 되고
1: 개발이
0: 있고요.
1: 되고
0: 대형 발사체. 대표적인 게 스타쉽, 그다음에 팔콘 9이
1: 네.
0: 되겠죠. 네. 블루 오리진의 뉴글랜드 그렇고요.
1: 그렇다면 각 나라나 기업이 쏘아올릴 수 있는 위성 수는 제한 없이 그냥 마구 쏠 수 있는 건가? 왜냐하면 우주가 지금 거의 빽빽하다. 실제 빽빽한 건 아닐 수
0: 실제
1: 있겠지만.
0: 실제 빽빽하진 않죠. 네.
1: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발사 수도 많아지고 발사하겠다는 나라들, 기업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인공위성은 뭐 몇 대까지만 쏠 수 있다라는 단순히 숫자 제한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기업이 마음대로 위성을 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주 조약에 따르면은 민간 기업의 우주 활동도 해당 국가가 허용을 해야 되고요.
1: 예.
0: 해당 국가가 허용한 다음에 UN이라든지 이런 데 또 등록을 해서 신고를 해야 국제적으로 감시를 받고
1: 네.
0: 국제적으로 허락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에서 발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만약에 우리나라 위성이 적외도 위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위에만 있지 않고 다른 나라를 계속 거쳐서
0: 그렇죠.
1: 돌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면 그 나라들 각각이랑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주기구에다가?
0: 우주기구랑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는 식으로
1: 다른 나라에
0: 합니다.
1: 통보를 하는 식.
0: 네. 보통은 통보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1: 네.
0: 허락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위성을 올린다고 문제가 아니라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주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 주파수를 계속 할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주파수 조정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과정들을 다 포함을 하면 무제한으로 쏠 수 있다. 이런 거는 조금 힘들겠죠.
1: 어차피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0: 네.
1: 각 나라나 기업이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 수에 직접적인 제한은 없지만.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 인공위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인공위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마칠 시간이라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벌써요?
1: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일 매번 할 때마다 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0: 그렇죠.
1: 벌써 끝납니까?
0: 네.
1: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와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오승훈의 이과학적 어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오랜만에 듣네요. 인공위성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를 모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진짜 표적은 김승원 개인이 아니라 형사사법개혁이라고 비판하며 악의적 정치 공세엔 단호히 맞서고 실력과 정책으로 평가받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부총리로 취임하면 각 부처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팀을 원팀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 이해를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누구나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오늘 드론 수색을 추진합니다. 외교부는 오늘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이 네팔 정부가 안전 측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네팔 군의 협조를 받아 드론 수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긴급구호대 이진은 앞서 한국인 연락 두절자들의 소속 기업인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기업 차원의 수색 구조 활동을 청취했으며 어제도 수색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네팔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돼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에 대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기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천 상륙작전을 비롯해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선봉에 섰던 해병대가 그 위상과 임무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도록 준4군 체제로의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인천 상륙작전 전승 제76주년 기념사에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는 꺼지지 않는 빛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7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2: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5: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제는 많이 알려진 국제 정치 용어죠.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흥국인 아테네의 힘이 커지면서 기존의 패권국 스파르타에겐 두려움이 커졌고 그것이 결국 전쟁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 21세기 들어서서 미국은 스파르타, 중국은 아테네에 비유됐습니다. 실제로 이 말을 가장 자주 쓴 사람은 중국의 시진핑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 조금 뜸해진 지금도 중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나라들을 모으고 있고 미국은 세계 전략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간 선거를 50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다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여는 곡은 크라잉넛의 룩셈부르크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을 묘사하는데 미국과 중국도 다 나오는군요. 사람이 너무 많은 차이나,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라고 노래합니다.
1: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기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예, 지구촌 사이드 A 오늘 A면은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BRICS 국제뉴스에서 종종 들리는 이름이기도 한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렇게 다섯 나라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런 브릭스죠. 글로벌 신흥경제국 모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이 다섯 나라에서 회원국이 한 10여 개국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국가들도 또 많다고요. 최근에 인도 뉴델리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미묘한 시점에 브릭스 회원국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요. 특히 중동에서 충돌하던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이 자리에 나란히 참석했다는 점도 역시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중국을 중심축으로 해서 미국의

0: 맞서는 글로벌 국가들은 점점 더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브릭스 모임에서는 뭘 주목해볼까요?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에 김미래 박사가 지금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0: 예, 상하이로 잘 돌아가셨군요.
1: 네, 원격으로 돌아온 김미래입니다.
0: 예, 그런데 이 머리 위가 화면이 약간 좀 잘리고 있긴 합니다만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1: 약간 의자를 낮춰서 앉았습니다.
0: 아, 예, 잘하셨습니다. 그 브릭스가 초창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였는데 점점 뭐 이제 덩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국이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1: 네, 지금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으로 출발을 했고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네 개국 협력체로 출발을 했다가 2010년에 합류해서 브릭스가 되었고요.
0: 예.
1: 지금 이제 11개의 정회원국이 있는데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이 있고 또 여기에 또 준회원에 해당하는 10개 파트너국이 있습니다.
0: 예,
1: 태국,
0: 예.
1: 볼리비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30개국 이상이라고 합니다.
0: 예. 그 말씀이 지금 애매하게 조금씩 이렇게 끊기는데 다시 걸기도 좀 애매하고 하여간 한 번 더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란하고 아랍에미리트, 이건 지금 그 이란 전쟁에서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데 브릭스 모임에서는 같이 만났네요?
1: 네, 브릭스는 다자회의지만 양자외교 무대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실제로 브릭스 회의를 계기로도 별도 양자회담을 가는 국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원래 당사자들끼리만 있으면 뭐 신나게 치고받고 하다가도
0: 예.
1: 제3자가 이제 보고 있으면 좀 자제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긴 하죠. 예예. 예.
1: 그래서 이런 아랍에미리트랑 이란처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도 한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외교적 완도 하고 있다.
0: 예.
1: 할 수 있겠습니다.
0: 아, 조금 그 상태가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데 살짝 끊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전화로 좀 전화를 드려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켜놓으셨죠?
1: 알겠습니다.
0: 네네. 지금 전화 가고 있습니다. 오면 바로 받아주세요. 이번에 브릭스 국가들이 중동 분쟁을 자제하라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대놓고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건 뭐 역시 그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성명에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이란과 에미레이트까지 다 같이 합의를 했다면서요? 못 들으셨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아, 예예. 예. 그 합
1: 예,
0: 말씀하세요.
1: 예, 말씀 들리나요?
0: 예예. 예.
2: 네, 이제 올해 5월에 원래 브릭스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을 때는 이 중동 문제를 둘러싼 이제 회원국들 입장이 워낙 다양해서 이제 공동 성명이 발표되지 못했는데
0: 예.
2: 이번에 이제 뉴델리 선언이라고 하는 공동 성명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 되는데요.
0: 예.
2: 뭐 중동 지역의 긴장 높아지는 걸 깊이 우려한다. 당사국들 자제하라. 대화 외교를 통해서 해결을 해라.
0: 예.
2: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는데요.
0: 예.
2: 이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0: 예.
2: 입장들을 또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0: 아, 직접적으로 미국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성명 내용은 어찌 들으면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여간 두 나라까지 같이 참여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진핑도 여기서 주목할 만한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요?
2: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시진핑 연설에서 미국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0: 예.
2: 이제 많은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우선주의와 보호주의, 중동전쟁을 애들로 비판을 했다는 건데요. 이제 시 주석 발언에서 일부 국가들이 작은 마당과 높은 담장을 쌓으려 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0: 예.
2: 이제 미국의 관세, 제재, 공급망 단절을 비판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0: 예.
2: 또 하나 이제 브릭스를 규모 있는 집단에서 연결되고 확장되는 집단으로 발돋움하게 한 구상을 시 주석이 제시를 했다는 건데요.
0: 예, 예.
2: 이제까지는 브릭스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큰데 비해서 이제 회원국들 간의 연결은 그만큼 긴밀하지 못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0: 예.
2: 근데 말하자면 덩치는 커졌는데 내부적 결속은 그닥이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번에 시 주석이 AI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이나 특별경제구역 파트너십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구상을 여러 개를 제시를 하면서
0: 예.
2: 이 브릭스를 단순한 협의체에서 경제와 기술로 매개되고 연결되는 그런 플랫폼을 발전시키는데 중국 역할을 하겠다. 그런 예. 의지 표현을 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0: 예. 미국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느슨했다고 하지만 중국 주도로 그 연대가 좀 더 견고해질 경우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뭐 거기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이지만 요즘 또 인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인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국경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그 최근에 이 둘 사이가 좀 뭐랄까 유화 국면으로 들어선다고 해서 이것도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은데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건가요?
2: 네, 말씀처럼 원래 인도와 중국은 좀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0: 예.
2: 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2019년 이후로 또 인도를 방문해서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0: 예.
2: 이렇게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거는 경쟁할 이유가 없어졌다기보다는
0: 예.
2: 역시 이제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이런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라는 공통의 부담이 작용했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역시. 예, 그리고요.
2: 네, 그래서 미국이 뭐 실제로 인도산 제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해서 인도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기도 했고.
0: 예.
2: 또 인도는 에너지 수입 운전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과 국제 유가 상승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0: 예예. 예.
2: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들이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하게 만들었고 중국과 협력할 유인을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예. 예.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김미래 박사한테 듣기로는 상하이 협력 기구 SCO 그것도 그렇고 오늘 브릭스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중국은 뭐랄까 미국의 이제 대척점에 서서 마치 뭐랄까 눈덩이 굴리듯이 자기 우군을 그러니까 진영을 더 크게 뭉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국의 이런 그 글로벌 연대 구상과 목표 어디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2: 네, 이번 시주석 브릭스 연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0: 예.
2: 중국이 꾸준히 제창해온 글로벌 연대의 청사진은 이른바 이제 인류 운명 공동체입니다.
0: 예.
2: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 정치체제가 다 다르지만 어차피 세계는 기후변화, 감염병, 빈곤, 뭐 국제안보 여러 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0: 예.
2: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처하고 협력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국이 강조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의리와 이익을 함께 추구한다는 겁니다.
0: 예.
2: 그러니까 국제관계도 결국 이익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지만 각자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중국은 중국의 발전과 다른 국가의 발전을 연결해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0: 예예. 예. 의리와 이익. 많이 들어본 단어이긴 합니다.
2: 근데 네.
0: 중국이 브릭스와는 아무튼 거리를 이렇게 점차 좁혀가는 와중에 미국과의 신경전은 굉장히 좀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얼마 남진 않았는데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한 뭐 미중 정상회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나오고 있대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2: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만에 무기를 판매를 해왔고
0: 예.
2: 또 바로 지난달에도 대만이 미국과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신형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0: 예.
2: 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또 역으로 미국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또 이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0: 예, 예.
2: 네, 그리고 이번에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0: 예. 근데 뭐 그게 없었던 일도 아니고 이제껏 계속 미국은 중국에 무기 판매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한번 지렛대로 삼아보겠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죠?
2: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예. 예. 중국이 브릭스와 중동에서는 아무튼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2: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 문제는 국가 간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중국의 주권, 영토, 내정 문제입니다.
0: 예예. 예.
2: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다자주의와 협력을 강조해도 대만 문제에서는 늘 단호박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 예.
2: 그래서 뭐 각 국가마다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넘지 말아야 될 금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2: 여기서 벗어나면 소위 긁히는 건데
0: 예.

0: 예, 중국에게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가 그렇습니다.
1: 예.
0: 근데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되면 오히려 그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1: 예.
0: 그것만 잘 피하면 되니까요.
1: 하긴 그러네요. 역설적으로 보자면.
0: 네네.
1: 예.
0: 그래서 뭐 우리도 대만 문제에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국이 어디서 민감한 게 반응하는지를 좀 알고
1: 예.
0: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그렇죠. 뭐 우리에게 최우선은 우리 국익이기 때문에 그나저나 왜 그 저 중국이 대만을 결국 침공할 것이다라는 것이 뭐 27년설, 28년설이 불과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속적으로 마치 뭐랄까 곧 실현될 것처럼 예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미국 이란 전쟁에 가려서 그런지 그런 얘기가 조금 덜 들리던데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는 돌고 있습니까?
0: 그런 썰들은 워낙 중국이 대만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썰들은 늘상 존재하는 것인데요.
1: 예예. 예.
0: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의 썰로 생각을 하고
1: 예.
0: 이제 사고를 하는 것이
1: 맞지 않느냐?
0: 확인되지 네 맞지 않느냐? 확인되지 예. 않은 것에 매달려서 이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1: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김미래 박사는 외교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일상 용어를 많이 쓰십니다.
0: 네.
1: 긁힌다든가 썰이라든가. 근데 이해가 훨씬 더 쉽게 잘 되네요. 알겠습니다. 상하이의 김미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노래는 비틀즈의 Get Back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세계화 이전에 자신들의 어떤 제조업이 살아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겠죠. 그러나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세계 공장이 되어버렸으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폴 매카트니가 존 레논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갈 때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로 지었다는데 그건 뭐 어찌 보면 분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테고 속마음이야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노래가 나온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비틀즈는 결국 해체됐죠. Get Back을 들려드릴 텐데 제 생각에 이 노래는 볼륨을 조금 키워서 들으시면 노래 맛이 더 납니다. 볼륨을 조금 올리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하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오늘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6284 쓰시는 분께서 출근해서 포도 작업 중입니다. 아, 예. 8월, 9월은 포도가 한창 제철인 시기죠. 고생 많이 하십니다. 7258 쓰시는 분께서는 명절 특수기라서 너무 바쁘시다고 택배기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힘드시겠습니다. 예, 30분에 다시 뵙죠.

0: 대학교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 12시 2부 국제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다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7: 이창동 감독이 제83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2등상 격인 은사자상을 수상했죠. 3등상인 심사위원 특별상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학살을 고발한 다큐멘터리 영화 나자가 수상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영화 나자를 만든 감독 2명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국적 박탈 논의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보도된 로또 얘기입니다. 홍콩에서 공무원 동료 15명이 복권을 함께 샀는데요. 이게 51억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구매자인 36세 남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 중 17억 원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다른 동료들에게 통보했는데요. 동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그 36세 남성은 현재 절도 혐의로 체포돼서 구금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출신 스님이 나왔습니다. 탄자니아 출신 2003년생 덕효 스님인데요. 어제 김천 직지사에서 예비 승려 단계에 해당하는 3회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정 기간 수행을 하고 자격을 갖춰서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 승려 비니가 된다고 하네요. 오늘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일부 기종에서 승객들이 별도 요금 지불 없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망 스타링크를 활용한 겁니다. 우선 14대 항공기에 먼저 적용되는데요. 내년엔 모든 기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8: 与世界接轨
9: Conectarse con el mundo
10: 世界と繋がる
11: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2: Connect with the world
13: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0: 이거는 해야 될 이유가 없어.
1: 예. 예. 예. 이제 오늘 나와주신 교수님께서 마이크가 열린지 모르시고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생방송이죠, 뭐.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정치 이벤트, 미국의 중간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3일이니까요. 이번 중간선거는 물론 트럼프 개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이기도 하고 트럼프 2기 정부 전체 국정 동력을 결정짓는 그런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하고 미국 대법원이 여전히 그 우편 투표 방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야 할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고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는 나눴지만 다른 분들하고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1: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2: 예,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예. 예. 저희 프로그램은 뭐 어쩌다 보니까 의도는 안 했는데 서강대 교수들께서 많이 나오시는.
2: 아, 그러시나요?
1: 무슨 자매결연이라도 좀 맺어야 되지 않을까. 예, 11월 3일에 열리는데 일단 하원은 다 이제 물갈이가 되는, 물갈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원을 뽑는.
2: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인데 임기가 예. 2년이니까
1: 그러니까.
2: 예, 그들은 이제 다 선거에 임해야죠.
1: 예, 예. 그리고 상원은 3분의 1인가가 이제
2: 네, 맞습니다.
1: 선거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단순하게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아닐 것 같고 트럼프의 중간 평가다. 이거 맞죠, 당연히.
2: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1: 예. 예,
2: 연방 하원원 임기는 2년이니까 대통령 2년 하고 나서 선거를 치르니까 당연히 예, 산술적으로 받을 중간 그렇죠. 평가가 맞습니다.
1: 예, 정치적으로도 받은 걸로 당연히 그렇고.
2: 맞습니다.
1: 근데 원래 그 하교수님 그 전공은 정치 심리시잖아요.
2: 예.
1: 공부하신 곳을 보니까 뭐 엄청난 곳들이던데 예, 시카고 대학서부터 예. 어디입니까? 예일대학교까지 예. 예, 거기서도 일을 하셨고.
2: 네.
1: 예. 그 정치 심리를 연구하시니까 그냥 이 질문을 그냥 단순하게 드려보자면 미국 중간선거는 정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그 정치 심리학이라는 게 그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 때 투표 선택을 할 때 이제 어떤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투표 선택을 하느냐를
1: 예.
2: 주로 이제 공부하는 학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2: 이제 선거랑 맞물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제 특정 선거를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된 이제
1: 예.
2: 이슈들 그리고 뭐 지금 현

0: 안 좋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있고.
1: 그렇죠.
0: 예, 반대의 예.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심리학적인 요인이 필요한 건데 이번 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은 안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 예.
0: 트럼프 골수 지지층인 이 마가 유권자들이 정말로 객관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부가
1: 예. 예,
0: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좀 복기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1: 그거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복기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0: 그렇긴 한데 이 예측이라는 건 워낙에 어렵고 예 그리고
1: 뭐, 예,
0: 그러지
1: 예.
0: 그리고 이제 사실 결과 나온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1: 예, 예.
0: 예 저처럼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예측을 안 하려고 하고 예측을 하면 보통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면 예 그래서 이제 결과가 예. 나온 다음에 이걸 얼마나 잘 설득력 있게 다른 설명 예. 방식보다는 이 설명 방식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걸로 이제 복귀하는 예. 과정을 주로 하죠.
1: 근데 지금 아무튼 이제 객관적으로는 유가도 뛰었고 4달러 이상이니까 유가도 뛰고 또 인플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금리를 뭐 그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은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무리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정치 심리학자로서 마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0: 그 몇 가지 좀 지표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1: 예.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공화당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실망했던 계기가 올 2월에
1: 예.
0: 전쟁 안 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 상대로 이제 전쟁을 개시하면서부터거든요.
1: 예, 그때 약간의 분열도 있지 않았습니까?
0: 분열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저는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마가예요라고 답하는 사람과
1: 예.
0: 저는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마가는 아니에요라고 답하는 사람 간의 간격이 상당히 커집니다.
1: 예.
0: 그래서 나는 마가고 공화당을 지지한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뭐 이란 전쟁이고 뭐고 상관없이 트럼프가 하는 건 모두가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예.
0: 이제 그분들의 이제 태도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이제 마가가 아니야 하지만 나는 공화당을 지지해라고 답하는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지지율뿐만 아니라
1: 예.
0: 이제 공화당 지지율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중간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까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어디나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긴 예, 합니다.
0: 팬덤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1: 예예. 예. 아무튼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 뉴욕 타임스에서 오늘 나온 기사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을 거부했습니다.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근데 이 판결은 아무튼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서 미국인들의 우편 투표 방식을 크게 어떻게 좀 그 바꾸려고 했잖아요. 뭐 궁극적으로 보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이 시도를 차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어떤 내용이고 의미는 뭘까요?
0: 그 우리들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편 투표라는 게
1: 예.
0: 정말로 황당한 것이 우편 투표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집으로 투표용지가 날아옵니다.
1: 예.
0: 그리고는 기표를 하고 반송 봉투에 붙여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1: 예.
0: 누가 찍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죠. 누가 찍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이제 저한테 왔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찍고 보내도
1: 예.
0: 꼭 감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몇몇 주 상당히 많은 주에서 우편 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근데 이제 트럼프가 우편 투표를 제한하자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1: 제한하자는 거?
0: 제한. 예, 예 그렇죠. 제한하자는 거는 이거 누가 찍었는지 모르니까 이건 부정 선거의 온상일 수가 있다.
1: 예, 예.
0: 라고 해서 그 연방 우체국을 통해서 정말로 이 우편 투표를 신청한 사람이 제대로 찍었는지를
1: 예.
0: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제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이게 이제 문제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하지만 이 공화당 내에서도 사실은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1: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그 이유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는 곳이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지역이죠.
1: 예.
0: 선거 때 보시면은 이제 대도시 지역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1: 네.
0: 대도시가 없는 시골 지역은 공화당 우세이기 때문에 공화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 사는 그 유권자들,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우편 투표가 필요한 거예요.
1: 예, 예.
0: 만약에
1: 우편, 우편 투표가 생겨난 것 그 자체가
0: 예.
1: 미국의 어떤 그 특성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0: 예.
1: 그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그렇게 반대하면

0: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공화당 쪽에서 또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는 제한하자고 하는 거고 근데 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방법원이 지금 개입을 한 것은 모든 유권자는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0: 예.
1: 이렇게 멀리 이제 시골에 살고 있어가지고 투표소까지 가려면은 선거 당일날 5시간, 6시간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
0: 예.
1: 이런 상황이 있다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투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편 투표를 제한할 수가 없다는 식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럼 트럼프로서는 뭐 자기 명분은 그런데 결국 이제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해버렸으면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1: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우회로를 찾겠죠. 예, 어떤 방식으로든 예.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편 투표에서 뭐 이제 부정 투표 행위가 발견이 됐다라든가 뭐 예. 이런 게 되면은 또 이제 대통령이 그걸 또 이제 이제 딛고서 뭔가 예. 다른 행동을 조치를 취하고. 그럼 또 소송이 걸릴 것이고
0: 예. 예,
1: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0: 아, 그 말씀은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간에 아니 정확하게는 공화당이 다 패했을 경우에 소송전이 상당 부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 이 중간선거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될 가능성.
1: 그렇긴 한데 이제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중간 선거가 별 탈 없이 결과가 다 나와가지고 당선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냥 갈 텐데요. 근데
0: 예.
1: 이제 이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송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건 사실
0: 예.
1: 미국의 이전 선거를 봐도 늘 있었던
0: 그렇죠.
1: 일인데
0: 예.
1: 이번엔 좀 정도가 심해질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트럼프는 또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계속 그 부분을 부추길 가능성도
1: 맞습니다. 예,
0: 있어 보이고요.
1: 이제까지 그래 왔으니까요.
0: 예.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 우편 투표상에서 예를 들면 부정 선거의 사례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1: 그 헤리티지 재단의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0: 예.
1: 거기에 이제 그 부정 선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놓은 이제 섹션이 하나가 있는데
0: 예예.
1: 거기에 보면 이제 정식으로 확인된 부정 투표 케이스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근데
0: 예.
1: 숫자가 엄청 작아요.
0: 아,
1: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확인된 것만 해놓기 때문에
0: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1: 그렇죠. 전혀 유의미한 숫자가 아닌데 이제
0: 예.
1: 그 부정 선거를 그래도 믿고 이제 트럼프의 말을 믿는 분들은 확인된 거가 그렇게 작을 뿐이고 사실은
0: 그렇죠.
1: 그 뒤에 훨씬 더 많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0: 예,
1: 그게
0: 예.
1: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0: 아, 이거 하여간 중간 선거가 여러모로 좀 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러면 그냥 내친 김에 이 질문까지 드리자면 트럼프의 5천 달러 배당금 발언은 어떻습니까?
1: 트럼프는 이미 그 관세 거둔 것 같고 배당금 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듣고서는 글쎄 또 그냥 워낙에 그 과격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0: 예.
1: 뭐 넘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질문은 공화당이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이기면은 1인당 5,000불을 주겠다라는 거 이거는 금권선거잖아요.
0: 예, 예.
1: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정상적인 반응은
0: 예.
1: 이렇게 불법 행위를 대통령이 자행을 해도 되냐라는
0: 예.
1: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정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예, 이게 정말로 5,000불을 준다는 약속을 사람들이 믿을까? 준다면은 정말로 이게 매표 효과가 있을 것인가
0: 예, 예.
1: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정치학자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0: 예.
1: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발언은.
0: 예. 그런데 사실은 어제 그 송인근 그 저 예. 편집장하고 연결해서 얘기할 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법적으로 뭐 헌법에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문제 등등으로 해가지고. 안 걸릴 가능성도 있다.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걸 다 계산하고 한 말이 아니냐라는 그러나 실제로 줄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
1: 법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0: 예.
1: 선거 관련해서 돈을 쓰는 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권한이라고 연방대법원에서 2010년에 판결 내린 게 있기 때문에
0: 예.
1: 그 논리를 적용하자면은 뭐 이거는 헌법 정신 위배는 아니다라는
0: 예.
1: 식의 이야기는 가능하겠는데 하지만 상식과 직관에 호소해
0: 아, 그렇죠.
1: 봤을 때는
0: 예.
1: 이거는 좀 아니죠.
0: 세상에 뭐 그 한 67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찍어줘라고 얘기하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1: 네.
0: 없잖아요.
1: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0: 뭐 당장 그건
1: 큰일
0: 뭐
1: 나죠.
0: 큰 문제가
1: 예.
0: 나죠. 예. 아무튼 뭐 주거나 말거나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 네.
0: 그것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1: 그리고 있길래. 아마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0: 생각도
1: 가능합니다.
0: 예, 예. 예.
1: 공화당이 못 이길 것 같으니까.
0: 예, 예. 근데 이제 과연 그 의도대로 일부에라도 표를 가져온다면 트럼프 생각에는 제가 뭐 그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경우에 박

0: 박빙 지역에서 그것이 표를 승패를 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1: 네.
0: 예. 자, 50일 정도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궁금한 건 역시 이제 판세고요. 왜냐하면 그 판세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워낙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연방 하원 다수당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0: 예.
1: 현재는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인데 이제 민주당으로 하원 다수당이 바뀐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고요.
0: 예.
1: 연방 상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유지를 할 거다라는 것이 한두 달 전까지 예상이었는데
0: 예.
1: 요즘 좀 판세가 바뀌어가지고 연방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0: 예.
1: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도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0: 아하,
1: 보시면 될
0: 예.
1: 것 같습니다.
0: 같은 얘기를 어제 소인근 편집장도 했는데요. 또 송호창 변호사 전에 이제 나오셨던 분은 한두달 전부터 공화당도 상원도 공화당이 뺏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1: 그런
0: 있어서
1: 이야기들이 요즘 돌고 있죠.
0: 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1: 우선은 그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하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이 이제
0: 워낙
1: 예산권,
0: 막강하니까.
1: 예산권이랑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사익을 추구하는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들 다 이제 조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행정부의 예산 결정권을 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잘안 들렸는데 과거에 들렸던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의회랑 행정부 사이에 예산 놓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행정부가 잠시 쉬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있습니다.
0: 근데 상원이 만일에 뒤집어지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근데 상원까지 이제 뒤집어지게 되면 상원이 가지고 있는 이제 권한은 인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뭐 장관이라든가 혹은 법관을 지명을 하면은 청문회를 상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을 걸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일각에서는 뭐 이제 연방 상하원 다수당이 다뭐 이제 민주당이 되면은 탄핵을 시도하지 않겠냐. 뭐 이제 트럼프
0: 많이
1: 입으로도 그런
0: 나왔습니다.
1: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이제 우리랑 달라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하게 되면은 남은 대통령 임기를 부통령이 채우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역사상부터 한 번도 대통령을 탄핵 확정을 지은 적도 없고 혹시라도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2029년 1월 20일까지는 이제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대행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0: 바뀔 게
1: 그렇게까지
0: 없다.
1: 현명한 일은 아니죠.
0: 다시 말하면 이제 미국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다.
1: 그렇죠. 역풍이 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제 탄핵을 1기 때두
0: 그렇죠.
1: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입에서는 민주당 저들은 이제 의회 다수당만 되면은 탄핵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이제 역풍이 불수 있죠.
0: 오늘 제가 그하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예측을 함부로 안 하시는군요.
1: 조심해야 됩니다. 틀립니다. 제가 예측하면.
0: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예측을 안 하시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분이 굉장히 신중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다 틀리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반대로 예측을 하고 될거 아니에요. 농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강대 하상훈 교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두비 브라더스의 Taking It to the Street를 듣겠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할 문제는 나가서 외치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거리로 나가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자는 거죠. 미국의 중간선거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함께 듣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0: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2: 예, 유튜브의 이지엔 소울님, 어제서야 프로그램을 알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매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선곡을 함께 듣는 재미가 있어서 더욱 좋다고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김환수님, 우연인 듯 필연인 듯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손석희님의 반가운 목소리 들었습니다. 김환수님,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필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5540님, 조종래 선생 서리꽃 책 구매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오늘 3부에 다시 어제에 이어서 조종래 작가와 인터뷰 예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5: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이미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연설회의에서 응급의료법

0: 개정안을 포함해서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자신을 윤석열과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라고 꼬집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재차 새천년 NHK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직접 쓴긴 글로 9억의 뒷돈을 받은 것, 5.18 때 새천년 NHK 룸사롱 가서 놀았던 것을 다 인정했다며 반성은 전혀 없는 게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 강신선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고 구차스런 글에서도 쏙 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두고 쓸데없는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다.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 TV를 통해 탄핵이 의미가 있다가 아니라 쓸데없는 탄핵 시도를 했던 세력들이 망했다는 것이 교훈이라며 속으로 요만큼의 그런 생각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세력이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서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음식점을 돌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가량 충청과 경기 일대 음식점에서 업주 67명에게 2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남성 1명을 구속하고 30대 남성 2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A 올림픽을 준비하는 21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호주 원정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해외파 4명을 비롯한 24명이 선발된 가운데 명단은 최근 세르비아 지베스타로 이적한 18살 신성 김혜견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윤도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김은중 감독 부임 이후 첫 해외 원정에 나서는 대표팀은 다음 주 국내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출국해 다음 달 3일과 6일 호주와 두 차례 비공개 평가전을 치릅니다. 미국이 지상군과 자국 위성 보호를 위해 우주 무기를 지구 궤도에 실전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시간 14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공군 장관인 트로이 메인크는 이 무기가 우주 통제 임무에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무기의 종류나 배치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 무기는 미군이나 미국 위성을 위협하는 적의 위성을 직접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광주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다한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1: NBC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3: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0: 예, 손석희 12시 3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신작 서리꽃을 출간하신 조정래 작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큰 수술 후에도 정말 정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장편은 그만 쓰겠다고 하셨지만 미리 팁을 좀 드리자면 오늘 아마 손석희 12시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4부 시작하는 1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나갑니다. 준비해 주시죠.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 질문들을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작가 조정래 선생과 이렇게 마주 앉아 있습니다. 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셔서 예. 그 선생님의 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전 그 태백산맥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저 작품 얘기를 해 주셨고요. 예. 어느 분께서는 150세까지 글을 써달라고.
2: 감사합니다.
1: 예. 어제 신간 서리꽃을 통해서 인간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뭐랄까요 작가의 일생을 바쳐서 펴낸 작품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보내주신 반응 많은 반응 중에 이제 태백산맥을 서로 빌려가면서 봤다는 분이 있었는데 대하소설 3부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리랑 한강으로 이어진 1983년 9월부터 89년 10월까지 이게 한 6년여 정도에 걸쳐서 현대문학에 연재가 됐던 소설이잖아요. 이야기는 이제 여순 사건으로 여수순천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소설이 쓰일 당시에는 사실 여순 사건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설 때문에 명칭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얘기를 해 주신다면.
2: 그 당시에 공식 명칭, 국가 공식 명칭이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런데 그것이 저는 분단의 비극이 근원을, 연원을 파헤치려고 하는 작품이 태백산맥이었는데 그 작은 유교가 여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란이 아니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국민들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반란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반란을 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순 사건이라는 규정을 갖다 놓고 소설에서는 작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문장입니다. 대화는 주인공들이 떠드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문장은 작가가 순수히 쓰기 때문에 끝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다가 저는 여순 사건이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방공법 위반 혐의로 몰렸을 때 제일 많이 추궁받은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1: 그것까지도
2: 왜 반란이 아니고 여순 사건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가의 공식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객관적 이야기를 다 집어넣으면서 설명을 하고 결국 무혐의를 받으면서 모든 사회학서적 신문기사 다 여순사건 지금은 이제 연구논문까지 다 여순사건으로 이름이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1: 그게 무혐의로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여순반란으로 바꾸긴 어려웠을 텐데 일반적인 다른 매체에서도 근데 그때는 그것이 점차 그렇게 여순 사건으로 아무튼 정립되게 된 하나의 커다란 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주 무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벌교고요. 왜 그것이었습니까?
2: 소설의 무대는 긴장과 축약된 응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큰 대도시면은 공간이 넓어져 버리면 이야기의 긴박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벌교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일제 시대부터 작은 소읍이면서도 현대성을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1: 벌교로
2: 벌교로 그렇군요. 압축시켜 놓은 거죠.
1: 아무튼 벌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친숙한 그런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역시 태백산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0: 가장 예.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바꿔놓으신 명칭이 또 있더군요. 태백산맥 속의 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알맞게 잘 삶아진 꼬막은 껍질을 까면 몸체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고 물기가 반드르르 돌게 마련이었다. 아, 이 문장은 문장 자체가 예, 뭐 뭐라 시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 꼬막이라는 게 원래는 고막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작가께서 꼬막이란 표기를 계속 고수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표준어로 자리 잡았다. 그건 물론 그 태백산맥이 워낙 많은 분들한테 읽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뭐랄까 문학이 언어의 어떤 생명력 이런 것을 지켜낸 재미는 일화 같기도 했습니다. 왜 꼬막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셨습니까?
1: 제가 그때 말을 쓰면서 이승 박사는 훌륭한 국문학자지만 그가 편찬해 놓은 민중서관의 민중서울이 뭐 국어사전은 절대성이 아니다. 하나의 특산물이 한 일정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에서 쓰는 말이 표준화가 된다. 그것이 뭔지 모르고 표준적으로 관념적으로만 고막이라고 써버린다면 그 맛이 사라지고 언어에 대한 의미가 죽는다. 그러므로 꼬막은 별교 서해안 쪽에서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꼬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가 글을 썼더니.
0: 아, 그게 별교 서해안에서만 납니까?
1: 그렇습니다.
0: 아, 그러면 정말 꼬막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갖는군요.
1: 그래서 민중서림에서 그 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오판에서 수정을 하면서 꼬막, 꼬막의 잘못이라고 자기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꼬막이 표준화가 됐죠.
0: 그리고 고막하면 꼬막 맛이 안 나죠.
1: 귀의 고막인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작가는 언어의 창조자이기도 하다.
0: 그렇군요. 수정자이기도 하고요. 태백산맥의 원고지를 보니까 16,500매. 이번에 서리 꽃의 한 10배 정도 됩니다. 그 원고지가 쌓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작가의 키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 높이는 뭐랄까 태백산맥이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진실의 두께와 비례한다고 하셨고요. 또 제가 느끼기에는 저 원고의 높이가 정말 산맥이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1: 제 원고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155mm 야포가 아무리 세다 한들 저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못 뚫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두께를. 그래서 그것이 내가 가지고 고생했던 그리고 이루어낸 역사적 진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 비유가 정말 저한테도 와닿네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순 사건이라고 하신 것도 계기가 됐지만 1994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셨습니다. 보수단체로부터 이제 2005년 거의 그러니까 한 11년이 넘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그 사이에 유서를 두 번 쓰셨다고. 왜 유서까지 쓰셨습니까?
1: 저를 고발한 사람들이 수시로 밤 12시, 2시, 새벽 2시, 3시에 네 집 폭파한다. 죽이겠다. 뭐 끝끝내 죽이고 말겠다. 여러 가지 협박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소름 끼치는 게 네 아들 어느 대학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아들한테

0: 산맥 문학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설 10권을 필사해서 필사본이 있습니다.
1: 예.
0: 저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 성경을 필사하는 거는 봤습니다만은 이 소설 10권을 필사하는 독자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가로서 더한 보답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1: 제가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많은 위대한다고 하는 세계적인 작가들 문학관을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뭐 셰익스피어도 빅토르 휴고도 도스토옙스키도 톨스토이도 필사본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태백산맥 10권짜리가 필사본이 76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태백산맥 문학관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들린 것이 거기입니다.
0: 잘 보존이 되었나.
1: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속으로 하지요.
0: 아니 근데 독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필사한 거는 뭐 그런데 감동할 만한 일인데 자녀들께 반강제로 필사를 시키시고 아니 원고지가 1만 6천 장인데 그 다 했습니까?
1: 제 아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제가 불러놓고 태백산맥 필사하라. 4년 졸업할 때까지 써야 된다 했습니다.
0: 아니 그 학점도 따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1: 왜냐하면 작가가 죽으면 저작권이 사후 70년 동안 자식한테 갑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지 애비가 어떻게 고생하고 썼는지를 알라면 필사는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자식이다. 네 결혼해서 네 갖고 네가 골라오는데 필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0: 아 결혼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1: 그래서 태백산맥 문학관에는 두 사람의 필사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걸 보고 일반 독자들이 아 우리도 하자 하고 계기가 된 거죠.
0: 아 시작은 그러니까 아드님과 며느님이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그 저작권 혜택을 받으려면
1: 꼭 시장에 꼭지가 어디 있습니까?
0: 아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예, 재밌네요. 두 번째 대하소설 아리랑 일제 침략기부터 해방기까지 우리 민족의 생존과 투쟁 이민사 이게 담겨 있습니다. 분단의 비극을 털어내자마자 곧바로 이 시대로 건너간 이유는 뭡니까?
1: 아 일제 시대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릅니다.
0: 그렇죠. 살아본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그리고 제 선배 작가들이 서너 명이 일제 시대를 썼지만 많이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역사는 간추린 것만을 기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생략해버립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을 건져 올릴 때 역사는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토임비가 세계적인 역사 토임비가 소설을 읽어야만 올바른 역사의 정체를 알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역사학자는 소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소설가가 되지 않으면 훌륭한 역사학자가 될 수 없다고 정의했습니다. 전 그래서 소설로서 우리 민족이 겪은 순환과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으로 태백산맥보다 더 많이 12권으로 아리랑을 쓴 겁니다.
0: 사실 역사는 주어진 팩트를 위주로 해서 쓸 뿐이죠. 거기에 사관의 어떠한 주관이 개입이 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살을 입히고 역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소설가다.
1: 그렇습니다.
0: 토임비도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군요. 저는 뭐 토임비의 그 역사 연구를 책을 10권을 미련하게 그 원서로 사놓고 한 권도 못 읽은 주제이긴 해서 그 말씀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습니다. 마흔의 태백산맥을 시작하셔서 아리랑을 거쳐서 한강까지 끝내고 나니까 예순이 되셨습니까?
1: 60이 됐습니다.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작년.
1: 작년이에요.
0: 그걸 이제 작품에 전부 다 바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뭐랄까 새 작품을 다 20년에 걸쳐서 완성하신 다음에 느끼신 어떤 뿌듯함, 포만감 이런 것도 있으셨겠지만 혹시 허탈함은 없으셨습니까?
1: 엄청 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갔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 나는 뭐 했지? 그 공허감과 허탈감이 굉장히 크게 몰려오더군요. 근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집사람은 그 말 했더니 너무 잘난 체한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이 엄연히 있는데 그런 말을 딴 사람한테 하면 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다고 하겠어요.

0: 겠냐.
1: 예.
0: 그럼 하면 안 된다.
1: 그 김초혜 시인께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늘 그 조정래 작가님에게 채찍과 같은 존재였던 것
0: 충고,
1: 같습니다.
0: 충고, 충고자. 예. 아주 건설적이고 이성적인 충고자죠.
1: 예.
0: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래도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렇게 한 1년을 가르다 보니까 예. 서서히 그런 생각이 감정이 순화되고 사라졌습니다. 예.
1: 일제강점기, 해방전국의 혼란, 남북분단, 뭐 한국전쟁, 좌우이념 갈등, 독재, 산업화의 그늘 이 모든 것이 작가님의 작품에 담겨 있지만 그 긴 시간을 지나온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 훌륭한 나라가 됐죠.
1: 예.
0: 그리고 지금 IT 경제 수출이 좋아져가지고 반도체가 예. 좋아져서 4만 불 돌파가 금년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예. 있습니다. 훌륭한 일이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경제적 비중만 가지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1: 예예.
0: 국민이 행복한 것도 아니죠.
1: 예.
0: 분배가 제대로 돼야 하고 빈부격차가 더 줄어야 하고
1: 예.
0: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은 막중한데
1: 예.
0: 정치인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계속 회의입니다.
1: 아, 예. 예.
0: 오늘을 사는 국민은 많이 배우고 문맹률이 제일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
1: 예, 예.
0: 지적 수준이 높은 나라 국민이 똑똑한 나라인데 정치인들이 거기에 버금갈 만큼
1: 예.
0: 잘하고 있는가 하는 건 제가 계속 회의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1: 예, 그 사랑 소설 서리꽃의 작가 조정래에서
0: 예.
1: 지금 그 말씀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작가 조정래로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을 봤는데 사실 서리꽃도
0: 예.
1: 사랑 소설이긴 하지만 그 배경은 사회 부조리, 그죠?
0: 예.
1: 예. 예. 그리고 뭔가 모순.
0: 예.
1: 그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비록 사랑을 다룬 소설이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같은 것들이 거기에 다 집약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예.
1: 그건 끝까지 못 놓으시겠습니까?
0: 제가 작가의 말에서
1: 예예.
0: 이 소설은 슬픈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1: 예.
0: 결국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1: 예예.
0: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독재자들에 대한 모독이니까
1: 예.
0: 독재자들은 그 주제를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썼습니다.
1: 예.
0: 뼈와 살이 가장 균형을 잘 맞출 때 하나의 생명

0: 또 마찬가지고.
1: 예.
0: 예. 알겠습니다. 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또 보면 젊은이들이 또 책을 많이 사랑하고 있기도 하고요.
1: 예.
0: 오늘날의 작가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까?
1: 조금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0: 예, 예.
1: 지금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합니다.
0: 예.
1: 출판사들이 문 닫습니다.
0: 예.
1: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국어를 말살하고 조선어를 말살하고 그때 국민의 80%가 문맹이었습니다.
0: 예.
1: 그 시절에도 우리의 선배 작가들은 밥을 굶으면서 글을 썼습니다.
0: 예.
1: 단 한 명의 독자가 있어도 나는 글을 쓰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0: 예.
1: 지금 독자 엄청히 많습니다.
0: 예.
1: 인구도 일제시대보다 10배 늘어났습니다.
0: 그럼요. 예.
1: 경제 엄청히 좋아졌습니다. 천만 명이 야구를 보는 나라지만
0: 예.
1: 30-40만 명은 항상 책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버림받지 않게
0: 예.
1: 그들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소설을 잘 쓰는 것
0: 예.
1: 그것이 작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0: 예.
1: 독자는 항상 있습니다.
0: 예. 아이고 이거 뭐 제가 그 다른 말을 얹어놓기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예. 글을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죽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 질문은 덮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1: 예.
0: 예. 왜냐하면 아직 쓰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1: 예.
0: 무엇보다도 작년에 또 큰 수술을 겪으셨다고 제가 오늘 모시면서 좀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1: 예.
0: 10년 전에 뵀을 때보다 조금 기운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1: 예.
0: 이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눈 결과는 그때보다 훨씬 더 기운 차십니다.
1: 노인의 주책이죠.
0: 아,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작가 조정래 선생과 이틀 동안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예,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예.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우리 문단의 거목 조정래 선생과의 인터뷰 많은 분들이 역시 오늘도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는 우리 영화계의 거목 같은 배우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창 아름답게 자라나는 나무 같은 배우도 나오십니다. 영화 인턴으로 돌아온 최민식 배우 그리고 한소희 배우입니다. 벌써 많이들 반가우시죠? 저도 물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내일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추천곡을 보내드리는 순서입니다. 6505 문자 쓰시는 분,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옥수사진관의 하늘이라는 곡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바람과 구름 그리고 노을이 그려지는 듯한 노래라고 하셨네요. 예, 듣겠습니다.

0: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AI 감속론에 사람들이 반도체 주는 팔고 빅테크 주는 사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8% 가까이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3%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럼 이런 AI 감속론에 대해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뭐라 했을까요? 마침 젠슨 황이 LA에서 패널 토론을 하고 있던 와중에 트럼프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젠슨 황이 아예 스피커폰으로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AI 위험성은 사기다라는 트럼프의 말에 젠슨 황은 동의한다라고 했고요. AI 속도 조절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금융시장의 장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5%를 넘겼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거의 3년 만인데요. 시장은 앞으로도 물가와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5.5%까지 가면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5월 바하마섬에서 열린 트럼프의 장남 초호화 결혼식 비용 일부를 푸틴의 측근인 러시아 재벌이 냈다고 미국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재벌의 이름은 우마르 크렘레프인데요. 러시아 국영 복권 사업, 러시아 최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경영권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아내는 친구가 준 지극히 관대한 선물이라고 인정했다고 하네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만드는 덴마크 회사 노보 노르디스크 아시죠? 요즘 마흔자로 만드는 미국 회사 일라이 릴리의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겼었는데요. 그래서 사명을 바꾼답니다. 뒤에 복잡한 이름 다 빼고 그냥 노보로 간소화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9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이선영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아, 휴가 중이어서 강다은 아나운서가 오늘도 수고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로 오늘 시작을 할까요?
0: 네, 오늘은 포켓몬 카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켓몬 카드 들어보셨나요?
2: 포켓몬 카드, 예, 포켓 몬스터죠.
0: 아, 보통은 근데 그렇게 막 뜻을 풀이해서 말을 잘 하진 않고.
2: 아니, 그러니까 원어는 그게 아니냐라고 지금.
0: 맞습니다. 예, 예. 네.
2: 그 뭐 들어봤죠, 당연히. 예.
0: 이게 최근에 성수에서 포켓몬 메가페스타라는 행사가 열렸는데 그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취소되기도 했었거든요.
2: 근데 포켓몬이 아직도 그렇게 인기인가요?
0: 아, 그러니까요. 저때 한창 인기였는데 요즘 또 다시 흥행한다라는 예. 체감이 들긴 합니다.
2: 그렇군요.
0: 당시에도 이 잉어킹 카드를 현장에서 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 취소가 됐었는데
2: 예.
0: 이 열풍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예. 타임즈 기사가 있길래 오늘 좀 포켓몬 카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IP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아, 예, 예. 그 제 기억에 그게 한 90년대 말쯤에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네, 맞습니다.
2: 예, 미국의 그 하여간 서양 어린이들도 엄청 좋아하더군요.
0: 어, 맞아요. 그게 예. 근데 90년대 말에 처음 나왔을 때는 단순히 뭐 게임이나 그 뭐 애니메이션 정도로만 즐겼다면 이후에 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 예. 카드에 대한 흥행으로 번지면서 이제는 미국에서도 엄청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올해 상반기 이베이라는 미국 소매 판매 사이트에서 포켓몬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됐을 정도로 예.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소식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2월에 이베이 산하 경매 회사인 골드인에서 1998년 빈티지 피카츄 일러스트레이터 카드가 우리 돈으로 치면 약 240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2: 예.
0: 이게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르기도 했고 또 뭐 그 예. 정도이다 보니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 정도의 카드는 지금도 쉽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카드를 경매에 붙인 로건 폴이라는 사람이 올해 이걸 한 240억 원 정도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2: 예.
0: 그거를 2021년에 우리 돈으로 77억 원 정도에 샀었는데 그게 지금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가격이 뛴 거죠.
2: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포켓몬 카드 그만큼을 샀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회사 팔았다 뭐 이러는 건 아니죠?
0: 진짜 단 한 장의 포켓몬 카드가 240억 원.
2: 아, 한 장에?
0: 네.
2: 예.
0: 정말 어마무시한 현상입니다.
2: 예.
0: 근데 이게 뭐 그냥 놀이 개념으로 산다기보다는 예. 수집하고 이른바 자산으로서 좀 거래를 한다라고 외신에서는
2: 그 옛날에 교환다고 그러던데. 예.
0: 아, 그쵸. 이게 뭐 내가 좋은 카드 갖고 있다. 예, 너 거랑 예. 바꾸자 이런 게 이제는 정말 진짜 돈으로서 거래가 되는 거죠. 아. 실제로 그 PSA라는 감정 전문 기관이 있는데 예. 여기서 포켓몬 카드의 뭐 스크래치나 가장자리 상태 그리고 카드 중앙에 그림이 정확하게 있는지 여부를 토대로 1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이 예. 10점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2: 잘 보관하면 되잖아요.
0: 근데 또 그게 그들만의 기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이 전설의 피카츄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카드 중에서 예. 이게
2: 피카츄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예.
0: 네, 혹시 갖고 계신 건 아니죠? 2002년에 나왔던
2: 아마 뒤져보면 나올 텐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애들이 사느라고.
0: 아, 네. 예, 예. 근데 이 카드가 단 35개만이 PSA 10등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희소하게 받는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2: 아, 그럼 그거 찾아서 깨끗하면 팔아도 되는 거겠네요?
0: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예. 진짜 뭐 억 단위로는 정말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근데 하여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 과거에는 이게 이제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했는데
0: 네.
2: 요즘은 이제 어른들의 시장이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이게 뭐 사실상 뭐 2000년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2: 예.
0: 그때 당시에 뭐 수집하는 열풍들이 많이 불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또 포켓몬 카드 시장이었던 거고.
2: 아, 예.
0: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카드가 다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 리미티드 에디션. 이제는 출시될
2: 그렇겠죠.
0: 수 없는
2: 예.
0: 네, 과거 카드들에 대한 희소성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오른다라는 게 실제로 외신에서도 이 포켓몬 카드 회사에서는 수십억 장의 매년 카드를 생산은 하고 있지만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부분에 어른들이 예. 열광하는 것 같다라고 아, 분석을
2: 여기서 과거 카드라는 건 그러니까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를 얘기하는 건가요?
0: 네. 뭐 98년 에디션, 2002년 에디션 이런 것들이 아, 상대적으로 예. 가치가 높은 거죠.
2: 그때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텐데.
0: 아, 예. 지금 혹시 갖고 계시다면 처분하시면 정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 하여간 가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제가 안 나오면. 너무 웃지 마시고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문화라고 해요. 키덜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2: 뭐 키즈 어덜트겠죠.
0: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어른들이 성인이 돼서 어린 시절의 감성에 좀 향수를 느끼고 공유하는 문화라고 하는데 서카나 LLC가 발표한 2026년 글로벌 완구 보고서를 보면은
2: 예.
0: 전 세계 장난감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여기서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 예.
0: 이게 뭐 국가로 보면은 북미가 수요 부문에 있어서 전체 매출 41%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아시아, 우리나라가 들어있는 아시아가 바로 2위라고 합니다.
2: 예.
0: 그리고 이 완구 판매는 사실 0.6% 정도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라이선스 IP를 활용한 캐릭터 뭐 완구 판매는 예, 오히려 예. 8% 증가했다.
2: 예. 아까 잠깐 뭐 IP 얘기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글로벌 콘텐츠 IP 시장 그 자체의 힘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0: 그렇죠. 예, 이게 예. 뭐 포켓몬도 사실은 게임에서 출발했지만 애니메이션, 영화, 뭐 카드, 의류같이 확장한 것처럼 요즘은 이 하나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 뭐 문화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이른바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2: 예.
0: 그래서 이 IP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북미, 미국과 캐나다가 한 60%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막 디즈니나 뭐 마블 같은 것들 있잖아요.
2: 예.
0: 이런 영화 산업도 이 IP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2: 그렇죠.
0: 스포츠 시장, 뭐 NBA 같은 곳에서도 의류 같은 것들까지
2: 예.
0: 사는 문화가 이어지니까 이른바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나의
2: 아.
0: IP로 모든 것을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 예. 그만큼 이제 부가가치가 또 커지는 거니까
0: 네.
2: 여러 가지로 이제 매혹적인 그런 시장이 되겠네요.
0: 그렇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무인도에 갇혔을 때 아 그냥 살려달라요 하지 말고 그 무인도 모래바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가 어떻게든 찾아내서 소송을 걸려고 나를 구조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2: 네.
0: IP의 힘이 상당하고 실제로 지금 이 닌텐도랑 포켓몬 회사에서 게임 제작사 펠월드가 총 쏘는 포켓몬이라는 게임을 제작했는데 이걸
2: 예.
0: 두고 특허권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기도 하니까 IP의 파워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기준도 점점 더 좀 확고해지는
2: 예.
0: 것 같습니다.
2: 예. 하여간 뭐 모르는 세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0: 네.
2: 예, 잘 들었습니다. 지구촌 사이드 B 강다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감사합니다.
2: 예.
1: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일이 많이 있죠. 저희 코너에는 아예 뭐 질문들이라는 코너도 있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질문을 해도 좀처럼 말문을 열지 않거나 네 혹은 뭐 아니요 이렇게 단문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개성이기도 한데 오늘 소개할 아일랜드의 음악가 데미안 라이스가 아마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명 높을 정도로 과묵한 답변자. 한 음악 잡지의 기자가 이 사람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데미안 라이스 본인도 이런 말을 남겼는데 말하는 것보다 연주하는 게 좋다. 무언가 할 말이 있다면 기타를 들고 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기타로 쏟아낸 말들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는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만 모았죠.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그 두 번째 곡,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입니다. 뭔가 부는 사람의 딸. 좀 제목도 희한하긴 한데 아무튼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의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2001년에 싱글로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해 2002년에 첫 정규 앨범 5에 실렸습니다. 정규 앨범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제목이 5입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모두 데미안 라이스가 했고요. 자켓도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그 여백의 미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여백의 미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운데 데미안 라이스 5 해놓고 그림 본인의 아마 자화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비춰보면 될까요? 예, 예. 유튜브 오신 분들께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이렇게 큰 여백 속에 가운데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중앙 이거 빼놓고는 다 여백. 어찌 보면 이제 그 많은 악기로 빼곡하게 채우는 대신에 뭐랄까 기타 한 대와 목소리를 남겨두고 그 주변을 과감하게 비워놓는 것이죠. 자켓으로 먼저 음악을 설명하는 음반이 아닐까 합니다. 가타부터 설명 없이 오. 오늘 들을 곡은 Blower's Daughter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뭘 뜻하는지를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Blower의 딸, 그러니까 뭔가 부는 사람의 딸이라는 얘기인데 각종 설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는 이게 좀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데미안 라이스가 사랑했던 여성이 클라리넷을 가르치던 사람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관악기를 부는 사람을 블로워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제목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이것도 뭐 근데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꼭 정답을 알아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남겨둔 자리를 각자의 상상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데미안 라이스의 음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LP에서는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And so it is just

0: Can't take my mind off of you. I can't take my mind. My mind. My mind.
1: Yeah. 마지막 부분은 거의 청력 테스트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작게 아주 끝납니다. 데미안 라이스의 The Blower's Daughter를 들었습니다. 1099 쓰시는 분께서 가수 이름을 다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데미안 라이스, D-A-M-I-E-N, 그 다음에 쌀이란 뜻의 라이스, R-I-C-E였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F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5: 예, 조정래 선생 나오신 다음에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유튜브에 올리브님, 태백산맥은 책 한 권 한 권 숨죽이며 읽으면서 다음 책이 나오길 기다리며 읽었던 20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셨고요. 유튜브에 초록동생님은 최전방 군대 복무 중에 고참이 태백산맥 한 권을 사왔고 너무 재밌어서 휴가 간 대원들이 한 권씩 사와서 전권을 읽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리고 저는 20대 태백산맥을 읽고 보성벌교 등 소화댁을 비롯한 무대를 여행 다닌 기억이 새롭습니다. 821호 쓰시는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니의 유혹자님께서는 저는 태백산맥을 다섯 번이나 읽고 책에 나온 자료들을 수집해서 현재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만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는 영화 인턴으로 돌아온 최민식 배우와 한소희 배우가 이 시간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손석희의 12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돼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이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신약 임상 청탁 의혹 관련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 자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발달장애인 시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족들이 받은 특혜는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7년간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실거주는 4개월에 그친 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홍제동의 비거주 1주택 아파트를 보유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와 다르다는 비판을

0: 받아온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1: 지난달 수출액이 반도체 수출 호조로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트로픽과 오픈 AI 등 인공지능 기업 CEO들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 역겨운 음모, 지구 온난화 같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해 나서 정치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AI 기업들의 주장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느껴진다며 기존 AI 기업들이 정부 규제 강화를 통해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함께.
1: 오늘도 정치권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전에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적 임상시험과 관련한 청탁 의혹, 이게 공방이 집중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2: 네, 오전에 2시간 정도 했고요. 다시 네. 오후에는 2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 임상승인 관련해서 김 후보자의 의혹이 핵심인데 이를 포괄하는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이에 대한 김승원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3: 특정 병원의 승인,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 코로나 치료제 개발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제넨셀 선정을 청탁하고 후보자는 그 청탁에 관여를 했던 것 사실이 아닙니까 이게?
4: 의원님, 제가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던 정확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살펴봐 달라 절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딱 한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살피거나 한 것이 없었습니다.
2: 그 식약처 임상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이게 또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또 브로커 양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의 친분을 이용한 이런 게 더해지면서 결국 주가 조작의 자료로 활용이 됐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오전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뭐 결정적인 증거를 아직 제시한 건 없었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5: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고 순진무고한 상태에서 빨리 좀 절차를 진행해달라라고 문자 한 통 한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해도 개미굴에 제방이 터졌어요. 주가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4: 의원님, 제가 만일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 피해자분들과 만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 그 오늘 청문회에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안 나왔는데 국민의힘 신청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한 거죠?
2: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 첫 질문부터 증인 없는 청문회에 대해서 야당 의원의 비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2: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발언입니다.
6: 민주당 간사님과 협의를 하면서 44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그중에서 10여 명 정도의 증인은 양모 씨, 강모 씨, 식약처장 등등 10여 명 정도의 증인은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단 한 명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본받아서 그런지 후보자도 지금 자료 제출에 대해 가지고 정말 성의 없이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2: 그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지 않냐, 정쟁 차원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1: 네.
2: 대신 민주당하고 김 후보자가 집중한 내용은 한동훈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자료가 장관 시절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이다 이런 거였습니다. 민주당 김동화 의원 또 이에 호응하는 김승원 후보자 답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7: 공익 제보자라고 이름 특정된 뭐 조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자기와 그 강모 씨 사이에 대화 내용만 있었지 대화 내용만 보관하고 있고 우리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는 보관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한동훈 의원한테 그런 내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0: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정말 검찰의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1: 그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내용들 중에는 후보자 아내하고 아들이 장애인 협동조합에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 네, 이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죠.
1: 네.
2: 이것도 주 의원 또 김승원 후보자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3: 김승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있는 20명의 학생들만 혜택이 집중되고 또 거기서 월급 받는 김승원 가족들만 거기에 대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겁니다.
0: 저희 아내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센터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대표자도 그중에 학부모님이 대표하시고 운영이라든가 또 저 아내에 대한 급여라든가 근로조건 모든 것을 학부모들이 다 결정하는 곳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습니다.
2: 그 김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2: 자신의 아들이 센터에서 일하는 건 그 발달장애인들이 30살이 될 때까지 계속 돌봄을 하기 위한 것이 절대 돈벌이로 하기 위한 건 아니다. 또 주진우 의원의 그런 말이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 이걸 좀 유념해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발언 중에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오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상당수가 이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도 비판을 했는데 내로남불의 대마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4: 판사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닌가 의심도 들어요. 물론 변호사 때도 하면 안 되겠죠, 음주운전은. 그런데 후보자는요,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사위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한변협회장한테 변호사들에 대한

0: 돼요?
1: 네, 김민석 대표는 뭐 보면 볼수록 잘된 의사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고요. 또 청문위원인 김의겸 의원 역시 현실적으로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다 이렇게도 말했죠. 이런 입장 표명이 여론과 맞느냐 이런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고 또 그러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0: 네.
1: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적합하다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아직 오후에 청문 일정이 남았고 또 어떤 의혹들이 제기되는 게 있을지 봐야겠지만 또 청문회를 마친 이후에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어떨지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국회 법사위는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적격이다. 이런 입장의 보고서를 채택해서 청와대로 보낼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오늘 국회에는 김 후보자 말고도 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
0: 네.
1: 상대적으로는 관심을 좀 덜 받고 있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요즘 이제 현안들을 놓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릴 것 같은데 여기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1: 네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0: 네.
1: 지난 6월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한 이후 석 달 만입니다. 그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있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연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 공소 취소 등 이런 게 거론이 될지가 주목이 됩니다.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왜 했냐 뭐 이런 논란만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희웅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 지난달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3배 넘게 늘어나 수출 증가를 이끌었는데요.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 수지도 1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8월 수출액은 9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2조 9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8.7%나 늘어난 액수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석 달 연속 900억 달러도 넘어서게 됐습니다. 수출 호조는 무엇보다 반도체 덕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468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석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서며 18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액도 1년 전보다 64.9%, 철강 제품도 13.4% 늘었습니다. 반면 승용차 수출액은 36억 4천만 달러로 30.1%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선박 수출도 45.2%, 자동차 부품 수출도 10.6%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119.4% 증가한 241억 1천만 달러, 미국 수출이 89.2% 늘어난 16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3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2.4% 늘었지만 수출 증가세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행진을 19개월 연속으로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0: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 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국민의힘 임의자 정책위 의장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다음 달부터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상한이 폐지돼 일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지급했지만 개정안은 하루 단위 상한을 없애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장기간 근무를 막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0: 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규제 예외 적용 등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재계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을 메가특구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자고 노동계에 제안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없애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0: 적용하지 않는 예외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메가특구에 한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 아시아나 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쓰는 방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 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행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 복합 결제, 쇼핑에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7도, 대구와 광주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고 당부했습니다.
2: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당시 국가기관의 부실한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예방부터 수습,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자행된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 박종필 국장이 어제 시의회 기자회에 출석해서 국립의대 후보대학 심사를 전남 연구원에 맡기자고 자신이 제안했고 민영배 시장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촉박한 일정과 수행 경험을 위탁 이유로 들었지만 최선국 의원은 전남 연구원의 의대 심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현재 심사 과정 가운데 부지 관련 녹취만 공개한 것은 선택적 공개라며 전체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광주시의회 서남권 의원들이 민영배 시장의 서남권 홀대 행태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합 이후 최근까지 민 시장의 전남청사 근무는 10여일, 동부청사는 단 5일에 불과했으며 특히 국립의대 문제로 서남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진 9월 초에도 전남청사의 방문은 단 하루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합시는 대규모 별정직 채용 당시에 시장의 삼청사 순환 근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명 중에서 광주청사에만 15명이 배치됐다며 불통과 독선의 시정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 총학생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에서 국립의과대학 신설후보대학 선정 심사에 불공정성을 규탄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학들의 경쟁을 넘어서 전남 서남권 200만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된 불공정 의대 선정 결과에 즉각적인 철회와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과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등 여성단체가 성매매 처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매매 산업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법과 정책은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7일 예정된 성매매 처벌법 개정안을 조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과 낙인을 멈추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함께 SNS 등을 이용한 성매매 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보성군 등량면 순천과 목포를 오가는 2번 국도에서 지름 1m, 깊이 2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나 재산 등 차량 등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피해를 우려해서 발생 지점 주변 2km 구간 왕복 4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지하 배수관 누수로 인한 땅꺼짐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해남군 문대면의 한 국도에서 1톤 화물차와 SUV가 충돌해서 60대 남성 2명과 7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허연주입니다. 이상으로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유난히 매운 음식 찾는 분들 많으시죠? 떡볶이에 매운 닭발, 땡초 듬뿍 넣은 얼큰한 짬뽕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그릇 비우고 나면 아,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즐기는 이 매운맛, 사실 혀가 느끼는 맛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우리 신경을 자극하면서 뜨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엔돌핀이 나오다 보니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잠깐 시원해질지 몰라도 속까지 편안한 건 아닙니다. 캡사이신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이미 약해진 위벽을 자극해 통증과 속쓰림을 훨씬 심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무작정 더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기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벼운 산책처럼 내 위장까지 편안해지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0: 9월 15일 화요일 즐거운 오후 2시 오늘 첫 곡은 랑디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첫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양희은의 걸어요. 가벼운 산책이 무슨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30분 정도 걷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심지어 우울증도 완화되고, 심장병도 줄어들고, 기억력도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또참 걷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높고 푸른 하늘과 또 선선한 바람, 이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다면, 매운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우리 몸에 이롭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뭐 따뜻한 차한 잔도 좋고 또 여러분만의 방법, 운동도 좋고요. 뭐 독서도 좋고 뭐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내 위장 건강까지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산책하면서 가볍게 걸으면서 우리 즐거운 오후 2시를 듣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죠. 화요일 1, 2부에서는 전남의 모든 것을 퀴즈로 알아보는 김태욱의 머시단가 함께 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부는 데이펙, IS 동서, NH 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롯데렌탈, 샘표식품, 성원에드피아, 프람스 안마 의자,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펙.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펙.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펙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펙.
2: 하루 한번 데이펙.
3: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7: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8: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9: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0: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0: 백조.

0: 뭐시오? 뭐가 궁금한디?
1: 아따, 이게 뭔지 궁금하다니까.
0: 궁금하면 들어봐. 이게
1: 멋있단까?
0: 자, 오늘도 멋있단까 김태훈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태훈 리포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1: 아, 오늘 풍요로운 자연이 키워낸 붉은 보석이자 이 불로 장생을 꿈꾸던 왕들이 찾아 헤매던 유서 깊은 약재 혹은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0: 약재 혹은 열매.
1: 네, 이게 또 오늘 이 정답이 하면 바로 진도가 떠오릅니다.
0: 진도가 떠오르는 열매 혹은 약재.
1: 네, 아니면 뭐 건강 특산물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네요.
0: 그래요? 오호,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면 일단 힌트부터 들어볼까요?
1: 알겠습니다.
0: 네, 힌트부터 주시죠.
1: 진도, 불로초, 붉은 보석.

0: 건강식.
1: 그래도 감을 못 잡겠는데.
0: 아 진짜 예. 네, 저는
1: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진도 얘기했으니까 요 주산지가 진도라는 거죠?
0: 네, 전국 대표 주산지이자 최적의 자생지인 진도군의 청정 자연환경이 오늘 정답의 핵심인데요. 이 오염되지 않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이 환경과 그리고 사계절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해풍이 오늘 정답 열매의 결실과 품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아... 진도 해풍 이게 결실과 품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0: 네.
1: 그래요. 어떻길래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0: 원래 열매나 나무 같은 걸 키우면 네. 병충해 진짜 약한데 진도의 이 강렬한 바닷바람이 농작물의 병충해 발생을 자연적으로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영양분을 열매 4배 오롯이 응축하도록 만듭니다.
1: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진도에서 수확한 오늘 정답은 타 지역산에 비해서 과육이 훨씬 두껍고 당도가 높으며 유효 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은 최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해풍이 진짜 어마어마한 역할을 네. 하고 있었네요. 자, 두 번째 힌트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진시황 불로초 불로장생을 꿈꿨던 중국 진시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열매 같은데 진짜 그런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진시황 하면 뭐 병마용갱이나 이런 것도 떠오를 텐데 불로초 네. 많이 떠오르신 분들 많을 텐데
1: 불로장생을 꿈꿨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신하들을 보내서 네. 찾아오라 했었는데 그 찾아오라 했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늘 정답입니다.
1: 아,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오늘 네. 정답이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0: 보통 이게 썰이 여러 개인데 네. 인삼을 많이 꼽는데
1: 인삼 네.
0: 인삼 하수 그리고 오늘 정답인 이겁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보면 네. 그 중국 청나라 악인으로 많이 표현되는 서태후.
1: 서태후, 예.
0: 서태후가 늙지 않으려고 이걸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오, 그러면 우리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 열매를.
0: 네.
1: 자,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 그 한의학 뭐 서적 같은 데 보면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막 그 이 열매 효능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네.
1: 그럼 동의보감 같은 데도 이 열매 효능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0: 맞습니다. 정확히 동의보감에 기재가 네.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내장기관을 이롭게 하고 정력을 보하며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 그냥 완전 그냥 좋은 말밖에 없습니다.
1: 완전 그 뭐라 할까요? 파워 영양제라고 네. 과언 아닐 것 같은데요.
0: 네, 그리고 이어서 본초 강목에서도 신장을 보하고 간을 이롭게 하여 늙지 않게 하는 성약이다.
1: 아...
0: 네, 아마 숙취해소제에 이 오늘 정답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1: 안티에이징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되는 네. 오늘의 열매네요. 아하. 자, 이 진도의 건강 특산품 저는 감히 진도의 파워 영양제 라고 표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열매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빨간잖아 이렇게 생기하고 생리하고 네. 그냥 턱 터지니까 앵도같이 이렇게 생겼어 빨간 이제 약간의 야간의 고기잖아. 아이고 많이 먹지.
3: 뭘로 드시나요 보통?
4: 팩 만들어서
2: 술도 먹고.
5: 저는 그것을 엄마가 어렸을 때 아니 그 엄마가 식당 하실 때 그것을 그 생젤 사가지고 집에서 볶아가지고 네. 끓여서 먹었어요.
3: 아, 네.
5: 그 끓여서 먹으면은 네. 되게 구수하고 맛있어요.
1: 우리 아버님은 앵두같이 생긴 요거를 술로 담금주로 많이 드신다고 그랬고 또 우리 여성분께서는 차로 좀 드신 것 네. 같아요. 네, 구수하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열매 세 글자죠?
0: 맞습니다.
1: 세 글자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정의송이 부릅니다. 그랬었구나.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89.1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3호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상의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한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빛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네, 즐거운 오후 2시 2부 김태욱의 머시단가. 오늘은 진도의 특산품 불로장생, 불로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정답 세 글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늙지 않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되는
2: 맞습니다.
1: 그런 열매이죠. 세 번째 공개 수베인트가 붉은 보석. 그러니까 붉게 생긴 거고 보석은 이 열매가 보석같이 귀한 열매라서 그런 건가요?
2: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네. 이게 가지마다 붉고 영롱한 타원형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1: 타원형?
2: 네. 그 모습이 마치 붉은 나무에 그 루비 보석이 빼곡히 박힌 것 같다 해가지고 붉은 보석이라고 많이 하더군요.
1: 붉은 보석. 네.
2: 그리고 참고로 한자 이름의 유래를 보면 네. 나무줄기에 탱자나무처럼 가시가 있고 버드나무처럼 가지가 늘어진다 해가지고 앞에 땡땡라고 부르고 그 열매를 뜻합니다.
1: 아하. 네. 땡땡자 이렇게 하잖아요.
2: 네,
1: 그
2: 맞습니다.
1: 땡땡.
2: 네, 네.
1: 그래요. 귀한 만큼 이름도 예쁘고 그 이름에 담긴 뜻도 재밌는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섭취를 합니까? 아까 시민분들은 뭐 술로 담가서
2: 맞습니다.
1: 드시고 뭐 차로도 드시고 하는데
2: 그러니까 보통은 아까 인터뷰에 나온 것처럼 차로 많이 드시고
1: 차로
2: 그리고, 네. 그리고 예전부터도 약주로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1: 약주로.
2: 네. 그리고 죽, 한약재, 최근에는 분말이나 즙 형태의 아까 녹음에서 팩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그래서 이 진도 땡땡땡의 우수한 가치를 알리는 한 뉴스를 가져왔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몸에 좋다, 몸에 좋다 이런데 실제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끝났습니다. 네, 그 보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3: 최근 임상시험을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규명돼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4: 술 안 마실 때도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약사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술 안 마셨을 때도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효과가 나타났어요.
1: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뉴스 보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도 생각나는데 요거 드시면 괜찮겠는데요?
2: 맞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힌트는 건강식이네요.
2: 네, 오늘 정답이 한의학은 물론 현대 영양학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유인 핵심 효능을 담은 키워드입니다.
1: 네.
2: 전통 한의학에서는 이 열매의 으뜸 효능을 보간 명보, 즉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0: 간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한다.
1: 네.
0: 요즘 저도 좀 눈이 침침해지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열심히 먹어야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현대 과학이나 영양학적으로도 효능이 명확하게 밝혀졌습니까? 아까 간 기능
1: 네,
0: 개선에도
1: 맞습니다.
0: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했었잖아요.
1: 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대표 성분이 바로 베타인인데요.
0: 네.
1: 베타인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어가지고 지방간 예방과 간 기능 개선,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루테인 영양제도 따로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0: 네네.
1: 루테인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망막을 보호하고 눈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비타민 C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면역력 강화와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 파트너인데, 근데 문제는 이걸 하루에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차로 끓여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합니다.
0: 아하, 차로.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진도의 특산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김태훈 리포터 한번 정리해 주세요.
1: 네, 보배로운 섬 진도 해풍을 막고, 그리고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 붉고 영롱한 붉은 보석 열매, 그리고 간과 눈의 보약인 간 건강 눈 맑음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정답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정답은 세 글자고요. 5769번님께서 정답 보내시면서 마이진의 청담동 브루스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하고 오늘 정답 세 글자 김태훈 리포터 세 글자 뭡니까?
1: 네, 구기자입니다.
0: 구기자
1: 구기자.
0: 구기자 3191번님 세 글자 첫 번째 힌트 진도의 품과 붉은 열매 나오자마자 알았어요. 구기자 맞죠? 매일 아침 구기자 차 끓여 마시는데 간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 오 실제로 이렇게
1: 네.
0: 드시고 계시구나. 오 3191번님 좋습니다.
1: 자, 그 다음에 8524님, 구기자 진시황이 찾던 3대 불로초라는 설명 듣고 당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0: 오늘 이 방송 듣고 잘 몰랐던 분들은 아마 구기자로 당장 달려가실 것 같아요. 시장으로,
1: 네.
0: 마트로. 아, 1302번님, 아, 이건 무조건 구기자. 잘 맞춰주셨어요.
1: 네. 자, 그다음에 8496님 구기자 보냅니다. 아, 진도여행 갔을 때 구기자 사와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는데 구기자 차로 다녀드시더니 몸이 가벼워지셨다고.
0: 오,
1: 네.
0: 그래요.
1: 저도 어렸을 때
0: 네.
1: 눈이 안 좋았어가지고
0: 네네.
1: 어머니가 이 구기자를 많이 먹였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눈이 좀확 밝아졌나요?
1: 저 라식 수술했습니다.
0: 아, 예. 꾸준히 안 드셨군요. 예, 뭐든지 다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의학적으로 봐야겠지만, 그, 이 구기자가 몸에 맞는 분들이 있고,
1: 네.
0: 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 아, 그쵸. 네,
0: 예, 그걸 이제
1: 한약재소는.
0: 잘, 예. 파악을 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8345번이 구기자여라 진도의 풍 맞고 자란 붉은 보석 구기자 이야기 들으니까 아, 지역민으로서 자부심 뿜뿜합니다. 예, 뿜뿜하셔도 됩니다.
1: 네.
0: 특히나 여러 지역에서 구기자가 나오는데 이 진도 구기자가
1: 네,
0: 전국적으로
1: 그쵸.
0: 우수한 품질 때문에
1: 네.
0: 알아준다고 하니까 충분히 뿜뿜하셔도 돼요.
1: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6854님, 구기자 눈 건강에 좋은 제아잔틴이랑 간에 좋은 베타인이 풍부하다고 해서 챙겨 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건강 보조제를 먹을 때 성분을 엄청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활력 개선, 간 기능 개선, 그다음에 또 시력 보호, 예방 등등등 종합적으로 내 몸의 활력과 노화 방지를 위해서 딱 하나만 드셔야 된다. 그럼 저는 구기자.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무조건 구기자. 5859번님 구기자. 어릴 적 시골집 마당 구기자 나무에서 붉은 열매 따먹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이야. 좋은 집인데요.
1: 네.
0: 예, 구기자 나무가
1: 야,
0: 있었다는데.
1: 도대체 얼마나 넓으면 부럽습니다.
0: 와,
1: 네.
0: 좋습니다. 자, 이외에도 구기자 많은 분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구기자 잘 맞춰주신 정답자 가운데 김태훈 리포터 행운의 당첨자 뽑아주세요.
1: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번 뽑겠습니다.
0: 네,
1: 1302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김태훈의 멋이 단가는 진도의 특산품 불로장생 불로초 구기자에 대해서 재밌게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9986님이 소궁랑 하시면 2시에 랑드

님 만나러 오세요. 소소소한 사연이 궁 궁금하시면 2시에 랑 랑디님 만나러 오시랑께라. 오늘은 정시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기 철수했습니다. 이선희의 인연 듣고 싶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소궁랑 괜찮은데요 9986님. 소소한 사연이 궁금하며 랑디를 만나러 즐거운 오후 2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9986님의 신청곡 이선희의 인연 보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제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된 비화폰의 관리 규정은 당시 정비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경호처 조치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 서울세관이 중국산 도로 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 동안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조명 16,000여 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매 규모는 약 74억 원으로 이 중 56억 원어치는 국가기관에 납품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모레노 감독이 입국 후 처음 한국 프로축구팀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합니다. 축구협회는 모레노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들이 오늘과 내일 각각 대전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관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협회를 통해 한국의 축구 문화와 경기장을 경험하고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려 한다면서 잠재적인 대표팀 자원들에 대한 관전도 목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과천아파트 비거주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은 송구하다며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9년 1월쯤 경기 평촌에 거주하던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새벽부터 출근해야 해서 같은 해 2월에 정부 청사가 있던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형편에 맞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샀지만 이미 과천에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입한 아파트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오늘 항공편으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체육상은 중국을 경유해 일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현직 고위급 관료가 일본을 찾는 것은 8년 만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이번 주 내각 개편 등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최대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정흥수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 높고 얇은 목소리가 별로다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주변을 봐도 정말 듣기 싫은 이상한 목소리 금방 안 떠오를걸요? 아나운서 목소리 참 듣기 좋죠? 이유는 발성과 발음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발성과 발음을 잘못하면 목소리도 안 좋게 들린다. 목소리 걱정 대신 발음과 발성 연습, 여기에 힘을 모아보시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톡소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3, 4부 함께합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샵 089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부에서는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보는 명의보감 함께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종근당 건강, 음주 후엔 티맵들이, 우리 ENL 하루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 환인제약,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탄탄방수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V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젠. 스텝 바이 스텝 발표한 스타젠.
8: 데이 바이 데이 가볍게 스타젠. 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현진우의 나의 영토 듣고 왔습니다. 0221번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랑디 안녕하세요.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주로도 애청자 여러분 독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0221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독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 때문에 더위 때문에 더위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이제는 감기 조심, 독감 조심을 해야 된다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223번님께서 구기자 마치시면서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부탁드려요 남겨주셨고요. 3595님 빨간색 구기자 열매가 마치 보석 같아서 너무너무 예뻐요. 손이 많이 가는 진도 구기자 최고죠. 볶아서 차로 마시면 빨간색이 우러나서 색깔도 예뻐서 시각적으로도 최고. 안토시아닌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주는 건강 열매입니다. 저에게는 좋은 음악과 고급 정보가 있는 주로도 듣는 시간이 힐링입니다. 이야, 이렇게 또 감상평을 보내주셨네요. 3595님 감사합니다.

2690님께서 랑디님 잘 지내셨죠? 이제는 가을이 무르익어 갑니다.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밤나무의 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점점 쌀쌀하니 랑디님, 제작진님들, 청취자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민수연의 쑥부쟁이 한 수만 무르세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2630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 깊어가는 가을을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6330님도 기분 좋은 날이네요. 선선한 바람과 푸른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민수연의 진도아짐에 들려주세요. 남겨주셨고 또 젓가락 장단을 6330번이 가운데 번호는 다른데 아마 가족분인 것 같아요.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민수연 씨 노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머시단가에서 다룬 게 이제 진도 구기자니까 진도 아지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그리고 민수연의 진도 아지매 두 곡입니다.

민수연의 진도아짐에 앞서 들은 노래 박서진의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아 두 곡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혜정님이 수미의 애당초 청해주셨고 또 조울시고님이 고은빛의 정말 좋았네 두 곡 청해주셨거든요. 두 곡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SBC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89.1 MBC 라디오
3: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 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 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마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 바까지 평광 빛들 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충남 태안에 위치한 네이처 월드에서 2026 태안 가을꽃 박람회 초대권을 드립니다.

0: 가트로드 명의보감. 매주 화요일 알아두면 유익한 우리 가족 365일 건강관리 특급 비법을 알아봅니다. 명의보감. 자, 오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죠. 무릎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다 닿았다, 달았다,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 조직재생의학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이장호 과장과 함께 무릎 건강과 재생의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요즘 무릎 통증으로 병원 찾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1: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퇴행성 무릎관절염입니다.
0: 네.
1: 무릎관절은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무릎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연골과 관절 주변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과정에서 무릎이 아프거나 붓거나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병원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연골이 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 쉽게 설명하면 무릎관절의 예. 표면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거나 두께가 감소한 상태를

0: 말합니다. 연골은 혈관이나 신경, 줄기세포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되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1: 네.
0: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연골이 심하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관절염의 정도와 통증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1: 네. 진단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무릎이 아프면 결국 인공관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0: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릎관절염은 질환의 단계와 환자의 증상, 생활 수준 등을 종합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초기라면 체중 조절, 운동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필요한 경우 주사 치료나 다른 비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절 손상이 매우 심하고 통증과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체중 조절, 운동 치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무릎이 아픈 분들이 평소 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뭘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생활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1: 네.
0: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는 것처럼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는 동작은 통증이 있다면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릎이 아프거나 움직임을 완전히 줄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는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허벅지와 무릎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체중이 많이 증가한 경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 관리와 운동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통증이 반복되거나 붓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릎은 매일 사용한 만큼 관절인 만큼 평소에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통증이 지속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긴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줄기세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무릎 관절염 환자들 사이에서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줄기세포가 무릎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개념인가요?
0: 여기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은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거나 조직의 환경을 개선하는 가능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닳아 없어진 연골이 새 연골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료 방법과 세포의 종류, 환자의 상태, 손상된 조직의 크기 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한 뒤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 무릎 관절염에 있는 분들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으면 다 좋은 겁니까?
0: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상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1: 네.
0: 초기 관절염 환자와 관절이 심하게 변형된 말기 관절염 환자에게 같은 치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골 손상인지 반월상 연골판 손상인지
1: 네.
0: 인대 문제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엑스레이와 MRI 등의 검사와 환자의 증상을 종합해서 무릎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무릎에는 연골 말고도 반월상 연골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반월상 연골판이 뭔가요?
0: 맞습니다. 반월상 연골판은 무릎 관절 안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젊은 분들은 운동이나 사고로 손상될 수 있고 중년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로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무릎 통증뿐 아니라 걸을 때 걸리는 느낌이나 무릎에 순간적으로 빠지는 느낌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겠네요.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0: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무릎이 아픈 분들은 운동을 좀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쉬어야 하는 겁니까?
1: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중요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조건 움직이지 않으면 주변 근육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운동이 좋은 것은 아니고, 현재 무릎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통해 허벅지 근육과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미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거나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심해진다면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무릎 이야기할 때 체중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서 있거나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많이 증가하신 분이라면 무리한 중력 운동보다는 식습관 조절과 실내 자전거 수중 운동과 같은 무중력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둘째, 무릎이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 셋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 넷째,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이 있는 경우, 다섯째,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갑자기 꺾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외상 이후 걷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이렇게 다섯 개 사항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걷는데 또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과장님,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줄기세포와 조직 재생 의학이 앞으로 우리 무릎 치료에 어떤 역할을 좀할수 있을까요?
1: 재생의학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관절의 기능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치료를 정확하기 위한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운동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재생치료, 수술적 치료 등 여러 방법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0: 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무릎은 매일 걷고, 앉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사용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참기보다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와 함께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무릎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생의학 역시 이러한 치료의 한 분야로서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릎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아플 때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줄기세포 조직재생의학 박사이자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장호 과장과 함께 무릎 건강과 재생의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명의보감 함께 했습니다. 무릎 통증을 무조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오늘 방송 중에 나왔던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다라면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남은 시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으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샴님께서 요요미의 꼭꼭꼭 노래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4871번님께서

구기자 아까 정답 맞히시면서 백영규의 우리 만나요. 처음 만난 그곳에서 신청합니다. 남겨주셨어요. 네. 두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오늘 안 늦었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배경규의 우리 만나요. 처음 만난 그곳에서 듣고 요요미의 꼬꼬꼬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네, 즐거운 오후 2시 화요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은 앙드레유님이 정해주신 김완준의 목포항 부득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더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다시 찾은 목포항 부두가.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4시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오후 2차 조정회의 결론이 늦어도 9시 안에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호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 사무부처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무의미한 밤샘 교섭을 이어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며 타결이 되든 안 되든 밤 9시 정도에는 결정이 돼야 버스기사들이 잠을 자고 운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 측은 또 기본급 7.85% 인상하는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지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른 지역은 5% 임금 인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에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씨에 대해 검찰이 1억 원대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김 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 6,940만 원을 박탈하기 위해 김 씨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 보전 등기를 지난 10일부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죄수익이 후원금 최소 5,440만 원과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으로 대부분 김 씨의 명예훼손을 범행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고유가와 미금리 인상 부담감에 결국 6,700을 못 넘기고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는 0.38% 내린 6,659로 출발해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후반부 더 떨어지면서 57포인트 약 0.85% 내린 6,627.2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3%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 중에는 반도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한때 6,715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다시 빠지면서 지수가 다시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 미만으로 떨어진 채 끝났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인권 측면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는 노노 갈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제4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준감위가 세 가지 중점과제 중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노동인권이라며 노동인권은 노사관계뿐 아니라 노노관계에서도 반드시 준수돼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된 노조 간의 갈등이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넘어 각종 비하 발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6.6도입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4: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라지만 사람 친구를 대신할 순 없겠지요.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분석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를 보유하는 방법은 뭘지 궁금한데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알려주는 네 가지를 보죠. 1.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밥을 사라. 2.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자. 3. 친구가 만나줘 가면 얼른 달려가고. 4. 친구 동네를 지나갈 때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와, 저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 이게 뭐예요?
5: 지금 남자 사진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에 네네. 있는 남자분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같은 분이에요.
4: 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왼쪽은 엄청 이렇게 체격이 크고 뚱뚱하고요. 오른쪽은 섹시한 사람인데요.
5: 정말 연결이 안 돼요. 너무 다른 사람 같아.
4: 이게 한 사람이라고요?
5: 있어요.
4: 누군데요?
5: 이분이 요즘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네. 있는 인물인데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에라는 미국 청년이에요.
4: 오.
5: 상황이 되시면 여러분도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에라는 미국 청년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4: 그러게요.
5: 비포 애프터 사진이 뜹니다.
4: 네.
5: 이 청년이 몸무게가 무려 210kg이었대요.
4: 아무리 키가 커도요. 210kg면 이게 초고도 비만이거든요.
5: 이게 집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정용 저울로는 네. 수치가 안 뜬대요.
4: 그러기 전에 목욕도 힘들고요. 그죠?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어요.
5: 그리고 각종 질환이 있죠. 네. 몸에 욕창도 생기고 네. 인슐린 저항성도 나타나고 그런 목 색깔 다 바뀌거든요.
4: 맞아요.
5: 그런데도 먹는 거를 멈출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폭식장애가 있었답니다.
4: 옛날 우리 편으로 입이 터진다 이런 편이 있거든요.
5: 입이 이제 에브리데이 터진다.
4: 성장기 막 할 때가 있잖아요.
5: 예. 몸무게를 재면 이 체중계가 숫자로 안 떴을 정도라고 하니까
4: 맞아요.
5: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4: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5: 네. 다이어트 열심히 결심하고 3년 동안 노력한 끝에 무려 124kg을 감량했습니다.
4: 절반 정도 줄인 거잖아 지금.
5: 와, 절반 넘게.
4: 그죠?
5: 네.
4: 식단도 했을 테고.
5: 아,
4: 3년 동안 운동도 했고.
5: 운동 그죠? 엄청 했대요.
4: 열심히 했겠네.
5: 그러니까 살 빼니까 뭐가 제일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4: 네네. 멋있어진 거.
5: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해냈다.
4: 해냈다.
5: 이 자신감이 너무 좋대요.
4: 그거구나.
5: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성취감이.
4: 그죠.
5: 뭘 해도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까지 이어질걸.
4: 그리고 살 빠진 턱선이 말도 안 돼요. 멋있고요 지금.
5: 깜짝 놀랐어요.
4: 얼굴 잘생겼네.
5: 이 사람 배우래요.
4: 그래요?
5: 네.
4: 아, 이 얼굴을 묻히고 살았던 거 아니야? 그 지방 속에, 그죠?
5: 그렇죠. 마야 문명처럼 솟아났어. 와.
4: 야.
5: 해낸 일은 하나지만 아마도 이분은 살아가는 동안 하고 싶은 모든 일에 다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4: 정선우 선배도 최근에 수영 한 2년 넘게 성공해냈고.
5: 3년 됐더라고요.
4: 3년째. 네. 나도 뭐 좀 해야 되는데.
5: 아니 뭐 최근에 성취감 얻을 만한 거 그래도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4: 회식을 일주일에 3번 하다가 한
5: 아,
4: 번으로 줄였어요.
5: 이것도 엄청난 성취감이에요.
4: 그래서 집안일도 인정.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네. 잘했대요.
5: 인정.
4: 예.
5: 여러분 몸에 좋은 거를 하나를 더 먹는 것보단 몸에 안 좋은 걸 하나를 덜어내는 일.
4: 어, 맞아,
5: 이것도
4: 맞아.
5: 성취로 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4: 맞아요. 오늘도 자전거 타고 왔는데 컨디션이 네. 좋더라고요.
5: 그러니까.
4: 예.
5: 주변에 가족 중에라도 뭘 안 하고 있어 뭐 이 성취감 못 느낄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안 하는 게 성취감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자고요.
4: 그러시죠. 네.
5: 당신 회식 날짜 많이 줄였더라.
4: 어.
5: 당신 폭식 맞아. 좀 줄였더라.
4: 당신 요즘 잘 걸어다니더라.
5: 당신 좀 담배 좀 줄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4: 맞아요. 네,
5: 성취라는 게 꼭 뭘 더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4: 그렇죠. 아들한테도 막 혼내지 말고 아들 게임 줄였더라. 이뻐라. 이렇게 해주세요.
5: 너 말대답 좀 줄였더라.
4: 예,
5: 자 보아의 노래 출발해 볼까요.
4: 예.
5: Milky Way.

0: 밀키웨이가 뭐야 전설은 씨? 이게 뭐
1: 밀키가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우유빛
0: 또는 뭐 은하수 이런 건가?
1: 아니 아 밀키웨이가
0: 은하수 맞나 봐요.
1: 그래요? 오 똑똑한데?
0: 우주로 날아가자는 거구나.
1: 오, 몰랐어. 그래요. 멋있다.
0: 보아가 요즘 아주 원숙한 MC가 돼가지고 요즘 그렇죠?
1: 네. 나는 우유 같은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0: 와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경남님 청년 이름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1: 아 어려운데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
0: 예, 카스타니. 최태형님이 알려주셨습니다.
1: 카스타니에 다까지 붙여야 된대요.
0: 카스타니에다 요. 요는 제가 말한 거예요. 네. 반말이 아니거든요.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에다입니다.
1: 어, 너무 한심하다 우리. 아까 한 1분 전부터 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심하다.
0: 최태우님이 알려주신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렴 그 사람 이름은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에다 이렇게 하겠어요. 방송에서 제가 미친놈도 아니죠.
1: 넌 누구냐? 데이비드 존 카스타니에다.
0: 야 이놈아 내가 봤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1: 5315님 네. 저도 10kg만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찌 살을 빼야 할고 안 먹어도 빠지지 않고 먹으면 그만큼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살이 점점 더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쵸. 어릴 때는 진짜 화장실만 잘 가도 한 2kg 맞아. 금방 빠졌는데
0: 진짜 어렸을 때 잘 빠졌는데 이제
1: 대사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제가 기사를 좀 더 봤더니 네. 그 탄수화물을 안 먹고 무조건 굶고 뺀 게 아니라 그랬으면 아마 건강하게 못 뺐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를 계속 병행하고 아니,
0: 복근 있는 거 보니까 알았어. 네. 운동 엄청 열심히 했구나.
1: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했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네. 좀 줄이고 아, 단백질을 고단백. 완전 올리는 거죠.
0: 아, 알겠습니다. 네,
1: 달걀, 파스타하고 햄, 오믈렛을 아. 줄이고 달걀, 근데 닭가슴살?
0: 맛있기는 밥이랑 면이 진짜 맛있는데 아, 고민입니다.
1: 카스타네다요.
0: 오늘은 우리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다 도전하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준비해놨습니다.
1: 자 이번 주는 부부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네. 3부부터 보실게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8001번인데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드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통성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올품
1: 브람스 안마의자
0: 키움증권
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5: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4: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5: 평범한 일상의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5: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4: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집중하자.
5: 입 제목 말줄임표 옴니버스. 오늘은 차마 끝까지 말씀드릴 수 없는 뒷일은 상상에 맡겨야 하는 사연 두 편을 묶어왔는데요.
7: 오, 재밌겠다.
5: 먼저 경상북도에서 오창주님.
7: 그리고 경기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어요.
5: 안녕하세요. 선인 누나 천식이형.
7: 안녕하세요.
5: 예, 지금부터 한 20년 전 2004년 5월. 초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3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일본 니이가타 대학교 경제학부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공부했고 대학과 군대에서도 틈만 나면 일본어를 공부했던 터라 일본어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죠. 그러다 공학부에 다니던 사토라는 일본인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사토는 저랑 반대로 한국에 관심이 많았어요.
8: 私는 한국 ドラマが 너무나도 재밌었어. いつか 나중에 서울을 꼭 가보고 싶다 했었어.
5: 그러던 어느 날 사토가 저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8: 오상, 오르소, 아다시노 고향에 같이 갈 수니 가나이?
5: 아, 그러니까 사토 고향에 나랑 같이 가겠다고?
8: 하이하이.
5: 왜?
8: 네, 모내기노 이빠이 해야 되는데 스테. 사람이 많이 부족해인다 마스.
5: 아, 모내기?
8: 일당 이빠이 주거이를.
5: 저는 고향에서 모내기를 해본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학생 신분이라 돈이 궁했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그래 사토 갈게. 그리고 며칠 뒤 새벽 4시 사토가 기숙사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하고 차에 올라탔고요. 사실 뭐 농촌에서 일하면 어차피 땀 범벅이 될 텐데 씻으나 마나다 하는 생각도 있었죠. 그렇게 사토의 차를 타고

0: 하고 약 한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1: 아 여기는 니가타현 산조시 됐어.
0: 지금이야 꽤 알려진 곳이지만 당시 제가 갔던 곳은 정말이지 여기가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란 거죠. 새벽 5시인데 마을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시골에 한 2, 30명 정도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에 내리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토 부모님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 전부가 저를 보자마자 휘리릭 다 흩어져 사라지는 겁니다.
1: 응?
0: 꼭 마술처럼요.
1: 어?
0: 뭐지? 뭐야 이거? 저는 너무 기묘한 동네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친 뒤 수고비로 1만 엔과 그 유명한 고시히카리 쌀 10kg를 받았죠. 그렇게 기숙사로 돌아오기 전 물어봤어요. 사토, 근데 왜 에? 새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가 내가 내리니까 사라졌어?
1: 아, 소래와, 아, 소래왔네.
0: 그것은?
1: 아, 아니문이다.
0: 아, 어?
1: 에, 에,
0: 아, 뭔데?
1: 에.
0: 말해봐.
1: 아노네, 어. 아, 그곳은
0: 어.
1: 에또네 요즘 한국고노 드라마 후유노 소나타 아 소우데스카네 에 그러니까네 겨울의 연가가 인기라서 한국고 남자들은 다 연사마처럼 생긴 줄 알고
0: 어.
1: 새벽부터 솔레발레 솔레발레 해서 잠 못 자고 나와 기대로 했는데리
0: 근데
1: 아노네 네 얼굴을 보니까 아
0: 어?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러시야마세
0: 사토가 뒷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너 같은 얼굴이 한국 남자라니 대실망에서 흩어졌...
2: 에? 또? 아, 윤사마 어디 가고? 욕 나오는 욕사마
3: 아, 저는 너무너무 설레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지금은 너무 놀라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4: 마르세 다레 마르세 다레 내가 다시 너무 이빠이 살았다 됐어요.
0: 작가님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사연이 왔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너무 고스란히 전합니다.
0: 고스란히. 저는 생각했죠. 한류의 최대 피해자는 나다. 하지만 제가 좀 억울한 것은 그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게다가 씻지도 못했잖아요. 면도도 못했고 평소보다 얼굴이 많이 못나 보였을 수 있다.
1: 아니에요.
0: 아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때 받은 그 고시카리 쌀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을 했습니다.
1: 뭘요?
0: 억울하다. 하지만 쌀만큼은 윤사마급이다.
1: 됐어 그럼.
0: 그래요?
1: 예.
0: 그날 저를 보고 실망하셨던 그 산조시 주민 여러분께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 스미마셍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졌거든요. 저 보러 한국 한번 오실래요? 답이 없...
4: 이하다.
0: 그게 뭐예요?
4: 싫어요. 다음에 다음에.
0: 그 뭐예요?
4: 안 돼.
0: 혹시 저처럼 차마 말을 잊지 못하는 사연 가진 분 또 계실까요?
5: 여기 있습니다. 네. 제 남편은 똥꼬에 털이 많습니다.
0: 아 선생님 저 대본도 안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5: 많습니다. 예. 울창데스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휴지만으로는 뒤처리가 영 쉽지 않은가 봐요.
6: 아, 아무래도 휴지만으로는 안 되겠어.
1: 선입견이야. 그 엉덩이 울창한 분 목소리 그 정준하 씨 거라고 생각하는 거 선입견이라고. 선입견이라고.
0: 그럼 봐봐요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저 잘생긴 목소리 해볼게요. 아 여보 아무래도 난 휴지만으로는 안 되겠어.
1: 그래도 웃기지 않을까?
0: 아 그래요? 이걸로 가볼게요.
1: 네, 네. 지금 상하반신이.
0: 준왕이 웃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1: 가봐요. 예. 어? 그래? 뭐 어. 비대 사자고?
0: 아니야 비대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
1: 뭐 어쩌자고?
0: 아 아무래도 전용 수건을 하나 만들어야겠어.
1: 전용 수건?
0: 응.
1: 남편 말이 표면이 좀 거친 수건을 쓰면 뒤처리가 깔끔해질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거 다른 수건하고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0: 큰일 나죠.
1: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야 그러면 전용 수건 살 거면 우리 집 수건에 없는 색깔로 사. 나 진짜 헷갈리면 나 못 살아 진짜. 나 깜깜해. 뭔 말인지 알지?
0: 어 알았어.
1: 그래서 남편은 수건에서는 보기 드문 그 진한 분홍색 수건.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걸 사왔고 그걸 욕실에 걸어뒀어요. 아 왜 걸었을까. 한 번 쓰고 빨고 한 번 쓰고 빨고를 반복하며 털 많은 엉꺼에 뒤처리를 해결해 왔죠.
0: 아 좋았어. 아 깔끔해.
1: 봐봐 목소리 멀쩡하니까 웃기잖아.
0: 그래요.
1: 준아 오빠 목소리를 해봐.
6: 아 좋았다. 어 깔끔한데.
1: 이것도 웃긴데. 아무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둘째 여동생이 놀러 왔죠.
0: 언니 나 얼굴 왜 이렇게 간지럽지?
1: 그래? 뭐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데.
0: 안 되겠다. 나 세수 좀 하고 싶은데 욕실 좀 쓸게.
1: 그렇게 욕실로 들어간 동생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7: 와 언니 이거 수건 색깔 되게 예쁘다. 어디서는 찐 핑크를 샀어.
1: 어머 안 돼.
0: 잠깐만 이게 냄새가
1: 뒷일은 상상에 맡길게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친정엄마 생신이라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여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고이 조카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며 말했습니다.
0: 수도꼭지 잘못 돌려가지고 물벼락 맞았어요.
1: 아이고 아이고 그랬어? 네. 수건 갖다 줄게.
0: 아니에요 제가 어? 그냥 욕실에 걸린 거 썼어요.
1: 욕실에 걸린 어떤 거?
0: 분홍 수건.
1: 아니야. 그날 조카에겐 분홍 수건에 대해 차마 말을 잊지 못했어요. 지금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남편에게 한마디 합니다. 핑크빛 수건 버리자. 여보 제발 제발 어? 한 번 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진짜 불살라 버릴 거야. 진짜야. 브라질리언 왁싱이 그 털을 다 제거해 줍니다.
8: 예, 엉덩이 쪽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연이 오다오다 이런 게 오네요.
1: 아 이게
8: 예 아, 그렇죠.
1: 그냥 어디를 주제 받들었다니까 미래 그러면 어디 가면은 아 지금 왜 저럴까 진짜. 진짜 큰일 났어.
8: 하여튼 여러분 알아보시면 엉덩이만도 해준다고 제가 봤는데
1: 아, 예. 진짜 난청하네. 아. 진짜 아, 이런 경우에 그렇습니다. 진짜 곤란하시겠다.
8: 우리 또 어르신들 가시는 거 아니에요?
9: 그 엉덩이만도 해준다고요?
1: 그 어쨌든 그 네. 전문가분에게 맡기는 건 그렇죠, 좋을 그렇죠. 것 같아. 개인이 뽑는 것보다.
8: 전혜원님 컬트쇼도 이런 사연은 버겁죠.
1: 못 살려 못 살려.
8: 예, 태균 형도 이런 거 예. 힘들죠.
1: 저희는 그 어떤 비뇨기 쪽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간 예. 그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8: 컬트 작가님들 못하겠는 거 저해주세요. 예, 해드릴게요.
1: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예.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구 알량스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7: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8: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4: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3: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4: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4: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어? 뭐지? 사토, 왜 여기 사람들이 나보고 다 흩어지신 거야? 네? 기분 탓인가?
2: 아, 소래와 그것이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1: 아, 뭔데 말해봐.
2: 혼돈이 요즘 한국 드라마 겨울의 연가가 인기라서.
1: 겨울 연가?
2: 한국 남자는 다 연사마처럼 생긴 줄 알고 있었는데.
1: 근데?
2: 예, 또 네 얼굴이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미마셍!
1: 저런 씨.
2: 예. 뭐야, 얼굴이 스미마셍인 거야?
1: 그렇죠.
2: 에이 사람들
1: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2: 진짜.
1: 예, 방금 나간 웃음 편지입니다. 결말이 생략됐지만 왠지 알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뒷이야기를 생략하니까 여운도 남고 열린 결말 상상하는 재미가.
2: 뭘 열려 열리지. 미래는 닫아놓고.
1: 예, 요즘 영화 감독들도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열린 결말.
2: 너무 열었어.
1: 예, 내가 결론 짓지 않겠다.
2: 예. 아, 오늘 그래서 이 주제로 좀 달려볼까 해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 그렇죠.
2: 사연을 보내주시는데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얘기를 빼고 보내주세요.
1: 오호. 네,
2: 그럼 저희가 결말을 나름대로 그냥 멋대로 상상하거나 추측해 볼게요.
1: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아내랑 호텔에 갔는데
2: 네.
1: 로비에서 장모님과 낯선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2: 아!
1: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2: 대박.
1: 와.
2: 너무 재밌는데?
1: 장모님이 싱글이면 괜찮잖아요.
2: 아니 장모님이 싱글이 아니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1: 미팅하시러 왔겠죠.
2: 그럼 장인어른이 이제 죄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난리는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1: 장인들이 권상우 소라모자 촥 하면서
2: 눈물 쫙 흘리고 여보 돋아와.
1: 뭘 돋아 돋아리예요. 봄이에요 지금.
2: 사랑은 돋아오는 거야.
1: 왜 저래. 예측이 불가능할수록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예 문자 주시면 돋아와.
2: 신난다. 오늘 그냥 우리 멋대로 달려볼 거예요.
1: 짧은 문자
2: 말리지 마.
1: 긴 문자부터 문자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네.
2: 자, 어떤 결말이든 여러분이 저희 원망하지 않는 거를 전제로 해주세요.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저희는 네. 그냥 중간에 끝나기 때문에 뒤를 이어갈 뿐입니다.
1: 예.
2: 문자 소개되시면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까요?
1: 문자 주신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2: 노이즈입니다. 네. 상상 속의 너. No.

0: 네, 자, 저희 지금은 라디오 시대 세상 사는 이야기 상상에 맡깁니다. 네. 뒤에 결말을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1: 네. 9417님. 네. 아, 개그맨 김영철 씨를 음식점에서 봤어요. 본인 그 개인 채널 너튜브를 찍고 있었는데요. 사인은 딱히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를 보더니 뒷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0: 아, 죄송해요. 진짜 사인 좀 이따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식사하고 있잖아요.
1: 아니요, 저는 괜찮.
0: 아, 죄송해요. 지금 말고 이따가 해드릴게요.
1: 아, 그러니까 저는 괜찮.
0: 제가 좀 이따 해드릴게요. 100퍼. 100퍼. 예. 그랬을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김영철 씨는 전 적이 있어요. 셀카 찍는 분에게 다가가서 예. 죄송한데 여기선 사진 촬영은 하지 말으셨으면.
1: 아, 민망해. 아, 형을 찍는 게 아닌데 그 형 왜 그랬대.
0: 아, 왜냐면 다른 배우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그 배우분 보호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분이 셀카거든요.
1: 아하, 망신 대망신.
0: 본인이 너무 창피했다고. 내가 너무
1: 웃기네. 저 누나
0: 텀블러 쏟았네. 네. 아, 자, 그리고 네. 9078님.
1: 버스에서 퇴근길 매일 마주치던 우도환 배우를 닮은 훈남이 있었거든요. 우와. 하차벨을 누르고 급히 내리면서 제게 검정 봉다리를 줬어요. 열어보니까 쑥떡이더라고요. 응? 나머진 상상에 맡길게요.
0: 응? 잠깐만, 우도환 배우를 닮은 훈남이
1: 내리면서
0: 검정 봉다리 쑥떡을 주고
1: 내렸대요.
0: 뭐지? 저 여기서 내려요. 커피 광고처럼.
1: 왜 줬을까?
0: 쑥떡 봉다리를.
1: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0: 와, 진짜 대박이다. 주운 거 아니야 앞에서?
1: 아니, 마음이 있었나?
0: 마음에 들면 쑥떡이야? 저희 집안은 대대로 마음에 든 여자에게 쑥떡 봉다리를 전해주는.
1: 뭐지, 궁금하네.
0: 누나가 그죠? 있거든요.
1: 아, 궁금하다.
0: 네. 제 스타일이에요. 이 쑥떡 드시고 마음에 들면 연락 주세요.
1: 사귀셨나? 그죠? 네.
0: 쑥떡 안에 막 DM 주소.
1: 네. 김용민님, 명절 때 할머니가 주신 들기름, 참기름, 고추장을 차 시트에 제대로 쏟았네요. 아, 제대로 쏟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아, 뒷일은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0: 아, 어디다 쏟았어요?
1: 차에다가요.
0: 차 트렁크?
1: 뒷시트.
0: 아, 나가. 며칠 들어오지 마. 여행가.
1: 아, 참기름, 들기름까지 그렇다 치는데 고추장을.
0: 여보, 여행 가고 차 팔자. 아. 문천식 씨 같은 부인이면 그랬을걸? 전 아마 그럴 거야. 밥도 쏟지, 비비게.
1: 그러니까.
0: 전 그랬을 거야, 아마.
1: 아, 저는 바로 당장
0: 깔끔병 있는
1: 공짜로 가겠습니다.
0: 못 견디지, 못 견디지.
1: 에, 해야죠, 청소해야죠.
0: 4771님. 어떤 분 얘긴데요.
1: 네네.
0: 길을 가다가 급덩이 마려운데 시골길인데 화장실은 없고 도저히 못 참아서 길옆 풀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게 해결하고 네. 화장지가 없어서 풀립으로 뒤처리를 했는데 그 풀립이 하필이면
1: 예.
0: 뭐야? 하필이면?
1: 뭔데요?
0: 그 풀떡 오르는 풀립인가?
1: 그러면 독이 똥똑 풀떡이야 똑똑이야
0: 풀떡이지. 근본은 풀떡이지. 와, 그런 건가 보다.
1: 똥이신 거예요? 풀이 이긴 거예요?
0: 풀이 이긴 거지.
1: 우와.
0: 똥이 진 거지.
1: 우와.
0: 와, 굉장하다. 왜냐면 이거는 가끔 막 독버섯이 있는 것처럼 풀떡 있는 애들 있잖아요.
1: 있어요. 가끔 있죠. 네. 풀이. 에이, 야.
0: 아니면 그 풀잎이 하필이면 강아지 풀.
1: 조심해야겠네, 그죠?
0: 푹신푹신. 그게 낫나?
1: 자. 누나 왜 그래 오늘? 일 똑바로 안 할 거야?
0: 오가피. 다시 오가피.
1: 옛날에는 호박잎 같은 걸로 그죠? 깻잎 뒷면처럼 까끌까끌한 그 부분으로 닦았다고 하던데.
0: 엠보싱 대신?
1: 예예. 예.

0: 끝이겠다 그거는.
1: 8995님 사용하겠습니다. 예전에 길에서 직접 목격한 건데요. 여자가 남자한테 무릎을 꿇고 빌고 있고 남자는 서서 여자에게 뭐라 뭐라 하고 있는 것만 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가 지금도 너무 궁금해요.
0: 바람 폈네.
1: 아 그렇지. 그렇지. 그간 유선 여자가 무릎을
2: 꿇고. 자기야 내가 미쳤나 봐. 자기야 한 번만 진짜 나 미쳤나 봐.
1: 한 번 같은 소리 안 해도 됐어.
2: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잠깐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나 좀 봐줘.
1: 너 그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냐?
2: 일단 너무 좋아. 자기보다 훨씬. 미안해 미쳤나 봐.
1: 우도한 닮았단 말이야.
2: 쑥떡봉대를 쳤단 말이야. 어떻게 이기니 쑥떡을.
1: 그렇죠.
0: 대박이다. 보통 남자분이 무릎 꿇고 있는 건 내가 한두 번 본 것 같은데.
1: 몇 번 본 것 같은데. 저도. 예.
0: 저쪽 역삼동 지역에서 한 번 봤고.
1: 에이그. 뭐든지 몰라도 큰 잘못을 했겠죠. 그죠?
0: 하여튼 무릎까지 꿇을 일을 한 거면 엄청 크게 잘못한 거지. 0453님.
1: 아내의 20살 시절 다이어리를 봤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젊은 시절 남자들이... 라고 하셨습니다.
0: 20살 때 다이어리 때는, 해봐.
1: 그때는 한창 이렇게...
0: K.S.P.
1: 그렇죠. 오빠들하고 이제 연락만 주고받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0: A.B.C.D.E.F.G.
1: 알파벳처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세상을 보고 나서 좋은 남자. 가장 멋진 우리
0: 그만 오빠들을 만났지만 망했다.
1: 그렇게 경험치가 쌓인 이후에 우리도 배우자 만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0: 뭐로도 이거는 안 보니만 못해. 이거는 수습이 안 돼. 이거 꿰맬 수가 없어. 안 본 게 제일 나아요. 안 보니만 못해. 이거는 어떻게든 수습이 될 수가 없어.
1: 쉽지가 않네요.
0: 쉽지 않아요. 다이어리는 왜 적어놓으셨을까?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1: 그걸 왜 봐. 안 봐야 돼요. 그런 건.
0: 그쵸? 안 봐요? 있으면 안 봐요?
1: 안 보겠습니다. 저는.
0: 일기장 있으면?
1: 예. 예, 제가 하는 짓이 있으니까 저는 안 보겠습니다.
0: 적당히 죄를 진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1: 그렇죠. 저처럼 좀 논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0: 좀은 아니잖아요.
1: 자, 진우의 노래 드릴까요?
0: 엉뚱한 상상.

0: 자,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주제가 상상에 맡깁니다 하거든요. 5352님. 저는 열심히 위생장갑 끼고 대게 먹고 있는데 창문 밖에서 저를 쳐다보는 두 사람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아. 그들은 왜 대게 먹는 저를 쳐다봤을까요? 왜 봤지?
1: 먹고 싶으니까.
0: 부러워서?
1: 네. 되게 비싸잖아요.
0: 비싸죠.
1: 그러니까. 계속 그랬을 거야. 보지
0: 디너로
1: 마, 보지
0: 먹으면 인당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이게.
1: 보지 마, 보지 마. 불쌍해 보여. 보지 마. 아, 맛있겠다. 이런 거지.
0: 아니면 입에 다 묻히고 먹고 있던가.
1: 아니야. 위생장갑 끼고 맛있게 드셨다면 뭐 입에 뭐 맛있진 않아.
0: 그렇죠.
1: 거야.
0: 그러면 부러워서죠. 네. 뭐.
1: 아니면 예뻐서.
0: 아, 여자분이.
1: 대게를 까먹는데 저렇게 예쁠 수가 있니? 뭐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요.
0: 그 좋게 생각? 예, 그건 되죠.
1: 뭐 묻었나 싶으면 아유, 찝찝해지니까 대게 아니면 예쁘다.
0: 예.
1: 요걸로 갑시다.
0: 예, 예.
1: 자, 7769님. 20대에 택시를 탔는데 뒷좌석 발 있는 곳에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0: 네네.
1: 열어보니까 하얀 닭발이 나왔어요. 누가 놓고 내렸을까요?
0: 아, 배수님이겠지만.
1: 하얀 닭발이면.
0: 하얀 닭발.
1: 양념을 누가 훑었네.
0: 아니, 정선 씨.
1: 어?
0: 시장에 사서 조리 전이죠. 하얀 닭발.
1: 예. 아니야, 샀어. 양념.
0: 누가 쪽발고?
1: 왜냐 닭발 한번 보고 싶었어.
0: 네.
1: 용기를 내서 샀어. 그래가지고 한번 쪽 빨았는데 닭발이 하얘졌어. 아, 징그러. 내려놓고 간 거야. 그 닭발 먹는 거 실패한 거지.
0: 아, 미치겠다.
1: 어디 가서 이러겠지. 아, 전 닭발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양념밖에 못 빨겠더라고요. 뭐 이런 거.
0: 알겠습니다. 아, 웃기다.
1: 구안수님.
2: 영감이 장롱에서 옛날 편지 한 장을 꺼내 읽더니 혼자 눈물을 훔치더라고. 누구 편지일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1: 아까 그 다이어리 주인하고 사귀었던 분 아니야?
0: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1: 다이어리 주인하고 썸남.
0: 썸남이시네.
1: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하나, 하나의 세계로. 눈물을 훔치다니. 근데 찝찝할 것 같아. 약간 일시적인 어떤 유혹, 육체적 유혹에 흔들리는 게 더 기분 나쁠까요? 편지를 읽고 그 연세가 되도록 눈물을 흘릴 만한 그 로망의
0: 둘 다 더럽죠.
1: 기분이.
0: 예.
1: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0: 그렇죠. 졸릴 게 없잖아요. 그죠?
1: 그래,
0: 아, 참
1: 태웠어?
0: 서정적인 배우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 다 태웠어 그래서?
0: 예, 다 저는 치우라고 했습니다.
1: 눈물을 흘릴 만한 추억은 없죠, 과거에.
0: 그렇죠. 저는 이렇게 썩 그렇게.
1: 상대방 네.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이 흘릴 추억은.
0: 저도 사랑했어요. 정선혜 씨 왜 그래요?
1: 서주희님. 네. 남편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담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만에 하나 본인이 담배를 피우면 벌금 100만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0: 우와.
1: 저야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0: 에?
1: 근데 오늘 밖에 나갔다 온 남편한테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제가 담배 폈어? 하고 물었죠.
0: 네네.
1: 답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요. 남편은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답이 없으면 핀 거지.
0: 예, 친구가 피고 있을 때 줘봐 해가지고 한 모금 이렇게 했을 거예요.
1: 이게 담배를 직접 핀 사람과 옆에서 담배 냄새를 묻혀온 사람의 냄새가 달라요.
0: 그런가?
1: 예, 흡연자의 냄새는 달라요.
0: 그럼 50만 원만 받아요.
1: 그래. 예. 이제 실증이 없으니까.
0: 예. 예. 증거가 없잖아요.
1: 예. 의혹으로만은 우리가 그쵸. 100을 다 받긴 좀 상도가
0: 예,
1: 아니니까
0: 예, 예. 50.
1: 예, 50만 내놓으라고.
0: 예.
1: 남편도 양심이 있으니까 답을 못하는 거지.
0: 그렇죠.
1: 왜냐면 진짜 뻔뻔한 분이면 거짓말했죠.
0: 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1: 근데 이분도 끊고 싶은 마음이 절실한 거야.
0: 예, 그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1: 그러니까 50만 받읍시다.
0: 50만 원만 받아요.
1: 50은 꼭 받아요.
0: 예.
1: 그거라도 받아야지 시간이 허무하지 않지. 광고 갈게요.
0: 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선.

0: 강서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7: TBX.
8: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9: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8: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박영심님.
2: 네.
1: 잎사귀 뒷얘기 궁금합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아, 아까 그 4771님 사연. 네. 화장지가 없어서 풀잎으로 뒤처리하셨다는 분.
2: 아, 아까 그 사연.
1: 그 풀이 무슨 풀이지 궁금하다고 문자 주셔서 제작진이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4771님이 안 받으세요.
2: 예.
1: 혹시 방송 들으시면 우리 4771님 그때 해결하신 풀잎사귀가 어떤 종류였는지 샵 8001번으로 그냥 짧게 풀잎 종류만 좀
2: 그러니까요.
1: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 예.
1: 저희가 여기 또 하나가 계속 집요하게 걸리면 일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2: 그렇죠. 밤새 또 저희한테 연락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새벽 네. 2시에도 어, 뭐였지? 그 풀잎 뭐였을까?
2: 진짜.
1: 어, 너무 궁금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분 위해서 한 번만. 예.
2: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뭘까?
2: 아, 궁금하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뭘 찾아봐요? 어떻게 검색해야 돼?
2: 채찌피 땡한테 뭘로 닦으면
1: 좀 개운해?
2: 예.
1: 아니면 개운하기보단 독이.
2: 풀독 물어봐야지.
1: 한번 예. 저도 찾아볼게요.
2: 예. 샤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연극이 끝난 후.
2: 예.
1: 나중에 듣고. 내 핸드폰 포렌식 안 했으면 좋겠다.
2: 자, 뉴스까지 듣고요.
1: 네, 예. 저희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0: 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조건으로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동부청사의 산업경제 분야를, 무안청사의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 직위를 각각 신설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확보하는 등 3가지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직 개편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시는 확정된 직제에 맞춰 인사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후보 추천 심사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세부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은 두 대학의 최종 점수차 1.3점 가운데 교원 확보 계획 분야에서 1.17점의 차이가 발생해 이 분야의 평가가 사실상 당락을 갈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포대가 임상의학 교수의 연도별 임용 시기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연차별 인원을 몇 명 수준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위원별 세부 점수와 평가 의견, 점수 산정 근거를 공개해 객관적으로 검증해

0: 400억 원을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시의 올해 법정 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이 본 예산부터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0억 원마저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편성된 전입금 전액을 올해 안에 확보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지난 11일 화재로 전소된 진도군 고금면의 오리 농장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라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잔해 속 불씨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해당 오리 농장에서는 오리털을 소각하던 중 불이 나 비닐하우스 9개 동이 소실된 바 있습니다. 신안군이 아폐업 일원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과 주식회사 더원 P&D는 오늘 군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아폐업 신장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10년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24.1도입니다. 임사랑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정흥수입니다.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다, 높고 얇은 목소리가 별로다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주변을 봐도 정말 듣기 싫은 이상한 목소리 금방 안 떠오를걸요? 아나운서 목소리 참 듣기 좋죠? 이유는 발성과 발음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발성과 발음을 잘못하면 목소리도 안 좋게 들린다. 목소리 걱정 대신 발음과 발성 연습, 여기에 힘을 모아보시죠.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3: 지금은

0: Let's go.
1: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2: 왜 그래요?
1: 누나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죠.
2: 아 진짜?
1: 그 최신식 진행이에요 그게.
2: 아 최신식 진행?
1: 틀에 박힌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 박혀서 얘기를 하네. 어디 이렇게 박혀있어.
1: 예.
2: 자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 라디오 시대 3부에는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리는 시간. 신혼에서 황혼까지 함께하는 날입니다.
1: 네. 부부들의 답답한 고민에 귀를 따뜻하게 기울여주실 분이죠. 공감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2: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작진이 전화를 드립니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1: 먼저 코너스 코너죠.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좀 답답한 것들 보내주십시오.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2: 그럼요. 예. 뭐 예를 들면 아내는 어디를 가든 사진을 수십 장, 뭐 수백 장씩 찍습니다.
1: 아...
2: 먹기 전에도 사진, 여행 가서도 사진. 아 저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예쁘게 안 찍어줬다고 성의 없다면서 늘 서운해합니다. 아니 이게 서운할 일입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왜요?
1: 아니요. 많이 찍는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이게 서운할 일입니까?

0: 그니까 하는 것도 또 그렇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1: 수십 장씩인데 수백 장씩 먹기 전에도 그 김 다 빠져나가고 막
0: 한두 장만 찍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1: 근데 요새는 한 번 찍을 때 한 15개, 20개씩 엄지를
0: 다 계속 찍죠.
1: 거의 동영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찍으시던데요.
0: 맞아요.
1: 거기서 하나 건지더라고요.
0: 웃음 편지도 왔었죠. 그죠?
1: 그죠. 네.
0: 자,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릴게요.
1: 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맥 대리,
0: 주식회사 본 컴퍼니,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
0: 환인제약,
1: 데이펙,
0: 국제 우주 항공 기술 대전,
1: 한국 도로공사,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루키루키 파크 골프채,
1: 국민연료 썬연료,
0: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4: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3: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4: 신혼에서
3: 황혼까지.
4: 운동 경기에만 휘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선을 넘는 오말이 오가고 감정이 과열될 때 삐익 하고 휘슬을 불어줄 심판 역할이 필요하죠.
3: 요번이네. 예. 그 역할을 맡아주실 분입니다. 부부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정다원입니다.
4: 네, 원장님.

0: 상담 받으시면 네. 좀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실 텐데 네. 피부는 왜 좋죠?
1: 평가하신 건가요?
0: 따지는 네.
1: 아니면 관리를 잘 하시나요?
0: 막 따져.
2: 저 분해. 엄마 닮은 거 유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마가 피부가 이겨. 좋으세요.
1: 미모 유전 최고네요.
0: 네. 못 이긴다.
2: 미모는 아니고 피부만.
1: 네. 자, 원장님 요즘 어때요? 부부 상담 열기 뜨겁나요? 네.
2: 아, 뭐 항상 똑같죠.
0: 명절 즈음하니까 또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고 땅 속에 묻어 있다 생각했던 감정들이
1: 아, 그렇구나.
0: 명절을 전후로 완전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2: 그러긴 한데 옛날하고 좀 달라요.
1: 아, 왜,
2: 옛날보다
1: 왜 달라요?
2: 예전에는 젊으니까? 진짜 명절 전후가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1년 내내 바쁘다고 보시면 돼요.
1: 아,
2: 예전하고 많이 달랐어요. 요즘은 명절에 스트레스가 좀 덜한 건 사실이에요.
1: 실제로 그렇죠? 여행도 많이 가더라고요.
2: 여행도 많이 가고
0: 젊으니까.
2: 예, 요즘은 좀 모이 는 게 좀 줄어들어서
1: 어제 청취자 연결했는데요. 제기 그릇이 안 팔리는데요. 차례를 잘
2: 맞아요. 네. 네. 안 팔릴 것 같아요.
0: 그 대신 부모님 스트레스가 늘었을 걸. 근데 부모님은 상담 창구를 활용을 잘 못하시니까.
2: 못하시죠.
1: 네. 맞아, 맞아.
0: 맞아요. 그게 한쪽이 줄어들면 한쪽은 늘어나더라고요.
1: 아, 그러네요. 네.
2: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담했는데 30년 차 부부가 오셔서 네. 네. 이번 주 이번 명절부터 안 가겠다.
0: 아, 30년 하셨으면.
2: 30년.
0: 안 가셔도 되지 않나요?
1: 좀 안 하게 해주시면 했는데. 좋을 것 같은데 남편분이 또 허락 안 하시네요.
0: 근데 그 30년 동안 길들여진 부모님은 당혹스럽죠.
2: 네. 근데 에. 30년 노력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0: 아,
2: 거고
0: 속상해.
2: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1: 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0: 끊어야 돼요. 그러면
1: 안 됩니다.
0: 그럼요.
2: 자, 3년 번, 동안 안 가기로 했어요.
1: 아, 3년 동안? 자, 첫 번째 상담 사연 볼게요. 네. 길을 막고 물어봐!
0: 자, 지금부터 길을 좀 막습니다. 여러분이 둘 중 어느 의견에 좀 동의하시고 더 편을 들어주실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1: 네, 오늘 길막사는 익명 요청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3: 저희는 결혼 31년 차 부부입니다. 큰아들은 몇 년 전에 결혼했고 작은아들도 작년에 독립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는 저희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4: 야!
3: 주위에서는 그래요.
4: 아우야, 이제 니들도 애들도 다 나갔잖아, 그지? 그럼 둘이 다시 신혼이네, 신혼. 얼마나 좋니, 그래?
3: 아니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 남편은 원래 활동적이고 성격도 밝은 사람인데요. 뭐 가정에도 성실하고 저와 아들들에게 잘하는 편이라 크게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매번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어요.
1: 에?
3: 뭐냐면 남편은 골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또래의 남녀 회원들과 필드에도 나가고 뭐 자주 모임을 가져요.
1: 에?
3: 저는 골프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처음에는 어떤 모임인지 잘 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모임이 점점 잦아지고 주말에도 저랑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니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4: 아유, 여보, 나 이따 6시쯤 나간다.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3: 또?
4: 응.
3: 아유, 근데 당신 뭐 그 모임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주말에도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면 뭐 어떡해. 부부가 우리가 부부야? 부부 맞아? 난 솔직히 당신 그 모임 좀 줄였으면 좋겠어.
4: 에?
3: 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와이프랑 남편들 사이가 다 괜찮대.
4: 아니 여보, 우리 동호회처럼 건전한 모임이 어딨어. 그냥 다 친구들이야, 친구. 그렇다고 내가 뭐 가족을 안 지켜, 뭐 바람을 피웠어.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나도 뭐 이렇게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3: 남편은요, 제가 괜한 오해한다면서 화를 냈고 그렇게 골프 모임은 저희 부부의 싸움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저한테는 분명히요.
4: 회사 부서 회식이야.
3: 그래 놓고 또 그 골프 모임 사람들하고 만났더라고요. 아, 물론 알아요. 제가 남편 휴대폰 본 거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차마 봤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4: 왜?
3: 있잖아. 그 엊그저께 정말 그 부서 회식이었던 건 맞아?
4: 맞다니까. 부서 회식. 그 왜 자꾸 물어봐. 또 저 뭐 의심하는 거야 지금?
3: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휴대폰을 봤다고 말도 못하고. 아,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친구들이라면 왜 나한테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싶은 거죠. 거기다가 한 달에 두 번이라지만 스크린 골프 번개 모임도 자주 하고요. 내년에 다들 환갑이라며 단체 해외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제가 남편한테 따져 물었어요.
4: 아유, 안 가. 나는 직장 때문에 여행은 안 될 것 같다고 이미 말했어. 아, 그러자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그리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3: 아, 뭐 친구야, 친구는 여자들도 있는데.
4: 뭐 여자는 사람 아니야?
3: 아이고.
4: 왜 친구가 될 수 없어? 거기는 남자고 여자고 다 그냥 친구들이야, 프렌드.
3: 아주 세련됐어. 그래,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0: 화를 내고 그래요. 특히 그 한 여자 회원이 여행이며 모임이며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거, 나는 그게 꼴보기 아니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 제가 그 여자 회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또
1: 당신은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싫어해?
0: 왜 이렇게 흥분해? 어?
1: 아니면 그 한두 번이야 지금? 도대체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0: 뭘 이렇게 편을 들어?
1: 내가 뭘 편을 들어?
0: 아 진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보다 그 여자 회원을 더 크게 두둔해.
1: 얼마나 남편이. 젠틀한 사람인데 그분이.
0: 아 꼴보기 싫어 진짜. 아, 난 저거 안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 골프 모임 얘기만 나오면 이제 대화가 싸움으로 자동으로 그냥 끝나요. 그러면서 남편은 예전부터 남자랑 여자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렇지만 생각이 달라요. 저는 남녀 사이 친구 이거 어려워요. 요즘 들어 남편이 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아 꼴보기가 싫어. 자꾸 콧노래 부르고 막 불안하게. 아 왜 저래 진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쳐봐 쳐봐 들리죠? 들리죠? 저 100% 골프 모임 나가는 거야 저거. 아 다리 멍들이 분지러뜨릴 수도 없고 진짜. 남편이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줘요. 속상해 죽겠어 진짜. 예, 충분히 꼴보기 싫을 수 있습니다. 자꾸
2: 양쪽 입장을 다 얘기했는데
0: 머리 지금. 정리하고 막 향수 뿌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꼴보기 싫을 수 있어요.
3: 그쵸? 왜냐면 너무 들떠 계시고 부인하고는 진짜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2: 근데 아버님도 보니까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서 회사 자리 잡히셨고.
0: 그쵸, 근데 그쵸. 아버님은 이 사연 주이신 이 주인공 어머님과 이 시간을 보내는 걸 휴식이라고 생각 안 하나 봐. 그러니까 나도 스트레스를 풀고 나도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빌 언덕이 왜 어머니가 안 되냐. 이게 좀 이분은 서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남편도 충분히 저는 입장은 이해하죠. 가족이랑 아. 또 친구는 다르니까.
3: 이 나이 때가 제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0: 그래요?
3: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아, 진짜.
3: 특히 어떡해. 이제 굉장히 특히나 가정에 굉장히 헌신했던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좀 자유의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자신도 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0: 맞아.
3: 이런 선택들을 하죠.
2: 근데 문제는 원장님 지금 모임에 여성분이 섞여 있는 게 또 그죠? 이 사연자분이 싫은 점인 것 같아요. 아니 아빠들끼리 가는 것도 그렇게 대환영은 아니신 것 같은데.
0: 섞일 수는 있어 여성 회원이 섞일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모임이 잦으니까 그 여성 회원들 있는 것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
3: 그렇죠. 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실은 여성 회원이 없었어도 이렇게 모임이 그러니까. 잦아지면 이 정희님은 힘들어했을 거예요.
0: 그렇죠. 남자들끼리 뭐 가는 데가 뭐 뻔하지.
3: 뭐 이거는 약간 이성 친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보다는 네. 부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안 쌓였느냐 이게 아,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2: 네. 그럼 오늘은
0: 이제 그 막 네. 에너지가 넘치는 그 여성 회원 있잖아요. 모임 주도한 사람이 막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하다 갑자기 목소리 새 나와. 아우 명식이 오빠 꼭 나와. 이런 얘기 들어. 그럼 나는 이제 완전 그냥 돌아버리는 거.
4: 가을에 일본으로 1박 2일 골프 치러 갈 거니까요.
0: 오사카 오빠 오사카
4: 네.
0: 고마워.
4: 그런 줄 아시고 오빠. 네.
0: 근데 나랑 얘기할 때랑 톤이 달라. 이렇게 무섭게
2: 어떡해. 어떡해.
3: 자, 아, 왜 이렇게 오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2: 1박 2일 이겁니다. 남녀 사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로 가볼게요. 이게 영원한 난제잖아요. 그죠? 우리 사연자 김정희님도 결혼 30년 넘었는데도 아직 이걸로 싸우신다니까. 오늘 이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술을 안 마시는 모임이라면 그렇게 좀 균형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술이 계속 들어가는 모임이면 전 남녀 간의 친구가 좀 불안정하다고
2: 봅니다. 골프는 끝나고 술 드신다고 봐야 돼요.
0: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들을게요.
2: 8001번으로 주십시오. 짧은 걸 50원 긴 걸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셔도 되고요.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0: 피노키오입니다. 예. 싸움을 붙여라 아주. 사랑과 우정 사이.
1: 그런 거 아니라니까!

0: 자, 오늘 사연이 아시다시피 길을 막고 물어봐 사연. 남녀친구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1: 아, 일단은 남녀친구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경험담부터 소개할게요.
0: 저는 약간 불가능 쪽인데. 예.
1: 0494님. 남자 여자 간의 친구가 어딨어요. 만남 문제가 생겨요.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왕왕 봅니다만. 네. 김지영님.
2: 남녀 친구 없죠. 호감 없으면 친구도 없다 몰라요. 크크크. 호감 있는데 눈치 보느라고 친구라고 먼저 해보는 거야. 뭐 경험상 그렇다고요.
1: 누구의 경험일까요? 우리 지영 씨 아니면 지영 씨 친구 지인.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주변에서 약간 그 직구를 던지지 못해서 변화구를 던지는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 이러시나 보다. 2358님.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자기 합류하라 생각합니다. 아, 약간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네. 한쪽이 조금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완전 깨지는 거죠. 친구 그쵸, 관계는. 그쵸.
0: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서로 진짜 매력을 전혀 못 느끼.
1: 근데 그런 친구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서로 얼굴 보면서 토하는 친구는 많은데. 예. 서로 매력이 있다 해도 왜 객관적으로 아 너 매력 있어 근데 아 너는 내가 사귀기에는 좀 별로야 이런 게 깔끔하게 정리가 끝난 관계.
0: 그렇죠.
1: 더라도 네. 술이 끼면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0: 그렇군요.
1: 거지. 인간은.
0: 7857님. 친구는 될 수 있다 쳐도 단둘이 만나는 건

0: 안 되죠.
1: 친구인데 막 2시간 반짜리 영화를 둘이 같이 심야 영화를 봤어. 친구인데 뭐 일단 찝찝한
2: 그거는
1: 것 같아.
2: 좀
0: 별로죠.
1: 별로죠.
2: 그거는
1: 친구... 특히 둘 다 배우자가 있어.
0: 우리도 오랜 친구야 하면서
1: 달라.
0: 술을 한 3시간
1: 느낌 달라.
2: 그건 완전히 다르세요.
1: 네. 자, 9474님 더 웃겨. 잘 들으세요.
0: 네네.
1: 어렸을 때부터 완전 볼 거 안 볼 거 다 본 남녀 사이는 친구 사이는 될 수 있어. 근데 다 커서 모임 같은 곳에서 만난 남녀 사이는 친구 사이가 될 수 없어요.
0: 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 모임 1년에 한 번 보는 쪽은 괜찮은데, 그죠?
1: 저는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어릴 적 친구라도 커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생각을 갖고 있어요.
2: 어릴 적 친구라고 해도 성인이 되어서 만나면 또 느낌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1: 어느 순간 이성으로 간지돼요. 네,
0: 아하.
1: 그래서 하여튼 예, 이 의견에 동의는 하지만 거기다 첨부를
2: 맞아요,
1: 합니다.
2: 맞아요.
0: 자, 이렇게 퍼센트로 따지면요. 오늘 남녀 사이 친구 돼서 없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1: 이 와중에
0: 예,
1: 남녀 친구 된다.
2: 가능하다는 사연도 있어.
0: 볼게요.
1: 0670님.
0: 예, 저도 이제 60 남자입니다. 골프 모임 자주 가지고 있지만 정말 건전하게 지내고 있고요. 집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혼자 바깥에서 노는 게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거짓말하는 거지 절대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취미생활하는 거 그 적극 환영해 주십시오.
1: 남편분이 라고. 사연을 주셨나? 아니, 그럼요. 아니, 건전한 뭐 취미생활 왜 인정 못하겠습니까? 많은 아까 정당원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 사이의 대화나 뭔가 결핍이 지금 먼저 우선되는 조건인 것 같아서 여기가.
2: 맞아요.
1: 예. 자, 우리 4198님도 건전한 동호회 모임 많아요. 스트레스 풀고 오게 두세요. 그 모임 못 가게 하면 스트레스를 부인한테 풀걸요. 아니 뭐 골프 싫어하시더라도 같이 가보시던가요. 라고 주셨고. 그쵸. 또 3557님.
0: 친구 사이 가능하다. 단 술만 아니라면 가능. 정선혜 씨랑 같은 의견이네요. 저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요. 술만 먹으면 남자로 보일까 봐 술은 절대 안 마셔요. 우정 유지 그래서 가능하죠.
1: 어느 정도의 긴장선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 2735님이
0: 예.
1: 65세가 지나버리면 이런저런 마음이다. 없어져가지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65세가 지나면 됩니다. 아무 마음이 없어.
1: 과연 그럴까요?
2: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0: 사람은 할 걸
2: 그래요. 아예 그렇지 않아요.
1: 체력이 있는 한. 예.
2: 그럼요, 그럼요.
1: 광고 다녀올게요.
3: 가구. 사진 보고 몰라서 후회하셨죠?
4: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5: 두 배.
4: 우와! 만져보고, 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6: 요한인의
4: 할인 매장.
7: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8: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9: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정사람 전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정다원 원장님과 함께 신원에서 황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상담으로 요청해 주신 분은요. 역시 익명을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 5살 된 예쁜 딸과 고양이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에 남편의 한 가지 단점 때문에 평화가 깨질 때가 많은데요. 에? 바로 남편의 급발진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아니 그렇게 열받는 일도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늘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는 길이었는데 골목에서 길이 엇갈린 거예요. 아, 참고로 뒷자리엔 딸아이도 있었습니다.
2: 나 가고 있어. 그러니까 편의점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잖아. 나는 육골목이니까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냥.
1: 알았어. 거기 맞아. 천천히 와. 그런데 잠시 후.
2: 나 그쪽으로 거의 다 왔는데 너 안 보이는데?
1: 자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윗골목에 있다길래 내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2: 뭐? 진짜 씨. 아니 거기 서 있으라니까 이제. 왜 움직여 거기서?
1: 아니 나는 빨리 타려고.
2: 골목을 또 돌아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 말을 안 들어. 좀 서 있으라니까.
1: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2: 그거 왜 걸어 올라오냐고. 내가 가만히 거기 서 있으라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럼 어른이 알아서 내가 데리러 갈까? 헷갈리게 진짜. 회차 뭐야. 진짜
1: 이런 식이에요.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예전에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려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아이가 너무 칭얼거려서 급하게 달래려고 제가 차 키를 아이 손에 쥐어줬다가 없어졌거든요. CCTV도 보고 또 그 와중에 남편하고 엇갈려가지고 안내방송까지 하면서 꽤 일이 커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 차 키는 애 옷에 걸려있었고 어쨌든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때도 갑자기
2: 너 내일부터 외출하지 마. 그냥 나가지를 마. 진짜
1: 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나가지 말라니.
2: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이 난리 칠 거면 나가지 말라고 진짜 알았어?
1: 소리치지 마. 애기 있잖아.
2: 절박해 진짜. 야 이게 뭐냐 지금. 몇 시간 동안이야 고생 그냥.
1: 저 혼자 씩씩거리면서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뭐라 하는데 그때는 저도요 더 말을 섞으면 싸움만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되지? 그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아니 겨우 차키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이상한 취급을 받아야 돼?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는 진짜 나 이혼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또 지 혼자 화가 풀렸고 아무 일도 없다는데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풀 때도 쉽게 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황당해요. 아니 결혼 전엔 남편이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말을 진짜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랬던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아니면 이게 본 모습이었던 걸까요? 아이도 있어서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남편을 어떻게 다뤄야 이 분노 급발진이 덜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도 나긋나긋한 성격은 아니라 불같은 성격이라 늘 맞붙어요.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 상담관님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0: 원래 김정희님과 전화 연결 하기로 했었는데요. 갑자기 전화를 못 받으시는 상황이네요.
1: 그러시구나.
0: 그래서 정다원 원장님 안타깝지만 그냥 전화 없는 상담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3: 근데 주변에 이런 부부 관련 문제로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잖아요.
4: 엄청 많죠.
3: 네, 뭐 부부든 연애하는 뭐
4: 숙녀.
5: 네, 남편만 그렇진 않습니다.
0: 이게 뭐 규약에 커서 그런 거예요? 뭐 왜 그런 거예요?
5: 아니 스트레스가 커지는 상황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4: 못 견디는 것 같아요.
6: 0732님. 우와 우리 남편하고 똑같네요. 다혈질. 욱하는 성격.
1: 7836님. 계획 틀어지는 거 싫어하고 통제적인 남자인 것 같아요.
5: 맞아. 이런 하셨어요. 분들이 욱하는 경향이 많아요.
0: 그래요?
5: 네.
1: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이제 확 도는구나.
0: 아이고.
1: 근데 이거 진짜 애들이 들을까 봐 너무 애가 들을까 봐 너무 겁먹고 그리고 이 부인께서도 자기도 이제 한성질 하니까 자꾸 이게 확
5: 맞아요.
1: 전쟁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싫다 하셨잖아요.
0: 그리고 왜냐면 결혼 전에는 말을 너무 예쁘게

0: 그래서 뭐 과장이 되고 직급을
1: 그렇죠,
0: 부담이
1: 그렇죠.
0: 좀될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렇죠?
1: 네네.
0: 아.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도 모르게 쌓여 있는 감정들이 있다가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욱하는 행동들을 하거나 가족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죠.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여기는 아내분도 네. 같이 불같은 성격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의 남편들의 성향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 왕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2: 왕.
1: 원래 왕이라는 성향은 네. 왕 명령을 하는 사람이지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자기 왕위는 뭐 없으니까.
1: 그렇죠. 네.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괜찮은데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못 견디는 그렇죠. 경향이 굉장히 많고 네.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2: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점층적으로 화가 가라앉을 때다 확 터지고 아 하다가 확 터지고
0: 맞아
2: 뭐 이래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0: 아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원장님 회사 가서 더 높은 사람한테는 못하잖아요, 그죠?
1: 맞아요. 예, 네. 다른 데 가서는 안 그래요. 예, 네. 딱 자기 맞아요. 공간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2: 여기 여자분이시네 여기는 0125님이 네. 아 딱 저희 집입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와이프가 맨날 화내고 소리 질러요.
1: 맞아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것처럼 네?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자도 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내가 화를 너무 잘 내서 힘들다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 그래요.
2: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1: 일단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감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2: 지금 하나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문천식 씨 연기가 좀 순기능이 있네요. 아까 저는 진짜 옆에서
1: 저도 아까 무서웠잖아요.
2: 무서워가지고
1: 무서워가지고 옆에 살짝 움찔했죠.
0: 제가 연극을 몇 편 해갖고 있나니
1: 너무 잘하시는 예, 것 같아요.
2: 1276님이 제가 50대 남자인데 딱 그렇습니다. 문천식 씨 연기 보면서 자기 반성했어요. 진짜 리얼하게 잘하시네. 아 별로다 진짜. 욱하는 성격 고치고 싶네요. 하셨어요.
0: 형님 자기 반성하시는 모습 참
1: 훌륭하시네요.
0: 좋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원장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겁니다.
1: 맞아요. 이게 진짜 욱하는 사람은 본인은 문제는 자기는 욱하고 감정이 사라져요.
2: 맞아.
1: 그러니까 그쵸, 풀었으니까. 본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뒤끝이 없어.
2: 너무 싫어.
1: 난 뒤끝 없다는 사람이 제일 싫어.
2: 진짜 싫어. 아, 왜냐면 자기만 없어요.
1: 네.
2: 남은 지금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안 푼다고 승질내.
1: 맞아요. 본인은 다 풀어놓고 상대가 기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 네. 그러면서 남 풀렸으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대.
0: 아, 본인은 똥 쌌으니까 시커너지.
2: 슈퍼 이기야 슈퍼 이기.
1: 누군가가
2: 진짜.
1: 자기한테 화를 나게 하면 이 사람 오래 가거든요. 아. 네, 이런 성향들이 또 복수심이 많아요. 욱하는 사람들이. 욱하는 사람들이 그 운전할 때 옆에 끼어들었다고 막 빵빵 거리고 막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상 욱하는 사람들이잖아.
2: 맞아.
1: 근데 막상 문 열었는데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면 약간 깨갱하는 그런 느낌 맞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2: 강량 약간.
1: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욱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러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 가정이 거의 초토화예요.
2: 그럼요.
1: 왜냐하면 한 명이 화를 내고 감정을 그냥 집안 분위기라든가 공기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자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아내든 엄마든 남편이든 욱하는 사람이 배우자에 있으면은 항상 두려움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2: 그럼요.
1: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0: 아, 그 집에 엄마 아빠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애들이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평화가 단순한 평화로 인지되지 않고 불행의 전조같이 느낀다니까요.
0: 그렇겠네.
1: 제가 사례로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얼마 전이었어요. 8월 중순이었는데 이 4인 가족이 패밀리 상담을 왔어요.
0: 네.
1: 결혼 30년 차. 큰아이가 28살이고 네. 둘째가 26살.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이 아빠가 너무 화를 내고 어릴 때부터 욱하는 성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작은 아이가 되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0: 둘째가?
1: 네, 둘째가. 네. 그러니까 이 둘째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자고 해서 상담을 온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아버님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아버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냐면 아, 원장 님 저는요 저의 이 그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저는 발작하지 않아요.
0: 형님,
2: 관용어군가봐. 원인 제공을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그래서
2: 뭐 이런 식으로
1: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 식구들 자기의 뇌관을 건드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버님. 뇌관을 건드리지 않은데 폭탄이 없다면 뇌관이 왜 있을까요?
0: 그러네요.
1: 아버님이 폭탄을 지니고 계시지 않다면

0: 아무도 뇌관을 건드리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치. 자기가 평소에 폭탄 지니고 살았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1: 아니 못해.
0: 못할 수 있어요.
2: 다들 그런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자기는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고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얘기한 것뿐이다. 근데 본인이 말을 표현을 벌써 뇌관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폭탄을 들고 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었군요. 우리가 폭탄이라는 걸 어디 갖고 있어요. 전쟁 갈 때나 필요한 거지 그렇죠. 가정 안에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몰랐다고.
2: 그래도
0: 네, 그래서 지금 욱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내가 폭탄을 지니고 계시고 있는 것은 맞아.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2: 이야, 맞아, 중요한 얘기네요.
0: 네, 굉장히 중요하죠.
1: 항상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0: 맞아요.
1: 라는 네. 식의 공식이 그분들의 합리화된 관용어구인데
0: 욱하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다 이런 마음들이 맞아요. 있어요.
2: 이 사사사님께서 네. 진짜 전문가시네요. 저희 남편도 그 복수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1: 어머.
2: 심지어 애들한테도 복수하겠다고
1: 어머 세상에
0: 심각한 거죠.
2: 이게 뭐예요? 자녀한테
0: 이 욱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기질을 가지고
1: 이런 있잖아. 아이들이 날 무시한다. 니들이 날 무시하니까 그렇죠. 이러는 거다.
2: 꼭 복수심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무슨 말하냐면 넌 두고 봐 이제. 그치. 넌 너만 두고 보자 넌. 나중에 봐 넌. 이런 사람 있어요.
1: 은천식 씨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2: 누나 두고 제가 잘해드릴 거예요. 누나. 두고 보세요. 아, 더 거구나. 존경하고 제가.
1: 아 그런 거야.
2: 더 잘 모시고.
1: 아 행복해.
2: 진짜. 네.
1: 아 이거 진짜 이게 정말 한집 걸로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요즘 많아졌어요.
0: 제가
1: 화가
0: 아까
1: 많아 화가.
0: 그 요즘 제 인스타에 제일 인기가 조회수 많이 올라오는 게 시어머니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아, 네.
0: 명절도 전이니까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2: 뭐예요?
0: 욱하는 남편이에요.
1: 진짜로?
0: 네.
1: 아, 오늘 좀 날 맞네.
0: 욱하는 남편, 폭력적인 남편이라는 그 키워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그 정도로 다들 화가 나겠어요.
1: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0096님이 문자 주셨어요.
2: 아, 예. 와이프가 얼른 지금 지라시 들으라고 연락이.
1: 라디오 들어.
2: 왜, 왜?
1: 당신 얘기해 지금.
2: 아, 내 얘기 나와?
1: 어, 빨리.
2: 아, 그래서 왔습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뭐 문천식이 뭐 했다는데?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녀의 문제가 아닌 게요. 네. 7893님은 저는 와이프의 안 좋은 기분이 행동과 말로 오래 이어져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전 아들 혼자 키운 아빠인데 아들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0: 잘 하셨어요.
1: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0: 네. 이게 변화될 수 없다면 고려해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욱하는 사람하고 옆에 살아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전쟁터예요. 항상. 그래서 가정이라는 곳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면 사는 게 너무 괴롭죠.
2: 예.
0: 아내든 남편이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그럼 이제 아까 오셨던 그 네. 내가 폭탄을 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신 아버님은 변화의 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제가 그 아버님한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예. 아버님이 그 제가 그렇게 엄청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온 가족에게 예. 어떻게 하라고 솔루션을 다 드렸어요.
2: 예.
0: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 말을 계속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아버님 일단은 본인 얘기를 다 알고 있다. 계속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 또 계속 하실 것 같다. 아버님이 네. 일단 이제부터는 가족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라. 그래서 아내가 먼저 얘기하게끔 하고 아들이 먼저 얘기하게끔 하고 딸이 먼저 얘기하게끔 해라. 좀 기다려주셔라.
2: 기다려라.
0: 왜냐하면 욱하는 남편들이 욱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못 기다려. 근데 애들도 실은 키우다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다림이거든요.
2: 맞아요.
0: 애들은 천천히 기다려줘야 다 키워보니까
2: 맞아요.
0: 알잖아요.
2: 맞아요.
0: 기다려줘야 잘 크거든.
1: 그치.
0: 근데 이 욱하는 아빠들은 엄마들은 실은 그 기다림을 잘 못해요.
2: 못해요.
0: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한테 본인의 입을 좀 닫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게 기다려줘라. 혹시 듣다가 아이들이 본인하고 생각이 다른 얘기를 좀 하더라도 기다려줘라. 끊지 마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게 이제 거의 상담이 마무리되어 갈 쯤에 오늘 원장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계속 또 얘기하시는 거야.
2: 미치겠다.
0: 그래서 내가 아버님 제가 아까 방금 아버님에게 솔루션으로 그만 얘기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또 지금 시작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아버님 이제부터 제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 큰 숙제인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님 의식하지 않으면 원래 나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고 어느 날 다시 억울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니들 먹여 살렸는데 어, 왜 내 얘기 안 들어줘? 이렇게 다시 그럴 것이다.

0: 그러니 의식을 좀 가지시고 기다려주시고 좀만 들어줘라 애들 얘기를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뭐 크게 변화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지만
1: 한 번은
0: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온 것 자체가 벌써 시작인 거니까요.
2: 그렇죠. 아마 조금 시간을 이제 공들여가지고 가족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나간다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엔 힘들 것 같아요.
0: 그리고 또 문제가 이런 아버님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막 화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것들을 가족은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화를 내버리니까 입으로 다 공 갚은다고 하잖아요.
2: 맞아.
0: 공을 다 갚아버리니까 자식들은 아무도 부모에게 아버님에게 아버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2: 고여있을 틀이 없어요.
0: 맞아요.
2: 본인이 다 방수를
0: 그러니까요. 생색을 다 내버렸거든.
1: 생색이 모든 걸 망친다는 말이 있던데
0: 생색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럴 여지를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자식들에게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동안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셔서 여러분들이 키운 거에 대해서 감사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자 해갖고 얘기도 나누고 이랬던 거죠.
2: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6271님은 아니 저희 남편은 자기 식구들 옆에 있으면 저한테 더 화내고 욱해요.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진짜 속상해요.
0: 이게 그 배우자를 깔고 자기의 자존감을 채우는 사람들이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럴 때 그 이 같은 욱하는 사람들의 성향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화내지 마시고요.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하는데 그냥 짱 대접해 줘버리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그냥 남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대접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 스스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2: 아유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1: 그러니까 말이야.
2: 아유 세상에 예 아무렴십시오. 예.
1: 뭐 조롱하는 거야 지금?
2: 아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눈도 제대로 못 보고 있사옵니다.
1: 아마 명절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2: 네. 확 대접.
1: 본가 식구들 만나면 하여튼 당신은 그게 문제야. 그 막 그 해프로 해프게 막 돈을 쓰고 말이야 그거를.
2: 아이고 예예. 예. 아이고 제가
1: 요즘 아껴 쓰란 말이야.
2: 제가 잘못한 거이옵니다.
1: 그래.
2: 예. 저는 해픈 사람이옵니다.
1: 웬일을 인정하니까 내가 좀 풀리네.
2: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1: 재밌네. 그래 하여튼 조심해요 뭐.
2: 깔깔깔.
1: 이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죠?
2: 야 어렵다.
1: 어렵네요.
2: 근데 이분도 자아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렇죠. 감정이 있는 분인데.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에는 기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이제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면 남편도 욱하는데 본인도 약간 불같은 성격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싸우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이렇게 욱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첫 번째는 이 남편이 화가 나거나 욱할 때 나도 같이 맞짱 뜨고 대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아 그만 좀 해. 알았다고. 내가 뭐 지금 알았다고 내가 한다고 하면서 계속 맞짱 뜨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폭이 엄청 커지기 시작하면서 크게 싸우게 되죠.
1: 그렇구나.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보편적으로 욱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바르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욱하는 남편을 해결하기보다는 욱하는 남편의 내가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를 조절하는 게 더 중요하다.
2: 일단은 이 사람은 안 변할 거라 생각하고
0: 그렇죠. 내가 먼저 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욱하는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좋은데 만났으면 요령이 좀 필요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꺼내는 게 좋아요. 당신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렇죠. 당신이 화가 난 이유는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전제에 깔고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거야? 근데 네가 뭐 어쩌하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하면서 또 배우자의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당신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자 감정에는요 옳다 그르다가 없어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나쁜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옳고 그름은 없잖아요. 내 기분이 안 좋은 것은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천식님이 너무 미워하고 아 천식이한테 때리고 싶어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2: 때리세요. 근데
1: 죄송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0: 근데 네. 내가 만약에 우리 천식님 때렸어요. 이건 행동이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지만 행동에는 옳다 그르다가 있다. 그 당신의 감정은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내가 당신 이러면은 우리 가족들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래서 행동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2: 예, 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조복조복 따뜻하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6: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Look.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열차,
2: 열차,
1: 여기도 찍고,
2: 열차,
1: 골고루 골고루.
3: 애지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떡메로 방아를 지으며 부르던 매공이즈 소리입니다.
2: 열차,
1: 쪽도 보고,
2: 열차.
1: 옥도 마련기.
3: 명절이 다가오면 집집마다 방아 찢는 소리가 고소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으이차.

0: KBC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0: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6시 뉴스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찰인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지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지인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변제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고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부민 식품 부당 광고 3차 점검에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 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효능 효과를 부풀려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소가 부당 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9,000개이며 판매액은 5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을 틈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 8명이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일 오전 9시 20분부터 장모 전 PKC 대표이사를 시작으로 피의자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 OCI 대표이사, 장 전 KPC 대표이사, 배모 KPC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에서 2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크겠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라지만 사람 친구를 대신할 순 없겠지요. 실제로 영국 가디언지가 100편이 넘는 논문을 분석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반드시 친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를 보유하는 방법은 뭘지 궁금한데요. 심리 전문가 이호선 교수가 알려주는 네 가지를 보죠. 1. 두 번 만나면 한 번은 밥을 사라. 2. 만날 때마다 인증샷을 찍자. 3. 친구가 만나줘 가면 얼른 달려가고. 4. 친구 동네를 지나갈 때 생각나서 전화했어 하고 말하기입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이형일, 김승원, 이소영 새 장관 후보자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오늘 혹시 보셨습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관심이 쏠린 곳은 역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서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유출 경위를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노영희, 박상수 두 분과 얘기 나눕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일명 중수청 출범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수청이 하는 일은 뭐고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 3부에 인터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번 회견이 지지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텐데요. 이 대통령은 과연 무슨 얘기를 주로 할지 청와대 출입하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3: 뉴스 신세계, 늘 믿을만한 기자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오늘은 뭐 청문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4: 오늘 사실 청문회 특집입니다.
3: 청문회 날입니다. 그냥 청문회 날이고요. 자, 가장 관심이 쏠린 게 뭐 당연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였는데 김승원 후보자가 눈물을 보였어요 오늘.
4: 네, 이제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한국 아동 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는
3: 그리고 아들까지.
4: 네. 네, 김 후보자의 오늘 해명을 보면 일단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와 근로 조건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익을 돌리기 위한 조직은 아니었다라는 네. 거고요. 특히 아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버지로서는 공부를 더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네.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안쓰럽고 대견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0: 울먹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여당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이 신약 청탁 의혹 이거였는데 여기에는 어떤 해명을 내놨습니까?
0: 네, 뭐 기존

0: 했던 그 이제 제넨셀 측의 인사와 가까운 브로커 양모 씨의 요청을 받은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한 이 부분인 건데 식약처가 해당 치료제 임상 2상과 3상을 네. 승인을 하면서 이거 특혜성 청탁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됐죠. 근데 오늘 이제 김 후보자는 다시 한번 아 이거 국산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공익성 민원이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효능을 단정하거나 승인 자체를 요구한 적은 없다라고도 반박을 했고요. 당시에 해당 치료제가 외국산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이 설명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네. 좀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또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보좌진을 통해 정상적인 민원 절차를 밟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런 네. 취지의 설명도 했는데요. 검찰이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제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잇따라 기소하면서 본인까지 기소유예 상태로 일부러 묶어둔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1: 곽 기자는 이 김 후보자 이런 입장 어떻게 봤습니까?
0: 사실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좀 부적절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양 씨와의 뭐 대화도 그렇고
1: 사적인 관계.
0: 네. 그리고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식약처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특정 회사에 어쨌든 뭐 임상 대안의 계획인 거지만 어쨌든 네. 승인을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절차를 승인을 빨리 해달라고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거의 그 잘못한 정도를 어디까지 평가할 거야 이건 네. 또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그러니까 이 윤리적 잣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분명히 처신의 잘못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고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뭐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 이제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 검찰 수사 자료 공개한 거 이걸 두고 이제 이게 또 쟁점이었죠 오늘?
0: 네 사실은 이제 한동훈 의원은 자리에 없었는데 한동훈 의원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이 검찰 내부 문건을 두고 이제 공방이 있었는데요.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 본인 사건에 직접적인 수사 범위를 벗어난 자료도 있었고 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거나 검찰 내부에 있어야 할 자료가 외부로 흘러나왔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는 검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면서요. 한 의원이 이런 자료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짜깁기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문회장 밖에 있던 한동훈 의원도 바로 반격을 했는데요.
1: 그렇죠.
0: 오빠 독약 로비를 폭로한 한동훈이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한다. 오빠 독약 로비스트 김승원과 그를 정의부 장관으로 세우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김 후보자가 자료 유출 경위를 밝히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누가 내 죄를 신고했는지 직접 색출하겠다는 거냐 깡패 두목이냐 이런 취지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청문회도 이제 맹탕 청문회 증인이 없었어요. 네. 의혹은 네. 많은데 증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0: 네 결국 뭐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오늘도 좀 이 부분이 시작하면서부터 네.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처음에 증인 44명에 참고인 4명까지 정말 많이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열렸고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후보자에게만 묻고 후보자 답변만 듣는 맹탕 청문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 후보자 측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만 별도의 38쪽짜리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를 전달했다. 이것도 좀 논란이었는데요.
1: 그렇죠. 예상 질문지죠, 보니까.
0: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후보자가 보통 자료를 배포할 때 한쪽에만 줬다. 하면 이게 당연히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신약 청탁 의혹이라든가 브로커 양 씨와의 관계 또 소액 주주 피해 등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한 문건인데 야당이 이 문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당과 후보자의 공동 방어전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긴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약간 뭐 뉴노멀이 된 거예요?
0: 뉴노멀. 그러니까 사실 또 일부 청문회를 보게 되면은 네.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게 조건에 네.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무총리 네. 후보자로 한정해서 보면 사실은 이 정부 들어가지고 증인 없었던 게 좀 이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면 없었던 경우가 더 많긴 많은데 이제 네. 조국 장관 시절이나 한동훈 장관 때 인사청문회도 증인 채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여야가 바뀌면 공방이 똑같습니다. 여당은 항상 아 증인 필요 없다 후보 잘하면 된다. 야당은 항상 맹탕 청문회다. 민주당도 야당 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0: 예, 네, 그때
1: 다 똑같아요.
0: 국민의힘이 네. 왜 증인 이렇게 무더기를 내세우느냐, 정치적 네. 공세다라고 하는 거고 네.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아 이거 항상 증인을 해야만 제대로 청문회가지고 밝혀낼 수 있다.
1: 입장과
0: 있었죠.
1: 처지가 바뀌면 말 바꾸는 건 정말 기본이죠 항상. 네.
0: 거대 양당이 이 부분은 좀 비슷하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청문회 밖에서 이 한동훈 의원 그리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전이 매우 거칠었는데 지금 연일 설전이에요, 연일.
0: 네, 연일 설전인데 특히 오늘 아침에는 네. 김민석 대표가 좀 장문의 글을 SNS에 올리면서 아, 이제 봤습니다. 해명 겸 네.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시사하는 그러니까 네. 센 수위의 반박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면 일단 과거 정치자금 사건 또 이른바 새천년 NHK 술자리 사건을 다시 꺼낸 데 대해서 한동훈 의원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 그리고 장관 시절에 깐족 동훈이 차라리 네. 나았다. 이 막말 동훈은 시효가 짧아 보인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앞서서 이 개수작의 이빨을 뽑겠다라고 네.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이빨을 뽑는 건 치과 의사의 일이지 검사나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쳤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이 김민석 대표의 정치자금 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할 경우에는 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 오늘 아침부터 SNS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네. 일단 아 김민석 대표 멘탈이 깨진 것 같은데 멘탈 관리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본인의 발언을 오물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이 정치자금 사건 다시 쟁점들을 부각을 하면서 훨씬 거친 표현으로 많이 맞받았습니다.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검증 관련 공방이었는데 오히려 김민석 대표와 한동훈 의원 간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꽤 번진 모양새입니다.
1: 이 두 사람.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거의 혈전에 가까운 이런 설전을 벌인다고 보세요. 아니 사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누구랑 싸우느냐가 자기 체급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일단 이 두 사람은 일단 체급은 좀 맞는 걸로 보이죠.
0: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네, 네. 너무 땡큐죠. 저는 한동훈 의원이 훨씬 유리한 판이라고 아,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1: 한동훈 의원한테 네,
0: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정식으로 상대를 해줌으로써 아, 네. 사실상 이제 장동혁 대표가 패싱되고 네. 뭔가 보수 아. 야권의 대표가 한동훈 의원인 것처럼 포장되잖아요. 어. 예.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뭔가 당대표가 아닌 조선 의원인데 어. 대표 간의 싸움처럼 뭔가 번져 보이니까.
1: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소속 의원 한 명인데 예. 아, 여기를 딱 상대하는 게 카운터파트가 자기의 카운터파트가 딱 집권 여당의 당대표예요.
0: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계속 김민석 대표가 좀 민감해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도발을 시전을 한 거고 김민석 대표가 참다 참다가 그 도발에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 처음에는 그래서 직접 상대를 안 했잖아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늘 하는 말이 때릴수록 커진다. 그래서 상대를 안 하다가 이제 진짜 정말 참전을 한 거죠. 진짜 제대로 참전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쟁점이었죠?
0: 네. 이 비거주 1주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경기 과천 아파트를 한 4억 2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17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 기간은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집은 사는 곳이지 사두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의 책임자가 17년 동안 거의 거주하지 않은 네. 아파트를 보유했다. 이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다만 당시에 청와대 근무, 그리고 세종시 이전 등 직장 문제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아파트 살 당시에 매매가 4억 2천, 전세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이었고 대출 없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서 투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일종의 갭 투자와는 다르다라고

0: 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에 대해 오늘 이 후보자가 사과를 하면서도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경제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0: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임을 했습니다.
1: 본인이 하겠다 이제.
0: 네, 본인이 하겠다는 거죠. 과거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사이에 이 정책 주도권 논란이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게 좀 반복됐던 점이 지적이 되자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경제팀의 수장으로 각 부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사전에 조율한 뒤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는데요.
1: 내가 사령탑이고 책임도 내가 지겠다.
0: 네.
1: 사실 이게 이제 김용범 실장 있을 때 이 김 실장이 워낙 이른바 이제 그립이 세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거의 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총리는 어디 갔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걸 예고한 거죠. 지금
0: 그렇죠. 본인이 좀 그립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였고요.
1: 네.
0: 그러면서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조금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1: 네네.
0: 반도체 호황 또 수출과 투자 개선 등을 근거로 올해 3%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고 1인당 국민 소득도 4만 달러에 올라설 것에 전망했는데요. 다만 물가, 내수, 양극화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기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본인을 일종의 이제 규제개혁부 장관처럼 생각하겠다 이렇게
1: 그렇죠.
0: 이야기를
1: 네.
0: 했는데요.
1: 네.
0: 관리형 장관보다는 때로는 다른 부처와 부딪히면서 정부 안의 다양성을 보여준 장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토론도 하고 스타트업 규제를 놓고 국무회의에서도 논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미리 준비한 모두 발언에서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라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통로인 코스닥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1: 네. 이 얘기는 뭐 그동안 늘 해왔던 의원하면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노동 문제는 상당히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네요. 보니까.
0: 네. 민주당에서도 조금 전향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1: 그러니까요.
0: 주 52시간제와 포괄임금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건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이제 기업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이거 노동부 장관하고 어떨까 싶어요.
0: 또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충돌할지
1: 그러니까
0: 궁금하긴 한데.
1: 이 두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될까 싶네.
0: 네, 사실 또 지금도 메가특구 관련해서도 주 52시간제 관련 논란이기
1: 핵심이죠.
0: 때문에
1: 네.
0: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이 후보자의 발언만 옮겨보면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한 규제로 적용을 하고
1: 네.
0: 이를 어기면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오늘날 다양한 일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요.
1: 네.
0: 공장과 달리 지식노동은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똑같이 규제하기 어렵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도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었어요. 한국의 노동시간 여전히 길다. 또 과로 문제 심각하다라 인정을 했고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방향 요거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소영 후보자도 비거주 1주택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홍제동의 아파트를 문제를 삼았는데요.
1: 네.
0: 2016년 매입 이후 장기간 직접 살지 않았는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1: 네.
0: 지적이었고요. 이 후보자는 역시 이거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네. 했습니다. 2016년에 주택 취득하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를 했는데
1: 네.
0: 2020년 총선 출마를 위해 의왕으로 지역구로 옮기면서 거주지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도 비거주 1주택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의 차등화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소영 의원이 만든 그 기후단체 이것과 이제 의정활동 사이에 뭐 유착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0: 이게 이제 기후솔루션이라고 공동 창립한 기후단체가 있는데요.
1: 네.
0: 국민의힘의 윤한홍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기후솔루션과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고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거 단체가 원하는 정책을 의원이 대신해 주는 이른바

0: 스타일도 그렇고 네. 또박또박 이야기하지만 약간 보수정당하고도 대화도 좀 통하는 모습을
1: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좋아하더라고요. 대부분 분위기가.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신한 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지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2: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8: 거침없이 하이킥.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네,
10: 안녕하십니까.
8: 어제 하이킥 이제 하면서 정치 보안이 코너에서 패널 분들이 오늘 청문회 분위기를 미리 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아. 네. 핵심 키워드 고성, 막말 뭐 이런 거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9: 그래서 게다가 내용은 별로 없는.
8: 그리고 이제 그리고 증인도 없었어요. 네. 약간 맹탕 청문회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9: 아, 좀 후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8: 어떤 부분?
9: 왜냐하면 본질을 파고들어야 되는데 워낙 한동훈 의원이 전초전을 세게 해놔서 그리고 물을 좀 흐려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일을 그동안에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적을 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국민들에게 안 먹히게 되면 장관 안 된, 못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익스큐즈가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은 장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놈의 오빠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이제 해대니까 실질적으로 본질을 사람들이 이제 깨달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지는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제 이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주진우 의원이 너무 저열하다. 이거는 진짜 제가 주진우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8: 협동조합 얘기하시는 거예요?
9: 네. 그 네. 아들 문제랑 네. 장애인 협동조합 문제랑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시고 또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게다가 저는 김태규 의원이 그 김승원 후보자가 눈물을 흘릴 때 막

0: 웃었던 그 모습까지 연결해가지고 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2: 그러니까 뭐 같은 청문회를 보면서 이렇게 확실히 진영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서영교 위원장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영교 위원장 그걸 가지고 어떤 SNS에 다른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 네. 그걸로 그냥 총평을 쓰고 싶어요. 서영교 위원장이랑 김승원 후보를 이렇게 교차 편집하면서 네, 거친 눈빛과 불안한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바로 전쟁 같은 사랑
1: 유행가 네. 가사를
2: 그렇죠. 네. 정말 서영교 위원장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전쟁 같은 사랑이 느껴지는 청문회였다.
0: 일단 제가 서영교 의원하고 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두 분이 그렇게 전쟁 같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2: 근데 그 거친 표정, 그 불안한 눈빛과 그게 다 드러나던데요. 그냥 저는
0: 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쓰러워하고.
1: 네. 기본적으로 그런데 법사위가 보면 좀 이렇게 데시벨들이 높다고 그래야 되나?
0: 소리들이
1: 좀 목소리들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여야 다.
2: 그렇죠.
1: 네. 네. 오늘도 그래서 약간 그래서 고성들이 좀 많이 오고 온 것 같은데 일단 좀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좀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간혹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워낙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고편이 그냥 세가지고 예고편 네. 때 스토리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버리니까 본편에서 볼 게 별로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좀 눈에 띄는 어떤 쟁점이나 이런 거 있었습니까?
0: 아니요. 저는 김승훈 후보자 관련해가지고는 저도 어제 사실은 다른 방송에서
1: 네.
0: 내일 청문회에서는 특별할 게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그동안에 너무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오염돼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김승훈 후보자가 본인의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오늘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오늘 SNS 몇 개나 쓸까 이것도 네.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었잖아요.
1: 장외 청문회.
0: 네. 뭐 100개를 쓴다면서 어제 여기 뉴스웨킹에서도 우리 서영주 네. 평론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근데 오늘 해보니까 한 20개밖에 안 썼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약간 김이 너무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는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조금 덜 받게 된 거 이거 조금 궁금했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국토부 장관 네. 그 차관 출신이었던 그분들 경제부총리 네. 자리인가요? 그분이
1: 이영일.
0: 네, 본인이 이제 과천의 집 사는 것 때문에 비거지 1주택 문제 때문에 오늘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만들었던 그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또 안 맞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이러니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그러니까 뭐 가장 잘할 수 있는 공격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2: 사실 지금 뭐 약간
1: 한동훈 의원
2: 그러한 부분에
1: 거죠?
2: 있어서 네. 예,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1: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외에서는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계원 대변인께서
1: 네.
2: 우리 그 양수진 씨를 기업인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선고유예가 나왔을 때 그
1: 네.
2: 판결문을 보니까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수진 씨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1: 네.
2: 판결문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1: 네.
2: 그러니까 유흥주점을 경영하니까 경영자는 맞죠. 근데 유흥주점을 경영하면 기업인인가요? 난 그 조계원 대변인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김성훈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호칭을 들었고 김성원 후보자가 부적절하게 관계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거를 그렇게 그 기업인이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말 정말 쉴드를 치려다 보니까 그 주가가 어떻게 그렇게 조작이든 뭐든 하여튼 그렇게 급등하는 과정에서 돈을 왕창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그렇게까지 보호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SNS에 올렸죠. 경총에 가입할 수 있냐고.
0: 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얘기 너무 잘 꺼냈어요. 사실은 나는 네. 박상수 변호사가 안 꺼내면 이 말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 네.
0: 오늘 너무 잘 꺼낸 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중소기업 경영인 무슨 모임 같은 게 있었었는데 바로 그 양수진 씨가 경영자 시기도 묶인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그 양수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같이 딱 나란히 서가지고 사진 찍으면서 그 모임에 참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본인이 이제 얘기했던 뭐 그런 유흥업소 뭐 경영하시는 사업하시는 그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 시절에 또 그 임명장도 받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0: 물론 이제 직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분의 직업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또 뭐
1: 아니 판결문에 있어요. 유흥주점을 그러니까 경영한
0: 한식업 아니 물론 뭐 네. 판결문에 그게 나오지만 네. 또 그분의 이제 식당 영업허가 이런 거에 보면은 또 한식업을 했다고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2: 일식당을 했다는 네
0: 그건 이제 뭐라고 이제 네. 부르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1: 일식당이 아니라 로테이션 바라고 그냥 나와 있어요.
0: 그건 로테이션 바라고 나왔지만 네. 실제 그 허가 받은 것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1: 그리고 말.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 한겨레 이재성 논설위원 칼럼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이 페북에 이렇게 올리신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칼럼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과거에 유흥업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해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를 뭐 이렇게 폄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과거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줄리 논란의 기저에는 젊은 여성이 육체 자본을 무기로 삼아 권력 자격을 차지하고 있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문제되는 건 편견이란 단어다. 지금까지 취재된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편견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전에는 또 썼거든요. 그러니까 줄리 논쟁 때는 그게 사실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양수진 씨는 그냥 판결문에 유흥업소 유흥주점 정확히 유흥주점 경영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예. 자, 우리가 판결문에 형사 판결문에 피고인 직업을 묻거나 피고인 직업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공소장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던 거네. 예를 들면 윤석열 씨처럼 그 직에서 물러나가지고 구속이 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직업을 무직이라고 써요. 그럼 과거에 그 사람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거든 미래든 간에 그 사람이 변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이 뭐 로테이션 빠르게 운영했던 뭘 운영했던 간에 대한민국에서 허가받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뭐 난리 칠 일은 아니죠.
2: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이게 뭐 이른바 이제 브로커 양모 씨의 뭐가 뭘 운영했는지 이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 그 이게 눈물을 좀 오늘 보였잖아요. 그래서 뭐 악어의 눈물이라 화하고 또 민주당에서 박수치고 자 박상수 변호사부터 먼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불안한 눈빛과 아, 그 눈물에 그게 사실 이 눈물이
2: 그걸로 모든 거를
0: 그러니까 나는 박상수
1: 정말
0: 변호사
1: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이 느껴졌어.
0: 박상수 변호사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 한동훈 의원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말씀. 왜 그래? 그러지 마요.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 이 포인트를.
2: 자, 그러면 한동훈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청문회에서도 역시 그게 쟁점이었어요. 그 자료 입수 경위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공방이 오고 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이러한 많은 의인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러한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야당 국회의원에게 판사와 같은 역할을 요구를 한다면요. 차해병 특검 관련돼서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나왔죠. 그럼 그때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저희가 그에 대해서 의혹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 의혹 제기한 게 잘못됐다. 출처가 어딘지 밝혀라. 당신들 처벌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보수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들도 안 하잖아요. 의혹 제기를 야당 정치인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의 제보를 받아서. 그리고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가 나오듯이. 근데 그거를 마치 판사처럼 판단하지 않을 거면 그 제보에 대해서 얘기도 하지 말아라. 형사처벌 받을 각오해라. 수사받을 각오해라. 민주당이 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0: 네. 정말 한동훈 의원이 의원으로부터 제보 받았고 일반인으로부터 제보 받아서 그런 거를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문 제기를 하고 실제 장관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그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공격하는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내지는 우리가 보기에 되게 의심스러운 곳에서 나온 자료인 것 같고 특히 그게 본인의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이라든가 검사 시절 획득한 자료처럼 보이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건 뭐 제가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네. 그런 부분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되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메시지와 그 공격에 대해서 그거를 옳다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변론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상철 변호사도 계속 주장하는 게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전과자가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셔요. 법을 뭐 집행하는 사람인데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그냥 일반인이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왜 그 공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출처가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한두 마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의원은 사실은 그 자료는 저는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료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0: 계속해서 자극적인 단어만 골라가지고 본질을 호도하는 그 상황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 CBS 녹화뉴스에서 수사자료 관련돼서 굉장히 상세한 보도를 지금 나오고 있죠. CBS 녹화뉴스한테 출처 밝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그럴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자유와 취재원의 보호를 생각해야죠. 야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 계속 출처를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으로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과거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의 정윤회 문건 그걸로 이제 뭐 불구속 기소까지 되고 그랬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가서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요. 그랬던 민주당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서들이 뭐 나와서 문제다? 야권 인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입틀막을 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이야기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틀막 정치고요. 저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이렇게 다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냥 임명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던 정강판 보지 않는 정치를 그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다. 해보시라 하고 싶어요. 정강판 보지 말고.
0: 일단 지지율 하락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있는 이제 대형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때문에 저는 분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의원이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을 그 당시에 CBS 녹화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동훈 의원이 먼저 폭풍 같은 SNS를 올리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채널A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따라가면서 그거를 취재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런 언론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하고 한동훈 의원이 자신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혹은 특수부 검사였던 사람이 자기 혼자 단독 플레이하면서 그런저런 식의 자료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도 모를 정도. 게다가 특히 뭐 공익제보자라고 불리는 조 뭐라고 한 사람하고는 또 관계도 없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것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1: 다수의 의인들이 있고요. 언론사에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데 왜 한동훈 의원은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0: 순수한 문제라니까.
1: 아니 한동훈 의원은 왜 무조건 수사기관에서 구했을 거라고 단정을 합니까?
0: 아니라니까, 순서가.
1: 그러니까 언론사도 다 구할 수 있는 거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0: 순서가.
2: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의인들이 과연 누구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의인들은 다
0: 왜 MBC를 못 하는 거예요?
2: MBC요?
0: 네, 조승환 기자님.
1: 그러니까 높은 뉴스는 하는데.
0: 30년 된 기자님.
2: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처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이 그 기소 계획서를 이제 그러니까. 내용을 공개를 네.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녹화뉴스가 이제 수사 계획 이걸 또 이것도 사실은 다 수사 그러니까요. 비밀이거든요. 네. 수사 내부 팀이 갖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분명 이 둘의 소스는 다를 것이다.
0: 그렇죠.
2: 왜냐하면 서로 다른 소스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1: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당연히 모르지. 아,
1: 그리고
0: 모르는
1: 세상에
0: 전제를 하는
1: 그러면
0: 거지.
1: 소스가 다르면 소스가 다른 곳으로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0: 응? 아니요
1: 그러니까
0: 처음에
1: 다른 소스에서 나온다고
0: 아니 그랬으면 처음에 네. 다른 언론사들이 전부 다 한동훈 입만 쳐다봤겠어요 한동훈 의원에
1: 아 그거는
0: 않아요.
1: 그 취재를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취재하려고
0: 그러니까
1: 마음 먹으니까 금방 다 잡잖아요
0: 왜 취재를 못
1: 금방 다 구하잖아요
0: 아니,
1: 취재하려고
0: 이미
1: 마음
0: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했으니까 게다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많은 소스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왜 2024년 12월 27일 날 기소유예하는 것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물론 그건

0: 변호사들의 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8개월의 징역구형 계획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왜 그거 하나만 얘기했냐면
1: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씨한테 그 핸드백 준 것과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에서 폭로해서 나갈 때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폭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여당의 패널로서 그러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민주당한테 제가 그걸 따지진 않았어요. 왜 그 부분 편집해서 공개했냐?
0: 따지지.
1: 왜니? 그 부분에 대해서
0: 따지지.
1: 우리가 그걸 알리는데 노력을 했죠.
0: 따지지. 왜
1: 그러니까 민주당의 추식이 굉장히 참 재밌다는
0: 생각이 거죠.
1: 들어요.
0: 자, 왜냐면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1: 유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었어요. 그 얘기한 사람들은.
2: 자, 이제 조금 자제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넘어갈게요. 자, 이 대통령은 일단 강행을 할 걸로 보이죠. 임명을 그냥 네. 그대로 고할 걸로 보이죠.
0: 네. 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물론 본인이 처신을 잘못했고 네.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100배 사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0: 아,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누구를 시키죠? 제가 여러 저번에도 한번 말하지 않았나요? 박상수 변호사님한테? 안 말했나? 딴 사람한테 말했나? 어쨌든 네. 사실은 저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정치도 알고 있고 변호사도 해봤고 판사도 해봤고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대통령의 뜻을 좀 잘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혹은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려줄 사람으로서 저는 김승원 후보가 사실은 좀 적격이라고 생각해요.
1: 박균태 의원, 이건태 의원이 굉장히 슬퍼하는 목소리가 네. 들리는 것 같네요.
0: 네, 맞아요.
1: 아니 정말
0: 그분은 검사 출신이라고 그게 한 번도
1: 김승원 후보자만 있다고 생각하지 민주당에 율사 출신에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 다 아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원외에서도 있고.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김성원 후보자를 끝까지 고집을 하는가?
0: 누구?
1: 이런 거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균태 의원, 이건태 의원 같은 사람도 울고 있겠네요.
0: 처음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럴 때는 얼마나 반대가 많았어요. 자, 검사 출신이라면서.
1: 그건 그 내부에서 반대가 많으셨죠.
0: 아니,
1: 민주당
0: 그러니까.
1: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고.
0: 근데
1: 이제 국가 전체로 보면은 더 적임자는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도 임명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져요. 결국 임명을 할 거고
2: 네.
1: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임명을 했죠. 35일인가요? 6일 만에 그만두고 나갔어요.
2: 네.
1: 그리고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임명한 결과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 몇 년 뒤에도 계속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정말 그 조사해 보면 정말 그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내 권력을 써서 임명을 하겠다? 뭐 임명권자니까 권력 쓰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국 사태 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왜 또 두 번을 하려고 하는 건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0: 그때 반대하지 않아가지고 임명할 때 아주 스무스하고 영어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꼭 그 자리에 적격이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괜찮습니까? 한동훈 장관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되게 힘들어했었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뭐,
0: 지금 장경태 후보도 같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 저기 계엄에 대해서 해제에 대해서 나가고 탄핵을 찬성한 것이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0: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장관 시절에 무엇을 했었는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1: 아, 한동훈 장관 시절에 검수 안박 입법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교정청, 교정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요. 이거 역대 정권 아무도 안 하고
0: 그 바로 그 시행령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1: 뭘 난리가 나요. 그건 우리 정파에서
2: 역시
1: 해결책이었습니다.
2: 역시 키워드는 한동훈. 얘기를 하다 다 돌아서 결국은 한동훈으로 옵니다. 자, 요 얘기 짧게라도 좀 해볼게요. 자, 금요일에 이제 기자회견으로 한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까? 이 대통령이 금요일에 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이십니까?
0: 저는 대통령 기자회견 적절한 시간에 타이밍 잘 맞춰서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2: 네.
0: 다만 사실 오늘이 아마 이번에 하게 되면 일곱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일단은 이번에 좀 많이 경청을 조금 더 하시고
2: 네.
0: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그 생각의 방향
2: 네.
0: 또 그리고 내지는 지금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가 섭섭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냥 정면 승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약간 대통령을 지지했으면 실제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지는 요즘 좀 되게 불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2: 네.
0: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너는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사실은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좀 많이 양보를 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용해인 의원도 사실은 뭐 본인이 잘

0: 가진 사퇴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전 많이 그래도 검찰개혁에서도 할 만큼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내란 세력에 뭐 등이 없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잘한다고 얘기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사실은 저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기
1: 알겠습니다.
0: 때문에.
1: 박상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는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1: 네.
2: 보안수사 폐지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를 생각해서 좀 유보적인 그러한 것을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 정청래 대표나 이런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과 맞섰던 것, 그다음에 이번에 중수창 임명에 있어서 검찰 출신을 그래도 임명해서 그 거학척결 범죄라든가 보안수사 문제에 있어서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몬즈 파병, 이번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겠지만 국익을 우선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한미동맹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측면들은 보수 정치인들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지는 않고 국가 전체를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1: 네.
2: 지금 벌써 추미애 지사도 그 중수청장 임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면서 어떻게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물어뜯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놓고 우리 당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그 민주진영이 내분으로 빠지게 되는 게 우리 당의 당리당략적으로는 유리하죠. 하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좀 그러한 부분에서 잘 견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고요. 지금까지 노영희 박상수 변호사였습니다. 하프타임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3: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6: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4부에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노영희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림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경제부총리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이 다였다고 더 이상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배우자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갔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식약처 로비 의혹, 위장 전입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시켜 여권의 질타가 나온 공소청 직지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인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니냐는 지적엔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의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익적 민원 전달을 제외하고는 관여한 바 없다고도 해명했습니다.
3: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것뿐입니다.
4: 그때는 그렇게
3: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4: 못 읽어요?
3: 제가 알 수가 없고요.
1: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말입니다.
2: 이로 인한 주가 급등락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을 만나 목소리를

0: 듣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야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시설을 두고는 여야 고성이 오갔습니다.
1: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자.
2: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가족들이 빼먹는 게 악마지. 적당껏 해야죠, 적당껏.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0: 한편 이영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함께 열리고 있는데 모두 비거주 1주택자인 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2: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부정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모 씨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에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양 씨는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강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했고 이 과정에서 강 씨가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직접 밝힙니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회견은 정치, 외교, 정책, 경제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진행되며 사회자를 통해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내각 인선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사측과 최종 담판을 진행 중입니다. 임금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버스 운행이 멈춰서게 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윤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서울 버스 노동조합과 운송회사들이 오늘 오후 2시부터 2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노조가 내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막판 협상입니다. 노조 측은 내일 새벽 4시 첫 차 운행을 위해선 기사들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며 밤샘 협상 없이 오늘 밤 9시까지는 결론이 나야 한다고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파업 당시에도 자정을 넘겨 협상이 이어졌던 만큼 밤늦게까지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 근무 시간을 얼마로 산정할지입니다. 전체 임금을 나눠 계산할 총 근무 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임금은 높아지고 이에 연동된 각종 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노조 측은 지난 4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월 176시간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아직 관련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선 209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입장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5천억 원 수준인 시내 버스 적자 규모가 1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끝내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 4시 첫 차부터 약 7천 대의 서울 시내 버스 대부분이 운행을 멈출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 1월 파업 첫날엔 시내 버스 운행률이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1,500대의 무료 셔틀 버스를 주요 간선도로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씩 연장하고 열차 운행도 하루 200회 넘게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의 법안이 의결됐고, 성평등위에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권 송치하는 내용이

0: 담긴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된 인신매매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특례 임용 절차가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오늘부터 20일까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검사, 검찰, 마약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 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예치 자금이 들어오고 예적금이 늘어나면서 지난 7월 통화량이 13조 원 가까이 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현금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일 통화량은 올해 7월 기준 평균 4,225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2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한 달 사이 27조 3천억 원이 늘었는데 지난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준성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 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중수청 어떤 기관이고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는지 3부에서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금요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슨 얘기가 오갈지, 그리고 하락세인 대통령 지지율을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인지, 4부에서는 청와대 출입하는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5: 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합니다. 과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중수청 개청 준비 단장이시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5: 아마 하이킥 애청자분들 정도라면 뭐 중수청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중수청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수사를 맡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6: 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네. 약자인데요. 크게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등 사회적 네. 파급력이 엄청 큰 네. 소위 중대범죄에 한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한정해서 수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또 경찰은 네. 그 밖에 민생범죄를 포함한 범죄 전반을 수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라고도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는 이제 고위공직자 네. 범죄를 수사하게 돼서 이제 10월 2일 중수청이 개청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수사를 전담하는 그 기관이 3개가 되게 네. 됩니다.
5: 기존에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와 기소 동시에 하다가 이게 너무 비대하니까 이제는 기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고 따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이제 검찰이 원래 했던 막 특수수사 이른바 이제 큰 범죄 거악 잡는 요 수사는 중수청이 하게 되는 그런
6: 네,
5: 거죠.
6: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이시고요. 이제 검찰 개혁의 기본 취지가 네. 수사와 기소의 이제 완전한 분리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과거 기억하실지 모르 중수부 같은 데서
5: 그렇죠. 특수부
6: 예, 예, 특수부에서 네. 하던 그런 수사 중대 수사를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전담해서 네. 전문적으로 큰 사건, 중대한 네. 사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전담해서 수사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 검찰 때랑 마찬가지로 기준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이 하는 수사와 기존 경찰이 하는 수사는 나눠지는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 아, 그럼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 경제, 네. 뭐 방위사업, 마약 등 이렇게 한 7대 범죄, 이제 내란, 외환죄 이렇게 해서 네. 큰 줄기가 있고요. 다만 법에는 조문별로 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딱 어떤 사업이, 사건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부분은 경험과 뭐 이런 걸 축적해서 판단해 나가면서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 교통정리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이거는 중수청이 맡아야 돼 아니면 이건 그냥 경찰이 하면 돼라고 판단하는 어떤 거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6: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는 중수청장 산하에서 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중수청 본청이 있고 뭐 행안부 장관이 이런 그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에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뭐 이 수사권을 놓고 경합을 할 수도 네.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래서 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를 두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이 안 될 때는
5: 일종의 제3자가 있군요,
6: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게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5: 옛날에 보면은 뭐 경제범죄 같으면 뭐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 5억 원 이상 뭐 네네, 범죄 수익이 5억

0: 보고 예, 이상이면 맞습니다. 뭐 검찰에서 가져가고 뭐 이런 예. 것들이 있었는데
1: 지금도 그 부분은 이제 시행령 만들고 그거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협의를 만들어서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5억 원 이하인 경제 범죄는 네. 일단 경찰에서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가 통계 잡아보면 한 77만 건이 되기 때문에 오. 그거에서 그건 빼고 나머지 하면은 한 뭐 7만 건 정도만 55만 건인데요. 7만 건 정도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연간 수사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일단 요건 좀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물어보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이 지명이 됐는데 이걸 놓고 지금 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아, 사실 저를 포함해서 네. 9명의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네.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그렇죠.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뭐 일부 논란이 있는 걸로는 이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뭐 저희 나름대로 검증을 한 분을 추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이분이 검찰 개혁이라든지 국민의 인권 수호와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후보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네. 또 다만 이제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이제 검찰 출신을 왜 안 치냐 이런 네.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기준 중에 수사 중대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전문성 네. 그다음에 이게 2874명이 정원입니다. 네. 이게 작은 조직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큰 조직이다 보니까 초기에 조직 관리 역량 또 뭐 공정성이라든지 중립성 또 무엇보다도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뭐 비판이 되는 뭐 이제 검찰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지난 뭐 윤 정부 때 어떤 역할을 네. 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뭐 보도라든지 자료를 본인의 소명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오히려 네. 어제도 그 본인이 해명한 그렇죠. 측면도 있지만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때 반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때 윤석열 정부 첫 저기 인사 때 검찰 좌천. 인사 때 좌천된 네. 거는 뭐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검사장 승진도 사실 보니까 20년 8월인가에 추미애 장관님 계실 때 네. 그럴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 우려하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친윤 그 검찰 세력이다라는 거는 네. 저희가 볼 땐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수사의 전문성, 조직관리 역량, 공정성, 뭐 인권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천했다는 것을 제가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평가를 했다는 네네네. 얘기고 사실 어떻게 따져보면 이 중수청에서 하는 이 7대 범죄 중에 6개가 사실 원래 검찰이 하던 6대 범죄 수사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그 수사나 이런 걸 좀 아는 분이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1: 네.
0: 자, 지금 새로 이제 출범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 기관은 원래 이제 이 걱정을 좀 전달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거, 저도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사람, 인력 부분인데 아까 얘기하셨어요. 중수청 정원이 2873 굉장히 큰 기관인데 검찰에서 많이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 1차 검찰 인력 특례 임용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1761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2차로 지금 이 절차에 들어갔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제가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0: 네.
1: 아, 정확한 숫자까지 알고 계시네요. 예. 정원이 2874명이고
0: 네.
1: 이제 부칙에 보면 네.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서 사전 이제 절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행위를
0: 네.
1: 왜냐하면 10월 2일 날 출범을 해야 되는데 뭐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안 되니까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한 게 중대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분들이
0: 네.
1: 지금의 검찰청에서 많이 넘어왔으면 저희로서는 네. 가장 그렇죠.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회도 다 하고 17번

0: 17차례의 설명회를 다 갖췄습니다. 지청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뭐 2376명에서 한 80%가 넘게 지원을 해서 이 정도면은 뭐 성공적이다. 괜찮겠다. 네. 네,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많은 인원이 이게 8월 31일까지 철회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왜 이렇게 철회자가 좀 기대 이상으로 많을까.
1: 600명 넘게.
0: 예, 6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공소청. 그러니까 검찰청이 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는데 공소청 직제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청에도 인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수사관 인력도 줄어야 되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네. 다시 좀 이제 돌아간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저는 공무원입니다만 이제 공무원들이 또 새로운 조직에 가면 아 저기 좀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
1: 업무 과중에 예. 대한
0: 예.
1: 우려
0: 예 그런 게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 이건 뭐 일반 직장인들하고 똑같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한 5일 정도 네. 20일까지 다시 받게 되면 이제 공소청 직제가 그 사이에 공포가 됐고 네. 뭐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수사관 인력이 많다. 네. 줄여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요. 이번에 다시 좀 많은 분들이
1: 자연스럽게
0: 예, 우수한 인력이 유입될 임시를 걸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러면 10월 2일 중수청 전까지 네. 순차적으로 좀 임명하는 절차를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채워지지 그러니까요. 않는다.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력 그 공개 경쟁 채용을 해서 네.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라든지 경찰 네. 퇴직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 또 뭐 회계사 그리고 금융 이제 뭐 분석가라든지 네. 그리고 뭐 또 사이버 전문가들. ICT 네. 전문가 이런 분들을 네. 특별 채용해 갖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나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전산 시스템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됐다. 이게 그래서 10월 2일에는 사건 관리 같은 필수 기능만 먼저 열고 나머지 기능은 이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구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별 문제 없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던데 진짜.
0: 뭐 이것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네. 형사사법 체계 전문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킥스라고 부르는데요.
1: 그렇죠, 그렇죠. 킥스.
0: 그래서 네. 검찰, 경찰, 법원이 같이 이렇게 네. 씁니다. 네. 구축을 해서. 네. 근데 이게 뭐 아주 간단한 뭐 시중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데는 사실 2, 3년이 걸리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불가능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경찰 행안부 외청으로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네. 경찰에서 쓰는 킥스를 당분간 네. 같이 쓰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0월 2일 개청할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사건의 접수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그런 필수 기능은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고요. 네. 12월까지는 좀 더 네. 많은 기능을 구현해서 네.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네. 뭐 사건 처리라든지 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서 나가서 뭐 궁극적으로는 국민 불편이 전혀 없도록 네. 안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경찰이 쓰는 그 킥스 시스템을 이제 조금 그걸 변형해서 네. 조금 쓰는 건가요?
0: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게 이제 섞이지 않도록 그다음에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DB를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0: 네. 그 부분은 지금 그 10월 2일까지 만들어 놓을 예정입니다.
1: 막 네. 이렇게 막 언론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막 뭐 유출된다든가 뭐 해킹한테 네. 해킹 당한다든가 이런 우려
0: 그런 우려는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그러니까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사실 이 중수청 자체가 사이버 범죄 수사하는 데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거 네. 해킹 뭐 이런 사건 터지면 진짜 이거는
0: 망신이죠. 네.
1: 이건 진짜 큰일이겠다 싶어가지고 네.
0: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번 중수청이 어떤 수사까지 하게 되냐면 이른바 이제 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들 뭐 장애인 뭐 대상 범죄라든가 이런 범죄의 보안 수사를 중수청이 맡게 됐잖아요. 이제.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건가요? 이 보안 수사하는 조직을 만드는 건가요? 내부에?
0: 사실은 이제 이게 이게 좀 근데 형사소속법이 개정이 되고 네. 중수청법과 이게 같이 갔었으면 되는데 중수청법이 네. 먼저 만들어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보안 네. 형사소송법이 나중에 이제 네. 개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지난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제정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검사의 그 수사 권한이 이제 직접 수사권이 있고 보안 수사권이 네. 있는데 직접 수사권은 없애는 거는 맞았지만 보안 수사권을 유지할지 말지가
1: 결정이 안,
0: 예,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결국은 없애는 거로 됐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이 보안 수사 권이 폐지됨에 따라 보안책이 필요해서 그게 보안 수사 요구권입니다.
1: 네.
0: 그렇죠. 요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뭐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 이걸 보완해서 네. 수사라는 건데 그래도 그거를 이제 좀 뭐 잘 협조가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럼 다른 수사기관 다른 네. 수사기관이라면 아까 세 개가 있다 그랬는데 중수청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나중에 직제에다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본청에는 팀 하나, 서울청에는 뭐 과 이렇게 해서 다 한 70여 명 정도를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뽑을 예정입니다.
1: 그 정도면 감당이 가능한가요?
0: 지금은
1: 알 수가 없죠. 아직.
0: 예,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서요.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 검찰에서 보안 수사하던 실적을 좀 나눠서 했고요.
1: 네.
0: 저희가 뭐 행안부가 이제 정부 조직 관리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네. 보안 수사 이게 많아서 인력과 뭐 저기 기구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후속 조치를
1: 네.
0: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예, 예, 한 70명 예, 예. 정도 선에서
0: 예, 69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 69명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고
0: 네네네.
1: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겠다.
0: 그렇습니다.
1: 만약에 보안 수사가 뭐 폭증을 한다든가
0: 그러면 안 되죠.
1: 예. 예,
0: 그 보안 수사가 자꾸 많아진다는 것은 공소청에서
1: 네.
0: 이 경찰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데 그건 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경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1: 초반에는 굉장히 세게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요? 공소청 검사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이
0: 그럴
1: 좀 들어서
0: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네. 수사기관 기소 공소 유지 기관이기 때문에
1: 네.
0: 서로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해 나갈 알겠습니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자, 10월 2일에 검찰청은 이제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던 수사까지 다 그날 바로 그만두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리고 나서 유예 기간 끝나고 나면 이제 수사를 이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수청도 받아와야 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이제
1: 그러니까요.
0: 첫 번째 사건을 갖고 오려면 저희가 인력이 충원이 돼야죠. 사람이 없는데 사건만 받아와서는 감당이 네. 안 되니까요. 그래서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출범하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1: 네네네. 네.
0: 뭐 일부는 우리 중수청으로도 중대범죄와 관련된 건 중수청으로 주고 뭐 경찰로도 넘겨주겠죠.
1: 네.
0: 그래서 그 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넘겨주지 않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거나
1: 그렇죠. 네.
0: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네. 빨리 네. 소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에는 90일 동안은
1: 네. 유예기간.
0: 예, 유예기간이 검사가 갖게 되고요. 그 90일 기간 동안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1: 네.
0: 내가 언제쯤 이걸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분류 작업을 이제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1: 하, 진짜 근데 그거 큰일이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사건 기자를 오래 해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건 기록만 한 트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특히 특수수사
0: 예,
1: 같은 경우는
0: 예.
1: 이걸 야 이거 쉽지 않겠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가 이거 다시 봐야 되잖아요. 중수청에서. 그러면 수사기간 무한정 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나오겠네요. 이게.
0: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청 준비 단장이긴 하지만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런 우려사항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 네네.
0: 지금의 대검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던 분이 그 사건을 갖고
1: 네네.
0: 오게 되면 이제 좀 그런 어떤 업무 공백이라든지
1: 네, 연속성 측면에서도
0: 예, 연속성 측면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한 60% 이상의
1: 네.
0: 지금 지원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하던 사건 그런 부분을 잘 맡아서 네. 계속 연속성 있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0: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 원래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중수청이 워낙 이제 뭐 대형 사건들 이런 걸 많이 내란 외환까지 이렇게 수사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중수청의 수사권이 남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검찰이 공소청에서
0: 예,
1: 영장 집행을 통해서 그냥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듭니다. 그런 전제 하에 네, 잘 된다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네, 거죠. 더 문제를 키우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1: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6: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7: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8: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5: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9: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0: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여름과 가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하면서 더웠는데요. 한낮에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일교차 큰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부산은 21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강변북로 사고가 나 있습니다. 서강대교 지나자마자 일산 방향으로 3차로가 사고로 차단이 돼 있고요. 뒤쪽으로 한강대교부터 이후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신채입니다.
1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2: 자, 오늘 4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 기자님.
13: 네, 안녕하십니까. 예.
12: 자,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게 오늘 이제 엠바고가 네. 풀렸더라고요.
13: 네, 네, 오늘 그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이 네. 오후에 그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공식화했습니다.
12: 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뭐 목요일 아닌가 뭐 이런 썰이 좀 돌긴 했는데 금요일로 일단 확정이 되고 오전 10시죠.
13: 네.
12: 형식은 그럼 이번이 일곱 번째인데 네.

0: 그동안 했던 거하고 똑같나요? 어떻게?
1: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일단
0: 어떻게
1: 오늘 이제 성경 수석이 네. 기자들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제일 강조한 단어는 심플입니다. 심플. 네, 간단하게 한다 이런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뭐 무슨 구체적인 테마도 있고 막 슬로건도 걸고 백드롭에 아. 막 메시지도 내고 막 이번에는 이런 거야라고 설명도 하고 네. 이를테면은 신년 회견이 뭐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뭐 이런 그러니까 별로 우린 기억이 나는지 알
0: 딱 카피가
1: 그렇죠.
0: 있었죠.
1: 예. 카피가 있었죠. 헤드 카피가 딱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심플하게 그냥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그래서 뭐 옛날에 있었는데 왜 이런 거 없냐 이렇게 기자들이 이제 케어 물으니 네네. 현안이 많잖아요.
0: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1: 예. 지금 네. 뭐 딴소리 할 때가 아니고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목소리로 대통령의 목소리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아주 기탄 없이 그냥 정말 뭐 다른 일체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영상 통화도
0: 그렇죠.
1: 하고 뭐
0: 네.
1: 청년 모두 세우고 뭐 무슨 지역 기자들도 세우고 풀뿌리 언론도 내세우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데코레이션이 많은 기자회견을 네. 했었다면 이번에는 그런 거 없고 이재명 대통령 딱 청와대 기자단 딱 이렇게 딱딱 이런 말씀 안 되죠.
0: 네. 1대1로 진짜 네,
1: 딱 붙는다.
0: 네, 제대로.
1: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다 제거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세션도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는 정치 분야, 하나는 경제 분야
0: 경제
1: 이렇게
0: 분야.
1: 압축이 되는데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청와대는 공을 기자들한테 넘긴 셈입니다.
0: 네.
1: 당신들이 똑바로 물어야 돼.
0: 네.
1: 잘 물어야 돼.
0: 아, 그러니까 그게
1: 어버버하고
0: 눈에...
1: 질문을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아셔야 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당신들이 정말 기자들이 그 집단 지성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핸들링할지 논의해 보세요라고 네. 아주 묵직한 숙제를 기자단에 확 던지고 홍보 수석은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1: 네.
0: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 이런
1: 다
0: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 그리고 명확하게
0: 뭐든지
1: 답변한다.
0: 물어. 야, 다 물어.
1: 싹 다 물어. 네, 무엇이든지 다 물어. 내가 싹 다 답변해 줄게.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뭐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외교 일정이 너무나
0: 그렇죠.
1: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지 하루에 두 번씩 그 외교 일정을 그 뭐 소화한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 우리도 막
0: 네.
1: 해봐서 알잖아요. 현장 뭐 하루에 두 군데씩 가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기자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외교 일정 하면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까지 준비해야 되고 또 기자회견을 그냥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학습을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준비하셔서 그나마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제 다음 주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추석 전에 좀 어떻게든 좀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0: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기자회견이 어찌 보면 그동안 했던 기자회견 지금 6번 했죠.
1: 네.
0: 그 기자회견 다 합친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최고치가 그 지방선거 전이었는데요.
0: 그렇죠.
1: 숫자 말하면 안 되니까 10명
0: 네.
1: 가운데 최소 7명은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0: 네.
1: 그때 뭐 주식도 좋았고요.
0: 네.
1: 뭐 부동산 세게 드라이브 걸 때고 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가
0: 그렇죠.
1: 지방선거 이후에 꺾이기 시작한 이 흐름이 좀채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벌써 뭐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0: 이제 3자.
1: 그렇습니다. 네. 3자고 그다음에 서울은 2자.
0: 네.
1: 그리고 또 뭐 저 그 203 아 저기 10대 20대 청소년층에서는 뭐 10대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어서
0: 네.
1: 어떻게든 반등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소한 국정 동력을
0: 네.
1: 50%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2년 차거든요.
0: 그러니까 네.
1: 4년 차가 아니고 2년 차에서
0: 그러니까요.
1: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면 뭘 하고 싶어도 지금 또 벌려놓은 게 많지 않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해야 되죠. 대미 투자도 해야 되죠. 또 핵잠도 해야 되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AI 뭐 오극삼특 다 하려면 국민들의 지지가 너무나 절체절명한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뭐 정의당의 전 박원석 의원 얘기한 대로 동네 사람들 다 발로 대통령 차고 다니기 시작하면
0: 네.
1: 그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 내부의 결속과 단결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뭐 30에서 40 그다음에 40에서 50 청와대 내부에서는 뭐 단숨에 확 올라간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걸로 보여요. 비교적 굉장히 냉정하게 흐름을 보고 있고 다만 이 흐름을 그대로 방기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역시 대통령의

0: 육성밖에 없는 거 아니냐.
1: 본인 등판.
0: 예, 본인이 등판해서 예. 이 판정리를 화끈하게 하지 않으면
1: 그건 뭐.
0: 이거 뭐 방법이 없다. 예. 도리가 없다. 뭐 딴 사람이 나서서 뭐 안, 이거저거 예. 아,
1: 저도
0: 안 된다.
1: 똑같이 생각합니다.
0: 예, 안 돼.
1: 이건 대통령이 본인 등판해서 예. 직접 국민들한테 설명을 예, 해야 되고. 그렇죠. 자, 일단 기자들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했으니까 기자들이 물을 질문 리스트는 지금 쭉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0: 뭐 오늘 보니까 뭐 바쁘더라고요 다들.
1: 자 일단 뭐 연임 개헌 안 물어볼 수 없을 거고 네. 공소 취소 논란 안 물어볼 수 없을 거고 네. 호르무즈 파병 안 물어볼 수 없을 네. 거고 나중에 경제 세션에서는 뭐, 부동산 그쵸. 얘기도 안 물어볼 수 없을 네. 거고
0: 뭐 세제 개편
1: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주로 할 걸로 좀 보십니까?
0: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뭐 고위 당국자하고 백브리핑 과정에서 네. 뭐 좀 미리 좀 다오 이렇게 네.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냥 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1: 네.
0: 개혁, 통합
1: 네.
0: 뭐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묻는 것에 따라서 다 답변을 할 거다.
1: 네.
0: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기자들끼리 이제 끝난 다음에 뭐 얘기할 것 같아? 뭐 그래서 네. 이제 우리들끼리 삼삼오오 네. 모여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작심 발언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90분 예고했는데요.
1: 네.
0: 대통령이 한 번도 90분 한 적이 없습니다.
1: 그렇죠. 시간은 네. 항상 넘기죠. 뭐
0: 작심 발언 3시간 이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최소 기자들이 점심시간은 넘길 거다.
1: 네.
0: 12시 이전에는 안 끝난다. 이제
1: 네.
0: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워낙 또 소탈한 분이시고 또 지금 알려지기로는 일곱 번째지만 사실 뭐 상해에서 있었던 그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주관하신 육상 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상해에서
1: 네, 네,
0: 했었던
1: 네.
0: 것도 있고
1: 네.
0: 뭐 기내 간담회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짜장면 드시러 갑자기 오기도 하고 불시에 뭐 너무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1: 네.
0: 또 허심탄회하게 국민들과 이렇게 하는 걸 교류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있는 속내를 다 내보이시지 않을까. 얼마 전에 X에 그런 글 올렸어요. 25살의 이재명이나 2026년 그 엄혹한 네네. 상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이재명이나 나는 똑같다.
1: 네.
0: 오죽해야 저는 그런 글을 올렸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처에 퍼지는 이런 대통령 개혁의지 없는 거 아니야? 뭐 검찰 개혁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 연임 더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공소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수많은 의심이 네. 어떤 전염병처럼 막 번지고 있는 상황을 본인이 나서서 나는 이런 생각이야.
1: 네.
0: 내가 이래서 구조적 다수를 이야기한 거고

0: 저 생각이 있었구만 저거. 네.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도둑질 안 한다고 굳이 말해야 돼? 이
0: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고스란히 이제 반영이 돼서 내부에서 야 이걸 말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대통령한테 십자가 밟기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참모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뭐 말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뭐 장동영 대표가 연임은 없다. 그까지 다섯 글자 그걸 왜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말을 하는 순간 대통령을 굴복시키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참모들의 좀 격앙된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 상황이면 그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 내부에 한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이런 공소 취소 문제, 연임 개헌 이런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예. 명확하게 이번에는
0: 그렇습니다.
1: 전달을 할 것이다.
0: 예, 예.
1: 그렇게
0: 예.
1: 보시는 거고.
0: 예. 그리고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저희들이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네네. 너무나 분명해요. 예. 아니. 조작 기소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조작 기소를 안 한 거면 공소 취소를 왜 합니까? 너무나 이게 그냥 너무나 딱 떨어지는 명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당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만들고 거기에 사실 우리 레거시 언론들이 세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여론을 이 출렁이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토박아. 오늘 그 당국자가 명확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1: 네.
0: 명확한 해명, 명확한 입장.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1: 명확하게 설명할
0: 그렇습니다.
1: 것이다.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0: 그렇습니다.
1: 전달할 것이다.
0: 예.
1: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질문이 오갈 질문이 많을 텐데
0: 네.
1: 여기에는 어떻게 얘기할 걸로 보이세요?
0: 그러니까 참 그게 제일 곤란한 질문일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제가 뭐 취재한 건 있지만 이걸 다 설명을 드리기 참 곤란합니다.
1: 네.
0: 저도 난감하고 난망한데. 피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그 용해인 후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권 안에서도 왜 지금 용해이냐?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비례 출신들이 있어요.
1: 네.
0: 이분들이 제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때 그 총선할 때 그 저기 더불어민주연합인가요?
1: 네.
0: 를 통해서 아 우리 잘 돼서 나중에 뭐 청와대 가게 되면 얼른 그만둬서 대한민국 최초로 비례가 30번 꼴번까지 다 가는 그런 역사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얘기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용해인 대표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근데
1: 네.
0: 이분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양손에 떡쥐고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저걸 동의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부도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고 여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야권은 뭐 그냥 더 격앙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민경 장관이 뭐 대과가 있어가지고 장관 교체해야 돼 뭐 이를테면 언론을 통해서 뭐 교체 대상의 몇 순이야 뭐 이렇게 언론의 운이라도 됐으면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1: 그렇죠.
0: 정말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취재했어요. 도대체 용해인 의원은 왜 갑자기 온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다섯 글자가 나옵니다. 아 여섯 글자네요. 왼쪽으로 일곱 글자네요.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한 걸음.
1: 왼쪽으로 한 걸음.
0: 네, 왼쪽으로 한 걸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한 걸음의 상징성을 용해인 한 사람으로 다 커버가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과문한 탓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데 여하튼 이런 등등에 대하여 뭐 그리고 지금 용해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뭐 인요한 뭐 저출자사 총재부터 네. 해가지고 이 또 최근에 방금 오셨다 가셨던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인사와 관련해서 좀 뭐 어떤 원칙이 있고
1: 네.
0: 누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잘 공개가 안 되지만 뭐 아름아름으로 뭐 이런 것 같아라는
1: 네.
0: 소문이 있었는데 이 정부는 그것도 없어요. 잘 모르겠다.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면 미안해. 내가 아는 게 없네. 죄송해요. 뭐 이런 답변들이 돌아와요.
1: 네.
0: 그러니까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인사 취재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엄한 분이 이름이 자꾸 그렇죠. 나오는 거죠.
1: 자, 저는 이것도 궁금합니다. 여당 내 지금 갈등과 분열 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메시지를 낼지 지금 계속 대통령이 SNS에 그러자도 최근에도 글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0: 네.
1: 이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0: 아, 저도 참 그래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잘 모르겠다.
1: 솔직하시네요.
0: 예, 자, 제게 굉장히 그 얘기를 아니 제가 취재한 당국자들이 대체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오롯이 대통령 몫인 것 같다. 아. 대통령이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네. 이사로 대통령 취재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참모들의 반응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완전히 전당대회 연장전 분위기다. 네. 그리고 김민석 대표의 경우에도 아니 좀 당대표가 됐으니 그러니까 포용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네. 정청래 전 대표하고도 좀 각을 세우고 또 조국혁신당 전 대표인 조국혁신당 네. 정책연구원장하고도 또 각을 세우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조국 원장은 또
1: 그렇죠.
0: 뭐 네. 받고 또 더블로 가고 네.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1: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네. 그러면
0: 야,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는 상황이 되니까 네. 결론은 야 이거는 당권이 아니었네. 이분들이 30년 대권을 두고 벌써 시작했네. 네. 이거는 권력 투쟁 말고는 해석이 불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권은 이제 당권 투쟁은 끝났고 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있을지 말지 뭐 있을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28년 총선 있죠. 네. 그 두 산을 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급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은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차기들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다.
1: 아니 총선 놓치면
0: 그러면 없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총선 놓치면. 바로 이제 레임덕 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 대선은 어떻게 될 거예요?
0: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감정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정치권 원로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리고 또 당은 당대로 그리고 지금 뭐가 무엇이 중원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뭐 내란 청산 됐다고 얘기한 사람 지금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 제가 취재해 보면 이러다가 공소유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압으로 넘어간 경우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또 다른 또 예, 네, 어떻게 네. 될지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많은 가운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정말 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 개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 마찬가지고 검찰 개혁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법 통제부가 웬 말입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정리조정해서 일 중심적 사고를 해라. 네.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좀 편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언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분당 상황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당의 상황. 네.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청와대 참모 누구 통화했더니 어떤 얘기 하냐면 네네. 그 윤건영 의원이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런 글 올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개별 의원들이 네. 이제 그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네 사람 아무나 대통령 발로 차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쩌면 김민석 당대표가 어제하고 오늘 네. 연이틀 그 민주당 TV 출연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 증상 같다라는 표현과 함께 예, 그런 진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위기의 사이렌은 각자가 다 울리고 있어요. 예, 다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위기에 따른 그 대안, 처방.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당과 청와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네. 묻는다면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조직. 이야.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1: 예. 중구난방으로 서로 그냥 각자.
0: 그렇죠. 예, 각자 그냥 각자 자기 알아서 네. 각자 도생 뭐 이렇게
1: 각자
0: 하는.
1: 각자 진단, 각자 처방. 예.
0: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틀렸어. 그래? 나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틀렸어. 이제 이러면서 서로 이제 치고받는 공방전 속에 네. 지지율만 하락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1: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더 분란이 심해지는 거죠.
0: 그렇죠. 더 불리지.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싸워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네.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탓이야. 그러니까 내 탓 공방을 하면서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이 정말 반등의 어떤 승부수가 될지 그게
0: 되어야 합니다.
1: 네, 되어야 한다고.
0: 예, 이 정부는 국민들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운 정부고요.
1: 알겠습니다.
0: 예, 국민이 지는 겁니다. 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1: 자, 알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0: 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피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곽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신단 조우재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8: 시험을 앞둔 청소년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공부하는 모습,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선 이런 광경을 보기가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에너지 음료를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고카페인 제품이 청소년의 건강에 해로워서인데요.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잠자는 패턴을 교란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을 쫓아가며 공부해야 칭찬받는 사회. 과연 건강한 사회라 말할 수 있을까요?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0: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9: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우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0: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설사 국민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임기 규정 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자 저는 사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헌법 제128조의 임기 규정의 개정은 현직 대통령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은 단순히 헌법 규정일 뿐만 아니라 독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현대사가 반영되어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서 묻자 그 부분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시는 것이어서 공직 후보자로서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데 대해 사인간 계약이라며 법상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7억 원 가까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개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과세가 징벌적이라고 평가했으면서 소신을 뒤집었다는 지적에는 당시는 임대 공급을 위해 다주택자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했지만 이후 전세 사기나 시장 불안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16일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아라그치 장관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한 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중국과 이란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사전에 입장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다 지난달 멈췄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오늘 공시한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3.18%로 7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적으로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폐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0: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요즘에 너튜브나 인별그램으로 짧은 동영상 많이들 보실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영상을 즐겨보시나요? 최근에 국내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다는데요.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장인들에게 15분 동안 연구팀이 제작한 강아지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물놀이를 하거나 마당을 뛰어노는 강아지, 또 새끼를 돌보는 어미개의 모습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귀여운 강아지 영상을 보게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직장인들의 혈압과 맥박이 안정됐고요. 스트레스 반응도 개선돼서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 등 부정적인 기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총 기분장애 점수가 11점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총 기분장애 점수는 점수가 낮아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오당제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프닝에 이런 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 보시면서 또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하루의 고단함 훌훌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현철의 러빙 유 전해드렸어요. 이현주님이 맞아요. 귀여운 강아지 영상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박현주님도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고양이 영상 봐요. 회사에도 고양이들이 있어서 출근하기 싫은데도 힘내서 출근합니다. 오, 현진님은 또 회사에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고양이들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내야지 하면서 이렇게 출근을 하시나 봐요. 김여민님은 저도 귀여운 걸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감소해서 회사에서 포스트잇을 하나 쓰더라도 제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가 프린트된 걸 쓰곤 했었어요. 이런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 펜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노트 이런 것도 좀 귀엽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해놓으면 그래도 출근해서 일할 때 조금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3812님, 직장인 아닌 전업맘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풀려고 가을 산책 중입니다. 아, 그럼요. 진짜 우리 어머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죠? 이렇게 산책하면서 바람 맞으면서 또 오당제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좀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요. 7190님은 저는 오당제에서 나오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좋은 노래 꽉꽉 채워서 2시간 동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4448님이 현재 대한민국과 카타르 경기 2-0 전반전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첫 승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전반 41분 지나고 있네요.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 우리 4448님이 소식 전해주신 것

0: 앞서가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김종규님, 젠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야구랑 축구하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산책 중이에요. 제가 보면 지는 징크스가 있거든요. 마음으로 응원해야겠죠 하셨는데 종규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틈틈이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실험이요. 이거 송영환 분당 서울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박철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의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 66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영상, 뭐 고양이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도 낮아지고 그런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날, 힘든 날에는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또 아기 영상 같은 거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잠깐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왜 그런 거 보면 괜히 마음도 말랑해지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귀여운 거 보면서 마음 푸셨으면 좋겠고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나는 이런 영상 볼 때 이런 사진 볼 때 좀 기분이 풀린다. 스트레스가 좀 좀 풀리는 것 같다. 이런 문자도 좋아요. 여러분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 어떤 영상 보시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열심히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본컴퍼니,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현대 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119 안심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08년에 도입된 119 안심콜은 자신의 병력과 복용 약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두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빠른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하고요. 특히 고령층과 중증질환자, 임산부처럼 응급상황에서 스스로의 상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효과가 분명한데도 119 안심콜의 전국 평균 가입률은 2%에 불과한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가입 절차가

복잡한 데다 안내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가족이나 간호인을 통한 대리 가입도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119 안심콜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고요.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오당재 청취자 여러분들도 119 안심콜 미리 등록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원가를 부풀려서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떠넘기고 세금은 탈루한 41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분야 23곳,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인데요. 이 중 배달의 민족은 싱가포르 지주사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옮겨서 세금 1000억 원가량을 탈루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식품업체인 풀무 원도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렸지만 국내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두 곳도 세금 3천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국세청은 법인 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온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본 혼슈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나고야 도심이 한때 물바다가 되기도 했는데요. 가을 장마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일본에는 요즘 한 도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일본 아키타시에 있는 주택가 곳곳이 침수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괌 동쪽 해상에 열대저압부가 또 발생해서 제25호 태풍 두지안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9월이지만 여전히 해수면 온도가 높은 관계로 태풍 두지안은 빠르게 몸집을 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해외 예측 모델들은 태풍이 일본 본토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상 19일 아시안게임 개막 직후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향후 태풍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 지금 이제 축구도 미리 경기가 열리고 있고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일본에 또 태풍이 예보돼 있어서 또 그걸 지켜봐야 되겠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앞서 폭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나고야 아이치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장 같은 곳들도 침수돼서 그곳에 가 있던 선수들도 막 대피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날씨 변수가 있어서 끝까지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드릴 건데 앞서 지금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D조 1차전 경기 카타르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엄지성 선수가 전반전에만 홀로 3골을 몰아치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3-0으로 전반전을 아주 여유 있게 리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 엄지성 선수 진짜 대단한데요. 지금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죠. 3-0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반이 끝나고 곧 후반전 경기 앞두고 있는데 후반에서도 우리 선수들 멋진 경기 펼칠 수 있기를 계속해서 응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신은희님이 신청해주신 정미조의 7번 국도.

0: 농협, 선일물산, 북신한 농협, 목포 해상 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이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점심 저녁에 뭐 드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다 미니의 사연 남겨주시고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요한님, 젠디 안녕하세요. 즐거운 화요일에 즐겁게 야근하고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캔맥주에 감자칩 먹고 싶네요. 와, 요한님은 즐거운 화요일에 또 즐겁게 야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집에 가서 캔맥주에 감자칩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어가지고 소화 잘 시키고 주무셔야지 될 것 같아요. 1280님, 어머 큰일 났어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오당제 들으면서 엉덩이 실룩실룩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밥을 이제 많이 드셨으면 오당제 들으시면서 뭐 산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좀 하시면서 소화를 시키셨으면 좋겠네요. 정찬원님, 간만에 미니 출석합니다. 그치만 간만에 듣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일이 많아서 골든디스크까지 들을 것 같네요. 찬원님은 또 오랜만에 미니에 메시지 남겨주셨지만 여전히 글은 남기지 않아도 늘 듣고 계셨다고 감사합니다. 야근 중이신 것 같아요. 창원님도 늘 야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희 오당제에는. 2511님. 어제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퇴근길에 위로를 받아서 오늘 문자 보내봐요. 저는 슬플 때 더 슬픈 노래를 듣고 엉엉 울어요. 그러다 자고 일어나면 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퇴근길엔 편안한 목소리의 라디오를 들으면서 힐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2511님. 맞아요. 그 슬플 때는 막 억지로 밝은 척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슬픔을 충분히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눈물도 막 흘리면서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다음 날 또 기분이 나아지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고요. 6995님은 저도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손자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본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그러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귀여운 거 보면은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기분도 풀린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6995님은 아마 이제 손자분의 영상을 보는 게 그런 시간 중에 하나이실 것 같아요. 4646님, 젠디, 며칠 전 저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생일이었어요. 삶에 찌든 가운데에 휴일에 아무 생각 없이 푹 쉬다 보니 동생 생일을 깜빡해서 하루 늦게 축하해줬습니다. 통영에 사는 내 동생 선혜에게 오빠가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오, 동생분도 생일이었던 우리 4646님. 오늘은 이분과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 사는 애청자 이성곤입니다.
0: 오, 전남 광주에 사시는 애청자 이성곤님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어떻게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2: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오, 뭐 드셨나요?
2: 간단하게 먹었어요.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0: 호박죽?
2: 네.
0: 오, 그러셨군요. 며칠 전에 여동생분 생일이었다고

0: 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언제였어요?
1: 지난 일요일 그제였어요.
0: 아, 그러면은 9월 13일.
1: 네, 그렇죠.
0: 오, 얼마 안 됐네요. 그 보내주신 문자만 봐도 여동생분을 정말 예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사랑스러운 여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두분 나이 차이가 혹시 얼마나 나세요?
1: 10살이 넘기 때문에
0: 오.
1: 굉장히, 네, 그래서 모든 게 사랑스럽죠.
0: 와,
1: 귀엽고,
0: 10살 넘게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거의 자식 같은 느낌이셨겠네요. 어릴 때부터. 그 정도는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어릴 때도 그러셨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예뻐요, 동생이? 사랑스럽고?
1: 그렇죠. 하는 짓이 귀엽고 또 책임감이 확실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나 또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서도 늘 친절하고 활동력도 좋고 생각도 깊어요.
0: 그 광주랑 통영이면 거리가 좀 있어서 자주는 못 보겠어요.
1: 그렇죠. 자주는 못 보는데 제가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남 통영 위에 있는 고성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끔은 봅니다.
0: 아우, 그러실 수 있겠네. 경남 고성에서
1: 네.
0: 근무하시면 이제 오며 가며 가끔 이렇게 만나실 수 있겠네요.
1: 네.
0: 오, 하루 늦게 축하를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언제 연락하셨어요?
1: 어제 아침에 연락을 했어요.
0: 어제 아침에
1: 네.
0: 동생분이 좋아하셨나요?
1: 그렇죠.
0: 뭐라고 하셨어요?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혹시 지나고 연락해서?
1: 그렇진 않고 저도 건설 현장에 있다가 보니까 주말이 굉장히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제가 이제 경남 고성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집이 있는데 그 가는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또 아이들과 그리고 집사람과 맛있는 게 시커멓고 그러다 보니까 잊고
0: 맞아, 맞아.
1: 살았는데 다시 고성에 오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었죠.
0: 그죠. 평일에
1: 네.
0: 열심히 일하시고 주말을 이제 가족들이랑 즐기다 보니까 살짝 잊으셨다가 다시
1: 네.
0: 이제 고성이 가까워지니까 동생 생각이 나셨군요.
1: 그렇죠. 딱 건물이 보이니까 생각이 나죠.
0: 원래 두 분이 서로 생일을 이렇게 잘 챙기는 편이세요?
1: 네, 자주 챙기는 편입니다.
0: 오, 선물을 뭐 해주셨어요?
1: 저는 그냥 용돈을 줘요.
0: 용돈. 아, 제일
1: 네.
0: 좋죠. 좋아하셨죠?
1: 그렇죠. 엄청 좋아하죠.
0: 그러면 보통 두분 만나시면 어떤 이야기 나누세요?
1: 주로 이제 회사 얘기하는데 요 근래 동생이 회계와 컴퓨터 자격증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 만큼 취직도 하고 했는데 그 취직하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그 친구는 아이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 가까운 데서 근무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격증 취득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고,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이름이 서진이와 지안인데 굉장히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장난꾸러기이면서도 너무 속든 것 같아요. 굉장히
0: 조카분들.
1: 착하기도. 네, 그렇죠. 너무 착하고 또 이제 엄마를 많이 위해주고 그런 게참 보기 좋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두 분이 나이 차이가 이제 10살 정도 나면은 어릴 때부터도 크게 뭐 싸울 일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싸우거나 이런 적도 있으세요?
1: 그럴 수가 거의 없죠.
0: 아, 우와. 근데 성건님 목소리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워낙 동생분을 너무 아끼시는 게 느껴져서 김여미님이 유년 시절부터 여동생과 사이가 각별하셨을 것 같아요 하면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1: 네,
0: 형제
1: 맞아요. 네.
0: 두 분이세요?
1: 아니, 조금 더
0: 아,
1: 있어요.
0: 더 있으시구나.
1: 저희 형님도 있고 누나도
0: 아,
1: 있고.
0: 오. 그런데도 이제 늦둥이 동생이니까 더 애정이 가시는군요.
1: 네네.
0: 혹시 동생분이 지금 듣고 계실까요?
1: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0: 오, 말씀하셨어요. 오늘 혹시 뭐 사연 보냈다 이렇게.
1: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했어요.
0: 아, 잘하셨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동생분이. 그러면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선혜님에게 여동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난 봄부터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0: 가장 잡아서 아이들 잘 케어 하면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대견스러워.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너희 그 살아가는 모습 참 멋지다. 너희 이름이 써니잖아. 태양처럼 넌 항상 빛나고 밝은 존재라고 생각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하고 너희 가족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나라였으면 해.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이런 오빠가 어디 있을까요? 너무 다정하고 동생분이 지금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0: 네, 제가 산책하면서 이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1: 네.
0: 제목이 오늘도 당신 편이란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산책하듯 듣는데
1: 네.
0: 산책하면서 가을안을 보는데 문득 이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1: 네.
0: 유나님의 사건의 집전상.
1: 유나의 네, 사건의 집전상. 네,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성건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먼 길 오가실 때도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행복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전해드릴게요.

통영에 사는 동생 선혜의 생일을 축하하며 애청자 이성권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듣고 왔습니다. 조영호님이 전화 주신 분 여동생이랑 제 여동생이 생일이 같네요. 이런 우연이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고 1760님 저는 첫째 형이랑 21살 차이 나는 막내랍니다. 우와 21살 차이면 진짜 진짜 자식 뻘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여동생분을 각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혜님이 들으시면서 오빠의 그 사랑을 마음껏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혜님 생일 조금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218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세트 포장 작업하느라 야근하고 지금 퇴근합니다. 추석이 코앞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가족 생각하니 힘이 납니다. 이제 추석 앞두고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더 분주하실 것 같아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선물 세트 관련해서 포장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4723님 오늘도 당신 편 덕분에 저도 119 안심콜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던 일이 끝나지 않아서 노트북 앞에 앉아있지만 9시까지만 하고 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 받은 적이 있거든요. 119 안심콜 가입하기 오늘의 기쁜 과제 하트. 오 그러셨으면 진짜 꼭 이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뇌출혈로 수술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미리 안심콜 가입할 때 등록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렸다는 게 아주 뿌듯하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 박효신의 It's Gonna Be Rolling.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음식을 주문하면서 배달 기사님의 아침 식사까지 챙겨준 한 고객의 따뜻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 한 배달 기사님이 받은 주문 내역과 음식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에는 같은 메뉴가 두 세트나 들어있었고요. 요청사항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한 세트는 기사님 드세요. 일부러 똑같은 걸로 두 세트 시켰습니다. 게다가 영수증에는 비가 오는 날처럼 날씨가 좋지 않을 때 배달 기사님께 붙는 추가 요금도 별도로 표시돼 있었다고 해요. 이 뜻밖의 아침 식사를 선물받은 기사님은 SNS에 감사의 글을 남겼는데요. 뭐뭐 같은 고객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고 하네요. 와 진짜 이런 세심한 배려라니 너무 멋지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배달 기사님은 고객을 뭐와 같다고 했을까요? 1번 먹보 같은 고객님, 2번 천사 같은 고객님, 3번 악마 같은 고객님. 진짜 저는 이거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날개가 떠오르는 두 글자를 골라주세요. 1번 먹보 같은 고객님, 2번 천사 같은 고객님, 3번 악마 같은 고객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언타이틀의 날개.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리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가급적 마시지 않으며 적당량의 음식물 섭취와 매일 30분 이상 운동,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등 20대부터 시작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이 우리 모두의 건강 동행입니다.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이 캠페인은 목포시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행복.

0: 어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길거리에서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저녁 8시 20분쯤 전농동에서 말다툼을 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심판협의회가 최근 판정과 심판 자질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쇄신에 약속했습니다. 협의회는 심판에게 공정성과 신뢰는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윤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스스로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에도 처음으로 공격 위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 15일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에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발병한 지 넉 달 만에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민주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7,258명, 사망자는 3,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마트나 식당에 가면 수입산 식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부터 조미료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문제는 해당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배추가 대표적이죠. 일부 업자가 신선도를 높이려고 발암물질이 든 용액에 배추를 담근 건데요. 배추 자체는 수입 과정에서 검사가 이뤄지지만 김치처럼 배추를 활용한 식품은 원재료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유통 과정을 알기 힘든 수입 식품, 투명성을 높여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7: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합니다.

0: 그래서 손님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다고 합니다. 진짜 천사 같은 고객님이었죠. 오늘의 굿뉴스 퀴즈였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과 함께합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6: 고민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7: 누구야?
8: 누가 고민 소리를 또 내었는가?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또 다른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남의 편. 자,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입담의 소유자들이죠. MBC 김주상 아나운서 그리고 노중훈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0: 두 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8: 저는 전라남도 나주 출장 가서 돼지고기를 한 600근 먹 600근이라는데.
0: 600근이요?
10: 잠시만요. 600인분도 많은데 600근이요? 하루
8: 종일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0: 와, 네. 맛있었겠다.
8: 너무 맛있었죠. 왜냐하면은 저녁은 식당에 가서 먹었지만 점심은 동네 어르신께서 직접 그냥 댁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양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트에서 목살 사가지고.
10: 근데 나주가 원래 돼지고기로 유명해요?
8: 아, 이거 미리 오픈해도 되나? 이게 사실 원주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일 때문에 간 건데 나주에는 돼지 육회 문화가 있어요.
0: 진짜?
8: 돼지를 생으로 먹어요.
10: 돼지 육회 처음 들어봐.
8: 처음 들어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제 그 흔적을 찾아가지고 먹어보는 시간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맛있었고 예전에는 나주에도 워낙 돼지 사육 농가가 많았어요.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근데 그 전통이 지금도 꽤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네.
8: 돼지고기.
0: 기대해 주세요. 원주 MC에 나가는.
10: 기대됩니다.
0: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10: 저는 그 SBS 제가 리포터 생활 잠깐 했었는데 그때 제 사수분 리포터 분이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아내분이 많이 어리시더라고요. 19살. 기사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 형님이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식이었습니다.
0: 19살이면은 진짜
8: 나이차는
10: 19살.
8: 예. 나이차는 뭐 나이차입니다.
10: 작가님도 꿈꾸셔도 될 것 같아요.
8: 사생활이고요.
0: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월요일 코너죠. 요즘 우리는 시간에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남대문 시장이 그렇게 핫하다고 해요. 두 분 혹시 최근에 핫플레이스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나주 다녀오셨고.
10: 나주.
0: 핫플.
8: 저는 뭐 그 얼마 전에 그 서울 홍제역 근처에 있는
10: 거기 시장이요?
8: 아니
10: 어디요?
8: 제가 맨날 시장만 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10: 아닙니다.
8: 그때
10: 아닙니다.
8: 일본식 선술집 꽤 인기 많은 집에 가서 근데 이거 그때 남대문 시장이 막 핫플레이스 사연은 뭘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뭐
10: 사우나 용품 사러 가신대요. 남대문 시장
8: 진짜로.
0: 역시
8: 하긴 요즘에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그러니까 K 사우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K 목욕 문화 그런데 찾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0: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MZ 세대들이 거기를 간대요. 목욕 용품을 사러.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8: 그래요?
10: 네. 저는 근데 이 뉴스 들으면서 걱정했던 게, 야 이거 또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괜히 또 월세 올라서 다른 데로 밀려나는 거면 어떡하나. 남대문 시장 어르신들의 핫플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자주 가시고.
8: 그렇지, 그렇지.
10: 좀 걱정이.

0: 되더라고요. 한편에서는.
1: 아, 그런 그렇습니다. 선례들이 워낙 많았기 워낙 때문에.
0: 워낙 많으니까. 네. 네.
2: 맞아요.
1: 지켜주십시오.
2: 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 보는 당신 편도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은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느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0: 오늘은요. 사는 지역도 성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익명의 고민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2: 네.
0: 여자분이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2: 네.

0: 그러더니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서 한다는 말이.
1: 준숙 쌤, 내가 아까부터 잠깐 봤는데 예산을 그렇게 쪼잔하게 신청하면 안 되죠. 준숙 쌤이 아직 1년 차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예산은 무조건 넉넉할수록 좋은 거랍니다.
2: 어, 저 넉넉하게 짠 거예요.
1: 아유, 무슨 그게 넉넉한 거야. 진짜 넉넉한 걸 못 봤구나.
2: 충분히 찾아보고 조사해서 반영한 거예요. 쌤, 이거 근데 제 일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아유, 나는 정말 준숙 쌤 일하는 것만 보면 불안불안해요, 진짜로.
2: 저 바빠서 이만 가봐도 되죠?
0: 자기 일도 아닌데 굳이 불러서 이렇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제 실수를 부풀려서 얘기하고 다녀요.
1: 어머, 이게 또 뭐야? 준숙 쌤 또 오타? 오타 냈네. 이 정도면 진짜 습관성 오타 아니에요? 컴퓨터 학원 다시 다녀야 되는 거 아닐까 몰라.
2: 아니 제가 또 언제 오타를 냈다고 그러세요?
1: 저번에도 한번 냈잖아요. 내가 봤는데 뭘. 준숙쌤 서류는 두 번 세 번 확인해야지. 아우 안 되겠어. 하도 오타가 많으니까.
0: 오타 두 번 낸 걸 가지고 오타 100번 낸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의 단점을 또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드는지.
1: 준숙쌤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아주 인상을 그냥 박박 쓰고 다녔나 봐. 이름에 아주 이마에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네.
2: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1: 아유 나이도 아직 어린데 벌써부터 그래서 어떡해. 나중에 이마에 뭐 좀 넣어야겠어.
2: 괜찮아요. 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1: 아우 신경을 안 쓰기는. 가만 보니까 앞머리로 이마를 다 덮고 다니는구만. 그게 다 신경 쓰여서 그런 거잖아.
2: 그런 거 아니에요.
1: 아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가 봐도 주름 때문에 이마 가리고 다니는 사람 같은데.
2: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1: 뭐 강한 부정 강한 긍정인 것도 모른다 봐.
0: 이렇게 놀리면서 혼자 재밌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요, 일단 이분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에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 분,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익명의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3: 아유,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셔가지고.
0: 그러니까 두 분 다.
3: 진짜 얄밉네요. 아니 저보다 진짜 노 작가님이.
0: 아니 1974님이 노 작가님 연기가 물이 올랐네요. 먹는 연기 말로는 잘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연기도 다 아시다니. 크크크크.
1: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영미 뮤지에게 한 2년여 강습을 받고 질타를 당하며 네. 피나는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3: 역시.
1: 네네.
0: 그래서 그 역시 준상 아나운서도 그 2시 데이트 하지 않았었어요?
3: 저 2시 데이트 가끔씩 됐다. 저는 이제 지라시에서 훈련을 받고
0: 지라시에서 훈련을 받았고 각자 무조건입니다. 다 훈련을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받고 오셨네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1: 제가 약간 그 오지라퍼 경향이 있었어요.
3: 그래요?
0: 진짜?
1: 근데 진짜 많이 고쳤어요. 왜냐면은 뭘 말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를 몇 번 그런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내가 보기엔 이분 진짜
3: 상사분
1: 당해봐야 돼.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쾌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0: 아니 그러면 이 직장 동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뭔가 걱정돼서 아니면 친해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1년 차 신입이니까 만만해서?
1: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가진 그냥
0: 본성.
3: 본성 같아요.
1: 성정 같아.
3: 아 진짜.
0: 그러니까.
3: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에는 또 새로운 선생님이고 물론 선생님들 간에 이제 위계 관계는 없지만 뭐 좀 사회 초년생에 이렇게 자기 뭐 아들 딸 같고 뭐 이런 마음에 좀 해주는 그런 아닌 것 같긴 한데
1: 아니 그 잠깐 준상하다 그러면 이분 남의 편을 벌써 듣는 거잖아요.
3: 아니에요. 네.
0: 왜냐면 우리 남의 편도 들어줘야 되니까.
1: 아니, 나는 달라서 나는 안 돼. 못
3: 들리고.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저도 그 일단 여러 가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대처해야 될 방안들을 적어오긴 했는데 저도 절대 그분 남의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놀리는 거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되게 쉬운 방법이 있다.
0: 어떻게요?
3: 무대응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놀리는 거는 놀리는 맛이 있어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거든요. 젠디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운서국에서 제가

0: 되게 놀림을 많이 받는 포지션이잖아요.
1: 네.
0: 제가 리액션이 놀림을 받을 때 막 인중에서 땀도 많이 나고 그 눈동자도 흔들리고 콧구멍도 그래요? 벌렁거리고 이게 저는 온몸에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리는 재미가 있으니까 놀리는 거거든요. 그런 놀릴 거리를 주면 안 돼요.
2: 시쳇말로 타격감?
0: 타격감을 안 줘야 돼요. 반응을 하지 말아야 돼서 뭐 막 이마 뭐 주름 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러면 놀리고 싶잖아요.
1: 아 그래.
0: 아 쟤 반응한다 놀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런 거는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2: 진짜 오지랖도 조심스러운 예를 들면 뭐 따뜻한 오지랖
0: 아 그렇게
2: 조심스러운 오지랖
0: 맞아요.
2: 그것도 안 된다고 보지만 네. 뭐 말을 붙이자면 근데 이분은 깔깔깔깔
1: 그게 조금 얄미워.
2: 짜증나요.
1: 맞아,
2: 기분 나쁘고.
1: 왜 만난 거지?
2: 뭐야.
0: 그럼 오타난 거 가지고 네. 컴퓨터 학원 다녀야겠어. 막 이런 말.
2: 아 요즘 누가 오타난다고 컴퓨터 학원을 가요.
1: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뭔가 이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과장되게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하거든요. 뭔지 알죠? 그 분위기 좀 띄우려다 보니까
0: 오히려
1: 막 과한 얘기 막 컴퓨터 학원 다녀야 되겠어 이것도 진짜 나쁜 의미가 아니라
0: 너무 나쁘게 그냥
1: 웃기려고 분이 사회성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
2: 그런
1: 상사분이
0: 상사분이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오지랖 부리고 막 와가지고 야 너 내가 말인 내가 알아서 말인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1: 혹시 준사 아나운서 그런 사람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어요?
0: 곤란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살다 보면 솔직히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2: 네.
0: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자기 일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1: 진짜?
2: 맞아.
0: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1: 맞아 맞아.
0: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도 막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일을 잘해서 혹시나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막 지적하려고 찾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쟤는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또 남의 단점이나 찾으려고 다니는구나 좀 이런 마음으로 약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듯이 넘기는 마음 아직 좀 필요하지 않을까?
2: 그래 그분 문서 한번 찾아서 찾아봐요. 오타가 아마
0: 엄청
2: 많을 거야. 그럼 그게 얘기해. 어머 컴퓨터 학원 차리셨겠네요.
0: 학원 추천해 주시겠어요.
1: 그러니까. 그렇게. 6520님이 나 들을수록 쓰러지겠어요. 약간 뒷목 잡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익명의 고민님은 그럼 이 직장 동료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까 준상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좀 이렇게 무시 전략. 그거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용어로 회색돌 기법이라고 한대요. 회색돌이 되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 거.
0: 어떻게 이런 건 단어를
1: 아는 저희 수요일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어요.
0: 회색돌.
1: 회색돌이 된다. 나는.
2: 보통 우리 방송 한번 하거나 수업 한번 들은 다 까먹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1: 거의 매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그러면 저도 하나 활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젠지 스테어. 그러니까 막 남이 뭐라고 할 때 대꾸 안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답변 안 하고 표정 변화 없이.
1: 그 효과 있다니까.
0: 그 효과 있어요.
2: 근데 제 대본에 제가 수기로 한 5분 전에 쓴 거 제가 읽어 뭐라고 썼나 보고 보세요.
1: 어디?
2: 거기 어디요? 녹색 펜으로 제가 젠지 스테어라고 썼어 안 썼어요? 오른쪽 밑에 녹색 펜으로.
1: 함무라비
2: 법정 위에
1: 아 진짜네 고민 사연은 또 다른 젠지스테어 여기 써주셨어요
0: 그러니까
2: 뭐야
0: 젠지스테어
1: 너무 신기하다 두 분이 진짜 마음이
2: 맞아요 그냥 빤히 쳐다보고 네
0: 그러니까 요즘 젠지들
2: 그렇지
1: 무서워
2: 아니면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지
0: 무선 이어폰도 꽂고 있고 이러면 안 돼 너무 센가
1: 자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을지 우리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푸는 편이세요? 보통 일하다 받는 스트레스?
2: 아 저요? 저는 바로 치받아요.
1: 진짜?
2: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2년 반밖에 못했거든요.
1: 네.
2: 그때 그만둘 때도 사장님을 들이받고
1: 그때 몇 살 정도 되셨어요?
2: 200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8쯤
1: 28이면은
2: 혈기가 너무 방장했나요? 근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분으로부터 그 좋은 의미로 격리가 돼야 되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아까 준상아나가 얘기한 것처럼 젠지스테어로 대응을 하든 또는 아까 제가 그 젠디가 읽은 함무라비 법전은 뭐냐 정 안 되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 그래요. 오타 한번 세 볼까요? 지금 오타 보니까 아주 컴퓨터 학원 여러 군데 다니셨겠네요. 이렇게 하면 아니면 진짜 너무 너무 심하다.

0: 그럼 정말 진지하게 이 정도 너무 심하면 직장 내 괴롭힘 수준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1: 이거는 그건 그래요.
0: 되게 엄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진지하게 공론화를 시킬 필요까지도 있다. 저는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1: 네. 네. 그렇게
0: 오늘 남의 편 못 들어드려요. 오늘은.
1: 준상 아나운서. 네,
2: 이 직장 내 스트레스 대응법에 대해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냥 풀고 싶다 하면은 아 이게 예를 들어 오타내고 이런 게 내 잘못이라고 여겨지면 스트레스를 결국은 스스로 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럴 때 그냥 다른 일을 해요. 헬스장을 간다거나 좀 집중할 수 있는 뭐 러닝을 한다거나 이렇게 뛰어다니면 아 잠깐 그 직장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고 아 그래 내일부터 다시 잘해보는 거야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 네.
2: 그게 좀 괜찮죠.
0: 몸을 움직여서 그 머릿속으로부터 그 생각을 잠깐 약간 추방시키는
2: 그 벗어나는
0: 괜찮다.
1: 좋다 좋다.
2: 그 정도?
1: 여러분은 어떠세요?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익명의 고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 퇴근하겠습니다. 장미 여관의 노래 이지영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저희 익명의 고민님의 사연 만나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또 소개해드릴게요.
3: 박기범님. 준상 아나운서님, 넓은 어깨가 그래서 만들어졌군요.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오, 풀어서. 좋다. 그 얘기는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으로.
4: 아니지, 이 문자의 의미는 이제 품이 넓다라는 네. 뜻일 그치, 거고 네. 제가 실제로 별명 중에 지금은 이제 잘 안 불리는 예전에 어좁이였어요. 어깨가 매우 좁아가지고.
3: 지금 그런 느낌
4: 아니신데? 아니요, 저는 여자 옷도 어깨는 다 맞아요. 어지간하면. 다른 곳이 뭐 뚱뚱해서 안 맞지만. 그래서 그 진짜 준상 하나 보면은 어깨가 똑 부러지고 운동한 티가 나고 실제로도 좀 마음의 씀씀이나 마음이 크게 되게 넓은 사람 같고 아 이런 사람 잘 돼야지.
3: 아 근데 진짜 그건 맞긴 해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오히려 헬스장을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로. 저도 뭐 일이 있기 그렇잖아요. 남이 괜히 시비를 거는거나 뭔가 이런 사연자분 같은 사연이면 남을 탓하면 되는데 네. 제가 뭔가 부족해서 막 그럴 때는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막 혼자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이랬는데 결국은 운동하러 가는 게 가장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4: 네. 멋지다.
2: 그리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좋은 거
3: 맞습니다. 네.
4: 4663님 마침 퇴근 후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에 나오는 라디오 사연이 어떻게 저랑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죠? 요즘 직장 상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첫 직장인데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화부터 내고 이직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2: 그 정도로.
4: 이거는 큰일이네.
2: 근데 비슷한 고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
3: 진짜로.
4: 근데 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거지?
2: 그러니까.
3: 근데 예전에 저도 만났던 선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 네. 그냥 이분은 자기가 화를 내고 싶은지도 내는지도 모르고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분 좋을 때나 회식 같은 거 할 때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부족해서 여쭤본 건데 네. 저 화내시면 좀 기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신 분도 있긴 있었어요. 좀 눈치 보시고 좋은 사람 같으면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시는 것도
2: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4: 역시 어깨가 넓어.
2: 그러니까
4: 숨이 넓어요.
2: 마음을 터놓고
3: 감사합니다. 네. 이 연숙님 그러거나 말거나 일일이 상대해주고 대답해주지 마세요. 맞아요. 이거 진짜.
4: 그러니까 저희의 솔루션이랑 그치 비슷한 문자인 거잖아요. 정찬원님 진짜 안 바쁘신가 보다. 이건 오지랖을 넘어서 그냥 사연자분이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젊고 예뻐서 싫은데 자기가 사연자보다 못하니까 질투하신 듯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건 못난 거죠.
3: 그렇죠.
4: 너무 못난 거지.
2: 근데 이 첫 줄에 진짜 안 바쁘신가 보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자기 일이 바쁘면 다른 사람 이렇게 쳐다볼 시간이 없거든요.
3: 네. 오타 언제 찾아요.
2: 그러니까.
3: 0254님 우리 아내도 행정실에서 근무해요. 거기도 기가 센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적응해서 잘하고 있긴 한데 여차하면 일 독박 쓰기 쉽습니다.
4: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게 너무 싫어요. 기가 세다는 걸 마치 그 업무에서 되게 뭐라고 할까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되는 거를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 마치 기가 센 사람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2: 네네.
4: 그런 게 너무 싫어.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결되고 얼마든지 그 평화롭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2: 맞아요.
4: 마치 그 작은 거 하나를 탁 트집 잡는 게 되게 깐깐하고 되게 뭐 정확하고 뭐 기가 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 세태도 너무 나는 그러니까요. 싫어.
3: 그런 곳에 이제 선한 분들이 너무 마음고생을 하니까
2: 친하지
4: 심하지. 제가 읽을 차례인가요?
3: 네. 김경주님 가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사람이 있기는 하던데 또 그런 사람들은 얘기해주면 집중해서 잘 듣지도 않아요.
4: 맞죠.
3: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실수하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유치하지만 똑같이 해보세요.
2: 실수하는 타이밍 놓치지 말래.
4: 그래 또 오지라퍼들은 또 오지라 받는 걸 또 싫어할 거야. 자기 맞아. 말 계속 하는 걸 좋아하지.
2: 그러니까. 네.
4: 1698님 저는

0: 에서 마음이 조금 상했답니다.
1: 진짜.
0: 각자의 포지션을 가장 잘 아는 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1: 그건 진짜 선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한 것
2: 맞아요.
1: 같고.
2: 맞아요.
1: 나는 실수를 참 많이 나는데 그저 어때요? 이 방법?
2: 뭐?
1: 아예 그냥
2: 아니 근데 그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는 것도 참 진짜 마음 아파.
0: 맞아.
2: 그렇죠?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1: 그렇죠.
2: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국면을 넘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미친 척 해가지고
2: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슴 아파.
0: 근데 이게 또 행정실이라는 환경상 사람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1: 그치. 계속 봐야 되니까.
0: 그리고 또이 사연자분이 너무 착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으니까 아마 보내주신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따뜻한 사람이야.
1: 진짜 근데 지금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 나왔거든요. 익명의 고민님께 뭐라도 도움이 됐길
2: 맞아요.
1: 바라면서 마음 푸시라고 오당제에 몇 개 없는 귀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만 원 상당의 간장 액젓
2: 오.
1: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 네. 저희가 갑자기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둥.
0: 아, 네.
1: 아, 노중 작가님이 앞으로 화요일에는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저희
2: 네. 네. 3주 만에 이제 화요일 코너에서 하차하게 됐고요.
1: 네.
2: 잘리는 거고
1: 아니에요.
2: 제가
0: 아니잖아요.
2: 굉장히 우려했던 아, 잠깐 나를 쓰고 버리겠구나. 이게 이제 현실이 되는 거고.
1: 아, 지금 난리 났어. 박현진님 왜요? 왜요? 네. 왜요?
0: 유유유.
2: 근데 저는 이제 제작진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0: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고민 상담을 하겠어요.
0: 아니에요.
2: 그냥 화만 아니요. 불뚝불뚝 잘 낼 뿐이지.
0: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었는데.
1: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정말이에요.
2: 저는 너무 흑화된 사람이어서
0: 아니에요.
2: 그 준상 하나처럼 진짜 개울물 같고 정수한 물같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1: 아, 김경선님이 반달새 느낌표를 막 보내주셨고 서정성님이 노 작가님 자르지 마세요. 유유유. 네. 손민수님 이게 뭔가요. 박현진님 노 작가님을 네. 고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2: 손민 PD를 꼭 집어서 욕을 해주십시오.
0: 아니 근데 지금 되게 네. 떠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승격도 더 좋은 자리로 가시는
2: 더 좋은 건 아니고
1: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2: 아니,
1: 너무 이 화요일 코너를 두 분이서 케미도 좋았고 우리 노 작가님이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
0: 그러니까.
1: 아예 한 자리를 꿰차게 되셨어요. 독립을 하게 되셨습니다.
0: 거죠.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1: 와 토요일 코너가 생기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 3부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노 작가님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더 토요일에 여러분 노 작가님의 코너
2: 토요일 3부
1: 살짝 뭐 힌트 주실래 아니면 그냥,
2: 그냥
1: 짠하고
2: 코너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1: 오 코너 제목 벌써 오.
2: 오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오슐랭 가이드
0: 꼭 듣겠습니다.
1: 아니
0: 저도.
1: 저희 그 청취자 분들 중에 그 맛집 그런 그렇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2: 그러니까요. 제가 그 정보를 가이드. 벌써 입수해가지고 리스트를 짜놨습니다.
1: 너무 기대됩니다. 아, 네. 그럼 이시연님이 우리 팀장님도 떠나시면 우리 팀장님도 떠나시면 좋겠다.
2: 아, 오늘의 문자다.
1: 아니, 우리 준상 아나운서랑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인데 인사
0: 그러니까요.
1: 서로 두 분이 진짜 잘 맞았고 우리 중 노 작가님이 우리 준상 아나운서를 진짜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서로 뭐 굿바이 뭐 인사라도 한 말씩
2: 짧게 알게 된 게 진짜 다행이었다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아, 저 인간이랑 길게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날이 금방 올 겁니다.
1: 그럼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세요.
0: 아니 저는
1: 작가님.
0: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잘하고 계시는데 더 좋은 자리로 가시니까 더 큰 박수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다음에 또 뵙죠 뭐.
0: 네. 오슐랭 가이드 챙겨 듣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민 때문에 속이 답답하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당제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노 작가님의 오슐랭 가이드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헤어짐이 이별은 아니듯 임백천 씨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임백천의 헤어짐이 이별은 아니듯 전해드렸습니다. 김수민 님이 히히 진짜요? 토요일에 만나요 작가님. 만날 생각에 신나네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박기범 님도 매콤한 입담 오슐랭 기대할게요.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노 작가님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토요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0570님 안녕하세요. 마트 장 봐서 집에 들어왔는데 글쎄 모기 한 마리가 따라 들어왔지 뭐예요. 어디에 꼭꼭 숨었는지 안 보여서 당황스럽네요. 요즘에 모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뭐 차에 탈 때 집에 들어갈 때 모기 따라 들어오는지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모기가 또 극성이라고 하니까 잘 살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9293님은 안녕하십니까. 손녀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문자합니다. 조금 있으면 고속도로를 탑니다. 매일 듣고 있어요. 저는 오늘 국물이 끝내주는 국수를 먹었어요. 사드리고 싶네요. 파이팅. 와, 국물이 끝내주는 국수 어디서 드셨을까? 직접 해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가게에 가서 드신 걸까? 너무 맛있겠다. 어쨌든 고속도로 이제 타실 것 같은데 우리 9293님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가시고요. 3107님 제 나이 58세에 조카가 생겼어요. 요즘 우리 조카 지후 영상 보는 것이 우리 부부의 행복입니다. 그저 귀여운 이 조카 또 손주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귀여운 영상 보면은 확실히 다들 행복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몇 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오늘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잊게 되는 것 같고 그런 환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2159님, 젠디 저는 어제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혈당이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따뜻한 핫초코에 마시멜로를 팍팍 넣어서 달달한 기분으로 하루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 너무 좋다 진짜. 이제 날씨

날씨도 조금씩 오늘은 좀 더웠죠. 근데 이제 가을, 겨울 오고 있으니까 핫초코 장만하셔가지고 이렇게 기분 우울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지치는 날마다 혈당은 좀 잠깐 접어두고 이렇게 달콤한 핫초코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마시고 나면 잠도 잘올것 같아요. 그죠? 따뜻한 차 같은 거잘 챙겨 드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수요일이죠? 이번 주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5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01님이 안녕하세요. 김조환입니다. 전남 영암군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선희의 2년 신청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셔서 1601님이 신청해주신 이선희의 2년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이시은님, 내일도 팀장님과의 한바탕 싸움을 내가 지는 싸움 점점점 보내주셨고, 하러 전장을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늘만 남의 편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 이 팀장님과의 한바탕 싸움, 시은님 힘내시고요. 꼭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있을게요. 1879님, 오늘도 당신 편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퇴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병원에 계셨나 봐요. 1879님은 그동안 또 내일 퇴원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잘 회복되셨길 바라고 앞으로 건강하시길 저도 바랄게요. 박영수님은 야간 근무하면서 듣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저는 퇴근하고 내일 오전 10시 남자농구 요르단과의 경기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악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나라 남자농구 대표팀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보러 가시는 게 아니고 보고 잘 생각이나. 죄송합니다. 그죠? 일본에서 하니까 이제 보러 가시려면 일본까지 가셔야 되는데 내일 오전 10시에 남자농구 요르단과의 8강전 아마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안게임. 우리 영수님은 이제 야간 근무 마치시고 그 경기까지 보시고 딱 주무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농구 대표팀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축구 경기 끝났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D조 1차전 대한민국과 카타르 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4-1로 승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1592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아 감사합니다. 나얼의 바람기억 부탁드립니다.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나얼의 바람기억 전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바이엘만데브 해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요청으로 소집되는 이번 회의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라고 두 명의 프랑스 외교관이 로이터에 전했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꼽히는 예멘의 후티

0: 반군은 최근 홍해 남부 전략 지역을 장악하며 바이엘만데브 해협 연안 지역으로 세력권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퍼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미통위는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 사업자가 추가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리며 8월 수출 물가가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무역지수를 통해 8월 수출 물가지수는 183.23으로 7월보다 3.7%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7월 평균 1,497원에서 8월에는 1,406원으로 떨어졌는데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유 제품이 상승했지만 환율 하락으로 다른 품목들은 내리면서 수출 물가지수가 떨어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경찰인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지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2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지인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2천만 원을 빌린 뒤 일부만 변제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고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19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1300원대에 머물고 있는 달러원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년 만에 5%를 넘어서

0: 올랐고요. 사우디의 핵심 송유관이 피격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현실이 된다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다시 오를 경우에 우리 증시로 돌아오던 외국인 자금의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등하던 원화가 다시 방향을 틀게 될지 잠시 후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4: 오늘의 플러스, 고금리와 고유가,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진 않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00원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야, 이게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제 다시 1300원대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원화 가치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락을 한 걸까요?
5: 두 가지가 컸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움직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옛날에는 중국 위엔화였는데,
4: 예,
5: 이제 이게 대략 한 6년, 7년 전부터는 바뀌었고요. 그래서 엔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가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중국 위엔화 침해, 뭐 절상 고시했냐, 절하 고시했냐, 이것만 보면 그날 환율 대충 알 수 있던 시절은 이제 10년 전으로 지나가 버렸고,
4: 예,
5: 이제는 일본인데요. 왜 이렇게 일본에 관심이 많아졌냐 하면, 일단 이제 중국이 외환 시장을 사실상 닫아버렸죠.
4: 네.
5: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가고 이 나라 외환 시장이 완전 개방될 거다라는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 있었지만, 시 주석이 이제 재임되던 2017년을 전후해서 이제 그 희망은 사라지고, 그 대신 아시아 경제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네.
5: 그래서 일본이 최근 들어서서 특히 이제 8월 달부터 공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면서 한때 1달러에 대해서 165엔이 있던 게 지금 150엔 초반까지도 한번 내려가고, 이렇게 거기서 거의 고점 대비 환율이 한 10% 정도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도 1500원대 있던 환율이 거기서 150원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일본과 비슷한 보조를 맞추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5: 그러면서 한 1400원대까지 내려간 건 일단 일본 영향이 컸다.
4: 네.
5: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 리밸런싱성 매도를 했는데요.
4: 네.
5: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변동성이 너무 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의 잣대로 볼 때 대략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지금 비싸거든요.
4: 네. 네,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각 글로벌 연금의 본부장님들이 다들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은 거죠. 한국에 우리가 한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0: 저가 매수했던 거 이번에 차익 실현할 기회인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월에서 6월 사이에만 무려 1,06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 뭐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상흑자가 커도 1,000억 불 이상 매도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게 7월에 있었던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헤지펀드 청산 사태 이후에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의 강도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적극적 팔자보다는 오르면 팔자 정도로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도 공세가 진정되니까 시장의 수급이 숨통이 튀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 게, 죄송합니다. 환율이 여기서 빠진 요인이 한 100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13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됐던 가장 큰두 가지 원인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상반기에 국내 주식을 대량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하반기에는 그리고 마지막 4, 4분기에는 어떤 흐름으로 전망하시는지 이걸 듣고 싶을 것 같아요.
0: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팔것 같습니다.
1: 아, 그 이유는 뭔가요?
0: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1: 예.
0: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이 7월에 잠깐 매도 공세가 좀 진정됐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근데 8월, 9월에 회복될 줄 알았던 외국인들의
1: 네.
0: 어떤 매수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8월 한달 동안 그냥 재추산입니다. 한 10조 정도 팔았고 그리고 9월도 지금 10일 좀 지났는데 벌써 7조를 팔고 있는 거 보면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반기의 기조 변화를 지금 그러니까 공격적인 매도는 진정됐지만 한국 시장을 비중 확대하겠다는 생각들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 하면 이제 결국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변동성.
1: 네.
0: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뭐 어제도 3% 정도 시장이 급등락하는 걸
1: 예.
0: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면 폭등 폭락이라는 말을 쓸수 있을 정도의 주가 급변동이지만 최근에는 3% 정도 그러면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들이 커버리면 그러니까 위아래의 등락이 크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또는 글로벌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 BAR, BAR라고 부르는
1: 예.
0: 그냥 뭐 밸류 앳 리스크라는 말의 약자인데 풀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이 회사나 이 나라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외부 여건들 뭐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움직일 것이냐를 대략 추산하는 그래서 위험 관리의 기준이

0: 굉장히 큰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투자를 해도 제 포트폴리오, 제 자산 배분의 전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제가 어떤 그 고객들 질문을 받을 때, 박사님, 비트코인 좀 살려고 하는데 얼마 살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1% 이상 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왜 그밖에 안 사요? 라고 물으시면, 아, 그 비트코인이 나스닥 10배 레버리지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스닥 10% 편입한 거랑 똑같은 충격을 저한테 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트코인보다 한국이 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알지만 비트코인은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3배 한것 같은 변동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그걸 넘어섰다.
1: 코스피가
0: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에 한 페이지 아주 크게 적힐 사건이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변동성이 빨리 줄어야 되는데, 어제 3% 등락에서 보듯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놀란 가슴, 우리가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정신적 외상 비슷한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시장의 참가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림이 크다라는 게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글로벌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고 뭐 글로벌 연기금의 매니저라면 저는 지금 미국 국채 사러 갈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년짜리 미 국채 금리가 5.34, 5.35까지 갔는데, 사실 전 세계 글로벌 연기금들의 목표 수익률이 5에서 6%예요. 그러면 되거든요. 실제로 얼마 전그 한국의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에서 재밌는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 2060년까지의 수익률, 이건 모르는 거죠. 35년의 향후 수익률을 4%로 가정해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주석이, 여기서 1%만 수익률이 올라가도 고갈 시기가 5년, 6년 더 늦춰진다. 아,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액 미 국채 30년만 사놔도
1: 그렇네요.
0: 이거 뭘, 왜 위험한 주식을 왜 해요? 이번에 뭐 리밸런싱을 안 해서 100조를 깨먹었다 이런 기사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맨날 국정감사나 감사원에 불려가 가지고 너 이거 왜 까먹었니? 이거 왜 투자했니? 그러니까 그 결과지 보고 혼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많이 당하고 그게 스트레스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미국 금리 지금 5% 중반 더 나가서 미국의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부동산 담보를 이렇게 증권화한 건데 이게 지금 얼마냐? 6.7, 6.8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사놓으면 다 해결될 텐데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을 살 이유가 있는가? 요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하나는 우리 요인, 다른 하나는 해외 요인을 볼때 일단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진 그 우리 증시의 특성, 그 성격 자체가 외국인이 투자하기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요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이 종합주가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환율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기본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심리 변화가 환율에는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칩니까?
0: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우리나라 원화 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가 나는 나라. 그래서 만성적으로 어마어마한 흑자. 올해로만 보면 GDP 10% 이상의 흑자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 자칫하면 20% 가까운 숫자가 나올 정도로 외화 수급이 좋은 나라니까 장기 강세 통할 거다. 그렇게 보는 면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면 하나는 위험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치되는 거죠. 아니, 경상흑자가 그렇게 많이 나고 외환보유고가 앞으로 끝없이 늘어날 나라인데 왜그 나라 화폐 가치는 변화가 크고 위험한 자산이야? 이렇게 물으면 결국 역사밖에 없잖아요. 시장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원화에 대한 이미지, 원화의 과거 이력이 곧 시장의 그또 화폐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큰 사고를 친 화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첫 번째 사고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두 번째 사고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0: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죠.
1: 네.
0: 그 말이나 소가 딴 농장 말이나 소랑 안 헷갈리도록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게 낙인인데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 네.
0: 하지만 그 두 번의 낙인이 이 나라 화폐는 위험해.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1: 네.
0: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 조금만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많이 튀는. 그래서 한국 원화의 특성이 장기적으로는 강세일 것 같은데 사고만 터지면 일단 이 나라 화폐 가치는 그냥 휴지 조각처럼 거래가 되는
1: 네.
0: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가 아주 그 특성을 정말 잘 보여준 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대규모 매도를 하니까 아무도 원화를 사자는 사람이 없는 좀 그런 분위기 조성되면서 1540원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최고점까지 갔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올라갈 때 아무도 원화를 사주지 않는 그런 기세, 그런 무서움이 노출된다라는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런데 요즘은 또 환율 흐름이 좀 이례적인 것 같아 보이는 게요. 중동에는 확전 분위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앞서 잠시 말씀 주셨던 우리 원화 가치는 엔화 가치를 요즘 동조화하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중동 전쟁으로만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요인이고 또 요즘 엔화를 상황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럼 엔화 가치 도 좀 떨어질 요인이 생기면 우리 원화 가치도 동조화돼서 원화는 이래저래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은 오히려 1,300원대에 안착되는 모습이거든요.
0: 그렇죠.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N이 해답의 키를 쥐고 있는 거죠.
1: 예.
0: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야, 이 대안이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를 썼습니다.
1: 네.
0: 어떻게 이제 외환시장 개입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가 이제 외환보유고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1조 1000억 불 정도 엄청나죠.
1: 많네요. 진짜.
0: 1조 1000억 불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미국 화폐 또 미국 달러로 발행한 채권을 들고 있다가 요걸 팝니다.
1: 네.
0: 외환시장에 나와서 이제 채권을 팔고 달러 현금을 받아와서 외환시장에 가서 주문을 넣는 거죠.
1: 네.
0: 달러 sell and buy.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1: 네.
0: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1: 예.
0: 그러면 반대편 시소의 반대편에 있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데
1: 네.
0: 이제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일이었습니다.
1: 네.
0: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2011년만 해도 미국 국채를 1조 4천억 불 들고 있었는데 지금 6천억 불이 깨지려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있었던 건 기억하실
1: 예.
0: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 나라 채권을 많이 사주던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미국 채권을 이제 만기만 되면 회수해가지 신규 매수를 안 해주는 게 티가 딱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자, 그 과정에서 세계에서 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1: 네.
0: 일본도 외환시장 개입하겠다고 파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다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유로 채권을 팔아서
1: 네.
0: 팔면 이제 유로화를 팔고 달러로 가져와가지고 이걸 일본에 준 거예요.
1: 네.
0: 이걸로 개입하자. 그래서 이게 일본과 미국과의 동시 개입이었고 이것 때문에 환율이 폭락하게 됐고
1: 예.
0: 이게 우리나라 환율 하락의 가장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1: 아.
0: 자, 근데
1: 네.
0: 이걸 보면서 일본의 외환보유고도 줄고 일본 펀더멘탈도 별로 안 좋다는데 그러면 엔이 계속 강세로 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1: 네.
0: 시장의 참가자들이 전부 지금 미국을 쳐다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1: 네.
0: 저게 나라냐 이렇게 된 거죠. 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저게 나라냐라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첫 번째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5.34%까지 갔다.
1: 네.
0: 거기다 3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금리는 6.8%까지 갔다 그랬죠.
1: 예.
0: 이렇게까지 높은 금리가 되니까 미국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정부가 직접 채권 시장에 나가서 30년짜리 채권을 사요.
1: 네.
0: 아니 또 돈도 없는 적자 국가가 적자 국채를 파는 나라가 가가지고 그걸 사요. 그리고
1: 예.
0: 돈이 부족하잖아요.
1: 예.
0: 옛날에 발행했던 30년짜리 채권을 사주면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해? 그러면 1년이나 2년짜리 채권을 찍고 있는 거예요.
1: 아.
0: 예, 여러분 벌써 느낌이 오시죠?
1: 이거 돌려막기잖아요.
0: 예,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에
1: 네.
0: 회사채 발행이 안 되니까 기업보험 찍는 거랑
1: 비슷하네요.

0: 예, 옛날 우리 동양증권 사태 때,
1: 예, 예. 예,
0: 우리 뭐 직접 현장에서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기업보험으로 자금을 대부분 조달하는 그런 회사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린 그때 다 봤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사람들의 느낌이 쎄한 거죠. 아니, 장기 국채라는 건 20년, 30년 뒤에 채권에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때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대부분의 국가는 장기채를 좀 찍어서 앞으로 채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기축통화 국가라는 나라가 세상에 저걸 저런 짓을 한다고? 이것도 일단 이상했고 그리고 네. 지난주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번에 선거에 이기면 성인 1인당 5천 달러 주겠다 그랬죠. 그러면 그게 1조 달러거든요. 그러면
1: 예.
0: 왜냐하면 성인이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럼 그 1조 달러의 자금은 어디서 마련할 거냐.
1: 뭐 관세 수익으로 한다고 하던데.
0: 그런데 지금 그게 위법 결정 나서 자꾸 지금 딴 걸로 체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네네. 관세 수입이 기대만큼 크지 않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옛날에 이미 대통령 선거 시절에 관세 수입으로 국민들한테 보너스 주겠다 그랬던 건 이미 지금 날아간 약속이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했으면서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을 장기채를 안 찍고 오히려 장기채는 시장에서 사주고 단기채만 발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순간 이제 큰일 나겠죠.
1: 네.
0: 근데 미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케빈 헤셋, 케빈 워시는 미 연준 의장님이고요. 케빈 헤셋은 미국 대통령 직속 경제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높은 분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경제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저 금리 인상하면 대통령이 화낼 거야라는 투에 인터뷰를 해버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걸 보고서 어안이 멍멍했는데 결국 요 두 가지 사건을 보시면 느낌이 오죠. 아, 미국 채권이 좀 이상한데?
1: 예.
0: 아, 이거 무슨 바나나 공화국도 아니고 저게 뭐야? 저 나라 왜 저러지? 이게 이제 애니 이뻐서 사는 게 아니고
1: 예.
0: 애니 매력적이라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상하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1: 네.
0: 그러면서 N강세, 원강세가 연동되는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셨던 이 흐름은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으로 보이는데 단기간에 그러면 환율대가 크게 급등락할 요인이 아니라 지금 1,300원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번 금융통화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
1: 예.
0: 이번 보고서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한국은행이 작심한 게 좀 보이더라고요.
1: 어떤 게요?
0: 이 금리를 앞으로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걸 보고서 곳곳에 다 넣어놨는데
1: 네.
0: 제일 인상적인 보고서의 한 대목을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그 뒤에 가계대출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그림이 있었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타겟은 부동산인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특히 15억 이하의 저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네. 옛날에는 고가였지만 서울의 중위

0: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겠어요 라고 말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요.
1: 네.
0: 아무리 우리 원화가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자산이라는 낙인은 찍혀 있지만 지금 당장만 보면 미국 달러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1: 예.
0: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이 환율이 크게 내려가기는 분명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1: 네.
0: 뭐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올라가려니 한국은행이 딱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일본도 일본은행이 인상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1: 네.
0: 반대편 미국도 정말 경제가 또는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으니까 환율 제 생각에는 크게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율 추세는 어떻게 바뀔지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지금 투자시장의 가장 핫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환율 변화 그리고 투자시장 전반에 흐르는 새로운 변화의 기조들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1300원대에 당분간 안착될 수 있는 뭐 안착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뭐 그 수준대에 머물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다가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그 한 가지 충격이 발생하면 가능합니다.
3: 뭔가요?
4: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3: 예.
4: 예, 이제 이게 사실 어제 미국에서 나온 기사를 보다가 놀라워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정말 사실이었는데 소프트뱅크 주가 폭락 사태를
3: 10% 넘게 빠진 것 같아요.
4: 예, 10% 넘게 빠졌는데 예. 이제 그 빠진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 상장 연기를 선언한 것 네. 때문입니다. 그 오픈 AI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라서 올해에만 또 300억 불 추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가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 소프트뱅크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8%가 넘더라고요. 미국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정크본드인 싱글 B 채권금리가 7%인데 그거보다 소프트뱅크가 발행한 채권금리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걸 보고서 경악했던 적이 있는데요.
3: 네.
4: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동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의 기업들은 아주 재밌는 장사를 했습니다.
3: 네.
4: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신용도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높지만 일본에서야 뭐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일본이 초저금리일 때 제로금리 시절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3: 예.
4: 이걸 갖고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그전에는 우버 또 뭐 최근에는 오픈 AI
3: 네.
4: 그리고 영국의 ARM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를 할 돈을 일본의 장기 저금리를 활용해서 N을 빌려서 외환시장에 나가서 N셀, 그죠? 왜냐하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니까.
3: 네.
4: N화 매도, 달러 바이 또는 파운드 바이를 해서 나감으로써
3: 네.
4: 두 가지 이익을 누렸죠.
3: 네.
4: 첫 번째는 저금리로 무한정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걸 활용했고
3: 예.
4: 두 번째는 N화가 약세로 갔죠.
3: 네.
4: 그동안 뭐 달러에 대해서 160엔까지 갔으니까
3: 예.
4: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실패했던 뭐 대표적인 위워크 같은 실패 사례도 예.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성공해서 일본에서 시가총액 최고 레벨까지 올라가는 큰 부자가 됐는데
3: 네.
4: 지금 이제 그게 꼬이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정책금리

0: 1%까지 인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1.25로 인상할 거라는 것도 거의 확정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금정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금통위, 일본은 금정위입니다.
1: 네.
0: 금정위 멤버인 교수님 한 분이 왜 우리는 금리를 0.25만 올려야 됩니까? 0.5도 올릴 수 있어요라는 발언을 해서 폭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 면이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를 뚫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죠? 정부가 발행한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회사채를 찍을 수 있죠.
1: 예.
0: 자, 그 말은 이제 소프트뱅크도 일본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3% 플러스 알파를 줘야 되는 거죠.
1: 높은 이자를 줘야
0: 높은
1: 되니까.
0: 이자를 줘서 투자를 해야 되는.
1: 예.
0: 그래서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 안 하고 미국에서 달러 표시 채권을 찍었는데 그게 8% 이자를 주는 걸 찍더라라는 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래를 한게 엔캐리 트레이드였는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양쪽에서 다 깨지고 있죠. 첫 번째는 일본 금리가 상승한다. 오, 이러면 이거 상당히 위험하죠. 두 번째는 미국이 신뢰가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연준 의장님한테 그러면 백악관에서 싫어할 거야라는 발언을 경제수석님이 하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추락해 있는 상황에서 만일 요 엔화로 돈을 빌려 달러 자산을 사는 거래가 만에 하나 청산되는 게 벌어지면 반대로 이제 청산되니까 달러 자산을 팔고 엔을 사야 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한 10엔 정도, 20엔 정도 갑작스럽게 급락할 가능성도
1: 그러네요.
0: 배제할 수 없고 그때 우리는 엔이랑 같이 가니까
1: 예.
0: 우리도 1200원대 안 간다는 보장은 없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외환시장을 전망하면서 자꾸 단서를 달게 되는 게 도대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아까 소프트뱅크를 설명하면서 했던 그 좋은 거래가 이제는 다 청산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얼마 못갈것 같은데 이거 언제 터질까?
1: 예.
0: 아니면 지금 살살 청산이 되는데 우리가 모르게 다들 솜씨 좋게 지금 하는 건가?
1: 예.
0: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1: 좀 기초적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전에 우리 원화가 위안화랑 동조화됐었을 때는 실물적인 분명한 이유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제품이 많이 팔린다는 건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반도체, 뭐 소재, 배터리 이런 게 같이 팔리니 한국도 수출 잘했겠네. 그럼 한국 환율도 어떻게 변화되겠네. 이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그냥 엔화랑 우리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뭐 실물적인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0: 그럼요.
1: 그래요?
0: 왜 트럼프의 게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지닌 동네.
1: 투자 약속한
0: 이게
1: 것들.
0: 이번에 나가잖아요.
1: 네네.
0: 아,
1: 아,
0: 이것 때문에
1: 예.
0: 지금 요새 환율이 안 빠지잖아요.
1: 네.
0: 우리 박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이세 나라, 한국, 일본, 대만.
1: 네.
0: 이세 나라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문제가 트럼프한테 약속한 3천억 불, 4천억 불을 대체 언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저
1: 그렇죠.
0: 나라들은 그렇게 돈을 주기로 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1: 소식이 없고.
0: 관세를 또 두들겨 맞고
1: 예.
0: 또는 뭐왜 자기네 그 투자 돈 투자 말고도 왜 우리 물건 안 사줘로 계속 혼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묶이게 된 거죠. 이 개념이랄까 요이세 나라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은
1: 시각이,
0: 상당히 오래됐죠.
1: 네.
0: 2017, 18년 제1차 관세 쇼크 때부터 이제
1: 예.
0: 시작돼서
1: 네.
0: 점점 요세 나라는 돈도 많고 또 반도체 경기로 세 나라가 같이 움직이고
1: 예.
0: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일단 돈을 자꾸 언제 넣냐, 언제 넣냐 이러면서
1: 예.
0: 혼나는 나라다. 이게 지금 큽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가까지 또 요즘 말썽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치솟아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게 우리 원화 강세에는 또 어떤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0: 약세 요인인데
1: 예.
0: 지금 시장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고 있다. 야,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일단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1: 예.
0: 뭐 이제 가장 웃지 못한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인데
1: 예.
0: 요새 중국이 원유 수입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1: 그거 왜 그런가요? 신재생 에너지
0: 예,
1: 때문인가요?
0: 신재생 에너지도 있지만 전략 비축유도 방출하고 있고
1: 예.
0: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높은 레벨에 있을 때는 사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유가가 조금만 조정받으면 사고 그 옛날에는 이런 원유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는데 네. 안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가 왜냐하면 뚜껑만 열면 한 달 이내 뽑아낼 수 있는 거대 유전이 6개다, 5개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석유의 저장 탱크 역할들을 해주는 사우디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유가가 사실 110불밖에 안 간 건 중국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단 뭐라고 할까요? 그 전 세계 석유 가격의 급등 이거를 중국산 원유 수입 조절 때문에 이게 충격이 크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유 수입에서 발생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한 해의 원유 수입량 이게 이제 100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불 정도 우리가 쓰는데 우리 지금 수출에서 반도체가 한 달에 지금 거의 1000억 불씩 수출을 하고 있는데 500억 불이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 원유야 한 달에 100억 불, 120억 불 정도 수입하는 나라지만 반도체 하나로 500억 불이
1: 커버되니까
0: 예.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진 이유가 오히려 이상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엔, 네.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 매도였고 엔은 좀 바뀌었고 외국인은 여전히 안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적정 체력 적정 환율은 저는 1200원대로 보는데 네. 그거보다 지금도 150원이나 높은 그런 환율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요즘 환율의 방향도 진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이 환해지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지는 게 좋을까요?
0: 네, 저는 환해지를 반대합니다.
1: 왜요?
0: 일단 우리는 시장을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포기하시죠.
1: 예.
0: 왜냐 오늘 제가
1: 최고 전문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0: 저 뭐 환율로 책도 두 권 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 요즘 우리나라의 환율 또는 글로벌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만의 체력, 우리만의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달러 파세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펀더멘탈만 보면 달러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우리나라한테 돈 갖다 달라 그러고 더 나가서 일본 정부가 또 미국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저렇게 외환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여기에 저렇게 개입하다 보면 엔캐리 리스크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별의별 고민이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환시장 전망이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환율은 떨어지겠지만 당장에 있어서의 어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우리나라 환율은 튀는 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폐라는 걸 인정을 하고 차라리 그냥 전체 자산에서 자신의 위험 선호에 따라 40% 정도를 외화를 갖고 있자 50%를 갖고 있자 정도로
1: 네.
0: 자신의 위험의 어떤 수용성이라고 예. 그러는데 그걸 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어떨 때 우리 경제가 나쁠 때는 환율이 튀니까 달러 자산에서 난 또는 엔 자산에서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1: 네.
0: 또 반대로 작년처럼 우리나라 원 강세도 좀 진행되면서 주가 오를 때는 그래 우리나라 원화 자산에 내 투자해 놓은 게 많은데 해외 자산 저거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지 외환시장의 방향을 예측해서 돈을 벌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
1: 아.
0: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 예.
0: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 연말 올해 전망 다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작년 전망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환율 한 1280원 가지 않겠냐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6월 달 내내 1500원대 있는 걸 보면서
1: 뭐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어떻게 해요?
0: 그러니까 이게 네. 예측이 네. 저처럼 뭐 딜링룸에서 올해 일도 하고 책도 쓴 사람이지만 예. 국민연금 가서 환해지 정책까지 제가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외환시장을 잘 예측해서 지금 환율은 내가 좀 매력적이니까 환해지를 할래. 이런 식의 그 정책이라는 것 또는 이런 식의 방법이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오히려 우려스럽다.
1: 알겠습니다. 어설픈 환해지 전략을 오히려 지양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뭔가 공격적으로 환 전략까지 잘 짜서 추가적인 수익을 거두겠다는 건 아니라 국제 정세도 불안하고 워낙 변동성도 커지니 안전하게 제 재산이나 좀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금도 사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0: 이게 아주 이번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성 자산. 그게 외환보유고죠.
1: 그렇죠.
0: 이번에 일본이 그거 썼잖아요.
1: 예. 그렇죠?
0: 그런 외환보유고에서 드디어 미국 국채가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1: 와.

0: 그래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1등 자산은 금입니다.
1: 예.
0: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서 미 연준에서 막 보고서도 따로 쓰고 해서 아니다, 아직은 우리가 1등이야. 이건 계산 방법 따라 달라질 수 있어라는 아주 격떨어지는 보고서를 쓴걸 보면서 세상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1: 네.
0: 이렇게 이제 격떨어지는 보고서까지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미국의 두 가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방코 델타 아시아 혹시 아십니까?
1: 아, 옛날에 유명했죠.
0: 예,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 같은 그런 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아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사건이냐 하면, 예, 오바마 행정부 때 했던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것입니다. 예,
1: 예.
0: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코 델타 아시아가 특정 국가와 잘못된 금전 거래를 했어. 그러니 나는 이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겠는데 어떤 규제를 했냐 하면 방코 델타 아시아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방코 델타 아시아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은행과 함께 거래를 하는 그 은행들이라는 게 서로 돈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1: 주거니 받거니
0: 주거니
1: 하잖아요.
0: 받거니 하잖아요.
1: 예.
0: 지준을 맞춰야 되니까 콜 시장 막 이런 걸 하면서 하는데 그 모든 거래를 하는 은행도 이번에 나는 규제하겠어.
1: 예.
0: 너 우리 미국 정부랑 미국이랑 거래 못 해. 이 어마어마한 정책 도입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어떤 나라에 대한 전쟁보다 지금 사실 이란 건도 지금 함께 그 연속선상에 있죠.
1: 예.
0: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이게 북한에 대해서 했던 거잖아요.
1: 예.
0: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무서운 주제인지를 알게 됐고. 이 규제를 이 나라가 마음대로 휘두른다라는 걸 보면서 내가 저 미국 달러랑 그리고 미국의 금전 거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구나라는 첫 번째 인식이 생겼고 두 번째는 2022년 바이든 정부가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시킨 거 기억나시죠?
1: 네.
0: 이게 충격적인 사건 3천억 불 정도 됩니다. 이제 그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이유가 만일을 대비한 보험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동결한 거죠. 그 세컨더리 보이콧 앤드 외환 보유고 동결이라는 이 충격적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 전 세계 외환 보유고 시장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 예.
0: 뭐냐면 미국과 관계가 먼 아주 외교적 표현을 썼습니다. 친하지 않은 또는 이걸 이제 연구자들은 뭘로 측정을 했냐면 유엔 총회에서 미국이 낸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나라들을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그룹이라고 분류했고요.
1: 예.
0: 이 그룹들일수록 그때 이후 201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모두 샀다.
1: 예. 오.
0: 그래서 그 나라들의 이제 뭐 연속선상에서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냐? 중국,
1: 예.
0: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등이 그 라인에 들어가고 반대로
1: 네.
0: 그만 사고 미국 국채만 열심히 사준 나라들의 리스트를 읽어보면 스위스, 일본, 한국, 대만
1: 진영이 나눠지네요.
0: 예, 진영이 나눠졌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트럼프에게 빚진 세 나라가 여기 다 있다라는 걸
1: 예,
0: 느끼셨을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은 어마어마한 무역흑자, 어마어마한 경상흑자를 기록한 걸 죄다 미국 국채를 사주는 나라들이라고
1: 네.
0: 볼수 있겠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브릭스 진영이죠.
1: 네.
0: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진영들이 이 브릭스 진영들은 또는 브릭스의 이제 추가 참가국들은 전부 이제 외환 보유고를 미 국채 대신에
1: 네.
0: 금으로
1: 예.
0: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 기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1: 예.
0: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따라서 우리가 금에 대해서 저 금은 인플레가 날 때만 좀 좋은 자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1: 예.
0: 연구 보고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사실 미국과 그래도 가까운 진영이라고 할수 있는 유럽 국가들도 예전보다 금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미국의 달러나 또 달러 자산에 기반한 미 국채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자꾸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라든가 준비금 이거 우리도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우리도 금을 늘려야죠. 근데
1: 예.
0: 트라우마가 있어서.
1: 예.
0: 2010년대 초반 한국은행이 고민 고민하다가
1: 예.
0: 금을 샀는데 그 금사고

0: 그 뒤에 한 30% 빠졌잖아요.
1: 아.
0: 그때 국정감사에서 저도 이제 연금에서
1: 연금본부 계실 때
0: 있을 때 네. 국정감사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 결과지를 보고 혼내거든요.
1: 네.
0: 한국은행 금사서 30% 손실 났는데 당신은 어떨 거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
1: 네.
0: 못하죠.
1: 예.
0: 그래서 이제 12년, 13년을 못 사다가
1: 예.
0: 이제 이번에 사기 시작했는데 그 사는 규모도 너무나
1: 작아요.
0: 작죠.
1: 예.
0: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 때에 달하는 엄청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금 예. 비중이 1%대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0: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행도 좀 저는 적극적으로 금을 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런 일들이 투자의 실패로 되더라도 그때의 교훈을 되살려서 제발 좀 그 결과지 보고 혼내는 건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단기적인 결과지만 가지고 저 뭐랄까요?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달러와 금을 함께 보유하는 원칙을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KRX 금현물이라는 네. 아주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금으로 인출하면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1: 네.
0: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ETF로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로 또 최근에 국제금 ETF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IAU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 그 여기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금 상장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그거랑 제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국제금 ETF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잘 맞더라고요.
1: 네.
0: 예,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KRX 금현물 ETF를 사도 좋고요. 또는 이번에 새로 나온 국제금 ETF를 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금현물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매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그 공임도 많이 붙고 이런 것들에 좀 뭐랄까 회의감 느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1: 예.
0: 그래서 ETF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그 놀랜 가슴 달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도 변동성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 이게 외인들이 들어오는 자금 들어오는 경로를 조금 희석시키는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낮은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는 게 엔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 경상수지의 어마어마한 흑자들 이런 것들이 분명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 중동발 리스크들 중동에서 원유 가격 올라가는 거 유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중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시면서 이와 동시에 이런 변동성이 큰 환율대와 투자시장에서 어설픈 헤지 전략을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금을 포함해서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쭉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 이것만 잘 해결됐어도 우리 계좌가 더 튼실했을 텐데 하는 게 또 이놈의 변동성이에요. 이 놀랜 가슴 언제쯤 다독거려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변동성은 당분간은 이런 높은 선에서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지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네. 후자입니다.
1: 아.
0: 일단 이번에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게 됐던 건 우리 국내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너무너무 정말 엉망으로 관리됐고 최악의 타이밍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미국의 레오폴드 에센브레너라고 24살짜리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운영하는 헤지펀드가 200억 불까지 커졌대요.
1: 네.
0: 근데 200억 불을 운영하면서 세상에 대출을 400억 불 받았답니다.
1: 아.
0: 더 받았다고도 하는데.
1: 예.
0: 그러니 이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를 경쟁자들이 알게 됐대요.
1: 예.
0: 그래서 이 친구가 대출을 받아서 질렀던 대표적인 종목이 샌디스크인데
1: 아.
0: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를 공격을 하고 그때 문샷 충격까지
1: 예.
0: 발생하면서 AI 기업들이 흔들릴 때 청산당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파산 사태가 벌어졌어요.
1: 네.
0: 근데 이 둘이 겹쳐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보다 우리나라가 더 큰 변동성에 노출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이제 이 이후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도 레버리지

0: 청산이 너무나 말도 못하게 진행돼 버린
1: 그랬죠.
0: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소각과 그리고 배당 같은 호재는 있습니다만
1: 네.
0: 현재 지금 고점에서 몰려버린 돈이 7,000포인트 이상에서의 개인 투자 자금이 150조.
1: 아,
0: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또 리밸런싱을 안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역시 국민연금도 그대로 몰려 있는 상태라서
1: 예.
0: 시장의 그 안전판 역할을 해줄 데가 없습니다.
1: 예.
0: 따라서 좀 더 변동성은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앞서 일부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위험천만한 시장이 돼버린 주식시장이 지금 왜 들어가야 되느냐. 미 국채 투자하면 5% 수익 주는데 차라리 채권 투자에 관심 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미 국채 시장도 지금 돌려막기하고 위험천만한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모든 자산 평가에 있어서 완전히 위험이 없는 자산 그거는 정부가 보장해 주는 은행 1억 원 한도의 예금밖에 없죠.
1: 예.
0: 대신에 인플레를 이기지 못하는 금리밖에 우리한테 주지 못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험은 무릅쓸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면서 아까 제가 글로벌 연기금 이야기했지만 한 10년 정도를 내가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미국 달러 이자 5%.
1: 네.
0: 그리고 10년 안에 또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위기가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환율이 또 폭등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예.
0: 외환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콜옵션을 이자 5% 받으면 살 수 있는.
1: 예, 안정적인 수익 그렇죠. 5%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노릴 수 있다.
0: 그게 미국 국채의 매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네. 오르면 가격은 빠지니까 위험한 자산 왜 사요? 라는 분들한테 그걸 옵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야 이게 굉장히 글로벌 특히 누구한테 이게 매력이냐면 연기금들.
1: 예.
0: 왜냐하면 10년간 그냥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거기.
1: 네, 네.
0: 근데 우리 개인은 10년은커녕 한 달도 힘든데.
1: 그렇죠.
0: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아까 연기금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충분히 미국 국채는 사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돈을 좀 물린 분들일수록 본전 찾아야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할 위험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오늘 말씀 경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4: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돼 내일 아침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서울시 버스노조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버스노조는 내일 새벽 4시 첫 차를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산정 기준 시간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의 전 단계 절차인 행정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조지아주 한인 변호사는 연말까지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 법무부를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접수를 마칠 예정이라고 CNN에 밝혔습니다. 게임,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 협단체 11개로 구성된 K-콘텐츠 산업협의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 주재로 K-컬처 400조, 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을 22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콘텐츠 전 장르 협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전체 목표를 함께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의회는 지난 5월 발족 이후 이미 협의체 형식으로 활동하다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인권 측면에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격화되고 있는 노노 갈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가전,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을 중심으로 각각 구성된 노조 간 갈등이 성과급을 둘러싼 이견을 넘어 각종 비하 발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2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최대 15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홍삼 액기스처럼 재료를 진하게 졸인 액체를 액기스라고 하는데요. 표준어가 아닙니다. 뽑다, 추출하다 라는 뜻의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투로 액기스가 되고 그 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데요. 진액이나 농축액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이란 뜻으로 액기스만 모아놨다 라고 하는데요. 이 말도 알자만 모아놨다처럼 우리말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미국의 락밴드 나이트 레인저에서 드럼을 연주하며 노래하던 멤버는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여동생이 못 본 사이에 정말 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아서 노래 한 곡을 썼는데 여동생 크리스티라는 시스터 크리스티보다 여동생 크리스티안이라는 시스터 크리스티안이 더 입에 잘 붙어서 제목과 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나이트 레인저는 이 곡의 제목 때문에 이 노래의 내용이 종교적인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0: 9월 15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Night Ranger, Sister Christian이었습니다. 이게 영어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진 않지만 이 원래 주인공이었던 동생의 이름은 크리스티, K로 시작하는 K-R-I-S-T-Y였다고 하고요. 근데 발음상 바꾼 이 노래의 제목은 Christian, C-H-R-I-S-T-I-A-N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을 뜻하는 크리스찬하고 철자가 같고 그러다 보니 이 노래가 종교적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이 노래 이정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학창시절에 즐겨 듣던 노래인데 문득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하셨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노래들 갑자기 생각날 때 골든디스크 떠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추억 속 노래와 함께합니다.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진행 중에는 문자 미니 참여가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그 외의 시간에 골든디스크 생각나실 때는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으로 들어와 주세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지금 막 끝난 이 노래는 The Four Tops의 For Once in My Life였는데요. 최희연님 신청곡이었고요. 그보다 먼저 들으신 노래는 Patti Page, Changing Partners였습니다. 이 곡 골라주신 0925님이 저는 요즘 Patti Page, Changing Partners에 푹 빠져 있어요 하셨는데요. 본인이 정말 푹 빠져 계신 노래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같이 들었고요. 이혁주님은요, 저희가 이제 골든디스크 이야기할 때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종종 어제 발매된 음악이라고 해도 거기에 내 추억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올드팝으로 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혁주님이 어제 나온 노래도 추억이 있으면 올드팝이다? 그러면 저 노래 하나 신청할게요. 작년에 나온 영화 F1, 딱 이맘때쯤인 9월에 봤거든요. F1 OST에서 Don Toliver의 Lose My Mind을 신청해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아해요. 틀어주세요. 이 곡도 저한테는 작년에 영화를 봤었던 추억이 있으니까 올드팝 맞죠? 하셨는데요. 네, 골든디스크 기준에서는 맞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시대와 장르 상관없이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음악들을 다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패티 페이지와 돈 톨리버가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 멋있지 않나요? 이 음악을 들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끝내는 이 시간쯤 되면 에이,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내일 다시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혁주님, 이 음악 들으시고 지금부터 뭔가 불타올라서 뭔가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도 잠은 주무셔야 됩니다. 네, 잠은 소중하니까요. 뭐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Don Toliver featuring Doja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67년생 미국의 R&B 가수 토니 블랙스턴 이야기를 해볼게요. Unbreak My Heart로 너무 유명한 가수죠. 토니 블랙스턴. 그런데 이 솔로로 활동을 하기 전에 본인의 여동생들하고 같이 다섯 명이서 5인조 자매 그룹인 The Blackstones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토니 블랙스턴이 장녀의 맏이었고요. 그 밑에 이제 친동생 4명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데뷔곡이 1990년에 나온 Good Life라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한 곡을 싱글로 딱 내고 토니 블랙스턴은 솔로로 나와버리고요. 이제 자매 중 3명이서만 96년에 이제 The Blackstones로 앨범을 하나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유일한 정규 앨범이었었고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2015년에 이제 다섯 자매들이 다시 다 뭉쳐가지고 크리스마스 앨범을 한 장을 더 냈었습니다. 그랬는데 토니 블랙스턴이 아무래도 이 솔로로 나오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다 보니 그룹 활동은 자연스럽게 좀 뜸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솔로로 나온 토니 블랙스턴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10장의 앨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집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이 후배 R&B 가수죠. H.E.R. 허와 같이 작업을 했었던 Gotta Move On이라는 곡이었어요. Unbreak My Heart의 그 가수가 가진 현재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그걸 들어볼 수 있는 음악입니다. 자, 그러면요. 토니 블랙스턴의 데뷔곡으로 The Blackstones의 Good Life, 이 그룹 활동했을 때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요. 이어서 가장 최근 싱글인 토니 블랙스턴 피처링 허의 Gotta Move On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토니 브렉스턴의 데뷔곡 더 브렉스턴스라는 그룹에서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Good Life 들으셨고요. 이어서 2020년에 나온 가장 최근 싱글 토니 브렉스턴 피처링 허의 Gotta Move On까지 함께 하셨어요. 2538님 Guns N' Roses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신청합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울산에 조문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

60대 초에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60대 초면. 그런데 뭐 죽음의 이름과 늦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죽음이 다 이르게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친구분이 2538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가 주셔서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538님께서 신청해 주신 Guns N' Roses, Knocking on Heaven's Door. 친구분 어머니의 명복을 빌면서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0: 김동한님, Survivor의 I Can't Hold Back, Eye of the Tiger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예요 하시면서 추천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Guns N' Roses의 Knocking on Heaven's Door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Survivor, I Can't Hold Back.
1: 안전하는 오늘부터

9월 15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조주연님이 골라주셨어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Use your imagination.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Dial 9299. Here is Dial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단임이다 하는 말에서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우리 모임의 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처럼 쓰이죠. 또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을, 끝으로 단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우리말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5: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첫 차부터 예고됐던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양 로비 의혹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검찰 자료 유출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90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할 예정으로 인사 논란과 프로모제이어 파병 문제 등에 대한 언급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6: 내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9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 오늘 예고됐던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의 새벽 막판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6: 하지만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은 이번 합의에서 빠져 불씨를 남기게 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0: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협약 협상이 오늘 새벽 타결됐습니다. 노조 측은 어젯밤 10시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예고했지만 막판 추가 협상 끝에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오늘 4시 첫 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전 노선 정상 운행에 나섰습니다. 노사 양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여 2026년도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 물론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만 시민을 위해서 합의를 이뤘다는 그 자체가 그래도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0: 당초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준 시간이 적게 인정될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해집니다. 노조 측은 기준 시간을 작년 동아운수 소송 등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다른 소송들도 진행 중인 만큼 월 209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왔습니다. 노사는 기준 시간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연말 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2: 아쉽게도 또 결국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사측이나 노측이나 계속 아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0: 당장 파업은 면했지만 양측이 강하게 대립하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한 합의를 미루면서 이후 불씨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김 후보자가 재난셀에 속아서 청탁에 나섰을 가능성을 인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수사 보고서엔 혐의 내용 외에도 김 후보자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이란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4: 지난 2023년 11월 말 서울 서부지검은 재난셀 창업자 강모 씨 측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송한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이란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햄스터 모델에서 체중 감소 효과 및 체온 조절 효과를 확인했거나 정상적인 실험을 통해 폐병변 감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 파일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 인도 EA 임상 결과 환자들에 대한 유의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수사팀은 피의자 강 씨가 양 씨와 김 후보자에게 임상 결과를 부풀려 마치 효능이 뚜렷한 것처럼 설득했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한 이유는 브로커 역할을 한 양모 씨가 운영하는 구스타가 재난셀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한 목적도 부정할 순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강 씨가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라면 이 또한 사건의 현상, 강 씨의 죄질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처분을 하기 1년여 전에 김 후보자가 허위 자료에 속아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앞서 수사 초기인 2022년 11월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김 후보자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이라는 인터넷 검색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5: 나를 수사하는데 왜 대장동 건 관련해서 내 친구 통화 내역까지 수사를 했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아 이게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4: 검찰은 2년여간 반부패 전담부서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가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예상대로 신약 로비 의혹이 야당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검찰 자료의 유출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이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7: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6: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예상대로 신약 로비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8: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6: 브로커 양 씨와 김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과 대화를 내세우며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9: 이 사진 오늘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진 어디서 찍으셨습니까?
7: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9: 기억이 안 나시더라고요.

0: 지지자분들과 출마장에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1: 그러자 김승원 후보자는 부적절한 청탁이 아니라 고충 민원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 전달한 민원은 절차에 대한 그런 불공정을 살펴봐 달라는
3: 것뿐입니다. 그렇게...
2: 저는 문과입니다. 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는 것은
3: 못 읽어요?
2: 제가 알 수가 없고요.
1: 이어 자신의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건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 때문이라 지적하며 검찰 수사 자료가 어떻게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고 역공했습니다.
2: 검찰의 은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1: 야당이 제기한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시설 특혜 의혹을 두고는 가족조합이 아니라며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것은 아내의 부탁이었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4: 최근 국정 지지율이 잇따라 떨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에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인사 논란과 부동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주제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5: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과 마주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영빈관에서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30일 1주년 순방 성과처럼 특별한 계기 없이 열리는 첫 기자회견.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현안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6: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5: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앞에 앉아 90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6: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5: 이딴 후보자 낙마로 불거진 인사 논란, 부동산 정책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개혁의 속도와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까지.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된 현안들이 그대로 질문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은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모두 현재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전 영상 질문이나 추첨 등 이벤트성 요소를 없애는 대신 생중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도 회견에서 전할 예정입니다.
7: 이번 기자회견은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의 흐름을 바꿀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심의 경고에 맞는 진단과 해법 없이 설명과 설득에 그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의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8: 국제 유가가 약 넉 달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장 대비 2.9% 오른 배럴당 108.7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전장 대비 4.38% 오른 배럴당 105.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0: 해금리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모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63% 내린 52,093.1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하락한 7,585.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도 0.78% 내린 25,981.5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인 UA 어플라이의 먹통 사태로 원서 접수 마감이 1시간 늘어났던 사이 17개 대학이 최종 경쟁률을 공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연장한 대학 중 당일 18시 기준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은 17개 교로 파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선 최종 경쟁률을 본 뒤 원서를 넣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를 점검하고 대학과 협의해 불공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접수 취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원서를 정상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은 1,200명으로 파악됩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등 24도에서 30도로 나타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으로 벌어지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칫하지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추석 연휴에 귀성하겠다는 응답이 44%로 지난해보다 8% 증가했습니다. 집에서 그냥 쉬겠다는 응답도 45%가 나왔는데요. 이번 명절 연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서인지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 계획은 좀 줄어들고 고향을 찾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보는 거 반갑긴 한데 가게 지출이 늘어나는 건 좀 부담이긴 하죠. 올해 추석 예상 지출액은 평균 72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부모님 용돈이 평균 30만

0: 20만원 정도, 명절 상차림 비용이 22만원, 교통비가 1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9월 16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볼게요. 서울 15도, 부산 22도, 대구 18도고요. 대전 15도, 광주 18도, 강릉 17도, 제주 22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용료가 됩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인간 쓰레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

0: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인간 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즉흥적, 충동적 발언이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자작극에 대해 부친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부산지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한 전 후보와 공범 윤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정 씨는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의 부친은 부산의 의료업체인 온병원그룹 정근 회장으로 부친과의 갈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다소 뜬금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 씨 측 변호인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올해 3월 초 장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아내 B씨를 10여 차례 찌르고 이를 제지하는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에 B씨는 전치 6주, 장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2월 가석방된 직후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외도를 확신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뽀뽀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어제 특수폭행과 총포류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1월 27일 인천 부평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여성 B씨에게 뽀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요구를 거절하고 가게 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향해 가스총을 8차례 발사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미국 국방부에서 이란 전쟁 때문에 이제 탄약을 비롯한 군수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1: 네, 미 국방부 감찰관이 이란 전쟁 발발 후에 4개월간 소모된 비용이 우리 돈으로 45조 5,141억 원에 추산된다는 내용의 첫 피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0: 네.
1: 여기에는 소모된 탄약 비용이 30조 2,8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장비 손실액이 5조 원 이상, 기타 지출액은 10조 원 이상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0: 네.
1: 파손 시설의 복구 비용은 제외한 수치들이고요.
0: 네.
1: 이라크와 쿠웨이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에서만 2,825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0: 네.
1: 또 전쟁 발발 초기에는 2만 명이 넘는 미군과 외교관이 몇 주에 걸쳐서 다른 곳으로 피난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기간에 최소 30대의 대형 미군 드론이 파괴가 됐고요.
0: 네.
1: F-15 전투기 4개, KC-135 공중급유기 12대와 기타 항공기 9대도 파괴가 됐습니다. 보고서에는 탄약 소모로 인해 전략적 재고 부족이 발생했고 탄약 재보급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반의 병목 현상이 드러났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0: 네.
1: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탄약 부족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0: 네, 미국도 엄청난 손실을 겪었고 또 계산되지 않은 것들까지 합치면 더 피해가 클 텐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0: 대통령은 이란 원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에 기자들에게 베네수엘라에서처럼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잔류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아마 결국 이란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 네.
1: 베네수엘라 원유 확보를 통해서 거둔 미국의 수입이 전쟁 비용을 몇 번이고 치르고도 남을 정도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원유를 차지했던 것처럼 이란의 원유를 차지하기 위해 이란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암시한 것을 해석이 됐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원유를 차지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했었고요.
0: 예.
1: 지난 6월에는 이란의 원유가스 사업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발언은 이란의 원유 확보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직접 연결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구체화된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0: 네.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더 길게 끌고 간다면 파병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도 좀 달라지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확보를 전쟁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0: 네.
1: 한국이 검토하고 있는 파병의 성격도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원유 확보를 위해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서 참수작전을 감행한 것과 비슷하게
0: 네.
1: 이란 정권의 붕괴를 시도하게 되면 미군의 확장된 군사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0: 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번 전쟁이 홍해 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나 예멘 후티 반군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도 한국의 파병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0: 예.
1: 후티 반군은 최근에 홍해 연안 항구 도시 모카를 장악했고 바브엘만데브 해협 중심에 있는 페림섬까지 진출한 상태입니다. 또 사우디 본토에 있는 군사기지를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도 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이란 무장세력도 사우디의 송유관을 공격하면서 이란 본토와 호르무즈에 집중 되어 있던 전선이 사실상 이라크, 사우디, 예멘, 홍해 이쪽으로 확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0: 네.
1: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중동에 파견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0: 그렇군요. 한국은 파병을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이제 동맹국들한테 전쟁 비용을 배상하라고 했다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1: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SNS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전 세계 국가들은 이 사기극 같은 큰불이 끝나면 미국에 배상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적었고요. 여기서 전 세계 국가들이라고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0: 네.
1: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보다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이 전 세계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을 제대로 돕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심기를 표출을 한 거죠.
0: 네.
1: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경유 부족 사태는 중동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면서 현재 전 세계 경유 부족 현상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탓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0: 예.
1: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원인을 다른 국가에 돌리기에 바쁜 모양새입니다.
0: 네, 어쨌든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지가 않는데.
1: 다른 나라들하고 어떤 상의가 없이 전쟁을 시작했죠.
0: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간선거에 기름값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치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이 기름값 때문에 굴욕을 당했다고요? 어떤 얘기인가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원유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를 했었거든요.
0: 네.
1: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원유 수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국경에서 정말 수천 킬로미터, 최대 한 2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정유시설까지 타격을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굉장히 심각한 에너지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러시아가 자국 내에서 써야 될 기름까지 부족해지다 보니까 수출량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고요. 안 그래도 이란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불안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가 더 안 잡히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런 요청을 한 건데 근데 하루 만에 러시아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0: 예.
1: 그런데 보란 듯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있는 주유소를 공격을 한 겁니다.
0: 아하.
1: 사실상 말을 안 들은 거죠.
0: 그러네요.
1: 네.
0: 이제 트럼프 입장은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그럼 우크라이나 측에서

0: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동의를 했던 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파트너들이 러시아의 이 공격 중단을 보장해주면 러시아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준비는 돼 있는데
0: 예.
1: 러시아가 어떤 합의든 지킬 의지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0: 네.
1: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이 에너지 휴전을 언급하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에서 또 1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시설을 타격해서 피해를 주기도 했고요.
0: 네.
1: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겨울이 오기 전에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할 뜻이 크지 않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0: 아, 예.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군 5만 명이 추가로 파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아마 전쟁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0: 네.
1: 앞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 당국이 북한이 향후 3만에서 5만 명까지 추가로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이번엔 영국 BBC가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현재도 8,500명 정도가 러시아 영토에 남아서 국경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1: 이 파병된 북한 병사들은 타국에서 싸우다가 적에 잡혀서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폭하는 게 명예로운 것이다 라는 사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2024년 말에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목숨을 잃은 2,200여 명 중에 절반 이상이 자폭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북한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의 목숨을 러시아에서 희생시키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0: 네.
1: 북한은 무기 판매와 병력 제공을 통해서 2년 반 만에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북한 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고요.
0: 네.
1: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식량과 석유 외화를 확보했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0: 아, 네. 어쨌든 그 돈벌이 그 젊은이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데요.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없기에 전쟁이 어쨌든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1: 네.
0: 자, 다음은 AI 관련한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AI 종말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1: 네, AI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란 전쟁만큼이나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요.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엔트로픽과 구글 연구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AI 속도 조절론이 이제 급부상했습니다.
0: 네.
1: 이걸로 주가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일각에서는 AI 개발이 인류의 종말을 더 당길 수 있다라는 암울한 전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AI와 데이터 센터를 겨냥하는 역겨운 음모가 있다라면서 이 음모론을 기뻐할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다라고 밝혔고요.
0: 네.
1: 이 문제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와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지난 14일에 LA에서 열린 토론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가 토론 중에 왔고요. 이걸 직접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청중들도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0: 네.
1: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에게 로봇이 세상을 장악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주장이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0: 네.
1: AI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이 중국하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0: 젠슨 황 CEO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 네, 황 CEO는 이날 토론에서 AI가 세상을 종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예측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일축을 했고 우리는 AI 경쟁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로 치긴 했는데요.
0: 네.
1: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를 제기했던 엔트로픽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큰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고 그러면서 AI 기업들은 자사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느낀다면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추석 연휴 맞아서 중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휴대폰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1: 네, 중국이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무원 출입국 관리 규정을 이제 어제부터 시행을 했고요.
0: 예.
1: 출입국자의 신원과 입국 체류 목적 확인을 위해서 뭐 관련 상황을 질문하거나 문건 자료뿐만이 아니라 전기 자료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휴대전화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아무래도 무비자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0: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2: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을 했고 공방도 상당했습니다.
3: 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4년간 약 8억 8천만 원의 바우처 수익을 얻고 이 가족들이 약 3억 3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라면서 이른바 특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2: 네.
3: 김 후보자는 가족 소유 기업이 아니라 발달장애 아동의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조합이고 이 급여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2: 네.
3: 아내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 아들에게 일을 맡겼다라고 설명을 하다가 잠시 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 네, 아들도 전공자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가족의 사연과 또 사업자 선정 과정의 특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2: 네.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 이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면서도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승인해달라는 청탁이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지 확인해달라는 민원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2: 네.
3: 특히나 실험 자료 조작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과입니다 라고 답을 한 게 좀 화제였는데
2: 예.
3: 치료제 성능이라든가 자료의 진위를 본인이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2: 네.
3: 그래서 이 치료제를 1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업체 측의 설명을 너무 믿었던 것 아닌가라면서 좀 후회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2: 네.
3: 장관이 되면 이 제넨셀 회사 관련 주가 조작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 회복 방안을 찾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청탁 그리고 주가 조작 관여는 계속 부인을 했는데요.
2: 네.
3: 정치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니 알선 뇌물 약속 혐의의 기소유예 처분도 헌법 소원으로 다투고 있음을 어제 재차 강조했습니다.
2: 네. 그리고 김 후보자가 이 검찰 수사 자료가 한동훈 의원한테 넘어간 경위를 밝히겠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3: 네. 그러니까 본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수사 기록을 요청을 해도 충분히 받지 못했는데
2: 네.
3: 어떻게 한동훈 의원이 이 내부 문건과 녹취록을 확보했느냐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2: 네.
3: 검찰의 내부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 강조했는데요. 자료를 왜곡하거나 짜깁기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2: 네.
3: 장관이 되면 검찰에 전자정보 보관과 외부 유출 문제를 감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의원 측에서는 이건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기

0: 하기 위한 시도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그리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했던 이력에 대해서도 도마에 올랐죠.
0: 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라고 추궁을 했는데요.
1: 네.
0: 근데 어제 김 후보자 이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직접 주는 이 방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예.
0: 본인은 대통령 사건을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답을 한 건데요.
1: 네. 그러니까
0: 과거에 이제 공치모 공동대표 같은 걸 했던 것들은 조작 기소 의혹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은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1: 네. 그리고 최근에 김성원 후보자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한 것이 있는데 어제 이 내용도 나왔습니다.
0: 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을 해산하겠다고 한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라는 게 김 후보자의 답변이었는데요.
1: 네.
0: 그 서면 답변 미리 제출했던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 관련 사건을 살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거지 이게 바로 정당 해산 추진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해산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1: 예,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장문의 반박문을 SNS로 전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공방이 이제 김민석 대표 한동훈 의원으로 좀 튀게 되면서
1: 예.
0: 김민석 대표가 어제 약간 작심한 듯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1: 예.
0: 일단 본인의 정치자금 사건 또 계속 논란되고 있는 새천년 NHK 술자리 논란을 반복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서 한동훈 의원 윤석열과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은 핏줄의 배다른 형제였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자금 사건은 선거 지원금의 영수증 발급 누락을 문제 삼은 표적 사건이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술자리에서도 술을 마시거나 여성 접객원을 끼고 있었다라는 주장은 부인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동훈에게서 이빨을 뽑겠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1: 예.
0: 이빨을 뽑는 건 치과 의사의 일이지 검사나 국회의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치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개인적 감정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제명 또 자격정지 추진은 당분간 유보하겠다 이런 뜻도 덧붙였습니다.
1: 네. 한동훈 의원도 SNS에서 즉각 맞받았죠?
0: 네. 김민석 대표가 SNS 올리자마자 여러 개를 네. 연달아 올리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1: 예.
0: 일단 멘탈 깨진 것 같은데 멘탈 관리 좀 하라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정치 자금을 받았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0: 자신의 발언이 아니라 김 대표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진짜 오물인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요.
1: 네.
0: 김승훈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 대해서도 어제 여러 차례 SNS 글을 올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문과라 모르는데도 여동생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독약 로비를 한 게 더 나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1: 독약 로비.
0: 네.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의원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네. 민주당 오빠들의 독약 로비 게이트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실험 과정에서 뭐 햄스터가 뭐 죽었다라든가 네. 이런 점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1: 예.
0: 하지만 어쨌든 독약 로비냐 아니면은 청탁 의혹 프레임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양측의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 예. 어제 오후에는 한동훈 의원이 백브리핑도 했더라고요.
0: 원래 이제 사실 낮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그게
1: 예.
0: 취소가 되고 오후에 이제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본인의 의혹 제기와 자료 공개 때문에 이제 김승훈 후보자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한동훈 의원을 직격을 했는데 아 그런 식이면 나 100번, 1000번이라도 민주주의의 적이 되겠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정권이라면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네. 정권을 꼬집은 구호였죠.
1: 네.
0: 김민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 윤석열과 배달은 같은 핏줄이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1: 네.
0: 본인은 술도 마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막걸리지 않냐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꼬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장서서 공격했던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의 기억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김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강신성 씨를 당대표 특보로 임명한 것은 매관 매직 의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 대한 국회 제명 추진을 유보하겠다고 김희석 대표가 발언한 거는 물지 못할 거면

0: 짓지나 말라라는 식으로 거칠게 받아쳤습니다.
1: 네. 자, 그동안 이제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문제가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있죠. 어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 문제로 질타를 받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17년 동안 보유하면서 실제로 거주했던 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 네.
0: 국민의힘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정작 본인 집에선 거의 살지 않았다면서 이거 모순 아니냐라고 추궁을 했는데요.
1: 네.
0: 이영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라면서 송구하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1: 예.
0: 다만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했던 주택이라면서 투기 목적이라는 비판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뭐 발령을 받고 보니 뭐 실제로 거주하기 힘들었다 이런 해명이었던 것 같아요. 또 가족의 ETF 투자 수익을 놓고 또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죠.
0: 네, 그러니까 이영일 후보자가 국민연금과 레버리지 ETF 관련 정책 회의에 참여한 기간 동안 가족들도 ETF 투자를 통해서 3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이 내부 정보와 투자 수익이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일종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1: 예.
0: 이 후보자는 이거 개별 주식을 구매한 게 아니라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장기간 보유한 수익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1: 네.
0: 본인의 정책 결정과 가족의 투자 수익은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비판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 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전 월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어제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초고가 주택에 공정하게 과세하자는 게 원래 핵심이었는데
1: 네.
0: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르는 논쟁으로 번지면서 정책 목표가 오히려 흐려졌다라고 짚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후보자는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실거주 중심의 정책 방향은 유지할 뜻을 밝혔고요. 또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하는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 의견을 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1: 네.
0: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이 혜택을 받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이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신설이 되죠. 162조 원 규모의 이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답니다.
0: 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했을 때 별도의 기금에 적립하자는 게 지금 정부의 주장인데
1: 네.
0: 아니 국민의힘은 별도로 돈이 생겼으면은 기존에 쌓여있던 채무를 갚거나 해야지 왜 정부가 돈주머니 따로 만드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일반 회계로 가능한 사업까지 이 기금으로 넣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후보자는 아 이거 정부의 짬짓돈은 아니다라면서 기금 운용 계획도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0: 미래 성장에 투자를 하고 앞으로의 세수 부족에 대비할 장치라는 건데요. 현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라면서 성장을 통해 재정 여건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정책의 사령탑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문도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이 한 말이었습니다.
0: 네, 이전까지 내각에 있었던 정성호 의원이 한 말인데
1: 예.
0: 사실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 시절에
1: 예.
0: 뭔가 김용범 실장만 너무 눈에 보이고 구윤철 부총리 너무 안 보인다. 경제정책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이영일 후보자도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라면서 부처의 역량을 모아 경제팀을 하나로 이끌고 본인이 그 결과에도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고요.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지표의 회복이 일자리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 강조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사실 이제 메가특구 등과 이제 연결되면서 주 52시간제가 굉장히 지금 이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데
1: 네.
0: 좀 민주당 정부랑 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과 직무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이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 네.
0: 특히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뭐 일부지만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예.
0: 다만 장시간 노동 자체는 줄이는 게 맞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방향

0: 성에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1: 네, 포괄임금제 금지에도 신중한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0: 네, 포임제 얘기도 했는데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도 있기 때문에 특정 임금 체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규제 개혁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 소관이라고 해서 네. 물러서지 않겠다.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관계 장관들과 논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 예, 자신과 신념이 다르면 대통령도 설득하겠다는 답변도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에서 나온 얘기였을까요?
0: 네, 이게 좀 다른 주제였는데 보안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형소법 개정안 이때 기권했지 않았냐 이런 네. 이력이 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소영 후보자는 제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의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고 대통령도 설득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권은 그 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고 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도 본인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의원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오늘 이유인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6: 공기 데워지는 속도가 빠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1도, 강원도 철원이 8.2도, 천안이 11도에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대구, 부산, 전주, 대전이 모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강원도 철원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제주도는 오늘부터 주말 사이, 동해안으로는 모레부터 주말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2291님 문자인데요. 어제 대한민국 대 카타르 축구 경기가 있었죠. 엄지성 선수의 해트트릭 정말 속 시원했어요.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해주셨는데 네,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알시나고야 아시안게임 첫 경기에서 카타르에 4-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지성 선수가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22일에는 사우디와 조별리그 2차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기대가 되네요. 2291님이 청해 주신 정미조의 7번 국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디 전어뿐일까요? 갈치나 꽃게도 가을이 되면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이 때문에 가을에는 낚시를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곤 하죠. 혼잡한 해역에서 충돌사고가 나거나 선상에서 난방기기를 쓰다가 불이 나는 건데요. 실제로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큽니다. 어선이 몰리는 데다 수온도 차가워지는 가을, 안전수칙을 준수해서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2: 전기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사고로 인한 감전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 전기안전 캠페인은 송화전업사와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 협약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서울시 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운전직 및 정비직 종업원 등의 임금을 3.2% 인상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오전 4시 첫 차부터 예고한 파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직접 밝힙니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외교, 정책 경제 분야로 나눠 90분가량 진행되며 사회자를 통해 실시간 국민 댓글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며 연이어 최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내각 인선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슬람 최고 성지 메카에도 처음으로 공격 위협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민방위국은 현지 시간 15일 메카를 비롯해 제다, 타이프 지역에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슬람 성지 메카에 공격 위협 경보가 울린 것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발병한 지 넉 달 만에 사망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민주 콩고 언론 공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7,258명, 사망자는 3,5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1,72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 905명이 입원 격리 중입니다. 지난달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네팔 프레스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438명입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8도 등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4도입니다. 김준상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8: 안녕하세요. 말 잘하는 법에 대해 책을 쓰고 강연하는 정흥수입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히읗 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처럼 히읗에서 톤을 올려 정확히 들리도록 발음하는 건데요. 발음이 안 좋은 사람은 고등학교, 사회자, 대회의실, 대단한으로 히읗이 이응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히읗 소리만 잘 내도 발음이 확 좋아진다. 그래서 제 이름은 정흥수가 아니라 정흥수입니다.

0: 백두 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 김의겸 민주당 의원, 3부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저기요 몇 층이에요?
12: 32층이요.
11: 난 280층이요. 층은
13: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같이 더 나은 선택
1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5: 김나입니다.
1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0: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박하림 님이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오늘따라 기분이 좋습니다. 파업 얘기 나올 때마다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차 타는 게 너무 고맙게 느껴집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서울 시내 버스 파업 걱정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 새벽에 극적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첫 차부터 정상 운행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H도도님은 오랜만입니다. 저는 아직 백수 생활 4개월째입니다.
0: 아, 4개월째면 조금 더 휴식을 가지셔도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초조해하실 필요 없고 그 시간을 누리셔라.
0: 그렇습니다.
1: 이 논부셔님, 청문회장이 아니고 싸움터더만요. 국민 눈에는 볼성사납고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청문회 수준 좀 높이세요.
0: 네. 네, 그에 대한 평가는 잠시 후 뭐 릴레이 인터뷰에서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도 밤 12시 끝날 때까지 보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JB타임즈 다음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0: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금요일이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힌 건데요. 질의응답은 정치 외교 정책 파트와 경제 현안 파트 두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연임개헌, 공소취소, 인사 논란, 호르무즈 파병, 부동산 정책 등등이 다뤄질 거라고 언론이 쭉 나열을 하던데 그 가운데 포인트 하나만 딱 꼽아라. 그럼 저는 공소취소를 꼽겠습니다.
1: 왜요?
0: 공소 취소와 어제 열린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한다라는 입장을 피력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민에게 김성원 장관 후보자 임명을 호소할 여지가 더 커질 겁니다. 하지만 공소 취소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말하거나 오히려 취소 의사를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김성원 후보자 임명 논란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임명 논란이 거의 최고 수위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고른 건데요. 기자회견의 성패, 그 효과를 가르는 요인은 공소 취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답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자회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
0: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보면 이러이러한 거 얘기할까 물음표. 근데 이게 뭡니까? 이거 얘기하라 느낌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아무튼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 어떤 말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우리 당의 정책과 노선과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줘야 합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재공천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공천은 꿈도 못 꾸는 그런 당의 문화가 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천받을 때까지만 당에 잘 보이고 당원들에게 잘 보이고 끝나고 나면 제왕이 돼버리는 그런 단체장들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볼 때 옳지 않다.
0: 이 발언을 두고 언론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추미애 지사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건 민주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른 당,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목소리인데 임명이 대변인의 논평 들어보시죠.
3: 손가락 끝이 가리킨 곳은 검찰개혁 완수를 충원한 경기도지사를 향한 졸렬한 좌표 찍기였습니다.
1: 네, 평가는요?
0: 묘하게 엇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태도를 문제 삼은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 엇갈림에서 확인되는 점이 있습니다. 태도를 때림으로써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개인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노선화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양쪽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가, 여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경기도청 청원 게시판에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비상선언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12억짜리 관사에 머물고 있는 점 등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기도 청원은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0: 1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요건 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1만 명 동의를 돌파한 시점은 14일 오후 5시 27분경이었습니다. 그 직후 홍은광 대변인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라면서 그럼에도 마치 민선 국기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다음 날 오전 경기도가 거의 같은 내용의 답변을 내놓고 청원 완료 상태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이 게시판을 닫아버린 것이죠. 자, 이를 두고 청원제도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일방적 처사에 대한 비판이 일었습니다. 자, 이 사례와 김민석 대표의 제왕 발언을 한번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미애 지사의 문제를 이렇게 개인화시키면 다시 말해서 개인의 처신의 문제로 제왕적, 독선적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면 고삐를 줄 수 있고요. 더불어 추미애 그 지사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목소리에 힘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면 추미애 지사가 검찰개혁과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강하게 비판한 건 자신을 향한 문제의 개인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 문제를 노선화하려고 하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반대 해석에도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 춘철님들이 분열, 뭐 태도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주고 계신데 PKY님은 일찌감치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 정치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0: 요즘 그런 게 여러 군데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1: 네, 네. 또 이거랑 좀 약간 별개의 사안이면서 연결되는 사안일 것도 같은데요. 춘철님들도 올려주신 게 있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근데 경기도 재정비상상황을 선언을 했는데 12억 관사를 계약을 하고 이어서 7,700만 원 관용차를 새로 매입한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도 있네요.
0: 아까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퇴 촉구 청원까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1: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 쪽이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 연료를 대상으로 약 4천 톤 규모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사업은 원전에서 사용한 핵 연료를 500도 안팎의 고온으로 녹인 액체 소금을 사용을 해서 재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해달라고 미국이 추가로 손을 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자,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뭡니까? 텍사스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223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12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6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세 개만 합치면 총액이 얼마냐면 2093억 달러입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투자 한도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2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 개의 사업만으로도 93억 달러가 초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업을 더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고 사례가 일본에 있는데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데만 20조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운영 경비만 40년간 20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를 더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첫 번째 미국 정말 칼만 안 들었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시각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주면 받는 것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미국의 태세로 보면 정말 그러냐. 오히려 하나 주면 더 달라고 두 개 주고 세 개 달라고 지금 나오는 게 미국의 태세 아니냐. 이게 정말로 수평적 딜의 현상이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빅토리아주 한인의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부 보수 성향의 한인 회원들이 멜버른 한인회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이거 계속 세워둘 거냐? 한인 회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이유가 뭐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총회에 참석한 4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평화의 소녀상을 계속 설치할지 여부를 놓고 다음 총회에서 안건에 올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졌던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줄여서 멜소연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대 회원들이 소녀상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집회,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반대 집회 등등을 연 적이 있었는데, 보수 성향의 한인들이 이걸 문제 삼으면서 뭐 정치적 중립,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걸 운운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는 한인회관 정문 앞에 세웠던 소녀상을 건물 내부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교민사회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사례도 있습니다. 오클랜드시에서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이 시청이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한인 교민 일부가 또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술 더 떠서 오클랜드 한국 총영사관은 지역 내 대립과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로 답답한데요.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뭐냐면 정치적 중립.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진실이 확립되지 않아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 다시 말해 분열해서 각각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현상이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평화의 소녀상, 더 나아가서 위안부 문제, 이건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이미 진실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퇴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1: 네. 이사나님이 일본이 철거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소녀상 철거를 얘기하는 상황이 더 속상합니다. 소녀상은 전시 성폭행이라는 보편적인 인권, 역사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인데 이를 정치적 문제로 몰며 철거를 시도하는 움직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미스터 탱크빵님은 평화의 소녀상은 정치적 편향성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입니다. 이승만 동상이야말로 정치적 편향 논란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인 교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물음표. 주은툼님은 이거는 진보 보수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친일 반일의 문제 아닙니까? 호랑이님,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0: 답답하겠죠. 이런 소식 들으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1: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2023년 10월 한 의원 병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가 함께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B씨가 누운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보는데 눈이 부시다라는 이유로 병실 전등을 꺼버렸고요.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공용전화기 플러그를 뽑아서 말다툼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B씨를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A씨가 모욕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건 모욕죄 아니라고 뒤집어버렸어요.
1: 오, 이유는요?
0: 자, B씨의 행동에 대응해서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발언에 해당이 되는데 B씨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은 된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건 인정한다.

0: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저런 사람인가 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해야 그게 모욕이 되는 거라는 건데 A씨의 그 표현은 그렇게까지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어야 된다라고 명확히 판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판례는 이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는 그냥 이 경우 정우도 다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엄밀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대법원이 확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 네, 김경민님. 근데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할 거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요?
0: 아, 뭐 B씨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요. 사회적 평가, 사회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1: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무연고 시신 처리 인원이 2021년 3,603명이었는데 2025년에 오면 7,171명으로 두 배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무연고로 시신 처리한 이 사람들 가운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했거나 기피한 경우가 5,370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봐야겠죠.
0: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계의 단절인데요. 어떻게 해서 관계가 단절됐는지는 뭐 사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단절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고립이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귀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단절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사회적 고립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데이지님은 그 이유 중 하나가 혹시 가족의 붕괴는 아닐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0: 뭐 당연히 그런 게 포함이 되겠죠.
1: 네, 신원섭파님은 삶의 마지막이 참 씁쓸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국가가 가족 사이에는 개입을 할 수 없죠. 하지만 가족이 붕괴가 돼서 관계가 단절되고 홀로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국가의 몫이 되는 거죠.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0: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차례로 연결해서 자,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 간사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2: 아, 네, 좀 12시 넘어 끝나서요.
1: 네. 자, 최종적으로 적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2: 네, 뭐 흔들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청문회 전에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뭐 제가 모르는 새로운 팩트가 나오는 게 아닌가.
1: 네.
2: 아, 그런데 뭐 그런 게 없었고요.
1: 네.
2: 예, 그거 뭐 야당 의원님들께서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문회 예고편이 워낙 강렬하고 선정적이지 않았습니까?
1: 네.
2: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본편은 그 예고편에 비해서 좀 밋밋했다, 지루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김승원 의원 언론에 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차분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면이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오늘 아침 조간을 봤더니 거의 뭐 짝이라도 한 것처럼 거의 똑같이 맹탕 청문회라고 제목을 뽑았던데
2: 네네.
1: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제목은?
2: 네, 뭐 제가 예고편하고 본편 좀 비유를 했는데
1: 네.
2: 네, 예고편이 워낙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아니었습니까?
1: 네.
2: 아,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기대치를 잔뜩 끌어올려놨는데 그건 막상 청문회 해보니 그건 AI로 만든 가짜 예고편이었다.
1: 예.
2: 오히려 실사로 찍은 영화 본편은 그 AI만큼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잖아요.
1: 네.
2: 네, 그래서 그 실제 영화는 예고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지루하고
1: 예.
2: 밋밋했고 그래서 맹탕이라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
1: 좀 하나하나 좀 그 짚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청문회가 시작이 되자마자 서로 삿대질하고 여기서 참 인용하기도 거북사스러운 표현을 참 많이 동원했는데 꼭 이래야 되는 겁니까?
2: 아, 네, 저 여야 간의 막말이 오고 간 데는 저도 청문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2: 아, 뭐 저희도 좀 수위가 넘는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1: 네.
2: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2: 이제 후보자 가족들을 건드리는 일이 있어서 저희들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격분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후보자 본인이야 뭐 좀 윽박도 지르고
1: 네.
2: 저 그럴 수 있는데
1: 예.
2: 아, 후보자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그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욱하고 격분해서 서로 간에 그런 막말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거의 통과의례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자료 제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여야가 입씨름을 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도 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야당 간사님께서 제 얘기를 하시던데
1: 네.
2: 저도 지금 어젯밤에 늦게 일어난 일이라 제가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1: 예.
2: 아마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힘 저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370몇 건인가 말씀을 하시던데
1: 네.
2: 그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취합한 자료고 요구한 자료고 후보자 쪽이 말한 거는 그 여야 간의 그 저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공통적으로 공식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요구 자료 아니었나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네. 뭐 기준이 좀 달라서 계산법이 좀 달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1: 그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문회 열리기 전에 김승원 후보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만 38쪽 분량의 그 예상 질의 답변서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위가?
2: 네. 뭐 저도 보도를 보고 나서
1: 예.
2: 아침에 법사위 들어가기 전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받았다는 분이 뭐 전체 10여 명 가운데서 한두 분에 불과했어요.
1: 아, 그런가요?
2: 그래서
1: 예.
2: 네네. 그래서 이게 의원들을 보라고 돌린 게 아니고
1: 네.
2: 보좌진들이 이제 서로 그 상의를 하거든요.
1: 네.
2: 네, 역할 분담도 하고
1: 음흠.
2: 그래서 보좌관들이 함께 회의를

0: 하면서 우리 한번 쟁점을 정리해보자라고
1: 네.
0: 해서 보좌진들끼리 만나서 쟁점을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지금 이제 그 쟁점 몇 가지 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제네셀 치료제의 실험 자료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0: 네네.
1: 예, 그 관련해서 김성훈 후보자가 저는 문과입니다라는 요지에 그 답변을 네네. 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네. 그 문과란 말이 조금 그랬죠. 좀 약간 좀 책임 회피성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1: 네.
0: 근데 사실 뭐 이과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0: 그렇죠. 네. 이건 뭐 그 식약처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네. 김성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달라 그려지고
1: 예.
0: 있다고 하니,
1: 예.
0: 그리고 그 전에 받은 자료가 95% 정도의 약효가 난다고 하니, 당시 뭐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았습니까?
1: 네.
0: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전문성이 없더라도 그걸 또 알아볼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단지 절차를 밟아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문과란 말을 좀 한 것 같은데요.
1: 네.
0: 실제로 그 오유경 식약처 처장님이 며칠 전에 우리 국회에 와서 보건복지위에서 그때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시험이 보통 한 10일 걸리는데 평균
1: 네.
0: 제넨셀도 11일 걸렸다. 뭐 봐준 거 없다.
1: 예.
0: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1: 예.
0: 그리고 그 당시 검찰이 이 식약처를 6번인가 7번인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처장, 그 밑에는 뭐 말단 직원들까지 다 자료를 긁어갔는데 만일 실제로 뭐 이 임상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가 좀 봐줬다.
1: 예.
0: 그러면 식약처 직원이 어디 온전히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식약처 손끝 하나 안 다쳤거든요.
1: 네.
0: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 뭐, 김성원 의원이 부탁한 내용이, 뭐, 그렇게 법에 어긋나거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독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한 걸 어떻게 또 창탁을 할 수 있느냐. 이 점을 강하게 제기하던데요.
0: 아, 그게,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1: 네.
0: 근데,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 네.
0: 유효성 시험 또
1: 네.
0: 성능 시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독약이라고 하는 게 양이 많으면 독이 되고
1: 예, 예.
0: 양이 적으면 또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 쥐한테 약을 투여를 했는데 이 쥐가 실제로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쥐였는지 아닌지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양을 많이 투여하면 아무리 좋은 약도 그
1: 네.
0: 독이 되는 거죠. 쥐는 그랬던 것 같고요. 사람도 뭐 90여 명 했는데, 뭐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던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서 김성원 후보자는 뭐라고 지금 이거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고 이랬던데, 그러니까 이 기소유예 자체도 부당하다라는 그러니까 취지의 주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엊그제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1: 네.
0: 하여튼 2년 넘게 11명의 검사를 투입을 해서,
1: 네.
0: 하여튼 장기간 이렇게 탈탈 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검찰 자체적으로, 서부지검이 수사를 해서 대검에다가 8개월 구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대검에서 야 이거 증거도 없고
1: 예.
0: 비록 약속은 했지만 뭐 실제 돈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대검이 물으니까
1: 예.
0: 서부지검이 몇 년 동안에 판례를 한번 다 뒤져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처벌받은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했으면
1: 네.
0: 무혐의 처분하고 깨끗이 종결을 해야 되는데
1: 예.
0: 뭐 검찰 입장에서도 몇 년씩 끌었던 사건이니 뭐 자존심도 있을 테고 뭐 직급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기소유예를 처분했는데 기소유예라는 게 뭡니까? 야, 나중에 보자. 뭐 이거 아니겠어요. 판...

0: 날 안 내리고.
1: 예.
0: 네네. 근데 뭐 나중에 보자는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없죠.
1: 알겠습니다. 근데 그 식약처장 비서가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이 그 새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보면 국회의원의 청탁은 김승원 의원 말고는 없었다. 청탁성 메시지가 분명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0: 네,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
1: 네.
0: 네, 뭐 의원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1: 예.
0: 뭐 청탁을 해서 그게 말단 직원까지 전달된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그 직원이 말단 직원들이 자기가 접해본 경험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1: 예.
0: 네, 하여튼 결과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예, 결국 못 잡아넣지 않았습니까?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그 사건 처리 계획 보고서 아닙니까? 검찰 내부 문서인. 이게 공개가 돼서
0: 네네네.
1: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지금 막
0: 네,
1: 한상숙
0: 그렇습니다.
1: 총리나 그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이거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네, 지금 뭐, 지금은 대행이죠.
1: 예.
0: 대행이고 지금 법무부 차관인데,
1: 예.
0: 법무부 차관이 지휘 아래
1: 네.
0: 네,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1: 예.
0: 네.
1: 아, 그래요? 그
0: 네.
1: 좀 기다려 봐야 되는 문제가 될것 같고.
0: 네.
1: 어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그 김성원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걸로 보면 그 이제 발달 장애인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편의를 많이 봐줬다라는 요지에 지금 발언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0: 네. 일단 이게요. 뭐 이제 우리 주진우 의원은 이제 막 특혜를 줬다
1: 네.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우처 제도라고 하는 게 발달 장애 아들에게 시에서 뭐 하여튼 진짜 다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바우처를 어디에서 쓰느냐 하는 문제인데
1: 네.
0: 네, 이게 뭐저 김성원 후보 부인인 있는 협동조합이 됐다 그래서 다른 데는 떨어지고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1: 네.
0: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쓸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발달장애아나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권장하는 사안이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일정한 조건만 갖춰지면 시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뭐그 소방 문제 얘가 그 요건에 좀안 맞았던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뭐
0: 그런데,
1: 특혜 이런 건 아니다.
0: 네, 그것 때문에 뭐, 주진우 의원은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1: 네.
0: 이야기를 하는데,
1: 예.
0: 발달장애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고마운 일이고,
1: 네.
0: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김성원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을 자신은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어제 발언을 했어요. 이건 이제
0: 네.
1: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이건
0: 네.
1: 입법 사안입니다. 혹시
0: 그렇죠.
1: 이
0: 네.
1: 문제는 지금 당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0: 뭐, 이 문제를, 뭐, 저도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1: 예.
0: 네, 이 문제를 놓고, 뭐, 당 지도부와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1: 예.
0: 그런데, 뭐, 대체적인 당 분위기가, 초기에 뭐, 그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조항을 넣는 내용이었잖아요.
1: 예, 그렇죠.
0: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 당 전반적으로?
0: 네. 당 전반적으로 뭐 그걸 지금 주장하는 분들도 없고
1: 네.
0: 당 지도부도
1: 예.
0: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네.
1: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아 있는데 여야가 합의로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0: 아, 같이 해줘야죠. 우리 저 조금 이따 박형수 간사님이랑 통화하시는 것 같은데.
1: 아니요.
0: 네.
1: 의원님 다음 인터뷰입니다.
0: 아, 다음 인터뷰이십니까?
1: 예.
0: 네네. 박형수 간사님께서 합의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1: 네.
0: 네, 근데 17일 뭐 본회의가 있으니 그 전에, 내일 모레 사이에 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기를
1: 예.
0: 기대합니다.
1: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아도 열흘인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은 임명장을 줄수 있는데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임명을 해야 됩니다.

0: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그러면?
1: 네, 지금 뭐 어제 청문회에서 뭐 김성원 의원의 결점이나 단점이 새로 나온 건 없는 거고요.
0: 네.
1: 오히려 김성원 의원이 좀더 단단한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임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청문회 끝나고 박형수 간사하고는 좀 얘기 좀 나누신 건 없고요.
1: 네, 지금 어제 뭐밤 12시 넘게 끝나서
0: 예.
1: 네, 오늘 저 법사위 법안소위 1소위가 있는데
0: 예.
1: 그때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만나시기 전에 잠시 후 3부의 인터뷰가 예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0: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0: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0: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지금 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에서 세계선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0: 네네네.
4: 그런데 최근에 전남 광주 특별시가 선 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 중인 걸로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0: 네.
4: 살펴보니까 지난 10일에 이제 옛 전남도 본청인 무안청사와 그 직속기관 또 사업본부 사업소까지 보냈던 공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공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 여수 세계선 박람회 박람회 성공 개최와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박람회의 방문과 관람 시에 출장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부서장께서는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어떻게 출장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지 또 이걸 실제 공무원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0: 그럼 실제로 출장 처리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4: 해주고 있는지는 현황은 파악이 안 됐는데 공문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0: 네.
4: 그러니까 출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권이나 행사장 안에서 쓴 영수증을 제출을 하면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또 근무 시간에 관람이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출장 처리가 되는 뭐 교통비라든가 일비까지도 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0: 예, 출장이니까.
4: 네.
0: 예.
4: 다만 이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한테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고 공문 수신자가 담당 업무와 관계가 없는 기관 소속의 모든 직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공문에 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기관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 실시하라라고 되어 있으니 개인의 자율적인 관람이라기보다는 뭐 부서별의 업무 공백까지 다 고려를 하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0: 근데 이게 좀 공무수행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4: 없죠. 예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행안부의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공무와 상관이 없는 사항은 출장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0: 네.
4: 어제 직접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담당 직원이 맡고 있는 직무라든가 어떤 출장의 목적이라든가 그 직원이 현장에 가서 하는 구체적인 공무가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야 한다. 단 이 출장 목적이라는 거는 상사가 명확하게 지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출장이 처리가 가능한지는 지자체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건데요.
0: 네.
4: 그래서 공문을 보낸 전남 광주 특별시의 행정 지원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의 연장선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 전에 이제 전남도가 어떤 도 주최 행사 국제 행사 같은 걸 열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연관 업무인 직원만 출장 처리가 가능했는데 이게 2023년부터는 뭐 참석만 하면 다 출장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문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0: 예.
4: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 주간 행사고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동무상 출장 조치를 이제 내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 그 연관성을 떠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현장 방문으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0: 귀에 붙이면 귀걸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그런 거 아니에요?
4: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는 게 공무원들이 이제 성과 성과금 평가를 상사로부터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안 가나 자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0: 네.
4: 또 이런 식으로 관람을 독려하는 게 비단 지자체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끼리도 관람객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 움직임이 있는데 이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라고 해서 섬을 보유한 전국의 28개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가 구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억 원을 기금으로 입장권을 사전 구매를 했었는데 이 구매

0: 대한 입장권을 28개 섬 지역 기초단체 다시 배분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박람회를 방문할 경우에는 이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이제 실적이 처리가 되는 상시 학습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단서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게 사실 각 기초단체가 예산으로 매년 500만 원씩 내고 있는 그런 부담을 해서 모은 적립금의 일부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금으로 박람회 입장권을 사고 그걸 다시 각 지자체가 표를 나눠 가지면서 박람회 관람을 독려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의 공무원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큰 박람회든 무슨 박람회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알려가지고 홍보가 돼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게 원래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위원들이 벌써 머릿속에 무엇을 놓고 하느냐. 공무원 숫자, 전남에 공무원이 뭐 어디 군에 22개 시군에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동원하면 뭐 이 정도 축제는 그냥 치를 수 있다. 그런 아니란 마인드예요.
1: 아니란 마인드는 왜 나오는 걸까요?
0: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 도 안팎으로 뭐 오래된 관행이고 일종의 품앗이다라는 설명들도
1: 품앗이?
0: 있었는데
1: 예.
0: 그러니까 이번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약 700억 정도 투입이 됐고 애초에 관람객 목표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유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근데 현재 누적 관객이 이제 관람객이 10만 명 정도 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하루 평균에 4만 9천 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현재는 하루 평균 1만 명 수준이거든요.
1: 네.
0: 거기다가 이제 연일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에서는 좀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관람객들이 외면을 하니 공무원을 좀 동원을 해서 관람객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지게 되는 건데요. 사실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300만 명이란 숫자보다 두 달 뒤에 우리가 이 세계선 박람회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떤 장면으로 기억할까를 아직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1: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잔치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집 밖으로 가야 되는데
0: 네.
1: 왜 그런지 원인 진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0: 두 달이나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메우고 보자. 이게 아니란 거죠?
0: 네.
1: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금 1522588 관절 부금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금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금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6: 층은 달라도
7: 층은 달라도
6: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세연 리포터.
11: 네, 오늘도 청명한 가을.

0: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가을볕이 무척이나 강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14도, 일부 내륙산가는 한자릿수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햇살이 강해서 지금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5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구가 28도, 대전 전주 부산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중기 예보상으로는 다음 주 추석 연휴까지도 대체로 맑고 또 오늘과 비슷한 기온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아침부터 낮사이 제주 산지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말까지도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모레는 동해안 지방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네,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신한해양과학고에서 미래를 설계하세요. 해양 관련 대학 진학은 물론 고졸 특채 수산직 공무원 및 다양한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지금 도전하세요.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8: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9: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10: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앞서 2부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어제 열렸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1: 적격, 부적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2: 한마디로 부적격이죠. 뭐. 어제 많은 그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 재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1: 뭐 전반적으로야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예. 계속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금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을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 재판에서 공소 취소하겠다는 그 뜻이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겠다. 그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 봅니다.
0: 그럼 지금 그 말씀 주셨으니까 김성원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이 그 저작권 특검에 공소 취소권 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걸 그 물어봤을 때 예, 예. 공소 취소 특검 법안에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 이 특검에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에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원래는 검찰이 취소하는 방법이죠.
0: 네.
1: 그 검찰이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수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런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했다가
0: 네.
1: 후보자가 임명되고 난 이후에는 도어스태핑 과정에서는 그걸 할 생각도 없고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다시 물어봤습니다.
0: 네네.
1: 어떤 것이 맞느냐 양쪽이 다른데 양쪽이 다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상한 얘기예요. 즉 이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는 그거는 나는 반대인데 검찰에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양쪽이 다 맞다 그러니까 그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0: 네, 그래요.
1: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를 할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우려를 합니다.
0: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적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네. 언론이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1: 네.
0: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공소 취소 추진 안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그걸 명시적으로 대통령도 취소를 그걸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지금 공소 취소 특검 법안 내놓은 걸 좀 철회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그걸 추진하지 않겠다. 검찰이 그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나도 공소 취소를 위한 구체적인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지금 뭐 공소청장으로 바뀌겠지만은 거기에 예. 대한 명령을 하지 않겠다. 이게 다 그 선언한 게 박자가 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아, 이거 세트다. 그러면
1: 예.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권은 주지 않는 저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
1: 그것도 당연히 문제 있죠. 그 사건은 대부분이 대통령 기소된 사건에 대한 거 아닙니까?
0: 네.
1: 그걸 억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재판에서 그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습니까?
0: 네네.
1: 재판 그대로 진행되도록 둬야 되는 거죠.
0: 이게 세트로 다 해야 된다?
1: 네.
0: 알겠습니다. 다시 어제 청문회로 돌아가서 오늘 조간이 거의 일제히 제목으로 공통되게 뽑아 올린 공통된 단어가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야당 네. 간사로서 이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저는 그 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은 일단 증인을 하나도 채택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44명을 증인 신청했고 참고인은 4명을 신청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0: 네.
1: 또 그러면서 제가 44명을 신청하면서 김은경 간사한테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양모 씨, 강모 씨, 그다음 식약처장 이런 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10여 명을 따로 얘기를 했어요. 44명을 무조건 다 채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0: 예.
1: 44명 우리가 신청을 했지만 그중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10여 명 정도는 반드시 채택해야 되는데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0: 예.
1: 그리고 어제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후보자 자체가 계속해서 공익 민원이라고 하면서 그 신약 로비 청탁에 대해서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잖아요.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선 처분이 아닙니다.
0: 네.
1: 제가 인정되지만 실제 후원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라는 제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후보자는 계속

0: 그래서 그게 국민의 청탁이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국민들을 호도한 겁니다.
1: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야당 의원들의 이른바 활약은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0: 아, 지금 그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미리 나왔다라는 이유로 네. 그 의혹을 뭐 새로운 의혹이 없다거나 새로운 의혹 제기가 없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한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으면 후보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1: 예.
0: 그 의혹을 해소하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뭐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살인사건에 연루된 후보자가 있다라는 의혹이 사전에 제기가 됐어요.
1: 네.
0: 그 사전에 제기가 됐는데 그 의혹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소하지 못하면은 후보자가 낙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그대로 임명됐어야 되겠습니까?
1: 그러니까 주인공은 청문 대상이지 청문위원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0: 당연하죠 그것은. 예.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김의겸 의원에게도 드렸던 질문 똑같이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저거 떠나서 막 삿대질하고 막말하고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안 되는 겁니까?
0: 아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너무 어제 참 그 이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작전을 짜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 네.
0: 청문위원들에 대한 청문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청문위원들한테 얼굴이 흉기다 흉측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독사다 참 악마다 이렇게 청문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 예.
0: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앞으로 법사위를 이렇게 운영하자. 청문회 취지 자체가 행정부를 담당할 그 후보자를 여야가 같이 검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상대편 지금 의원들을 검증하듯이 그렇게 해서 되느냐 라고 의사진행을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 네.
0: 이건 우리 정치 문화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1: 네.
0: 여야가 이런 부분들을 머리 맞대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께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이제 청문회 때마다 항상 그 제기되는 문제가 자료 제출 문제여서 아까 김의겸 의원에도 질문을 드렸더니 김의겸 의원 주장은 국민의힘에서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300 몇십 건은 그냥 의원 개별적으로 요구한 것까지 포함이 된 거고 여야가 공통으로 그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모두 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0: 여야가 공통으로 그 주장한 것은 여당이 주장한 것은 왔겠죠.
1: 네.
0: 그 우리가 주장한 그 일부 여당 주장한 것이 일부일 것이고 청문회를 할 때 야당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게 많겠습니까? 여당이 제출해라고 요구한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야당이 훨씬 더 많죠.
1: 네.
0: 근데 그거는 다 안 왔는데 자기들이 공통을 했던 거 왔다고 해야 그거 다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 후보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100% 제출된 걸로 안다 그랬는데 그거는
1: 네.
0: 그 답변에 보면 사생활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 뭐 제출할 수 없다. 뭐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다 제출한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100%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이게 제출된 거겠습니까 이게?
1: 예.
0: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64.6%인가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1: 그래요. 또 한 가지 그 청문회 전에 보도를 타고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예상 질의 답변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네. 김의겸 의원은 여당 의원들한테 모두 온 것도 아니다. 극히 일부에게만 온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0: 극히 일부 왔더라도 그거는 공유를 했겠죠. 공유를 해서 그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그런 인식 하에서 그런 작전 하에서 청문회 임하자고 했겠죠. 그런 게 어제 똑같이 일률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1: 네.
0: 상대편 청문위원에 대한 공격, 또 자료 유출됐다는 그 한동훈 의원 자료 유출 거기에 대한 공격, 이걸로 일관하는 게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은 받은 겁니다.
1: 예. 그래요.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 사건 처리 계획 보고서 있잖아요.
0: 네.
1: 이 논란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그 문건이 사실은 수사 기관 내부의 문건이거든요. 그건 뭐 기록 저 증거 기록에 편찰되는 문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네. 수사 기관 내부에서 유출됐다라면은 그 경위를 밝혀서 뭐 감찰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런데
1: 네.
0: 반면에 공익 제보자 신고법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공익 신고법에 따르면은 내부에 있는 사람도 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 공익신고를

0: 국회의원한테 할 수도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취지를 본다라면은, 수사기관 내부로서는 그거 유출을 하는 것이 책임, 처벌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공익신고라는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그 취지에 합당하다라면 처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양면이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바로 여기서 잠깐 논란거리가 하나가 있는 게,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 엄수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럼 그거와 공익적 차원의 신고는 어떻게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겁니까?
0: 그 신고, 그 공익신고에 따른 공익제보가 우선이죠.
1: 그게 우선이다.
0: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우선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법률은 있을 만한 법률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래요.
0: 그럼, 일반적으로 공무상 비밀은 누설하면 안 되지만은 그것이 공익 제보에 해당될 때는 예외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1: 알겠습니다.
0: 그렇게 또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1: 아무튼 그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신청을 했다는 조모 씨인가요?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은 제보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문제의 보고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는.
0: 글쎄요. 뭐 그것은 뭐 제가 예.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어제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 김성원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센터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시에서 편의를 많이 봐줬다라는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네. 김의겸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거는 특혜를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 그 어제 녹취를 보면은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방시설 부적합 통보기관 심사 대상을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는데
1: 네.
0: 거기서 편의를 봐줘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그 연장해줬고 이렇다고 얘기를 배우자가 직접 했는데 그게 특혜가 아닌가요?
1: 왜냐하면
0: 그 어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주진우 의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보좌진과 자료 검토를 할 때 뒤에서 한 여성이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성원 후보자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었다. 이런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0: 그거는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는데
1: 네.
0: 어제 주진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네.
0: 이 주진우 그 김승원 의원의 지금 현재 보좌진이라고 그래요. 후보자의 보좌진이라고 하는데
1: 네.
0: 그분이 주진우 의원 그 좌석 뒤쪽에서 계속 뭐 어디 다른 곳을 찍는 듯이 보이더니 주진우 의원이 보좌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문건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걸 보고 있다가 그 부분에서 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이
1: 네.
0: 이 동영상에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과를 했고 그러면 이게 예. 그 보좌진의 단독.
0: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도 네. 사과를 했습니다.
1: 그럼 일단 좀 끝난 문제 이렇게 간주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
0: 뭐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실에서 더 문제를 삼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예.
0: 청문회 과정에서는 일단 일단락은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 삼아서 이제 임명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임명을 결정하는 또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일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 개청 문제. 이거하고 연동이 돼서 아마 고려를 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임명 문제하고 공소청 그 개청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1: 네.
0: 장관이 없다고 해서 공소청이 개청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법률에 따라서
1: 네.
0: 개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장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일단 청장 임명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지 않겠습니까?
0: 공소청장 임명 문제는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임명 안 하고 있었잖아요.
1: 아, 경찰청장은
0: 예. 검찰 조직이 있을 때 하나도 임명 안 하고 있었는데 공소청장은 출범하면서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그런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1: 예.
0: 그럴 겁니다 아마.
1: 그래요. 예. 그러면 임명 문제는 임명 문제, 공소청 개청은 개청 문제 따로 가면
0: 문제죠.
1: 된다.
0: 예. 예.
1: 그리고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정리를 하면.
0: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핑계로 해서 뭐 공소청장 임명도 있고 뭐 등등해서 임명을 예. 강행하겠다 뭐 이런. 저쪽에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은
1: 네.
0: 직접적인 논리적인 연관성은 전혀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2: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0: 자영업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올해 6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7월까지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천 명 가까이 된다라는 통계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송치영입니다.
0: 예, 실업급여 받은 사람이 정확한 숫자가 2,968명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지금 그 숫자로 보면은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네. 극도로 낮은 가입률을 감안하면은 빙산의 일각이자 심각한 조기 경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가 3,820명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968명이거든요.
0: 아, 수급자가 지금, 3,800명이었다고요?
1: 예, 작년에요.
0: 실업급여 예, 수급자가
1: 예. 올해는 7월까지 2,968명입니다.
0: 거의 육박하고 있는 거네요.
1: 예, 아마 더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지금 그 자영업자 가운데 그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지금 현재 1%도 안 되고요.
0: 1%?
1: 예, 예.
0: 오.
1: 가입자 중에서도 폐업으로 내몰려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율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0: 그래요.
1: 예, 예.
0: 근데 그 임금 노동자하고 다르게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좀 더 까다롭다는 이야기겠던데 맞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그 같은 고용보험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은 가입부터 급여 산정, 수급 요건까지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예. 180일만 채우면 되는데 그 자영업자는 1년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0: 어, 그래요?
1: 그리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인 실직이 명확히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단순히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0: 그럼 요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1: 6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되더라도 최근 3개월 월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불가피한 폐업임을 세무나 회계서류로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또한
0: 그래요?
1: 자영업자는 구직급여의 연장이나 조기 재취업 수당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서도 소외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자영업자의 현실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별도의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자영업자가 이렇게 까다로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1: 지금 현재 규정이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근로자 위주로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0: 그러면 이게 가입률이 1%밖에 안 된다라고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1: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이거를 비용을 본인들이 이제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측이나 근로자들이 반반씩 내주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자영업자는 본인이 사업자이면서 가입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경기가 어려울수록 보험이 더 필요하지만
0: 예.
1: 정작 매출이 줄고 임대료, 뭐 원재료비, 인건비, 뭐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미래 폐업에 대한 대비한 보험료보다 당장 오늘 나가는 비용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도 최대 8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폐업하더라도 과연 실업급여를 제대로 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신이 또 큽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을 입증하는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가게 월세를 내겠다는 그 인식도 이런 게 지배

0: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1: 예.
0: 나한테 온다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자영업자가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러니까 받는 실업급여는 그 노동자하고 똑같이
0: 예.
1: 같은 기간 같은 상한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0: 지금 그게 일단은 그 지급을 해야 되는 그 예. 고용보험이 가입부터 시작해서 일반 근로자들은 180일이지만은 자영업자는 예. 1년 이상을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1: 예.
0: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장에 이제 어려운데 보험료조차도 뭐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1: 알겠습니다.
0: 예.
1: 근데 실업급여도 실업급여인데 지금 폐업 신고한 사람만 올해 들어서 지금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0: 예.
1: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0: 예, 재작년에 100만 3천 명이고요. 작년에 97만 5천 명이고
1: 예.
0: 현재 40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정확하게 몇 월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1: 네.
0: 지금 현재 상황은 더 어렵거든요. 작년보다도.
1: 예. 그런데
0: 예.
1: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그 각종 경제 지표로 보면 상당히 좋거든요.
0: 아 그런데 그거는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 내수 침체 이 장기화로 국민들의 지갑이 완전히 닫힌 상태거든요.
1: 예.
0: 모든 업종이 어려운 상황이고 폐업 건수로는 지금 음식점이 지금 18만 5천 건이고.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이 15만 7천 건, 서비스업이 11만 3천 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근데 정부 발표로 보면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견고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건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까, 그러면?
0: 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표의 그런 회복은 저희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1: 네.
0: 골목 상권에서 체감 경기까지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이겠네요. 그러면
0: 예, 현재 골목 상권 같은 경우에 슈퍼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매출이 조금 늘어도 이제 실제 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임대료, 이자 등 이런 고정 비용들이 크게 올라서
1: 네.
0: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이 소비 회복의 온기가 이 골목 상권의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생태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회장님도 가게 운영하시죠?
0: 예, 하고 있습니다.
1: 회장님 가게는 좀 어떠세요?
0: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15%에서 지금 떨어진 게 20%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매출이?
0: 예.
1: 주변은 좀 어떻던가요? 회장님 주변은?
0: 대부분이 다 지금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지금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게 저기 경기 안 좋은 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0: 맞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1: 있었죠.
0: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1: 예.
0: 이제 그 예전에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직접 지원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랬죠.
0: 우리는 대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이제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될 때가 또 온 겁니다.
1: 아, 지금 원리금 상환 기간에 이제 도달한 겁니까,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1: 예.
0: 고정비라든가 임대료 모든 것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1: 예.
0: 영업은 더 안 되고
1: 그러니까
0: 또 이제 추가로 또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견디다 못해서 지금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1: 이중고네요.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매출은 떨어지고.
0: 예, 그렇습니다.
1: 결국 이중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0: 예.
1: 자,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7: 네, 일교차가 상당히 큰 날씨입니다. 이럴 때 감기 걸기 십상인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3: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나침잡침 하나씩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4: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5: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7: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비싼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연료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민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추가로 또 완화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기업을 인수할 때는 최대 주주 주식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걸 의미한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9월 1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8: 핀란다, 갤런당, 미국에서 민심 위반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6달러를 넘었으니까요. 미국 내 평균 경유 가격이 현지 시계로 14일 날 갤런당 6.23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했고요.
7: 예.
8: 지난 11일 이제 6달러를 갤런당 넘어선 이후에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얀부항 쪽으로 보내는 육상 송유관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더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란을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게 지난 2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미국의 경유 가격은 6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는 이제 사우디의 송유관 가동 중단이 좀 길어지게 되면 경유 가격이 갤런당 6.5달러 이상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뭐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그래서 이게 이란 때문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이야 라는 얘기까지 막 하고 있거든요. 공화당의 텃밭이고 핵심 지지층들이 있는 오하이오하고 아이오와주 등이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7: 예.
8: 농업하시는 분은 미국 워낙 농장이 크기 때문에 농기계 활용 많이 하고 이
7: 예.
8: 농기계들은 또 디젤 기관들이고 그러니 경유 사용이 많고
7: 기름 많이 쓰겠죠. 네.
8: 경유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면 이제 민심 위반 같은 걸 걱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 농사 짓는 주민들이 특히 이제 뭐 예. 트럼프 지지 텃밭일 수도 있고
8: 아니면 더군다나 지금 이제 수확철로 가고 있기 때문에
7: 아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이렇게 기름값에 특히 예민하군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리만 사태 때
8: 네.
7: 그때 미국의 유가가 배럴당이었었나요? 뭐 4달러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8: 갤런당 미국은 이제 갤런이
7: 그렇게 네. 쓰죠. 그죠. 네. 배럴은 더 큰 단위고 네네.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해서 좀 많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들었으니
8: 네.
7: 거의 20년 전이니까 물가 생각하면 뭐 지금 한 10달러쯤 가도 뭐 그런 거지 뭐 물가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나라는 라면값 오르면 이거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듯이
8: 네, 그렇습니다.
7: 그 물가와는 좀 다른 좀 이건 다른 생필품이야 이건 나라가 제일 잘 지켜줘야지라고
8: 네.
7: 하는 우리 감정이 있듯이
8: 네.
7: 미국인들은 기름값에 대해서 그런 걸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8: 그렇습니다.
7: 6달러 넘어서면 이건 생필품인데 우리 어쩌라고 하는 이야기. 이제 뭔가 정치적인 여론의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또 정치권은 민감하게 작용하고 그렇군요. 이유가 뭐래요? 사우디 쪽에서 원유 수급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8: 그러니까 이제 유가 자체는 이란 상황, 그다음에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홍해 쪽 양쪽이 다 지금 이른바 더블 초크 포인트가 전부 막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우디는 육상 운송로 쪽도 지금 문제가 생겼다.
7: 예.
8: 오늘 아침에는 얀부항 쪽 선적하는 터미널 자체가 공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우디 쪽에서 얀부항에서 9월 달에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물량 우리 취소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7: 못 보내줄 것 같으니까.
8: 예, 예. 그러면서 오늘 유가가 더 튀었습니다. 오늘도 한 거의 WTI는 5%가량 튀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그래 유가 원유 자체도 튀는데 경유가 더 너무 빨리 튀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
8: 예, 경유가 왜왜 예. 왜 경유만 이렇게 오르는 거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전에도 이제 경유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7: 예.
8: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정제해서 사용하는 수요를 보면 휘발유보다 휘발유는 우리가 이제 승용차 몰고 뭐 이러잖아요. 산업 수요 쪽에 경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경유가 좀 많아서
7: 예.
8: 이게 원유 수급 자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경유 가격이 먼저 오른다. 두 번째는
7: 경유는 안 쓸래 안 쓸 수 없으니까 단 한 시간이라도
8: 네.
7: 휘발유값 오르면 에이 그냥 시장 다음에 가자 가지 말자 해도 되는데
8: 그렇습니다.
7: 휘발유는
8: 산업 수요 쪽은 좀 그렇다는 거죠.
7: 예.
8: 그런데다가 그럼냐 빨리 정유사들이 생산 경유 좀 많이 해가지고 공급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유 사다가 정제한다는 게 정제를 하면 뭐 휘발유, 경유, 뭐 등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7: 예.
8: 경유를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다른 것도 많이 생산된다는 거거든요.
7: 그렇죠.
8: 그러니까 생산할 때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경유만 늘릴 수 없다.
7: 그렇죠.
8: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이렇게 되면 경유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7: 한우가 온통 꽃등심으로

0: 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쪽 공격도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 공격하고
0: 네.
1: 러시아도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 공격하고 이게 사실은 꽤 많은 원유의 수급 그다음에 경유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0: 예.
1: 지금 이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야라고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 어제는 내가 얘기해서 이란하고 러시아가 서로 이 정유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했어.
0: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1: 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죠.
0: 예.
1: 근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서로 공격을 해 버렸습니다.
0: 트럼프도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 하여튼 그래서 기름값 계속 오르고 있다.
1: 그렇습니다.
0: 유조선 용선료 그러니까 기름 배달 비용.
1: 네.
0: 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네요.
1: 이게 결국에는 유가에도 영향을 또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예.
1: 당장 호르무즈 해협 홍해가 위험하다 보니까 이 유조선 용선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험 수당이라는 게 이제 올라가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 쪽이랑은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유조선을 저희가 구하려 그러면
0: 비싸죠.
1: 비싸게 부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0: 예.
1: 거기에다가 지금 파나마 운하 쪽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고. 이 계단식으로 배를 올리려면 그 옆에 있는 담수호에서 물을 이렇게
0: 그런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1: 예, 담아줘야 되거든요.
0: 운하니까 배가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1: 격벽을 닫고 그 거기다 물을 채우고
0: 배가 마치 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듯이
1: 네.
0: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1: 그런. 근데 지금 파나마 쪽에 5월에서 8월 방수량이 평균치보다 34%가 줄어들면서
0: 예.
1: 이 호수로 유입되는 물량 자체가 44% 정도 줄었다고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 물의 힘으로 배를 올려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0: 예.
1: 평소에 하루 40척에서 50척 정도 통과하던 선박 통과량이 지금 한 30척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0: 예.
1: 그러니까 여기도 먼저 가고 싶으면 돈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 통항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좀 튀는
0: 비싸지고.
1: 상황이 되는 거죠.
0: 안 그러면 저 밑으로 해서 돌아와야 될 텐데
1: 네.
0: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컨테이너 유조선 돌아오는데 기다려야 되고 그럼 유조선 부족하고
1: 네.
0: 안 돌아왔으니까 아직.
1: 파나마 운하는 이제 LNG를 가져오는 통로 미국에서 LNG를 가져오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기를 통과해야만 미국의 LNG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그거는 우리한테도 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0: 야 이것저것 특히 뭐 기름값 중심으로는 다 많이 오르네요. 궁금한 건 언제쯤 이게 다시 또 좀 내려가고 잡히나. 그게 궁금한 건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도 모르는.
1: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0: 그런 일이고.
1: 네.
0: 계속 부담스럽기는 하고 주식 시장은 물가를 일단 좀 잡아야 국채 가격도 좀 내려가고 하면서 뭔가 한숨 돌릴 텐데
1: 네.
0: 이건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악재고.
1: 그렇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국채가 또 올랐습니다.
0: 그렇군요. 국채가 자꾸 오르면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1: 네, 예, 금리 올랐다니.
0: 그러니까
1: 가격은 떨어졌다는
0: 네네, 얘기죠.
1: 인기가 없다는 얘기.
0: 네. 예. 자,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네. 좀 넘어가 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지금 거의 뭐 서울 전역이랑 수도권 꽤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거는 집을 세입자 있는 집을 사두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0: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집만 거래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규정인데.
2: 네.
0: 여기 조금 뭔가 현실에서 자꾸 또 충돌하는 게 있어서 뭘 좀 완화하자는 얘기가 도는 모양입니다.
2: 맞습니다.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예외를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 예.
2: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서 사실상 여당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주문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만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걸 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0: 예.
2: 앞으로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해서 더 살더라도 그만큼 그 집주인의 입주를 늦춰주자는 겁니다.
0: 그럼 이론적으로 세입자가 거기서 10년 살면 10년 후에 집주인이 들어가도 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가 보네요.
2: 아마
0: 기간은 뭐 정하겠습니다만.
2: 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분만 인정해 주는 식으로 아마 갈 텐데.
0: 네.
2: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인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0: 예.
2: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면 허가를 받은 뒤에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해요.
0: 예.
2: 집을 사놓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겠다.

0: 다는 취지인데요.
1: 예.
0: 근데 문제는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주인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집은 사실상 거래하기가 어려웠거든요.
1: 그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 4년 주기로만 네. 집을 잠깐 팔 수 있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난 5월에 예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한 건데요.
1: 예.
0: 예를 들어 세입자의 계약이 1년 남았다면 새 집주인은 1년 뒤에 들어가 살아도 되는 거죠.
1: 음흠.
0: 하지만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지는 않았습니다.
1: 그런데 예.
0: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더라도 그 기간까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미뤄줘야 한다는 거고요.
1: 예.
0: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을 갱신해 계속 살 수 있고 새 집주인은 갱신 계약이 끝난 뒤에 들어가 살면 되는 거겠죠.
1: 나도 그냥 세입자 두고 좀 기다릴랍니다 하는 사람은 못 사지만 집 비는 대로 난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은 집이 3년 후에 비든 4년 후에 비든 뭐 1년 후에 비든 그 집은 살 수 있고
0: 네.
1: 그런 분이 있으면 파는 분도 그 집은 팔 수는 있다.
0: 네.
1: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듣고 보니 그래 불편은 했겠네. 그 세입자 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집은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 세입자 다 4년 살고 나가시기 전까지는.
0: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1: 예.
0: 요즘 서울에서는 새 전셋집을 구하기보다 기존 집의 계약을 갱신해서 계속 사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신규 계약은 지난 1월 6,088건에서
1: 예.
0: 지난달 2,834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는데요. 반면에 전체 전세 계약 가운데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9.5%에서 60.1%로 높아졌습니다.
1: 예.
0: 새로 나오는 전세 물건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사를 하기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세입자가 있는 집이 팔릴 때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 나가야 한다면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전셋집을 찾아야 하잖아요.
1: 네.
0: 가뜩이나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세 수요까지 지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갱신을 원하며 계속 살게 해주고 새 집주인의 실거주 시점을 그만큼 늦추자는 게 이 민주당의 제안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현재 실거주 유예 신청 자체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하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내년에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나 사려는 사람은 이 예외를 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1: 이게 올해 말까지 집 꼭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마음 급하게 만들려고 올해 말까지라고만 한 건데 올해 말 다 돼가니까 또 연장한다는 뜻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내년에도 뭐 또 연장해 줄 거냐 뭐 하면 애매해지는 건데
0: 맞습니다.
1: 가능하면 빨리 집 좀 파시지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정부의 행정이라고 하는 거를
0: 네.
1: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그때 가면 또 여론 봐서 연장하거나 말거나 하면 사람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0: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1: 단기 정책. 계획이 아닌데.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도 내년까지 좀 늘려야 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좀 있군요. 그리고 설명 듣는 중에 그 전세 물건이 시중에 일단 어느 정도 이하로 부족해지면
0: 네.
1: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만약 이 집에서 나가면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데 다른 동네 전세 구하기가 매우 어렵대라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이사 가셔도 되는데도 그냥 모르겠어 전세집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 스테이라고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곳이 일단 스테이가 다 돼서
0: 그렇죠.
1: 그래서 전세집 필요한 분들은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우니 또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집이 꼭 모자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
0: 네.
1: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순간 이게 막 가격은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치솟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제 뭔가 숨통은 좀 트일 수 있는데 이러면 이럴 거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했어? 라는
0: 네.
1: 얘기도 또 나올 만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이게 안 하는 거랑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하면 별 차이가 없어지니까.
0: 네. 사실 그 부분이 논란일 수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핵심은 집을 살 사람이 실제로 들어가 살도록 해서 갭투자를
1: 예.
0: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계속 넓히다 보면 집을 산 뒤에도 몇 년 동안 세입자를 둔 채 보유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1: 예.
0: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의 계약이 1년 남은 집을 샀다고 해보면
1: 예.
0: 현재 제도라면 1년 뒤에는 세입자가 나가고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갱신까지 인정하면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고 있고 예. 또 새 집주인은 집을 산 뒤에 3년 동안 직접 살지 않아도 되는 셈인 거죠. 음흠. 그러니까 세입자

0: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집을 산 사람이 직접 거주하도록 해서 갭 투자를 막겠다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의 취지는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렇다고 지금처럼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갭 투자를 막아놓으니까 집을 사서 뭐 전세나 월세를 놓는 사람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는 개인 집주인이 전월세를 놓는 방식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1: 예.
0: 이렇다 보니까 매매 시장의 규제가 전세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또 기존 세입자까지 새 전셋집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실거주 원칙을 엄격하게 그 적용하면 그러니까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또 반대로 예외를 넓히면 갭 투자를 막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지금 약해지는 그런 딜레마가
1: 집을 샀으면
0: 생긴 거고요.
1: 자기 명의 집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돼라고
0: 네.
1: 하면 다 실거주이긴 한데 그럼 세입자는 어디서 살아? 하는데 답이 없고.
0: 그렇죠.
1: 그냥 세입자들 다 살게 하세요라고 하면 저게 다주택자잖아. 우리가 뭐라고 했던 그런 저걸 규제를 왜 안 하세요?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
0: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 네, 예.
0: 애초에 그 이렇게 매매 시장을 강하게 묶는 이런 규제가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때마다 예외를 하나씩 허용하는 방식이 적절하냐. 참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주택자들이 다른 나라보다 욕을 많이 먹는 독특한 나라이긴 한데.
0: 네.
1: 다주택인 게 칭찬받을 일까지도 또 아니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분들을 규제하려면 규제를 앞으로 강하게 하되. 근데 그분들이 세입자한테 집 공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싹 없어지면 세입자 살 집이 없어지니까.
0: 네.
1: 세입자는 어디 살지를 미리 좀 대책을 만들어 놓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공공임대주택일 텐데.
0: 그렇죠.
1: 그걸 지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을 나쁘다라고는 해야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지.
0: 맞습니다.
1: 그거는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나쁘다고만 하면. 항상 이런 게 있고 이 작업 반복되는 건데 또 그러네요 이번에도.
0: 참.
1: 자, 좀 다른 얘기로 가보죠.
0: 네.
1: 그 기업을 M&A 할 때
0: 네.
1: 우리나라는 최대 주주 지분만 사면 그냥 나머지 지분은 그냥 계속 갖고 계셔도 어차피 내가 1등 지분이니까 이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가 돼서 그렇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최대 주주 지분 살 때는 프리미엄도 얹어주고 이런 게 관행인데. 앞으로는 나머지 소액 주주들 주식도 좀 사줘야 된다라고
0: 네.
1: 하는 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건가 봅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예.
0: 기업의 경영권이 바뀔 때 최대 주주뿐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보유 주식을 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요.
1: 예.
0: 이게 이제 서로 여야가 싸우고는 있지만 예민한 법안은 아니어서 이제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1: 이견은 별로 없다.
0: 그렇죠.
1: 예.
0: 근데 지금은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최대 주주의 지분만 사들여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때 최대 주주는 경영권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이제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1: 예,
0: 해서
1: 예.
0: 그런데 이제 소액 주주는 이런 기회를 얻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지분을 이상을 사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에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이제 공개 매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공개 매수 규모를 이제 발행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인수자가 기존 최대 주주에게서 30%를 샀다면
1: 예.
0: 일반 주주를 상대로 추가로 2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공개 매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 그럼 최대 주주로부터 50% 더하기 한 주를 샀으면
0: 네.
1: 그럼 안 사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0: 그건 아니겠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주주도 주식을 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1: 예.
0: 최대 주주가 누리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 주주도 일정 부분 공유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인수하는 쪽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지분만 사면 됐던 것에서
1: 예.
0: 이제는 일반 주주의 주식까지 추가로 사들여야 하니까요.
1: 50% 넘게 반드시 사라.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런 얘기군요. 최대
0: 네.
1: 주주한테 49% 샀으면 2%는 더 사고
0: 네.
1: 최대 주주한테 20%만 샀으면 30%를 일반 주주한테 사고 그런 취지 같네요.
0: 네.
1: 자,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2: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3: 네, 오늘은 청취자 한기영 씨가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는 한국은행에서 뭐 몇조 원의 추석 자금 방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방출한다라고 하니까 혹시 공짜로 주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에이 그런 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은행의 추석 자금 방출, 이건 정확히 무슨 뜻이고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나눠주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에, 추석이라고 뭐 이웃에 떡 나눠주듯이 한국은행에서도 돈을 좀 나눠주면 좋기야 좋겠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석 자금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건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평소에 안 쓰던 현금들을 잔뜩 찾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지갑에 뭐 몇만 원만 넣고 다니던 분들도 추석 전에는 은행 가서 돈을 현금으로 많이 찾죠. 뭐 추석이니까 세뱃돈은 필요 없겠지만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이것저것 돈 쓸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보너스 주는 회사들 중에는 뭐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국은행에서 매월 몇천억 원 정도씩 시중에 현금을 공급해주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쓰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추석이나 설 때는 2조 원 정도 현금을 시중에 풀어야 은행에 현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여기 한국은행권 좀 보내줘,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한국은행은 평소에는 한국은행 금고에 넣어두고 있던 지폐, 새 돈을 꺼내서 열심히 은행들로 배달을 해줍니다. 이걸 추석자금 방출이라고 한국은행에서 스스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이거 말고도 추석에 자금이 잘 안 돌아가는 중소기업들한테 싼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소송의 전단계 절차인 행정청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1차전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한 엄지성의 활약으로 카타르를 4-1로 꺾었습니다. 4개 대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